0: 그리고 다 일체 끊고 절에만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 봄이 되니까 또 조금만 움직이면 굉장히 힘이 빠졌었어요. 근데 어떤 분의 소개로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기치료사라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고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아름답고 욕심이 없어 보여서 치료를 한달 정도 받았었어요. 옆에서는 아니라고 그래도 제 생각에 확실히 모르겠어서 받았는데 제 몸이 굳는 걸 느꼈어요. 아랫배부터 이렇게 제 내면에서 굳어가는 걸 느껴서 그만뒀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제는 내 밥은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고는 이제 그 뒤부터는 그 전에는 잘 되지 않았던 측면간이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측면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생겼던 게요. 그 기라고 하시는 분들 앞에 가면 제가 주인공 자리를 놓치면 제가 식도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님들 앞에나 공부하신 분들 앞에 오면 제가 이렇게 녹아지는 것처럼 가라앉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게 기하 에너지 차이라고 느꼈는데 제가 계속 의문을 갖다 보니까 그거 그냥 차원 차이고 제 생각에 이렇게 아무 욕심 없이 자리 이탈로서 더불어 가면 그렇게 승화된 에너지 상계도 녹일 수 있는 그런 빈 통해서 우주 에너지가 채워질 수 있는 에너지로 화하는 것이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렇게 더불어 같이 가는 마음이 없고 욕심이 붙는다면 그렇게 상대가 그 앞에 갔을 때그 사람 마음대로 이렇게 식이 나온다든가 녹는 게 없이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1: 그건 내가 할 말은 지비가 했으니까 뭐또할거 없네. 잘 생각을 해서 그보다 더 유유하게 좀 생각을 해봐요.
0: 감사합니다.
1: 그렇다고 남을 갖다 의심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항상 해요. 절대 의심하고 그러지 말고 의심이 가걸랑은 의심이 가는 대로 그 주인공에다 맡겨서 일 처리를 하도록 해요.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하려면은 죄를 많이 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인공에다 맡겨서 해요.
2: 오늘 질문은 이제 끝났습니다.
1: 뭐 끝나기야 뭐 줄창 무슨 끝이 납니까? 죽어도 끝이 안 나는 것이 이건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활 속에서 24시간 살아가면서 그 들들 볶고 나가다가도 번뜩 생각이 나면은 이렇게 딱 제거가 되고 잘 생각이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만 돼도 어딥니까? 사람이 살면서 자손들이 잘 못되고 잘되고 이런 문제들도 생기는 것이 워낙 부모의 마음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음들이 가라앉혀서 잘 적으면 자식들의 마음도 딱 가라앉아져요. 일어났던 마음들도 가라앉아지고 다 착해지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잘들 하십시오. 자기 불성이 다 있고 그런데 자기 불성이 있는 거를 그냥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알게 되면은 그것이 진짜 부와자가 상봉한 날이라고 견성한 날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것이 잘 염려하게 돌아가서 지혜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참 공부를 했다면 성불이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딴 데서 찾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 부처님께서도 이놈아, 너부터 말아라. 너부터 말지. 너 껍데기 벗고 말하고, 껍데기를 활랑 벗고 얘기를 해라. 네 얘기를 하지. 그리고 네가 나온 계신데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를 말하느냐? 하고선 어디 있다고 말을 하면은 또 그게 공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게 되면 어디 있고 그런 걸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아서도 어디 저 스님이 어디 가셨구나 그런 걸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말 그거를 못하게 제자리 근본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영 알다가도 모르죠. 그래서 그거는 귀신도 못 찾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그 저희 애를 병원에 갔는데 폐렴으로 병원에 갔는데 그 뭐를 했다고 그랬지? 조직 검사를 한다고 그래서 하고 나더니만 아예 그냥 지금 보름째 일어나질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있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만약에 의사 선생님들처럼 이름은 모르지만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집어서 어디 연관이 돼 있구나 이런 건 알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하는데 소상히 생각해서 해라 이거죠. 이 폐줄이면 폐줄에 옆에 있는 거는 무슨 줄이고 가운데 있는 건 무슨 줄이고 또 옆으로 들어가서 있는 건 무슨 줄이다 이런 건 알잖아요. 이름은 모르지만 그러니까는 그거를 잘못 건드리다 보면은 뭘로 찝어내다 보면은 그것이 구부러지면은 그냥 거기에 그냥 살 속으로 그냥 구부러져서 그게 연관성이 그렇게 연관성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뭐 갑자기 뭐말 못하고 갑자기 잊어버리는 거지. 이게 생산줄이니까 생명이 우태어야지. 쉽게 말해서 망막줄도 있지만은 저 신경줄도 있거든. 신경줄도 있고 판막줄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 의사들의 말이 아니고 그냥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조직 검사할 때 그거를 건드렸다 그런다면 그 엽댕이로 해야 되는 걸 가지고 엽댕이로 지나서 하지만은 아래쪽에서 하지만은 아래쪽에서 하다가 이 위 쪽으로 있는 줄을 건드려도 안 되고 밑으로 깔린 줄을 건드리면 더군다나 더안 되지. 밑에 깔린 줄은 정말 신경 판막증인 판막줄이니까 그걸 칼로다가 찝었다면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끊어졌으면 큰일 나고 그냥 죽는 거고 끊어지지 않았으면은 오래 걸리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그건 할 수가 없어. 지금 사람 의사도 그거를 모르고 찍은 거니까 살리려고 모르고 찍으려는 거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거는 주인공이 화해서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죄가 없는 정말 스님이 가든 누가 가든 그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잘라졌으면 모서리를 이어놓고 나와야지. 안 그래? 그런 것도 해버릇 해야 되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호국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시아,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제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0: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타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부따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3: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4: 예수님! 예수님!
5: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6: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시련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집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애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3: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0: 오늘 시즌 1의 마지막 편인 거 알고 계세요?
1: 섭섭하고 네. 또 시원합니다.
0: 아, 시원하세요?
1: 네.
0: 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예, 맞아요.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6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배운 것은 무엇이 새롭고
0: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면서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부분 자연과의 조화
1: 예.
0: 제철 음식 먹는 거 절제하는 법 그다음에 이제 공양 자체가 정성이잖아요
1: 네.
0: 정성을 다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어떠셨었어요?
1: 저는 스님들의 또 다른 면모를 받는 것 같고요. 스님들을 다니면서 이게 스님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그쵸. 굉장히 많은 네. 그것을 유지하구나. 이게 밖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사찰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너무 아름답죠?
0: 진짜 저 이런 풍경은
1: 네.
0: 일단 서울 근교인데 서울인데도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풍경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요.
1: 제목은 알고 깎기는 한데 어쨌든 하나 뭐냐 하면 조포사 역할을 해서 왕실에 두부 음식을 하거나 두부를 만들어서 헌납한 그런 왕식이기도 하고 또 이제 현재는 수륙제로 되게 유명해요. 왕실의 수륙제예요. 이게 그 수륙제로 인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음식들을 되게 궁금해 했는데 우리

0: 셰프는
1: 일단 왕실에 올리는 두부를 예.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역할을 하는 조포사 역할을 또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예. 너무 기대되고.
0: 예. 여기가 어디일까요?
1: 여기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0: 여기는 그 유명한 진강.

0: 네.
1: 여기 큰 스님께서 이렇게 미션 준 거를 있는데 그걸 얼른 돼 가지고 가야 돼요.
0: 비닐하우스도 있고.
1: 예.
0: 여기서 뭘 캐나 보죠?
1: 예.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일단 가서 확인을 한번 해요.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님, 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에 스님이랑 촬영하면서 나왔던 음식.
1: 와, 이거 내가 내 건데 이거.
0: 냉이 두부죠. 이거 제 품으로 나왔고.
1: 이거는
0: 도림 스님.
1: 도림 행인군.
0: 우엉 잡채.
1: 이거 맛있게 생겼네요.
0: 정말 맛있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만들었고,
1: 네.
0: 이 사찰 음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가 좀 노력해서 알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스님, 오늘 만나뵐 스님 힌트 좀 주세요.
1: 오늘 스님은요.
0: 네.
1: 그 사찰 음식의 어떤 명장이면서 어렸을 때 타노 스님과 인연으로 18살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0: 그래서 그 스님 누구세요?
1: 개자 호자 스님.
0: 와, 개호 스님.
1: 네.
0: 명장 개호 스님.
1: 네, 자상하신 분이에요.
0: 이야, 정말 너무 기대가 크고 진짜 영광입니다.

0: 수아님!
1: 아이고, 간세연보살 오셨습니까?
0: 스님 잘 계셨습니까?
2: 네. 아, 스님.
0: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네.
2: 스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0: 부처님이 네 분 계시잖아요. 동서남북을 표시합니다.
1: 아, 동서남북.
0: 네. 그래서 저희들 간부할 때 네. 부처님 모욕을 시키는데 개송이 있거든요.
2: 네.
0: 천상천하 유아독존.
1: 네네.
0: 삼계가 개고라 그랬어요. 삼계가 다 괴로운데 아당 안지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해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방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모욕시키면서 본인들의 소원을 이렇게 필요로 한번 보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1: 네, 네. 먼저 스님께서 네, 예. 해주시죠.
0: 네.
1: 하고
0: 네. 네. 법성 스님 이제 네. 하세요. 네. 다 같이 부처님한테 절 세 번 합시다.

0: 그리고 여기 사찰은 또 특이한 게 왕실 사찰을 표현하거든요.
1: 예.
0: 제가 태극 문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 태극 문양이요?
1: 네. 말만 들었어요.
0: 이 태극 문양이 예. 왕실을 표하는 거예요. 이게 태극 문양입니다. 이게
1: 아,
0: 여기도 있잖아. 저기 아. 보세요. 저기 야. 보세요. 저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1: 예, 예, 예. 예.
0: 태극 문양이 있는 사찰은 왕실 사찰이에요.
1: 아.
0: 그래서 저희들이 수륙제 할 때 국행 수륙 대제라 그래요. 수륙제를 지냈죠. 저기 문양 한번 보세요.
2: 우와.
0: 태극 문양이죠. 네.
2: 와.
0: 그래서 진관사가 왕실 사찰이라는 거.
2: 왕실 사찰.
1: 사실 근데 이게 그러고 여기 사찰에서 뭐 태극기가 나왔다고.
0: 네, 저 칠성각에.
2: 칠성각이요?
0: 네, 와. 칠성각이 저기 시문화재로 돼 있는데 칠성각이 그 전에는 좀 이렇게 헐어 가지고 다시 이제 그대로 복원하는 걸 하다가 그 불단 옆에 이제 보재기가 쌓여 있는데 태극기로 쌓여 있었거든요. 그 문건이요.

0: 한 100건 38쯤 나왔는데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태극기로 쌓여 있었어요. 어.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 태극기가 그 일장기에
1: 일장기에다가
0: 그 태극 문양을 덧칠한 거예요. 아. 근데 백초월 스님께서 아 일본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덧칠해가지고 태극 문양을 넣어서 태극기를 만드는 거예요.
1: 이제 의미가 완전히 남다르네요.
0: 네.

0: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여기 형성이 됐고 잘 운영하시는데 아마 여기에 된장 맛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1: 예. 장 맛이 좋아요. 한번 가볼까요?
0: 네,
1: 네 가봅시다.
2: 장 보러 가시죠.
1: 장독으로 갑시다.
2: 그러시죠. 네. 가시죠.

0: 선생님 근데 입구가 안 보이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1: 장독간도 대문이 있거든요.
0: 와.
1: 이쪽이 대문인데요.
0: 네.
1: 이 뚜껑을 여기다 올려놓고.
2: 뚜껑을 여기다
1: 올려놓고 이거를 절로서 돌리면 이게 대문입니다.
0: 아, 문 여는 것처럼 이렇게.
1: 왜 이렇게 대문을 만들어놨냐면은 고양이라든지 개들이 자꾸 넘어가니까 장독을 갖다가 훼손시키니까 장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0: 스님 장독대가 왜 이렇게 깨끗해요?
1: 아, 저희들 맨날 닦고 장독이 숨쉬기 때문에 깨끗하게 안 하면 맛이 없어요.
3: 와. 이게 지금 소화가루가 엄청 많은데 하나도 이게 소화가루가 묻어있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맨날 닦잖아요. 이게 닦아야 돼요. 서양에서는 발효 음식이 뭐 치즈나 와인이라 하지만 저희들은 이 된장을 가지고 유익균이거든요.
0: 네네.
1: 이걸 소화를 잘 시켜요. 그래서 오늘 된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거 열고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3: 네.
0: 와.
1: 와, 이거. 네. 이게 깊은 맛이 냄새가 나죠?
0: 네.
3: 응? 진짜 맛있겠다.
1: 자, 요거 맛을 봐야 되는데, 엄지, 검지, 중지, 약질에서 이걸 약을 맛보는 해서 넷째 손가락을 맛보세요.
0: 약지로.
1: 네, 약지로.
3: 처음 듣는 이거 말.
1: 이런 거는요.
0: 네. 아이고, 이거 참.
1: 된장이요. 단맛이 고여요.
3: 오, 짜지가 않아요.
1: 네, 이게 너무 오래된 거니까.
3: 오, 진짜.
1: 이게 안 짠 거예요. 된장은 우리들의 수행자의 모습과 같아요. 처음에 콩을 가지고 이렇게 삶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그게 6-7살 꼭 삶아 가지고 그다음 메주를 뜨잖아요. 삶으면은 수행자의 모습과 똑같아. 이게 그래서 저는 된장 맛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고추장은 수행자의 삶이다.
0: 자, 간장.
1: 자, 이제 간장으로 갑시다. 저희들은 간장이요, 오래돼서 시간장처럼 됐어요. 예. 간장이요.
3: 진짜 맑아요.
1: 이렇게 휘져가지고.
3: 와, 진짜 진하다.
1: 예.
0: 와.
1: 자, 이거 저 아까 넷째 손가락?
3: 이거.
1: 약지.
0: 예. 약지.
1: 약지. 그럼 자, 이거, 한번 간을 봅시다.
3: 이걸로 할게요.
1: 예.
3: 이슬로 갈게요. 오, 진짜 맛있어요.
1: 네.
3: 짠맛이 안 느껴져요.
1: 이게요, 가만히 있으면 곰사가 가지고 단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싱겁게 먹는 것만 대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적당하게.
0: 와, 스님, 이 사찰에서 본 간장 중에 이렇게 맑고 깨끗한 간장.
1: 네. 저기 씨감자처럼 저희 맞아요. 스님이 왔을 때부터 한 7, 80년 넘었어요, 이게.
3: 스님, 그러면 지금 이 간장을 드시고 있는 간장이죠?
1: 그렇죠. 드시고
0: 너무
1: 있습니다.
0: 맛있습니다. 네. 스님, 저 문양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되게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1: 아, 저게요. 네네. 저희들 삼소운동이라 해가지고 제일 우에 끼 소식한다. 적을 소자의 소식이고 탐욕 부리지 않고 적당히 먹는다의 소식이고
0: 소식.
1: 그 두 번째는요. 채소 소자의 소식입니다. 그다음에 그 끝머리 거는 많이 웃는다 웃을 소자.
0: 아, 웃을 소.
1: 많이 웃으면 소화도 잘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일로 일로 일소 일소 그러잖아요. 네. 한 번 노하면은 얼굴이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은 젊어진다.
0: 아.
1: 그래서 일로 일로 일소 일소인데 저희들은 소식 적을 소자에다가 채소 소자에다가 많이 웃는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저기 컨셉이에요. 저기 바루예요.
0: 바루.
3: 시합
0: 한번 돌려볼까요?
3: 네,
1: 자 돌려보세요. 자. 제가.
0: 야, 이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3: 아니, 헤매는 것 같아요.
0: 와. 야, 개호 스님이 진짜 힘이 좋으신데요? 아니, 스님, 한번 돌려보세요.

0: 이게
1: 예, 자, 주사 한번 줘. 자, 법성 스님 두 번 타자.
2: 예.
3: 자.
2: 어, 엄마 이게 왜 이렇게
3: 생각보다 무겁죠?
2: 어, 예. 돌이 튀어서 어, 못 돌리네.
3: 와.
2: 야, 엄마 이게
3: 와.
2: 뭐 이거 다 돌려봐야 돼.
1: 자, 이거. 이래가지고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잡아보세요. 잡으세요. 자, 사진 찍을 때는 자 포즈 취해주고.
3: 이제 개호 스님이 직접 이렇게 맷돌을 돌리시는 모습 완전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2: 예, 스님이 어 이렇게
1: 이게요 천천히 갈아야지만 야가 부드럽게 나와가지고 아~ 짤 때
2: 예.
1: 결이 고와요.
2: 아~
1: 빨리 갈고 그러면은 예. 이게 좀 적이 되니까 천천히 갈면서
3: 빨리 하면 안
1: 요령껏. 저희들은 강화도 콩을 쓰거든요.
2: 예.
1: 이 강화 콩이 왜 좋냐면은 해풍에
2: 예.
1: 강화도에서 아~ 나는 건 다 특산물이에요.
3: 맞아요. 해풍을 맞고 자라가지고.
1: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약이거든요.
2: 스님, 징하사 두부가 맛이 다른 비법이 있을까요?
1: 비법이 있죠. 저희들은 비소를 바닷물로 써요.
2: 아~
1: 맑은 바닷물.
3: 바닷물.
1: 동해 청정한 바닷물. 흙탕물이 아니에요. 청정한
2: 물. 아니, 물로. 그러면 어디에서 떠오는 데가 있을까?
1: 네, 떠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부가 맛있습니다. 자, 두부를 한번 보여줄게요.
2: 어, 되게 연해요.
1: 예. 자, 이거를 살짝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때는. 이것도 요령이 필요해요. 만든다고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2: 네.
1: 마지막 올려가지고.
2: 네.
1: 자, 이렇게 올리면은 네. 모두부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부처님 조항단에다 올려요.
3: 아, 조항단에다.
1: 예. 스님이 한번 간을 보세요. 자.
3: 감사합니다.
1: 예.
2: 와, 너무 부드러워요.
1: 예.
2: 와, 이게 집에서 살살 송송돼요.
1: 이런 걸 녹는다 그러죠?
2: 네.

0: 이제 두부를 만들고 맷돌도 돌렸으니까 이제 네. 오색두부 만들 때 두부를 한번 구워볼까요?
1: 아, 네. 좋습니다. 네. 가시죠. 네.
2: 아, 스님 오늘 해주실 음식이 네 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네. 그게 뭘까요?
0: 아, 저희들은 처음에 예. 두부를 예. 가지고서 오색두부 예. 조림을 만들어 보고요.
3: 예. 너무 예쁩니다.
0: 그 다음에 가죽전을 한번 해보고
3: 가죽전 네.
0: 그 다음에 엄나물 네. 살짝 뒤쳐가지고 무침 하고요.
3: 엄나물 무침.
0: 그 다음에 깻잎 배무침을 할 거예요.
2: 아, 이게 시그니처 음식이잖아요, 또.
0: 네네. 네, 네 가지가요. 네. 봄에 나오는 음식은 사실은 다 보약이에요. 네. 봄에는 부자의 계절이라 그래.
3: 네.
0: 그래서 땅에서 눈이 녹으니까 천지가 멀게 지천이고 네. 맛을 내지 않아도 재료가 맛을 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봄에 나오는 모든 채소는 다 약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줄기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즙 나오는 거 있죠?
3: 네.
0: 그게 소염제 역할을 해요. 염증을 갖다가 네. 없애주고 이 깻잎은 우리가 보통 이제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3: 네.
0: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고춧가루로 막 하는데 저희들은 배를 가지고 매질청을 놓고 배. 맛있게 좀 만들어 볼 거니까
2: 네.
0: 이제 한번
3: 알겠습니다.
0: 보세요.
2: 처음 보는 음식.
0: 네. 제가 이제 두부를 가지고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3: 네.
0: 네. 이게 가지고. 뭐냐면은 이거 다 버리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3: 네. 네. 아, 뭘 만드시려는지 궁금합니다.
0: 궁금하죠?
3: 네, 네.
0: 네. 이런 거는 마을 사람들은 무조건 다 버려요. 그리고 절에서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다 갖다가 뭐 할 때 쓰냐면은 뭐
3: 손잡이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0: 네.
3: 손잡이 같은 거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0: 저요 이거 가지고요 기름질 할 거예요.
2: 아,
0: 네, 기름질 할 때 사용하는 거. 자 이렇게 이거 잡고.
2: 아 그렇게.
0: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볼 거예요.
3: 와. 네. 이건 저도 좀 써먹어도 될까요?
0: 예, 써먹어요. 사용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또 그리고 두부를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썰잖아요. 제가 쓰는 방법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2: 네.
0: 그대로 올립니다.

0: 요게 비법이에요.
1: 그대로?
0: 네, 그대로. 아. 네, 요게 비법이에요. 자, 기름지를 조금 더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썰어가지고 네. 약간 이렇게 4등분해서 네. 이렇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2: 두툼하게. 네.
3: 지금 이게 두부가 다른 음식인가요? 두 개가?
0: 아니 똑같아요. 아 요거는 그냥 부치는 거 보여주려고 했고 아,
2: 부치는 거 뭐야?
0: 오늘은 이제 이거 할 거. 두부 이제 오색 두부 할 때 두부 조림 할 때 이제 구워가지고 요걸 좀 뒤로 좀 보내고
2: 네.
0: 아 이렇게 이제 예, 이거 구워가지고 제가 또 네. 채 쓰는 법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2: 와 개호수님께서 네. 채 쓰는 방법.
0: 예. 우리가 채 쓸 때요.
3: 네.
0: 이 동그랗게 볼총 쓰잖아요.
2: 네,
0: 제가
2: 네.
0: 이제 동그랗게 쓸면요.
3: 네.
0: 이게요. 네. 이게 다 갈라져요.
3: 아.
0: 이렇게 쓸면은.
3: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쓸지 말고 네. 가루다지로 쓸자고.
3: 네. 네.
2: 가루다지? 가루다지가
3: 아마 이렇게.
0: 이렇게 가지고.
3: 말을 들었어요.
0: 그렇지, 그렇죠.
3: 네. 아 진짜 곱게 쓰려고.
2: 근데 칼로 자르시는데 엄청 얇게.
0: 자 이게 이제 쓰는 비법 가르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쓸잖아요.
3: 네. 아.
2: 와.
0: 요 끝을 살짝 살짝이 들어줘야 네. 돼요.
3: 이게 연습이 되어야 돼.
0: 예,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아. 그 소리 나면은 어른들이
3: 네.
2: 보통 칼질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3: 제가 그러잖아요.
2: 죄송합니다.
0: 기본이 채 쓰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2: 네.
3: 알겠습니다.
0: 자, 이래가지고 한번 채 한번 썰어볼래요?
2: 나머지는 제가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0: 네, 썰어보세요. 네. 자, 이걸로. 오, 잘 쓰시네. 곱게 잘 쓰시네. 그래도 굵네.
2: 최대한 얇게 썰고 있습니다.
0: 어우, 잘 쓰신다.
3: 쉐프인데요.
0: 어우,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볶으면요, 이게 네. 깨지지 않습니다.
3: 아,
0: 그래서
3: 네.
0: 저는 항상 동그랗게 네. 썰면은 다 우리가 무채나 물이 다 이렇게 뚝뚝 끊어지잖아요.
3: 네.
0: 동그랗게 썰어서 그래요.
3: 야.
0: 동그랗게 썰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네, 썰어라.
3: 알겠습니다.
2: 요거. 야, 오늘 개호수님의 마세요. 진짜 팁이네요.
0: 그리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X표로 해가지고 저기 살살 넣으세요. 자, 여기다가.
3: 스님, 이거 어떻게 넣을까요?
2: 그러니까요.
3: 제가 상상이 안 가서.
2: 지금 궁금합니다.
0: 젓가락.
2: 이거를...
0: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하나씩만 넣어야
2: 하나씩.
0: 돼요.
2: 하나씩?
0: 예, 딱 하나씩. 이렇게 보이게 하고.
3: 호박이?
0: 아니, 호박이든지 빨간 거든지 뭐든지.
3: 와, 이거. 완전 수행인데.
0: 스님 만드는 과정도 수행이고.
3: 네.
0: 먹는 것도 수행이고.
3: 네.
0: 마무리하는 것도 다 수행의 과정이에요.
3: 네.
0: 사실은 음식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응용이지.
2: 네.
0: 그래서 음식 잘하면 지혜롭고. 자비와 지혜가 깃든 음식이 산서 음식, 배품의 음식, 나눔의 음식.
2: 요거는 지금 채소인가요?
0: 네, 채소를.
2: 채소에다가
0: 버섯 넣고.
2: 네네.
0: 네.
2: 무 넣고.
0: 절간장 넣고. 버섯을 좀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2: 아. 버섯 넣고.
0: 자. 고추씨 들어가면요,
2: 아,
0: 맛있어요. 담을 때는 고추씨를 안 넣습니다.
2: 네.
0: 자, 이제 조청 좀 넣고.
2: 조청?
0: 후춧가루 좀 넣고, 후춧가루 넣고, 후춧가루 좀 넣고. 조림새 할 때는 후춧가루 넣지만 나무 묻힐 때는 후춧가루 넣으면 안 돼요. 아, 저희들은 마집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청을 만들어요. 아. 여기다 넣으세요. 네. 너무 달다 싶으면은
3: 안 달아요.
0: 채소를 조금 넣으면 되고
3: 안 달아요.
0: 예.
3: 매운기도 딱 맞고요.
0: 그 눈대중 손대중이 좋아야 돼요. 음식 만드는 사람.
2: 스님 감으로 하신 그 맛이 완전 퍼펙트한데요.
0: 퍼펙트한 간이, 게 그게 요령입니다.
2: 간이 딱 맞습니다.
0: 자 이거 생강은요 많이 넣으면 쓰니까 조금만 든둥만둥 생강즙입니다.
2: 생강즙이요?
0: 네네. 네. 이거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싱겁다 할 경우는 주겸을 조금 넣어도 됩니다.
3: 근데 싱겁지 않습니다, 스님.
0: 자, 이래가지고, 자, 요걸 넣어보세요.
3: 한 개씩요? 자,
0: 넣어보세요.
3: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죠, 스님?
0: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요 밑에 거 물을 여기다 좀 올려주면 됩니다.
2: 아, 예, 이렇게 샤워하듯이.
0: 예, 예.

0: 자, 이럴 때는 요거 물을 조금 넣어주고 뚜껑을 한번 닫아줍니다. 이럴 때. 아. 자, 이게 삼투압 작용이라 그래요. 딱 닫아주고 끓는 기운이 나니까 저는 온도 안 맞춰도 끓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 이게 초보자와 하는 사람의 저기가 다른 거예요. 네네. 자, 우선 간을 한번 보시라고.
1: 네?
0: 젓가락, 저분. 맛있어요?
2: 예.
0: 자, 이제 끕니다, 불을.
3: 진짜 간이 완벽하네요. 네.
0: 자, 먹기도 좋은 게, 보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으니까 예쁘게 그 밑에다 깔아도 돼요. 그런 거 밑으로. 예.
3: 이 가운데 들어간 오색 채소가 네. 모양도 예쁜데 맛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0: 아, 그럼
3: 씹히는 맛도
2: 여기 있고. 안에 또
0: 넣으세요. 네, 넣으세요. 오색 두부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절법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0: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1: 그러니까
0: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하잖아요. 음식 잘 만들면 지혜롭고 공양을 잘하면 자비로워진다.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 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진행 중인 선운사 본말사 성보특별전의 핵심 관람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지장 신앙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한 삼지장 보살상 등을 통해 신앙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한국불교 큰 스님들을 사칭한 AI 가짜 영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업화된 명상 산업과 중생의 탐욕이 결합해 나타난 단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단법인 다나가 10년 넘게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도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의 일부를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호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붓다 아트페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황도현 작가가 신작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담아낸 그림 20점이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고창 선운사 본말사 성보 157점을 한자리에 모은 대규모 특별전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번 전시의 핵심 관람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먼저 선운사를 지장신앙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한 삼지장 보살상과 말사성보를 통해 신앙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1: 단아한 얼굴에 은은한 미소, 머리에는 두건을 쓴 보살상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1936년,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지만 도난범의 꿈에 나타나 기적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선운사 금동지장 보살 좌상입니다. 꿈속에서 보살의 꾸짖음을 들은 도난범들이 잇따른 불운을 겪자 결국 자수했고 보살상은 2년 만에 환수되며 영험한 사연을 남겼습니다. 이 불상을 중심으로 도소람과 참당함의 지장보살상까지 이른바 선운사 3지장보살 좌상이 90년 만에 처음 서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새 보살상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로 이어지는 양식을 보여주며 두건을 쓴 모습과 안정된 신체 비례를 통해 선운사만의 독자적인 지장신앙 전통을 보여줍니다.
2: 모두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한 사찰 내에서 이처럼 격조 높은 불상이 함께 전해진다는 것을 통해서 선운사가 가진 역사적 위상을 또 한 편 더 느껴볼 수 있습니다.
1: 선운사의 지장신앙 흐름은 말사성보에서도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처음 공개된 광주 덕림사 목조 지장보살 삼존상은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도명존자와 무도기왕이 배치된 조선시대 명부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1680년 승란 스님이 조성한 이 불상은 원혼을 위로하는 신앙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신앙으로 확장된 지장신앙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2: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명부전의 중심 존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망자의 명복을 빌거나 생전에 공덕을 쌓는 예수제의 주존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1: 지장신앙의 뿌리가 된 경전들도 자리를 지킵니다. 호림박물관 소장 감지은리 미륵 삼부경과 동국대 중앙도서관 소장 점찰선학 업보경도 함께 전시돼 지장보살 신앙의 이론적 토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유재란으로 많은 정각과 유물이 소실된 이후에도 이어진 선운사 불교예술의 생명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암사 목조 재화갈라 보살 좌상은 17세기 불교조각의 대표작으로 전쟁과 억불정책 속에서도 살아남은 불교예술의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함께 전시된 계암사 나한상 역시 해학적인 표정과 자유로운 몸짓으로 중생과 함께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전합니다.
3: 여기 계신 나한도 자세히 보면은 이 불교가 단상 위에 있는 높은 존귀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숨쉬고 호흡하는 속에 또 이런 불교의 가르침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1: 삼지장 보살에서 시작해 말사의 성보와 경전으로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전북 불교가 간직해온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어제 BTN 뉴스를 통해 보도된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 등 한국 불교의 정신적 지주들을 사칭한 AI 가짜 영상이 불교계 안팎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AI 승려 사칭 스캠이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상업화된 명상산업과 중생의 탐욕이 결합해 나타난 씁쓸한 단면이란 지적인데요. 양육은 기자가 연이어 취재했습니다.
4: 평생을 참선수행과 무소유로 일관했던 큰 스님들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무속과 기복신앙. 조회수와 유료 멤버십 수익을 노리고 AI 기술로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콘텐츠의 실태입니다. 이 같은 AI 승려 사칭 스캠은 해외에서도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유력 언론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가짜 AI 승려 양문이 온라인에서 수백만 명을 현혹하며 고가의 웰니스 콘텐츠를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 안팎에서는 AI 스캔 범죄가 결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5: 불교계나 여러 명상계에서 명상과 어떤 마음의 수련 이런 거를 가르치실 때 굉장히 좋은 의도와 실제로 굉장히 좋은 효과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도 알다시피 어떤 사익 추구를 위해서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기술이 그래도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기술이 없어도 AI가 제로 베이스 만들어주니까 더욱더 그 위험성이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4: 이미 고도로 상업화되고 인스턴트화된 일부 명상 산업이 성행하고 있었기에 이를 모방해 소위 돈이 되는 가짜 콘텐츠를 양산해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지적해야 할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깊이와 진실성을 잃어버리고 상업화와 탐욕에 사로잡힌 행태라는 뼈아픈 자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진화하는 AI 역기능을 막기 위해서는 디지털 워터마크 의무화 등 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와 함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법인지 중생의 탐욕이 만들어낸 환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불자들의 해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5: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첨단의 AI 논의를 좀 발빠르게 따라가면서 불교계에서도 우리가 불자들이 부처님의 이제 근본 가르침, 괴로움을 제거하고 영원한 어떤 해탈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거 사용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 생각을 하고요.
4: AI 기술이 손쉽게 큰 스님의 목소리를 복제해냈지만 평생을 바친 수행의 무게

0: 까지 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1: 화면 속 화려한 언변에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가르침을 향하는 곳이 중생의 탐욕인지 마음의 평안인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BTN 뉴스 양요근입니다.
2: 조계종 중앙종회 238회 임시회가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 위원장, 종책모임 회장 연석회의는 어제 의장 주경 스님과 교육위원장 도성 스님, 정법회 회장 탄원 스님, 선우회 회장 보인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 미달로 간담회로 전환해 238회 임시회 개회의를 오는 23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선우회 회장 보인 스님을 대표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인 27명의 종회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종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앞서 개회일 7일 전에 종단 기관지를 통해 공고해야 하는 일정과 초하루기도 종단 일정 등을 고려해 23일을 개회일로 정했습니다. 보인 스님 등은 은혜사 주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보완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과 37대 집행부 마무리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종무 행정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종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주식회사 흥국산업 이기윤 회장은 어제 동국대 건학위 회의실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 2천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논산, 천안과 아산 지역 출신 학생 20명에게 각각 장학 증서를 전달한 원경 스님은 주위 자연 환경과 이웃 도반과 잘 노는 학생들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유서 깊은 천년고찰 마곡사의 동참에 감사를 전하며 학생들은 그 자부심으로 학업과 삶을 살아가길 당부했습니다. 산업시스템공학과 2학년 남유진 학생은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후배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동국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물가의 중동전쟁 악재까지 겹치며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노숙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해온 사단법인 다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잊지 않고 꾸준하게 마음을 함께하는 동행이 있어 자비행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매주 화요일 저녁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마당이 따뜻한 밥 냄새와 온기로 채워집니다. 사단법인 다나가 노숙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차리는 저녁 식탁입니다. 길거리에 차린 한 끼 밥상이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을 보듬는 따뜻한 자비의 현장입니다. 경제 양극화에 중동발 악재까지 터지며 넉넉하지 못한 환경이지만 다나의 밥차는 10년 넘게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또 지원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한 분 한 분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한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분들이 음식을 받았을 때 감사해하고 좋아하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 정말로 소중한 일이고 계속해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3: 혜민 스님이 8년 만에 출간한 신간 생각이 쉬는 사이 인쇄를 모아 올해도 다나의 밥차에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혜민 스님은 2023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4년째 다나의 밥차를 후원하며 배식 봉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5: 이런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들은 가지고 있는데 직접 나서기는 쉽지 않거든요. 혜민 스님도 이제 한 번 두 번 보시고 이렇게 계속 해주니까 그 마음이 너무 고맙죠.
3: 변하지 않는 관심과 후원에 거리의 이웃에게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스님과 거리를 두던 노숙인들이 먼저 합장으로 인사를 건네고 폐지로 모은 돈의 일부를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보시하는 이해와 나눔의 싹이 튼 겁니다.
5: 수고를 하시면서 폐지를 지급하는 분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는 그 돈이 저희 거는 천금만금보다 더 큰 돈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3: 한 끼 식사로 소외된 이웃과 가족의 정을 나누는 자비의 밥차가 멈추지 않도록 사부대중의 관심과 지원이 연료가 돼야겠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주지 우현 스님이 수행과 성찰의 결실을 담은 신간 사유집 컬러의 경계 흑백의 문장을 출간했습니다.

0: 이 책은 135편의 시와 사진을 통해 선적 감수성을 녹여냈으며 옛 선어록과 경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독자들이 참 나를 찾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지난 1일 정법사에서 열린 출판 간담회에서 우현 스님은 일상의 찰나에 깃든 우주의 질서와 말 이전의 진리를 사진과 글로 담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행자의 삶은 흑백에 가깝지만 현실의 경계는 총천연색 판타지와 같다며 매 순간 마음의 환상을 내려놓고 응시할 때 비로소 고유한 본래 면목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출간 의도를 강조했습니다. 호남 삼갑 가운데 하나인 보성 봉갑사가 지난 1일 동행 미래 문화를 이탈 주제로 영산대제와 산사음악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가간 스님의 집전으로 열린 호국 영산대제는 정멸보궁 진신사리 104과 봉안을 기념해 신도들의 육법 공양과 천수바라, 정근, 축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가간 스님은 매년 6월 봉행하는 남북통일 국태민안 발원 영산대제는 순국선열과 조상령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호국대제와 함께 봉갑사 신도들이 정성을 다해 봉행하는 대작불사라고 설명했습니다. 1600년 전 아도화상이 창건한 백제고찰 천봉산 봉갑사는 영광불갑사, 영암도갑사와 함께 호남 삼갑으로 봉황의 서기가 서린터에 전통과 현대, 생활과 수행이 어우러지는 대도량 불사를 조성 중입니다. 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 사천포교당 달마사가 지난 30일 동광당 명진대종사의 자비정신을 계승하는 복지장학금 전달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9회째를 맞이한 이번 법회에서 사천 달마사는 관내 청소년과 지역 및 55명에게 총 5,500만 원의 성금과 장학금을 전달하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주지 해일 스님은 무주상 보시야말로 가장 수승한 공덕이라며 불자들의 정성과 원력이 모였기에 이 자비의 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다고 사부대중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동광당 명진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시작된 달마사의 인재불사는 현재까지 총 13억 4,600만 원을 지역사회에 회양하며 자비행 실천 도량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붓다 아트페어 청년작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불자 작가로서 주목받은 황도현 작가가 개인전 공적 형태로 신작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담아낸 그림 20점이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전시장의 하얀 벽면을 수놓은 붉은색 체의 그림들. 반가사유상의 보관만 크게 확대해 선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부터 특정한 형상에 매이지 않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까지 다양한 그림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2019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붓다 아트페어 청년작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황두현 작가의 개인전 공적 형태입니다. 재행무상과 재범무아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쪼침과 째다라는 전통불화 기법으로 풀어낸 작품 20점이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2: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모든 것은 다 변하고 그리고 실체적인 자아는 없다라는 얘기에서 이 형태조차도 비어있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1: 몇 년 전 장난감과 신발, 전기포트 등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사물에 단청 문양을 덧입혀 주목받았던 황 작가. 이번 전시회에선 눈에 보이는 사물의 틀에서 벗어나려 한 흔적이 가득합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그림은 때로는 산봉우리처럼 물고기 비늘처럼 보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감상을 남깁니다. 정해진 양식을 따르는 전통 불화 작업을 업으로 삼아온 작가가 무상과 무아라는 스스로의 화두를 던지기 위해 변화를 준 겁니다.
2: 좀 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복잡하고 화려한 문양은 좀 배제하고 단순한 기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색도 좀 단순하게 쓰게 됐습니다.
1: 전통 문양을 해체하며 틀을 벗어났지만 그림에선 여전히 전통 기법이 주인공입니다. 자칫 화려한 오방색의 존재감을 감출 수 있는 선의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드러내며 전통의 현대적 전승이라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2: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기법들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우리 문양이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0: 이렇게도 좀 세련되게 그리고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 황두현 작가의 개인전 공적 형태는 서울 인사동 무우수 갤러리에서 6월 8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제주 약천사 부산포교원 천마사가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스님을 증명법사로 칠성탱화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마사는 지난달 30일 경례에서 성원스님 초청 법문 및 점안법회를 열고 새롭게 장엄된 도량에서 동참 대중의 건강과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도명 스님은 동참 사부 대중의 모든 장애가 소멸하고 각자의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길 진심으로 발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원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일상에서 끊임없는 정진과 자비행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천마사는 이번 법회를 계기로 지역 불자들의 기도 수행 도량의 역할을 더욱 굳건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대구 산보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N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일하지 않음을 체크하지 말라.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But,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 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후따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 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 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 명자

대장 무상 큰 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 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비티엔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견무신신 변제삼모전 이리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자존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조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 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영불태전속성정각 광도인천지대원시의합원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제대선지시 역대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내외 일체 유주무주 각열이 열명영가 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삼제팔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천사지경시시무백해지제수상고월복해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연불 좀 듣고 싶은데.
4: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5: 84,00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상조가 돕겠습니다.
6: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5: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7: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8: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9: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0: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9: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1: 구름 속에서 참선한다는 뜻의 선운산. 선운산 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곳에 참당함이 있다. 518년 의운 스님이 창건한 참당함은 고려 말부터 조선 건국 초까지 잘못을 참회하는 점찰법회가 열렸을 정도로 이름처럼 많은 이들이 참회로 원력을 세웠다. 대웅전 내부는 중앙부가 높고 퇴간 쪽으로 한 단 낮은 우물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랜 시간 칡넝쿨로 덮어지고 찾는 이의 발길이 줄어들어도 중생들의 참회,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던 그 마음은 변함없으리. 참당함이 진정한 지장도량임을 나타내는 지장전. 보주를 쥔 오른손, 온화한 표정, 머리에 두건을 쓴 모습은 고려 말기에 유행하던 지장보살상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금동과 목조와 달리 온전하게 전해지는 석조보살상으로 거의 유일해 그 가치가 더욱 높다. 마당에 티끌을 쓸어내며 마음속 번뇌를 씻어내듯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나가는 것. 그것이 참회의 힘이다. 참회를 통해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곳. 참당함은 진정한 참회의 의미를 조용히 설법하고 있다.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7: 스님! 우리 스님!
3: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9: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0: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반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8: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9: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0: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진실나기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팔 때

보아 보살 성문 스님께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갑 번뇌 사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만물 삼보 전에 활력비라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옵건대 부처님이 꺼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들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과 지혜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어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갈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구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근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지다.

0: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재미난 이야기,
1: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0: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BTN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붓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함울산 백양사 산신각을 올라가면서 천리향운 망고찰 천리향나무 꽃향기가 천년 고찰에 그득하니 108석계 경보보 108돌계단을 오르는 걸음걸음마다 경쾌하네 함월산신호삼보 함월산 산왕대신님이 삼보를 보호하고 일출금풍청신조 동해에서 해 떠오르고 가을바람 부니 이른 아침 청량하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4: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

0: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의 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제법 실상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요, 정멸한 그곳은 말길이 끊어지고 몸을 운전하는 운전수 생각의 작용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영리한 한 생각이 너와 나의 살아가는데 운전수이니까 생각 생각마다 미소를 짓고 지혜롭게 몸을 운전해 가면은 가는 곳곳마다 편안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은 합장한 손으로 박수를 부탁합니다. 우리 인생은 천지 만물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고 흘러오고 흘러간다는 것을 화엄살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엄 살림을 제가 46년 전에 도감을 했습니다. 통도사 79년도 화엄 살림 도감을 제가 젊을 때 했어요. 그래서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그러나 또 화엄 살림 갔다 온 대중에게 물어보면 뭐 화엄 살림은 화엄 살림이지요 이랬더래. 근데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화엄 살림이 어떤 건가를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안타까워서 내가 오늘 제대로 한번 일러드릴 테니까 합장하고 잘 들으세요. 한이 많은 이 세상은 야속하기만 하더라. 정은 주고 몸은 갚으리니 눈물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이래요. 아무려.

백년 사자는 게 화엄살림입니다. 박수가 필요합니다. 한 500년 살자는 게 화엄살림이다. 아시죠? 7대 조상님들 210년, 또 여러분들 뒤로 오는 7대 자손 210년, 더하면 몇 년이요? 420년에 자기 나이 80을 더하면 500년이 되지 않소. 여러분들이 인도 성지 순례를 가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을 깨친 보리수 나무 수명이 500년이랍니다. 그래서 2500년이 지났으니까 그 보리수 나무는 다섯 번째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고맙겠다 이거요.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일주일은 삼매에 드시고 2주 14일 동안 설법한 것이 대방광 불화엄경 법문이더라 이거요. 잘 아셨습니까? 내가 혼자 하니까 힘들어 안 되겠다. 여러분들 내가 먼저 외우면은 따라 외우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시고 시작합니다. 나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억만급을 헤아리고 천만억년 흘러흘러가도 나 여기 앉아있네. 수없이도 나고 죽음을 꿈속에서 봤으리니 풍운조화 변해가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는가. 억한 사람은 벌었고 안 한 사람은 놓치버렸다. 다시 억. 박수. 잘했습니다. 이 억한 사람은 억만 년을 살 거고 망설인 사람은 천만 년밖에 못 삽니다. 후회스러움은

다음에 법사님이 와서 억 하거든 큰 소리로 억 해버려. 그러면 억만 년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말이요. 뻗쳐가지고 억만 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뭐라고 합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놀고나 봅시다. 그랬다 이거예요. 이 함 살려면 억만 년을 사는데 왜 100년도 못 살아? 응? 나는 지금 올 법상이 왜 못 올라가고 여 앉아 있는 줄 알지요? 나도 늙으니까 이제 다리가 아파. 그래가지고 여 앉아 있다니요. 에? 아셨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픕니다. 불교의 법문이 바로 그거예요. 법문을 듣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라. 그러면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남을 도와주고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자꾸만 욕심을 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아셨지요? 또 화엄살림 인연공덕으로 과거 무명업장은 구름이 있다가 없어지듯이 모두 다 없어지고 신심과 원력 자비와 지혜로 소원을 성취하고 구경에는 깨달음을 성취하여지다. 마하반야 바라밀. 오늘 내가 혼자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뭐 기분이 좋습니다. 뭐 이래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내 여한이 없겠습니다. 여한이 없어. 영가님들 왜든지 이 법문 들으시고 환생을 하시든지 왕생을 하시든지 상생을 하시든지 꼭 변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대중과 함께 오늘 법문을 봉독해 드릴 테니까 영가님들은 잘 들으시고 잘 아시기 바랍니다. 현전 대중은 이제 큰 소리로 저와 함께 법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상조사 법성계의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해인 삼매 중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을 둘러보니 마음에서 나온 한 생각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세상 만사가 다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온 한 생각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세상 만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여야겠다고 결심하시었으니 참으로 심오하고 미묘한 가르침이로다라고 하시었습니다를.

잘 봉독하셨는데 나무함이 탑을 좀 마음에 안 든다. 이 나무함이 탑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 하면은 입 천장에다가 혀를 딱 붙여요. 이렇게 혀를 딱 붙여가고 뛰면서

하면서 소리를 죽입니다. 태어나서 울면서 이래 죽는다 이거요. 그런데 황 살려면 살아난다는 게요. 무 하면서 몸을 한번 흔들고 소리를 올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을 세 번 그려. 원을 나무아미타 불 하면서 손을 이래가지고 꽉 금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법문이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한테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 나무아미 답을 하면은 부처님이 아 오늘 오신 대중이 무량수 무량강 한량 없는 세월을 살 수 있는 아들 딸이 왔구나 부처님이 알아준다니까요. 다시 나무아미 타불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합니다. 입천장을 붙이어 혀를 뛰면서 나 몸을 한번 흔들고 무 아이미 타불 부처님 최고다 이거요. 요새 모두 다 뭐 음식 먹고도 최고다 최고다 이러던 왜 부처님은 최고라 소리를 안 하나 이거요. 이제 남아미타불 제대로 이제 다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 화엄살림의 가장 중요한 법문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요. 맨 처음에는 일체 유심조라.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었다고 보라는 거예요. 관찰해 보라. 이렇게 법문이 수미정상 개천법에서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이 대목에 오면은 뭐라고 하느냐? 용맥 열애묘리 열애의 미묘한 진리는 상제 일념지 중이라.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은 한 생각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문을 의상조사께서 법성계에서 해놨다 이거요. 오늘 그거 봉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생각을 잘하고 삽시다 이거요. 또 뭐 마음을 잘하고 삽시다.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에?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게 마음이 이렇게. 마음은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이요. 부정, 불가입니다, 이거요. 그럼 자강신음은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살아왔느냐? 제가 이 통도사 화엄살림을 46년 전에, 79년도에 할 때에 좋은 법문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에? 그 중에 뭐냐? 부처가 뭐고, 보살이 뭐고, 중생이 뭐고, 이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부처와 보살과 중생은 누가 만듭니까? 생각이 만든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운전하는 운전수는 생각이라 하면 100점이요. 마음과 생각이라 하면 복잡하니까 그 사람은 90점밖에 안 줘. 생각이라고 하면 이 몸의 운전수는 생각이다 하면 100점, 100점 드리고 200점까지 줄 수 있어요. 에? 아시죠? 오늘 아주 그만 딱 내 몸의 운전수는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다. 요렇게로만 알고 가도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내가 화엄살림 이거 도감한 공덕으로 나는 이제 공부하는 도로 안 가고 이제 법문하는 쪽으로 살아왔어요. 그래 내가 갔던 데가 지리산 실상사 그 다리불사하러 갔어요. 거기에 가면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홍척국사가 수이무수 닦아도 닦음이 없고 오이무오 깨달아도 깨달음이 없다. 정여태산하고 고요할 때는 산처럼 그치하고 동여고공이라 네가 만약에 움직인

그다음에는 자작자수 네가 짓고 네가 받는다 이렇게 구산선문의 최초의 산문인 홍척국사께서 중생을 제접했더라 그런 흔적이 남아있더라 이거요. 거기서 또 잘하니까 문경 봉암사로 안 갔습니까? 왜 갔느냐? 산문을 막아달라 그래서 갔어요. 그 가보니 법문이 쉽더만. 산 봉구리 위에는 구름이 나르고 골짜기에는 물이 흘러간다 그래. 그 법문은 얼마나 좋아. 저 우리 보면은 영축산 산상에는 백운비 흰 구름이 나르고 저 골짜기에는 물이 흘러가네. 그게 법문이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카이까. 그래도 모른다 하면 박수 따가 쳐야지. 답답하다 이게. 아, 그래가지고 또 운달산 김용사로 간 거요. 운달산 김용사 가니까 또 관허라는 주지스님이 살면서 중생을 제접하는데 활례종한거 우리는 흑개비로 왔다. 이 몸이 흑개비요. 활례종한거 환으로 오고 한으로 가는 갔다 이거요. 그래 거래 한중인 가고 오는 한가운데도 참사람이 하나 있더라. 환중에 비한 자 한중에 환이 아닌 그것이 시아볼렛이더라 내 몸이더라 이게. 그게 뭐요? 생각 아니요. 나는 거기서 대부분 깨쳤다. 생각을 잘하면 대부분 성공을 하겠구나 싶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그때 내가 직지사 관흥 조실스님을 모시고 무문관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을 박수 한다고 하면 쳐주지 그래.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해운정사 우리 진지의 법정원 자신님한테 가가지고 또 개성을 하나 달라 하니까 도만 싶어. 도는 허공에 가득하다 이거요. 도가 응? 심초억급이라 마음은 말이요 시간을 초월해 있다 이거요. 근데 금강경에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고 심초억급이라 마음은 시간을 초월했다. 그래도 이제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 과거는 지나가서 볼 수가 없고 미래는 안 와서 볼 수가 없고 현재는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금강경에서 그래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님은 시간을 초월해버렸다 그래. 그다음 개성이 뭐냐면 영유만상이라 우리 이거 몸띠라는 거는 마음 생각의 그림자랍니다. 이 몸띠가 위에 많지 봐. 아프지요? 이게 마음 생각이 만든 그림자.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림자라는 그림자. 그래 그러니 나고 죽는 기운은 뭐냐? 마음과 생각의 작용으로 나고 죽는다는 거요. 마음과 생각을 작용을 안 하면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거요. 이것이 불교라는 겁니다. 뭐를 그렇게 알라고 헐떡거리고 뭐를 살라고 아동바동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그래야지. 자, 생각을 잘하고 살자는 법문입니다. 또 현전 대중은 저와 함께 봉독을 하고 또 이제 영가님들께서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구촌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한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줄지언정 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버리면은 안 된다. 그 사람도 부처님을 믿고 서원을 세우고 참회하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진리를 따라서 선행 공덕이 많아지고 자비와 지혜로 인하여 언젠가는 성불하게 되느니라를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마음이 더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이야 이거요. 예? 그래서 실상 묘법 연화경 상불경 보살품이 20번째 있습니다. 그 보살은 두 가지 법문을 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이래. 아니, 세상 사람이 다 뭐 우습게 보는데 가볍게 안 본다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물으면 말이요. 당신은 오는 세상에 꼭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래.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줬다 이거요.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줬다. 이게 불교라는 거예요. 왜 기가 죽어?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된다. 지금 아이락하면 그렇다 이래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생각 없는 생각이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고 너와 내가 하나라면 보살이 될 수 있고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 법문 듣고 신심 내고 원을 세우면은 부처님 생각으로 바꿔가 나도 선행 공덕을 탑사스디 쌓고 부처가 된다 이거요. 근데 왜 기죽고 사나 이거요. 길을 살립시다. 또 현전대중은 저와 함께 봉독합시다. 영가님들 잘 들으세요. 효도가 가정을 지키고 충성이 나라를 지키고 의리가 친구를 지키고 노력이 사회를 지키고 창조가 세상을 지키고 사랑이 만물을 지키고 믿음이 평등을 지키고 나눔이 평화를 지키고 지혜가 자신을 지키고 미소가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드니 날마다 날마다 미소와 지혜로 선행공덕을 힘껏 쌓아갑시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다 떼면서

잘 봉독했습니다. 영가님들 잘 들으셨지요?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사람은 미소를 잃지 않아야 되고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법문이었습니다. 또 봉독합시다. 영가님들 잘 들으세요. 시작. 법화경의 모양상 생각성 바탕체 힘력 작용용 과거인 현재연 미래가 받을 보 인연가보 자작자수 세상만사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연기법 진리입니다. 혀를 붙였다 띠.

세상 만사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알았으면 박수를 치시고 영가님들은 눈을 뜨십시오. 신봉사 눈 떴다. 또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가님들 시작. 아는 것에는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것이 있고 배워서 아는 것이 있고 연구해서 아는 것이 있고 생활 속에서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지식이 입으로 나오면은 변제라 해서 말을 잘하고 지식이 몸으로 나오면은 신통이라 하여 많이 알고 지식이 생각으로 나오면은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가 역바람

오늘 내가 해야 될 화엄살림 법문은 화엄경 28제품 10통품, 29제품 10인품입니다. 이 품은 십바라밀 가운데 아홉 번째 역바라밀 지혜를 성취해야 일체 종지를 얻어 중생을 제도한다 그런 법문입니다. 또 넘어가서 의상조사 법성계는 앞으로 한문으로 하지 말고 한글로 합시다. 그래서 오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법성계는 한글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작합니다. 영가님들 잘 들으세요. 시작. 의상조사 법성계 마음에서 수많은 생각이 만물을 만들어 서로 어우러져 두 모습이 없고 모든 만물은 흔들림이 없어 본래 밝고 맑고 고요하여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모든 인연이 끊어진 곳은 정득한 지혜라야 하는 바이지 다른 경계는 모른다. 참된 생각은 깊고 깊으며 가장 미묘하구나. 생각을 떠나지 않고 생각은 인연 인연을 따라 이루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으며 하나 그대로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속에 하나이니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를 머금고 모든 티끌마다 또한 그러하니라. 한량 없는 긴긴 시간이 곧 한 생각이요 한 생각이 한량 없이 긴긴 시간이네. 9세와 10세가 서로 같지만 그대로 뒤섞이지 않고 제 모습을 이루네. 처음 마음에서 나온 한 생각이 그대로 깨달음이며 태어나고 죽어가는 그곳에서 해탈한 열반도 함께하니라. 이치와 사물이 드러나지 않아 분별함이 없으나 열부처님과 보현보살님은 큰 사람의 경지일세 성정각불 원불 업보불 주지불 열반불 법계불 신불 삼매불 본성불 수락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해인삼매 정진 중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마음에서 나온 한 생각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세상 만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니 심오하고 미묘한 가르침이로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배비가 허공에 가득하니 중생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익을 얻네. 그러므로 수행자는 마음에서 나온 생각자리로 돌아와서 무명번뇌 망상도 쉬지 않고 열반도 얻지를 않으나 분별을 떠난 교묘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대로 보배를 잡아 고향집에 돌아가 생각에 따라서 자량을 얻네. 연기실상에 다함 없는 보배로 법계에 참된 보배 궁전을 장엄하고 마침내 실제의 중도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자리에 안전히 옛부터 흔들리지 않아 이름을 부처님이라 하네. 잘 아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법문은 이제 내가

문제 외우겠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너무 좋아서 방송국에다 요청하는데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자르면 안 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 영가님들을 잘 들으시고

징, 마음심, 색일명, 징심명이라는 법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아주 귀한 법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철되어 하시는 분이 나오길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참된 생각은 맑은 연못과 같아서 고요한 물처럼 맑으나 미워하고 사랑하는 생각이 딛다 흔들어 번뇌의 물결이 일어나네.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음이 일어나 쉬지를 않으니 깨끗하던 생각이 깨끗하지 못하고 몹시 흐려져서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무명업이 늘어날수록 그것을 깨닫지 못하네.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써 짓눌기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니 기름이 불길을 부추기는 것과 같네. 그것이 나의 생각을 어지럽히니 거기서 진실로 자애고가 생기네. 만약에 자애고가 생기지 아니하면 연못의 맑은 물은 오랜 시간 데우고 데워도 얼음이 얼리라. 그래서 덕이 높은 사람은 먼저 나라는 생각을 비우나니 나라는 생각이 비워진다카만 상대방이 어디에 장애가 되겠습니까? 나를 잊어버리는 수행공덕은 굳건히 참아내는 데 있습니다. 습기 익힌 버리장머리가 일어나는 즉시에 문득 맹렬히 살펴보고 살펴보는 곳에서 즉시 스스로 깨달아 한 생각 빛을 돌이켜라. 지나온 자취 과거 인연을 끊어뜨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청량함을 보리니 청량하고 적정하면 서늘하고 고요하면은 정연 뛰어나게 곧아서 홀로 설 것이며 단박하게 정신을 기쁘게 하면 사물 모든 상대가 대적을 하지 못하리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2: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3: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4: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1: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5: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6: 산에 기대어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산사, 한국의 산재승원. 산사로 향하는 길은 자연이 이끄는 불법의 세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남산은 자연의 일부로 자리하며 산사의 원형을 지켜왔습니다.
7: 경사지를 돌을 깎거나 흙을 깎지 않고 고스란히 경사지 위에 올려서 그 산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자연과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6: 통도산은 명축산의 산세를 따라 동서로 길게 들어서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며 산사의 가장 높고 깊은 곳으로 향하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진신사리탑에 이릅니다.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 부르는 이유죠. 천년을 지나 지금까지 산사는 자연 속 수행하는 삼토였습니다.
8: 산지 승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0: 왜냐하면 여기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스님들이 살고 계십니다. 이게 일본과 중국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가 되는 하나의 그 문화거든요.
1: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죠. 계단 끝에 이르면 무량수전 앞 석등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물을 비추는 부처의 광명을 상징합니다. 화엄종의 본찰이자 화엄의 뜻을 건축으로 구현한 곳, 부석사입니다.
2: 부석사의 화엄 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법조사는 미륵 사상의 도량입니다. 미륵은 자비란 뜻을 담고 있죠.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탑, 팔상전에는 부다의 일생을 담은 팔상도가 있습니다. 산사의 탱어와 불상, 그리고 불탑에는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부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의 길을 따르며 그 뜻을 이정표 삼아 천년 동안 수행과 정진을 이어온 곳, 산사는 한국 불교 사상의 요람입니다. 산사에서는 쉼도 수행입니다. 작은 것 하나 허튼 것이 없는데 머리를 숙여야 경내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낮추는 일이 곧 구도의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속된 욕심을 내려놓고 기꺼이 가난해지기를 실천하는 절제와 검약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세속을 내려놓고 선을 구해온 천년 시간이 전하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수행은 마음을 닦는다는 뜻입니다. 예술은 또 다른 형태의 수행입니다. 마곡사 대광보좌는 불교 회화의 보고입니다. 수많은 화승들이 불화를 그리며 부처에게 이르는 마음길을 닦았던 곳이죠. 산사에는 부처를 그리고 새기며 깨달음을 염원했던 수행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3: 특정 불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적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염원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의 불화가 이제 탄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자연이 빚은 부처의 품에 안긴 산사. 대응사 일주문 뒤편에는 선종이 숲을 이루고 교종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님들은 자연을 품고 지켜왔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구도의 길, 한국의 산사가 천년을 이어온 지혜입니다.
0: 지금까지 이어진 불교 문화, 또 산지 승원의 특징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이 이어지고 미래에도 우리 후세들한테 그 전통이 전해져 내린다면 그게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천년 전의 해안으로 인류에게 묵직한 깨달음을 전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입니다.

0: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쌀 99섬을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100섬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낮추어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자만은 목적이 없는 이의 것입니다. 목표를 빚어가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의 삶은 단정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은 그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99섬만 봅니다. 마지막 한 섬을 채우기 위해 땀 흘리는 그를 향해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일을 하는 자와 지켜보는 자의 입장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일하는 이는 종종 고독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최선을 다한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결실로 위로하고 또다시 일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나듯 일을 끝내면 그의 삶은 다시 흐릅니다. 물질이 많다여 인간미를 버리는 이는 목표를 잃은 삶입니다.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위하는 삶, 둘째는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이루는 삶. 더 높은 삶은 당연히 두 번째 삶입니다. 누구도 자신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며 부딪히고 조율하다 보면 자연스레 마음이 다듬어지고 성품은 깊어집니다. 사람은 자신이 해낸 일을 통해 자신이 드러납니다. 속수가 한 돌을 오래 쪼다 보면 어느 순간 아름다운 조각이 눈앞에 나타나듯 목표를 향해 꾸준히 가는 이의 인성도 유연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 한 걸음씩 걷고 있습니다. 하얀 종이에 그림을 그리듯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바로 앞에 내가 만든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게 됩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0: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3: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4: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불자 재즈 뮤지션,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17에 스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무작정 떠나서 충북 단양에 있는 어느 사찰로 갔었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2년이 좀 안 되게 머물렀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수행을 하면서 그때 받은 법명입니다. 글쎄 모든 것들이 인연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너무나 독실한 불자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었고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뭐 반야심경을 외거나 관음정진을 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부모님 따라서 절에를 꽤 자주 다녔었었고 그런 인연들로 인해서 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릴 때 선생님께서 너는 꿈이 뭐니? 라고 써내 라고 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스님이 되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라고 썼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썼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그 사색에 잠기는 걸 좀 좋아했었거든요. 어린 나이 때부터도.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라든가 심심하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근데 또 부모님, 특히 저희 아버님께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도 당연히 좀 생각이 들고 또 어릴 때는 막연히 스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 내가 스님이 돼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조금 뭔가 세상을 따뜻하게 하거나 뭐 그런 상상을 조금 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어떤 절에를 갔었었는데 어느 비구니 스님께서 너는 절에 들어와서 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뭐 5개국어를 하게 되고 비행기를 타고 많이 다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스님 너 발로 절에를 찾아간다라는 그 말씀이 그때는 사춘기 때는 약간 반항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에를 그렇게 잠깐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세월이 몇 년이 지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됐을 때 정말 어느 가을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입은 옷 그대로 주머니에 있던 돈 그대로만 가지고 충북 단양에 있는 그 절로 제가 떠났었어요. 그때는 내가 며칠을 있다 올지 얼마나 머물게 될지 또 스님이 될지 이런 계산법이 없었고 일단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곳을 향해서 갔었고 밤 기차를 타고 굉장히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해서 그 산사를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에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확신이 들었었고 그래서 정식으로 스님이 되지는 못했지만 아 내가 여기에서 수행을 하고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냈었죠. 사실은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성격이 부모님 덕분에 어머니의 성격을 닮아서 굉장히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렇게 뭐 아침부터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좀 고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그 프로세스,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일을 하는 밭에 가서 일을 하든, 뭐 산에 가서 나무를 뜯으러 가서 일을 하든, 또 저녁에는 또 와서 수행을 하는 그 시간도 즐거웠었고, 그냥 풍경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았고, 바람이 부는 나뭇잎을 보는 것도 좋았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행복했던 그 시간들로 지금도 제 기억 세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제가 그 관음정진을 할 때는 그 지금의 재즈를 하는 저를 만드는 어떤 한 가지의 그 과정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관음정진을 하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즐거웠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음악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다섯 글자에 음유를 실어서 마치 노래하듯이 그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던 분들도 꽤 계시고 하실 정도로 단순하게 기도라고도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 음악처럼도 이렇게 해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있는 그 시간은 저에게 고요함을 그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기도 했었고 또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다섯 글자의 음유를 실어서 제가 수행을 할때 목소리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흥이라는 게 이렇게도 나고 저렇게도 나는구나라는 거를 약간 좀 즐거운 깨달음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관음정진을 하는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어쩌면은 대중음악이 아닌 조금은 소외받은 음악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재즈는 재즈의 시작은 대중음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장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음악을 하기 위한 데는 굉장히 적합한 훈련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네. 그 기도 소리가 좋아서 앉아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더 이렇게 마음을 내서 늦은 시간까지 수행하는 게 힘들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절에 있는 동안에 아, 뭐 노래가 하고 싶다라든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가부좌를 틀고 다시 또 관음정진을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잠깐 졸았었나 봐요. 근데 우리 스님께서 어깨를 이제 죽비로 이렇게 치시고 그리고 깜짝 놀라서 다시 이제 합장을 하고 관음정진에 들어야 되는데 제가 놀란 순간에 이렇게 노래처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약간 영화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랬었고, 주위에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놀라셨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합장을 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 음악이 하고 싶은 거구나, 노래를 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래, 맞아. 내가 어릴 때 꿈이 음악가이기도 했었지. 그리고는 생각을 조금 더 곰곰이 해봤어요. 지금 너무 독실하신 저희 부모님이. 오히려 제가 저는 스님이 되고 싶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저희 아버님께서는 좋아하셨거든요. 딸 중에 한 사람 정도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라고 하셨었는데, 오히려 제가 공부를, 수행을 그만두고 내려가겠다고 하면 실망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한편, 이렇게 마음에 미련이 있는데, 음악에 미련이 있는데,

이걸 꾹꾹 누르고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못 내겠어 그냥 갑자기 뛰쳐나가듯이 하산을 해버리면 그것만큼도 실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노래를 들려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큰심전에 인사를 드리고 바로 내려가서 나가서 검정고시를 하고 대학 입시를 하고 그렇게 대학에서 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절에서 나와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입 시험을 봐서 어떻게 하면 음악을 할수 있을지 막 헤매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락 밴드에 들어서 한 2년 정도는 정말 락에 미쳐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졸업할 무렵이 됐었었는데 그냥 내 음악은 여기서 끝인가라는 약간 슬럼프처럼 오기도 했었고 그런 힘들어하는 시기에 그냥 꿈처럼 친구가 너는 너무 한 가지 음악만 듣는 것 같아. 다양한 음악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야. 그리고 테이프에 이렇게 음악을 한곡한곡 녹음을 해서 줬는데 그 테이프 안에 빼곡히 들어있는 곡들이 다 재즈 음악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들었던 음악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는 빌리 할리데이라는 재즈 보컬리스트가 부르는 I'm a Fool to Want You라는 곡인데 나는 당신에게 바보처럼 여전히 사랑을 원하고 있군요. 이런 가사 내용인데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노래를 처음 듣고 사실 가사 내용을 알아서가 아니라 왜내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멋진 음악은 뭐지?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게 어떤 음악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고, 재즈다. 또 재즈 보컬리스트 빌리 할리데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저는 이제 재즈로의 말하자면 여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도대체 재즈가 뭔지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어보고, 그 당시에는 타워 레코드라고 있었잖아요. 하루 종일 가서 재즈 음악을 듣고, 그래서 도대체 이 음악이 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놨을까.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2026년에 제 30주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변함없이 재즈 뮤지션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산사에서 있었던 기간의 모든 과정들이 지금 제가 음악하고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라는 사람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요함을 이겨내는 마음, 그 다음에 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또 호흡을 하는, 음악인으로서 특히 보컬리스트로서의 호흡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소리를 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남들 아이돌들이 그 기획사에 들어가서 몇 년을 해야 되는 그 수행 기간 이상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저는 목소리가 좀 다양하기도 하고 가장 저의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산사에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그 목소리 트레이닝을 했던 것들이 제 음색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온기가 감싸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실제로 그 많은 분들이 웅산 씨의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은 막 히트곡이 있고 막 이런 거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정말 힐링이에요라는 말씀이 가장 큰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행 중에 얻은 가장 큰 선물 중에 한 가지는 목소리에 가진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온기 같은 거. 네. 저는 법정 스님의 글 중에서 그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슴에 따뜻함이 전해져야 한다. 그래야 만나는 것이다.
그 말씀처럼 저는

0: 제 음악을 통해서 무대 위에서 사실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나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들려드리는 그 노래에 있는 메시지라든가 그런 음악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조금 위로가 되고 따뜻함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죠. 늘 그게 제일 원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저기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와주신 저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시간, 위로의 시간, 힘이 되는 그런 음악들을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재즈라는 음악을 해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음악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그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앙상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재즈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국악이든, 뭐, 가요든, 블루스든, 혹은 인도의 라가 음악이든, 또 몽골의 흐미 같은 음악들이 재즈 안에 녹아져서 충분히 그러니까 나 같은 재즈, 그러니까 뭐뭐 같은 재즈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온전한 나의 음악이 되는 그런 재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즈라는 음악은 엄마의 품처럼 그냥 어떤 음악도 이미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재즈라는 음악에서 자유를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음악들을 궁금해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엄마의 마음처럼 큰 마음 그 안에서 충분한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음악이죠, 재즈가. 그 재즈라는 음악은 뭐 가요나 클래식이나 이런 음악들처럼 가요나 클래식이라는 음악은 이미 만들어진 음악을 다시 부르고 연주하는 음악이잖아요. 그런데 재즈라는 음악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면서 완성되어지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전혀 모르는 곡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음악 안에서 점점 몰입을 하면서 서로 어떻게 소통하고 배려하고 존중을 하는지를 관객들의 눈과 귀로 보시면서 그 음악 안으로 함께 들어오시게 돼요. 그러면서 존중의 방법, 사랑하는 방법들을 또 배우시게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재즈에는 아주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있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음악, 마음을 힘나게 하는 음악, 또 흥분되게 하는 음악,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취향대로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가령 나는 오늘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어. 그러면 발라드, 재즈 발라드 음악을 듣는다든가, 비가 오는 날에는 약간 보사노바 같은 음악도 들어주고, 오늘 나에게 좀 활력이 필요해. 그러면 스윙 재즈를 듣는다든가,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즈라는 음악은 정말 수행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을 궁금해해야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토해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수행자처럼 똑같은 음악을 똑같이 해야 되는 그냥 다른 음악가들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재즈라는 음악이 가장 재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자유일 텐데 그 자유라는 말은 결국은 아주 많은 음악적인 수행 방법을 통해서 얻어내는 자유거든요. 더큰 자유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네. 제가 아는 명상법이라면 웅산의 선명상은 걷기입니다. 저는 스케줄이 없을 때는 거의 빠지지 않고 하루에 8km에서 10km 정도를 걷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나의 하루도 돌아보고 나의 과거도 잠깐 돌아보기도 하고 나의 내일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무심으로 걸을 때도 있지만 그 걷기를 통해서 저를 반성하기도 하고요. 아주 어렸을 때 잘못했던 어떤 장면이 마음속에 꼭 담아놓는 건 아니지만 기억이 가끔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부족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게 적어도 그런 부족했던 사람이 아닌 내일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걷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명상법이 있겠지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또 다시 에너지를 채우고 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걷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또 권해주기도 해요. 저는 무대 오르기 전에는 항상 그 메디테이션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2, 30분 정도를 아주 고요한 마음으로 있어요. 그리고 공연하기 전에는 누구를 오래간만에 이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음악을 정말 내 페이스대로 이렇게 잘 가고 싶은데 너무 반가운 마음을 표현해버리거나 막 이렇게 해버리면 마음이 떠서 그걸 좀 지양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공연하기 전에 적어도 30분 정도는 혼자 고요하게 계속 그,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있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시간이 좀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무대에 서 있는 제가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때부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소박한 무대든 화려한 무대든 그 마음가짐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최진석 선생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제 공연에 한번 오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웅산의 무대를 보고 있는데 무대가 웅산을 숭배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무대가 저를 숭배하는 게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제가 무대를 대하는 마음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무대도 나를 그렇게 해주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기쁘기도 했었고 굉장히 감사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 그냥 재즈 음악인데 뭐 편하게 올라가서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제가 무대에 임할 때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무대는 한 사람이 있든 천 명이 있든 너무 귀한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코로나 시기 때에는 다들 강제로 슬럼프를 당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또한도 그랬었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수행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마음이 너무 그 지하로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는 편인데, 그때도 저도 마찬가지로 잠깐 그런 좀 힘든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때 뉴욕에서 그 활동하시던 미디어 아티스트 목진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뉴욕에서 활동하시던 시기에 굉장히 힘들었고 했던 그 시기에 했던 작품 안에서 읊었던 시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시를 듣는데 너무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 저는 그 가사말에 노래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거기에다가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 노래가 I'm Not a Butterfly라는 곡이에요.
1: I'm not a
0: 노래
1: butterfly.
0: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나비야라고 부르면 내가 날갯짓을 하고 날아가서
1: Not a butterfly.
0: 당신의 어깨에 앉아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비가 아닙니다.
1: I'm not a
0: 나는
1: butterfly.
0: 살아있고, 나는 깨어있고,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1: Who
0: 자유로워질
1: says
0: 겁니다라는 가사
1: I'm a
0: 내용인데요.
1: butterfly?
0: 이 가사를 받고 노래를 만드는데 한 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1: Do you
0: 기간
1: see?
0: 동안에 제가 만든 거예요.
1: I could
0: 보통의
1: turn into a
0: 곡들은
1: butterfly.
0: 좀 빨리 써 내려가는 편인데 이 노래의 메시지는 워낙에 강하고 워낙에 제가 부르고 싶었던 가사여서 그런지 아, 이 곡이야말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를 몇 번을 반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만들었는데 딱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래를 세상 밖에 이제 부르는 첫날이 왔는데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저뿐만 아니라 노래를 저는 지금도 눈물이 약간 글썽거리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함께 연주를 해주는 분들도 제 마음처럼 그 노래를 똑같이 느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힐링 같은 음악을 만들어서 들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힘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좀 힘내세요. 당신은 데미안에서 처럼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분이에요 라는 메시지를 그 노래를 통해서 근데 그 노래는 좀 라이브 무대에서만 이제 막 이렇게 에너지를 내서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는 저도 힘을 내고 그분들도 또 힘을 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네. 헤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 산티아고 할아버지인가요? 그분은 84일 동안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85일째 되는 날 또다시 새벽부터 물고기를 잡으러 갈 채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삶을 물고기를 잡는 것이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이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이 돼버리면 하루하루가 사실은 의미가 있고 감사하거든요. 근데 저도 뮤지션으로서 수행자처럼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대단한 꿈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멈추지 않는 열정이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고 세월이 10년, 20년 흐른 다음에도 현재 진행형의 아티스트로 남아있으면 좋겠고 그 산티아고 할아버지처럼 그냥 무던하고 무단히 그냥 제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2026년은 저의 30주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곳에 찾아가서 음악을 또 들려드리고 또 재즈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애써 수고를 하더라도 애써 찾아가서 그들에게 음악을 함께 나누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요. 저는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었는데 재즈 음악이 흐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골에서도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대한민국에 저는 재즈라는 음악으로 하고 있는 수행, 재즈라는 음악으로 수행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재즈라는 음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인생의 선물 같은 음악인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눠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어울리는 부처님 말씀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딱히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라. 제 어린 시절을 봐도 그냥 어느 날 가을날에 일어나서 절로 향했고 또 절에서는 다시 공부를 하러 내려왔고 공부를 하던 사람이 락을 만났고 락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재즈로 건너오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제가 머뭇거리거나 마음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했다면 지금의 저는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저는 마음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알았는지 알게 되었었는지 우연히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냥 잘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혹여 내 마음이 시키는 또 무언가가 있다면 그 마음을 따라서 나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약속을 할 수 없는 게 뭐 어떻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지금 주어진 나의 삶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이것들이 가장 소중한

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정말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시간을 적어도 하루에 30분이라도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굉장히 화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잠시만 마음을 내려놓고, 눈을 가만히 감고,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결국은 마음의 주인이 자신이 됐을 때, 그렇게 속상하거나 막 화나거나 하는 일들이 금방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당신이 되는 그 고독함을, 고요함을 한번 즐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어깨의 힘을 빼보세요. 조급했던 마음도, 복잡했던 생각도 잠시 내려놓아 봅니다. 지나간 것에 매달리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이 머무는 자리에 함께해 봅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바람처럼 흔들립니다. 기쁜 날에도 흔들리고, 외로운 날에도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사랑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꼭 쥐고 있던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 고요히 흐르는 숨소리, 그리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내 마음의 소리. 누구나 마음속에 아픔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말하지 못한 상처와 혼자 견뎌온 시간들.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조용히 울고 있는 날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거창한 위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괜찮다는 한마디보다 잠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누구보다 애써 살아온 내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쉽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흩어져 있던 생각들도 고요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짧은 호흡 안에도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봅니다.

품어봅니다. 지나간 일은 바람에 흘려보내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잠시 내려놓은 채 오직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에 가만히 머물러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여리고 또 생각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지치고 힘들었다면 잠시라도 자신에게 따뜻한 침묵 하나를 선물해 보십시오. 고요히 숨쉬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나상도
3: 남궁진의
2: 그럼 열정.
4: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5: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4: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5: 지금도 이뻐요.
3: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4: 아유, 아닙니다.
3: 야, 진짜 너무 귀엽다.
4: 아, 그때 귀여웠는데.
3: 네.
4: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3: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4: 제가 해군에
5: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4: 네. 저 재입대인데.
3: 다시 태어나도.
4: 네, 다시 태어나도. 네.

0: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0: 있습니다.
1: 이제 정의 선언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부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0: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 호국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 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시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부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드시면서 불교팀을 보시는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따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0: 말했습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2: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3: You need some hot water?
4: Oh, yes.
2: 어린 학생들이
3: This one.
2: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2: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7: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8: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9: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8: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멸을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2: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0: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추건하며 구품 연화대름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의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3: BTN 불교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전세대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화로 재구성한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똑똑한 원숭이 몽이와 진심 깊은 동자승 동이가 우리나라 각지의 사찰에 전해내려오는 전설과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나섭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하며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몸에 익힌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남의 재산을 보면 탐욕심을 일으키고 잘생긴 이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며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며대는 말들을 항상 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부질없이 산 목숨을 죽이고 주지 않는 물건을 훔치며 삿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장세민이 과일들의 과모의 신이냐니라. 장세민은 사람이 만든 그 돈 못 알아 쌌는데 말이오. 썼는데 보니 전에 그 사람 요새 돈푼에 생긴 모양이도 돈이 안 생길 것도 없지만 돈 세모자를 쓸 수 있단 말이오. 그런데 부하는 불신이 나중이라 참말로 돈 많은 사람 부자는 말이오. 이런 짓은 안 한다 알겠죠. 그와 내가 이 뜻이 지금 어느 곳에 있냐 말이오. 어째서 이제 장생이라 한 사람은 새 모자라 놨던데 벙쳐서 돈 풀어야 생긴 모양인데 돈 많은 부자는 이런 짓을 안 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일조 황사를 양인 내용이다. 한 줄기 품은 실을 갖단 말이야. 한 줄기 뿌을 실이야. 실이 하나 있는데 벌렀단 말이야. 색지 그런 벌은 색살을 갖다가 양인견이여 두 사람이 이를 갖다 끊고 가더라 이랬습니다. 그 붉은 실을 갖다가 두 사람이 끈다는 것 같으면은 지금 내가 말한 법문도 알 수 있고 앞에 법문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하나 더 소개하는데 제 임재종의 주광 부성가라는 것이요. 그 얘기가 상당해서 이 법문에 대해 한 말이 있습니다. 대중아, 그 대중도 문서야 차리야야 이 지각이 따냐 말이요. 우문신이 끌어놨다 간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나? 그 무슨 뜻이냐 이 말이야. 그래 놓고 한 말씀 말할 테냐면은 원래 운명 진령에 가되나 구리에 말하자면 저 진가놨다 만드는 아주 높은 산인데 말이야. 그 산에 구름이 꽉 찌라있단 말이야. 그 구름이 꽉 찌라있으니 가되나 그런 집이 어느 곳에 있어? 어? 구름이 꽉 산에 꽉 찌라있으니 때문에 집을 찾기 어렵더라 이 말이야. 딱, 진짜, 구름 꽉 찌어서 어찌 집을 찾을 수 있어. 천왕 난간 마부제여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말이야. 천지를 꽉 덮었는데, 그 난간이란 만든 유명한 과목이 있어. 과목이 거기에 눈이 꽉 차서 말이야. 인물전이야. 사람이 앞으로 날락해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더라. 이랬어. 근데, 음문신이 분명히 뚫어놨다 했는데, 뚫어놨다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어째서 주관심은 이 뜻을 갖다가 말할 때 말이야. 어? 구름이 꽉 찌가있고 집을 찾으려 찰 수 없고 눈이 말리면 천지를 덮어가있고 말이야. 어? 말이 암만 좋은 말 천지만라도 그 눈을 갖다 헤치고 나갈 수 없다. 집이 꽉 내 집이 딱 찾았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이 실제로 웃는 시인이 말이야. 드러났다 한 뜻을 갖다가 허랑탑주를 말이야. 아주 드러난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적각으로 상선 신켜편 아니 말이오. 배를 탄 데 짜내면은 발을 저게 발과 같은지 다리를 다 깨끗이 씻으시단 말이오. 발과 깨끗을 갖다 다 씻기려고 없이 별로 없든지 맨발로 배가 올랐거든. 신켜편이야 아주 쾌적이 잘 따라나는 것인지 좋은 배를 탔거든. 좋은 배를 탔는데 술리의 상선 하양이라 그 물을 뚫고 뜨어난 흘러내려간 순류 말이지. 순행이 다 흘러내려가는 그 물질을 따라가고 새로, 보내는, 은혜로를 보내냐면은, 양주 따로 배가 둥둥 떠내려가다, 이것이라. 운문심은, 뚫어놨다 했는데, 주관심은 또 뭐라 했냐면은, 구름이 꽉 쥐어서 집을 찰 수 없고, 눈이 꽉 천재 채에서 말을 나갈 수 있단 말이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어찌 또 좀 완전히 또 딴 방향으로 말이야. 딴 각도로 배를 띠 좋은 작가는 배를 탔는데 사람들이 서로서로 만들면은 이제 작별 나고 말이야. 얌따로 내려간다 또 이런 말을 했는 것이야. 이것을 갖다가 확실히 이제 의심했지 아래야만은 올 법문을 갖다가 앉아 사소가에도 짐작하시는 것입니다. 대중아 우리 대중들아 이 말이야. 웃는 노안이 웃는 늙은이가 수염 광전제로나 비록 만드는 광전제여 그 법문이 만드는 그

방치가 말이야. 보금 전례에 만드면 참 뛰어나서 땅할 법문이 없다 이 말이야. 참으로 법문이 짱하다 이 말이야. 그러지만은 환집 참조야 뭐 도래에 만드면 부끄러운 줄 아느냐 이 말이야. 와서 법문이 장해서 어쩐지 고금에 뛰어나는데 와서 부끄러운 줄 아느냐 이러고 합니다 이 말이야. 말이야. 그 말이 무슨 일 같지만 무슨 일 말이 아니야. 이것이 참말로 법문은 확실히 말이야. 천춘만국에 뛰어난 큰 법문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부끄럽기를 만드는 어떻게 부끄러운지 말이야. 저 때라도 파고 천들 만질 어떻게 숨고 싶은 말이야. 그런 심지를 알아서만은 우문시인의 뜻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이야. 초보지 모른다고 말이야. 우문이 모른다는 말이야. 뭘 모르냐면은 백관의 유인이 황허가라 저 백석에 어떤 사람이 있어가 말이야. 허허 꼭 이승을 치고 운다는 말이야. 왜 만드면 백석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소리치고 있느냐 이것이야. 살부 해적은 직불문이 아니야. 부처일지 어떻게 조사일지 있는다고 나는 묻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 물이 필요 없어. 없고 나는 뭘 묻냐면은 병목참천은 말이지 행신마트 참여료. 예? 나무를 베고 툰지 풀을 깎는다는 말이야. 나무를 베고 풀을 깎는 그런 그 죄는 어느 법을 행해서 참여를 할 것이냐 이것이다. 내용을 알고 보면은 탈불살조 우튼이 부처를 지고 조사지는 죄보단다. 나무를 우튼이 찍고 풀을 베는 죄가 말이야. 비우다 할 수 있지 천만 배에 더 두어다 이 말이다. 신뢰 천대 방상자니 저 맡으면 바위 하나 있는데 큰 바위 말이야. 등불로 뛰 천대 만개를 또 해놨다 이 말이야. 해놨는데 그 빛이 서로서로 빛이 막 참으로 황홀해지가 차여나이자 말이 없다 말이야. 비유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무슨 배에 그런 배에 있어. 우리 좋은 바위에다 불로 등불로 해놨는데 한 천등 만들어 해놨거든. 해놨는데 그 표에 불로 해놨지 그 불이 불빛이 서로서로 빛이가 있고 그 차원한 것은 누가 그럴까 누가 쓴지 말이오. 그런 동시에 천변보를 경청원이로다 저 하늘가에 말하자면은 우찌 보리가 다리 떠가 있거든. 아주 참말로 우찌 백방 다리에 떠가 있단 말이오. 다리 떠있는데 경청원이요 그 빛이 우찌 막고 둥그러서 말이오. 이것도 참말로 희망을 해올 손 뜨라 이렇습니다.

남자의 집을 짓고 산 하나님 자들은 바람 부는 걸 안다. 바람 불 줄 안다. 불 피우라. 딸의 인자 불을 듣고 사는 인자 짐승이 나타난 애들은 죽을 줄 알아. 또 왜 그러냐면은, 나한테 사는 자들은 다른 집이 있는 수 있어가지고. 또, 땅에 불을 듣고 사는 짐승이나 보내드리는 거는, 죽어 오면은 집이다, 아니다, 나한다, 하나다. 그래서, 자기는 미리 바람 불 줄 알고, 또, 땅에 그 본자들은 비 올 줄 알아서 미리 조치를 하더라. 좌변 치우변다 이러다. 오른쪽에서는 이불 가 있고 불고 말이야. 왼쪽으로서는 손으로 치라.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장단을 치라. 그런 식과 같습니다. 생사는 조함하고, 푸른 대암 말이야. 푸른 대암은, 개구리를 잡아먹거든. 잡아먹고, 황작은 축당 내라. 황작, 누른 새는 말이야. 새는 개똥벌레 같은 이런 거 갖다가 조금 뜨라. 무량수 열하여

무량수열의 수가 예 없는 말이야. 수명이 할 예 없는 부처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암탑을 갖다가 무량수열이라 하는데, 비단 암탑을 뿐 아니야. 모든 부처님이 다 우리 암탑과 같은 무량수열이라. 무량수열이에요. 1,3,4,5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다. 애당 천왕어 수야 슬프고 또한 슬프더라. 그 동촌에 사는 말이야. 동촌 마을에 사는 왕가 늙은이야. 성은 왕가인데 나이 많은 늙은이더라. 이것이다. 짱당당 무관이로다. 눈을 부르르 뜨고 말이야. 당당히 있으니 무관지오라 떨어지더라. 자, 이걸로써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앞뒤가 전부 다 맞지 않은 것지만 말이야. 아는 사람에는 그게 안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은 여기가 또 의산책이란 말이야. 그 모든 사람은 공부를 해가 있고, 이런 고리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전에 이제 조주신 신임 되는 남전신인 말이야. 남전신이 그 제자님이 꿈개불에 있습니다. 꿈개불에 있는데, 그게 이제 한 번을 서로 이해 있을 때, 그게 육궁대부가 말하다면은, 조복사 도호다. 조복사가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냐면, 천지는 야당군이요. 천지 말이야. 우주는 전체가 다, 나와 한 뿌리라, 이 말이야. 뿌리가 나하고 한 뿌리더라, 이 말이야. 한 뿌리고, 만물이 야이처라, 만물이 말이 천지 만물이 전부 다 나하고 한 몸띠야. 우주 전체가 말짱 다 내하고 한 뿌리고, 제륙 가슴만 되면 한 뿌리에 생긴 물건이 있겠네. 전부 한 몸띠 아니겠어? 그래서 이제 천지 만물이 전부 다 내놓고는 없더라면 전부 다 한 몸띠야. 그 혜인 색사로 삼남만세이 다 갖다 버리기가 있지만은 사실을 알고 보면은 말이야. 이것이 전체가 다 한 뿌리에서 나가 있고 전부 한 몸띠더라. 그 결혼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보고 말하자면은, 야시기여라. 참으로 기대하다 말이야. 장하다. 이 말입니다. 조복사가 이런 말을 했으니, 참말로 장한 말이 아니냐. 아주 그렇게 극구 이제 칭찬하고 감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을 볼 때는 천지가 참말로 이제, 야동군이 만물 유아이치란 것이, 그거 참, 깊은 데서 한 소리거든. 그 얼마나 참을 당한 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전신 지 정견하고, 드랍에 맞춘 꽃이 이제 발갈 피할 거든. 그 드랍에 핀 꽃을 갖다 가르치면서 뭐라 하냐면은, 신기 견차의 주화를 염몽상사로다. 세상 사람들 말이야. 저 꽃, 저 보는 걸 갖다 띄는 꿈같이 본다, 이 말이야. 꿈속같이 본다, 이 말이야. 누구든지 저 꽃을 갖다가 참말로 말이야. 바로 볼 뿐만 알면은 이것은 바로 깨친 사람이요. 바로 믿은 사람입니다. 바로 믿은 사람인데, 그 바로 이제 참말로 깨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청색될 분명히 분별한 것 같지만, 말이야. 실제로 그 바로 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전부 이거 꿈에서 꿈장난다. 결국 가서는 그 조복사가 말하는 천지여 동군이여 마무리여 시작하는 것도 사실에 쓴 꿈속에서 지금 잠꼬대예요, 잠꼬대. 불가로는 불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남들이 말하는 꽃 한 송이 말이야. 그 시체를 바로 볼 줄 알아서만은 비로소 이제 불급을 안 뜹니다. 그 조복사가 말한 걸 갖다가 이제 육궁대부가 소개를 참 칭찬을 하다가 남전 그 한마디의 말이야. 아주 막 상신심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우찌 천지를 만들게 되는 절벽에, 절벽에서 남전한테 팍 위에서만 떨게 죽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란 말이야. 누구든지 불법을 알려면은 남전이 말한

그 꽃 항상이 말이야. 그걸 근본을 바로 알아야 되지. 천지가 여하동원이 만물 여하일 천지 말이야. 그런 장꽃에 가있고는 불법은 절대 모른다 이랬어. 그러면 그 뜻이 어느 곳에 있나 이랬어. 어느 곳에 있던데 남준 신인이 이런 대단한 소리 하냐. 여기 내가 이제 한번 하겠는데. 박상 남산 별지산, 그 남쪽 산에 가서 말이야. 코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 자레코 같이 생겼어. 자레코. 자레코 같이 생기는 그 뺨을 갖다 한 마리 갖다 하면 빨라졌단 말이야. 그 뺨을 받고, 젠지의 민망 감독들아, 뺨을 받고도 어떻게 놀래냐, 그 말이야. 깜짝 놀래서 일어나면서 보니까, 몸은 이 남쪽으로 살아 있는데, 북두치층이 환하게 리드할 것이야. 자, 어째서 남산에 가서 별지사를 갖다 받았다는지. 또 별지사를 받았는데, 이제 깜짝 놀래 일어나다가 남쪽을 향했는데, 북두치층이 환하게 리드라 하는 말이야. 이제 이것을 알면은, 남전신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문정에 설주 헌선사람이가 유명한 시인 계신데, 여기에 이제 좋은 법문이 있어요. 좋은 법문이 뭐라 하냐면은, 문전 각지 비일이라, 듣고 보고 하는 말이야. 각지 하는 이것이 전부가 다 일일이 아니야.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야. 조복사는 천지 여하동군요, 마무리 여할치라 이렇게 했지만은, 그건 실제에서 모르는 소리야. 전체가 말짱 가만히는 하나가 아니다. 산나지대 중중과이려, 그 산나대지 산나망상 말이야. 천지 마무리 전체가 어찌, 거울가에 만든 빛이가 있었냐 말이야. 거울가운데서는 산나망상 천지 마무리 우주 마무리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이 말이야. 여기에서, 이제 크게 한 걸음 참말로 이제, 그거를 나가서만 우주의 근본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알 수 있는 것인데, 상천에 올라 야당마이라, 가실에 없으니 서리가 툭하여 왔지만 큰 가실인데 말이야. 춥다고 말이야. 그런데 이제 발은 그만 떠졌거든. 발은 떠지는 한밤중이야. 찬 가실에 한밤중에 말이야. 발이 떨어질 때는 큼하다 말이야. 그 뜬눈에 비기들 안 해. 그런데 수공중남 조용하느냐. 누와 같이 말이야. 아주 깨끗한 모색과 목과가 있고 서로 그림자를 갖다가 빛을 볼 수 있냐 이것이라. 아무리 몸물이 깨끗하고 깨끗하도록 해도 한밤중에 발 넣는 데는 말이야. 암만 가서 빛을 봐야 그 그림자 빛이도 안 쓴다. 빛이도 안 한다 그 말이야. 여기에서는 모든 불조가 다 상신신명하는 것이야. 이 참말로 정신이 깊은 말이야. 이곳을 갖다가 확실히 알아삼아는 그 남전시인 이제 꽃 소식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제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누구든지 깨쳐가 있고 경계를 지녀야 되지. 사랑군들 이것은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냐 이것이야. 또 내 한 말을 하겠는데, 장경의 흑진 청명산이 큰 고래가 말이야. 고래가 어떻게 한 입으로 어떻게 사대가 어떻게 바닷물로 다 술을 마셨단 말이야. 고래가 어찌 큰지, 또 저 거짓말 한다 달란지 알 수 있지만은, 실제 그런 고래가 있습니다. 고래가 어떻게 한 번 웃기지만 입을 갖다 벌려 물을 마시면 사대가 바닷물이 다 말라진단 말이야. 그게 다 마시고 나니, 삼노시름이 일곡어라. 남는 것이 뭐 있고 그러냐니 하면은, 아주 만대미는 오색이 찬란한 산호, 산호의 숯불이 막 들려붙단 말이야. 산호 보배 아니야? 그런 산호 숯불이 툭 들렸는데, 산호 숯불만 들란 것이 아니라, 그 산호의 숯불에 해가 뜨뜻 빛이 가있고, 아주 오색이 창자가 번쩍번쩍 하더라. 그 나한테 말하면 반대한 것이요. 설두시면 한밤중에 달 떨어지고 없는데 말이야. 큼한 밤중에, 목과 가서 우찌기 그림자를 비칠 수 있느냐? 그건 안 그래도 비치지 않은 것이거든. 그런데 나는 이제 그 뜻을 갖다 표현한다 하면서, 산호 만드면 참
정말 오지 오지.

이제 찬란한 산호 이제 둘러는데 거기에 햇빛이 말이야. 빛이 가있고 온 삼천 대천지기 그 광명이 낙하느냐가 말이야. 이제 이것을 알아서만은 설부지님의 뜻을 아십니다. 정반대가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조동종의 천동 각성사람이 있어.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성이 있습니다. 예성이 있는데 조철님이 조악남이 이미락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락하는 것은 모든 상을 떠난 걸 이락하는 것이고 미락하는 것은 그 대용이 말이지 모든 상을 다 떠날 것 같으면 그 대용이 미묘한 것 미묘한 작용을 갖다가 이미락합니다. 그래 참말로 모든 상이 다 떨어질 때만 되니 천이 만물이고 참말로 부사야라 말이야. 부사야한테 해탈경제 부사야한테 해탈경제인 그 우찌 조화 말이야. 그 뿌리를 갖다가 철도 철미하게 빛이 받았단 말이야. 빛이 보니까 어찌 하냐면은 분문 출몰 말이야. 경기문이라 아주 분문이 삼남만성에 걸어서 만든 게 참말로 서로 어울리가 있고 분문이 출몰을 하는데 출몰을 하는데 그 문을 갖다가 분명히 내가 볼 수 있더라 이것이다. 그 문이라는 것은 무슨 저 방에 들어갔다 나갔다는 그런 문이 아니다. 시방부백 내가 만든 시바가 만드는 그 벽을 볼래야 볼 수 없고 벽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사면의 문이야. 사면을 만든 벽도 없는데 무슨 문이시냐 이 말이야. 이것은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벽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문도 찾아볼 수 없는 말이야. 그런 큰 문이다 이 말이야. 그런 이제 큰 문을 이제 볼 수 있더라 이랬습니다. 유신거대의 문 아니냐. 자, 우천이 만드는 생각이 말이지, 정신이, 그 외에, 네? 그 외에 밖에 만드는 생각이 논다, 이 말이야. 결국은 그 벼락한 건 그 생일 밖에, 아니, 생일 떠난 데서 한 소지야. 생일 밖에 우천지, 참말로 그 소식을 내가 알고 보니까 되면은 문나느냐. 그 묻고 대답하는 것은 말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야. 과연, 묻는다는 사람도 그 미친 사람이고. 그 다른 미친 사람 묻는데 보고 대답하는 그건 더 미친 사람이거든. 그건 이제 보통 사람을 대답하는 소리 아닙니다. 크게 깨치라고 법을 잘 안다 하더라 해도 말이지. 그 이제 법담한다고 묻는 그 사람도 미친 사람. 결국 가서 말하자면은 눈이 밝아가 있고 법담을 법을 잘 대답을 한다는 말이야. 그 사람도 여전히 미친 사람인 동시에 아직 잠을 깨지 못하는 꿈에 사는 사람이더라. 이거죠. 철한 면전엔 지묘장이다. 그런데 말이야, 저 겉밖에, 겉밖에 이제 참말로 이제 그 생각을 가보니까, 모든 것이 참 만드니 참 미친 장꼬 된단 말이야. 눈을 갖다 바짝 이제 만드니, 가닥이 이제 채를 보거든. 그 눈앞을 보니까 만드면은 지묘전이라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부사의 해탈된 게, 말로 하자 부사의 해탈된 게야. 부사의 해탈이 되는 게 아닌 게 없구나 하고 말이야. 참으로 난산난사해서 말이야. 이건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도 없고 어느 도가 끊어지고 신의 치가 내려서 말이야. 어떻게 행할 수 없는 말이야. 그런 우측이 참 대해탈인지 대지대용이 말이지. 여기에서 생존하더라 이것이다. 그 앞에 말하고 이제 뒤에 말하고 이제 반대겠지만 반대가 아니에요. 남전전파 신무하니 남전신이 말이야, 신앙 사람 꿈을 갖다가 또, 우찌 지적해서 다 부사짓다, 이 말이야. 남전신이, 저 우찌 꽃, 실수로 만드는 꽃 소식 하나 아는 사람도 없더라, 이랬어. 고인이 만드니, 처모님은 깨치니, 못 깨치니,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깨치가요. 보는 사람도 꿈이고, 못 깨치게 보는 사람은 다 꿈이다, 그 말이야. 다 꿈이다, 그 말이야. 다 꿈인데, 깨진 남전이 실제에서, 모든 세상 사람을 만드며 꿈을 갖다가 앉아, 이렇게 좋더라, 이랬어요. 그럼 어째서 남전 스님이 그 꿈을 갖다가 앉아 깨게 했냐면, 요시 담당 보처정이라, 무엇을 알게 하냐면은, 당당한 말이야, 보처정, 보처정이라는 것 만든 일보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보살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전 스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 이게, 비단 일보살뿐 아니야.
이것을 바라볼 것 같으면

서가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달마다 알 수 있는 것이고 남전도 조지도 다 알 수 있는 것이고 모두 우리 대중 말이여 자진민복을 다 분명히 다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지만은 실제서 남전이 말이되 자기는 꿈을 깬 소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지만은 역시 몽중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면 구경의 말이지, 예, 이 뜻이 이제 법문은 낙체 어느 곳상이냐 이것이야. 여기에 대해서 내가 또 한말 하겠어. 한말 하겠는데, 십자 가두입함이 저 말하자면 자 아주 이제 종로 네거리 같은 차 분나한 말이야. 십자 네거리 한복판에 또 섰다가 말이야. 서가 있은 전에, 긴 한갑대지라, 사람들이 와보고 말이야, 이 도둑놈아 말이야, 손을 보는 사람만은 보고 전부 도둑놈이라 하더라는 말이야. 그 외인 사람이 저, 길 한복판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보고, 자꾸 도둑놈이라 그 자꾸 욕을 하냐, 그 말이야. 그게 이제 십자 가두에서, 살인이 서가 있는데, 누구든지 보고 말이야. 도둑놈이란 상관이 없어. 보통을 볼 때는 수상한 또 도둑놈이 생겼던 모양이지, 이 이제 도둑놈이라 하는 말이야. 이것을 알면은 아까 이제 잠법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좀 더 소개하였는데 이 황룡파에 영원청선사란이가 있어요. 영원청선사란이가 상단에 입법문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이제 그 남준 스님이 예, 그 육궁대부가 그 꽃 여기 천지야 동군이 마무리하였으라 하니깐에 시랑살인만 이 꽃 고기를 갖다 똥같이 본다 하는데 이제 육궁대부가 깨쳤다 그러겠습니다. 그 뒤에 그 완전히 깨친 게 그것은 이제 항설이에요. 깨쳤다 하는데 깨 영원신이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남전은 이 허공 작고 하고 남전신을 말이여 허공 광대무비한 무슨 허공을 가입고 또 북을 만들었다 그 말이여 수가 무슨 큰 북이시까? 이거 또 거짓말이겠지? 거짓말이 아니다. 남전신 북이라 한 것도 쯤이 놓든지 시방 세계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두루 난다. 그 말이야. 삼천 대천 세계를 갖다 그 북 속에 여도 한쪽 귀퇴에도 차별하네. 예? 그런 큰 북을 또, 이제 만든 남전신이 이제 드러내놓는다. 그 말이야. 네. 너희께나 육궁은 용 손님이치라. 육궁 대부분 어쩌냐면, 숨산을 갈 건데, 북채를 갈 건데, 맨들라 북을 둥둥 두드리거든. 숨산을 가야 어떻게 이제 북을 두드릴 수 있냐. 무슨 큰 북채였냐 말이야. 이 뭐, 법문 난다 카드니 뭐, 손에 거짓말로 풍경이거나,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이 풍이 아니다, 그 말이야. 예를 들면, 말하자면, 이제 숨산이지. 이 북채는 숨산 열에 천만 배 보단 더 크여. 그러고 볼 때 어쩌냐면은, 일격 지은이라. 한번 때리는데 만들면 소리 알았단 말이야. 예? 소리 알았단 말이야. 소리 막, 군미 알았단 말이야. 예? 군미 알았는데, 궁금 철체야. 여기 뿌리를 갖다 뒀으니 다 해뿌리고 말이야. 더러운 그 근본 뿌리를 전부 다 해뿌리고, 그 체 말이야. 몸뚱이 여기 철두철미하게 나뭇잎이 완전 확철이 깨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공 만나가 말이야. 우천지 금공과 만나. 금공이라 그러면 전체 다 들어가는데, 금공에 온 세계에 버리지 않으면 천상과 지만상 말이야. 그 만나가 전부가 다 돈이 무여야. 전부 다 말한다면은, 입 속으로 안 들어올려 안 손다며. 한참만 눈 깜짝 새 다 들어왔더라. 이해 되니까나, 정자로 보장할 단계야. 이로부터 어쩌니, 보배 어쩌니 만들면 이제 거짓이 활짝 열리고 있어. 보배 거짓이 말이야. 응? 말하지 않게 보배 거짓이라 하는데, 이 거짓이라는 것을 만들면은, 삼세 제불과 역대에서 이 거짓을 본래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거짓이 활짝 열리더라. 이 말이야. 그 열리니까, 뱀겐 문핑이 되겠냐. 문득 말하자면은, 그 가핑이 말이야. 온 세계를 갖다 뒤흔든다고 말이야. 그 가핑이 말이야. 그래서 제일 인물이 유화구이나 그 사람을 갖다 어떤지 건지고 천지 만물을 갖다 얘기하는데 항이었단 말이야. 온지 삼천대체 세계 말이지
하늘 눈뜬 생

하나님 중생을 위해서 온 모든 법문을 해가지고 모두 다 제도를 하는데 한이 없이 미래지 다 하도록 제도를 하더라. 이랬어. 그렇습니다. 그런 동시에 항부두두 경제냐 말이야. 하물며 말이지. 알고 보니 전에 두두물물이 말하자면 전체가 원망 부족하지 않은 게 없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영원청선사가 말이야. 이 법문에 대한 이제 염의입니다. 그러면은 이 뜻이 어느 곳에 있나 알겠어요? 어느 곳에 있냐면은 내가 또 한 말 하겠는데. 성녀는 기후대이야. 돌로가 만들어 놓은 이 여자는 말이야. 소를 뜩 타고 저 뒤에 있는 말하자면 골로 들어가 골소로 들어간다고 말이야. 골소로 마을 들어갔다. 모기는 치적과전천이라 나무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말이야. 피리를 불면서 저 안 마을 앞으로 지내라. 그 지금 근무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말이야. 어? 돌로가 이거 만들어 놓은 여자는 소를 타고 저 뒤 골로 골짜기로 들어가고 예? 골짜기로 들어간다 그 말이야. 골짜기로 들어간 동시에 나무로가 쫓아 놓은 사람은 말이야. 사람은 피리를 불면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앞마을 뒤 밖을 뚝 지나갔더라 이랬어. 이제 이것을 알면은 지금 이제 영원치님의 말씀한 법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또 원옥근선들하고 유명한 자 인지종 큰 신이 계시거든. 그 신님이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했냐면 육궁은 수반금세안을 말이죠. 육궁대부가 손으로 만든 금세 무슨 그 사슬인데 무슨 사슬을 쓰여 가지냐면은 순금으로 만들어만 참 보배란 말이야. 그럼 보배를 또 검을 주고 또 앉았거든. 그런데 이제 수방 금사라 금사라 하는 황금을 가면 되는 서스라 하는 것은 천지 여화동군요 만물이 여하시는 그 법문에 대한 소리야. 그것은 참말로 그 법문이 말이지 참으로 짚고 말이 넓어서 그것만 보물로 말하자면 황금덩어리 같은 그런 좋은 법문이고 참담 보물이더라 아니라요. 그렇지만은 사실의 그 인자 그 금세 수술의 말이지 제 사실에 얽히 있어 육궁대부 자신이 죽은 걸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남전신 같은 큰 조사가 그 우찌 황금 말이야 보물 우찌인지 그 인자 가위 꽁꽁 묶어놓은 말이야. 육궁대부를 갖다 풀어 사기 좋아합니다. 그 좋은 분물을 이제 황금 금사를 보지 저 세사들로 가있고 사람 묶고 찍는다 한다 이 말이야. 그러한 때에 남전이 우천이 말한다면은, 팔면 타야, 팔면으로, 얌전히만 팔면으로 가있고, 만든 우천이가, 참 청년도 같은 칼을 들고 만드면, 그 금사를 갖다, 세수지를 갖다 서서히 끈을 끼고 말이지, 육궁대부를 갖다가, 완전히 해탈을 시지 주더라! 이것이라. 그러한 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제, 그 뒤에 이제, 지방 사람은 다 이 꽃을 갖다가, 뭐요, 꿈같이 본다는데, 그거 장설이요. 분명히 이제 남전이 육궁대부를 갖다가 이제 사유는 방전에 실진팔보가 나의 목전이라 보배 말이여 천하 보배 전부가 다 뭐하냐 모아가 있단 말이지. 어쩌냐면은 육궁대부 앞에만 되면은 전부 다 그 태산같이 전부 다 이제 나에 들어가 있다고 말이여. 결국은 이제 육궁대부가 식지 말이여 아까 그만 되면 자기 죽는 걸 갖다가 벗어나서 금세에서 이제 쇠, 황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 쇠사슬에서 말이야. 완전히 벗어나가 있고, 해탈하고 보니까, 삼천 대친 시리에 말이야. 참반 이제 보배를 본다는 그 뒤로가 말한 소리에요. 꽤 나이를 목전에, 목전에 툭, 이제 들려줬다는 말이야. 그래 놓고, 원옷이 불짤이 툭 들었어요. 불짤 들고 말하는 사람에는, 천지는 일조 만무는 일마르다. 천지는 말이면은, 손가락 하나야. 손가락하고 만물은 말이야. 말 한마디더라. 이랬습니다. 그래 놓고 말하자면 통신시안이라도 불법을 하다. 눈이 말이지 뭐 둘, 셋, 이것뿐 아니라 온 전신 전체가 눈이다. 말이야. 온 전신 전체가 눈. 온 전신 전체가 눈이 달린 사람이라도 분사불하여 이 소식은 모른다. 이제 읽지 말았습니다.

그건 무슨 소식인데 말이야. 온몸띠가 전치롭지 눈이라도 그 소식 모른다 했냐고 말이야. 그러면 여기 빼서 또 내가 한 말 하겠지요. 난신이 파매하여 본철이 될 때에 파매하다. 당은 기운이 오거든. 기운이 올 때 어떻게 내가 어떻게 꽃봉오리가 뽑아진다는 말이야. 어? 내가 꽃을 어떻게 핀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숨도 한지하고 예? 봄이 많은 데는 참 어떻게 가지에 권이 오거든. 권이 꽃을 핀다는 말이야. 그러고

요 아까 탈이가 폐와 말이지. 예? 가을에 이제 효리발이 입는다고 말이야. 찬발이. 예? 찬발이 불도 조금 뿐이 아니라 막 효리발이 막 들고 막 천재 뒤죽거려 효리발이 부르지 않거든. 그러한테 나무에 있지만 나뭇가지 전부 다 떨어졌단 말이야. 지금 봄하고는 정 반대야. 그러니까 때문에는, 예? 추중 요소로다. 가을에, 그치, 가을에 말이야. 꾸중물. 가을은 꾸중물도 맑은해지거든. 가을에 우리 꾸중물까지 전부 다 맑은해지더라. 이렇습니다. 이것을 알면은 지금 권오신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총결산을 하겠어요. 총결산하는데, 우리 대중들아, 그 말이야. 차 입주하는 이 남전신이 말씀하신 이 꽃 한 송이라고 말이야. 이 한 꽃 한 송이거는 제 우리 말 정안으로도 불감된 책이야. 첫 책이야. 모든 부처님 육천이 참으로 바른 말이야. 바로 깨친 그 정안으로도 이 꽃은 본래 볼 수 없다 이 말이야. 부처님 육천이 바로 깨친 눈으로도 이 꽃을 볼 수 없다면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느냐. 그러니 남전제로가 말이야. 남전스님이나 그 뒤에 이르시 법문하신 그 스님들이 말이야. 환징 몽개냐무라. 그럼 꿈에도 이 꽃은 실제로 보지 못하고 꽃 소식이 모르는 사람들아 입니다. 왜 법문을 갖다 소개하라고 또 와 이렇게 또 시교 달라지느냐 이것이요. 이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야야 정무의 보안인데 말이야. 만약 누구든지 어쩌면 정무에게 머리 정무에게 눈이 하나 또 생기거든. 눈이 딴 데 생기면 안 돼. 예. 뭘 정배의 눈이 한 1천원이 생겨있나 말이야. 그래 하면은, 선정도의 입자하품이라, 예. 모든 일체의 성현들이 말이야. 전부 다 저기 발 밑에 서야 된다고 말이야. 그 사람 발 밑에 서야 된다. 그래 되는데, 일등 농경 아니면 말이 어떻게 하냐면은, 지가 잘났다고 말이야. 천하없이 최상도는 말이야. 농경하며 실대없이 만드는 사랑분별을 가리고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간다고 말이야. 뭐 남전이 두고 꽃이 두니 뭐 조법사 우투니 말이야. 사랑분별을 하다는 말이야. 결국은 어찌 되면은 미륵 사상에 하다 말이야. 설사 미륵 뿌리에 하다 그런 시기까지 지가 우투니 이 사랑분별을 가리고 암만 천자라더라 해도 결국은 맞으면은 오사불책이야. 이 꽃은 더듬어 볼래야 더듬어 볼 수 없다 이 말이야. 결국은 이 꽃을 악하는 것은 유심과 무심으로 말이야.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말이야. 꽃이 정문에 예? 정백에 한바오친 눈이 하나 더 뺏긴 사람이라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환님아 그럼 우리 대중들은 알겠느냐 이 말이야. 선전의 맥수조하니 저 선 앞에 말한 대로 버리가 벌써 일체적에 철이 일들어가 있고 버리가 벌써 누려 이겼다 이 말이야. 버리가 벌써 이겼어. 입고 나니까 쟤네는 노릉의 밑가자로다. 봄철이 돼가야 버리꼬가 이제 참말로 이제 쌀까지 싹 올라가느니 버리가 벌써 만져 누려 이겨놓은 쟤네. 이제 버리 이제 배 먹으면 되거든. 그러한테 쌀까지 안 떨어지지 안 떼어줬단 말이야. 그래서 저 여름 땅에 말이지 쌀까지 자꾸 떨어지더라 이랬습니다.

0: 뇌종양입니다.
1: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부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부처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2: 선생님, 이 사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1: 기적이 찾아왔고 희망은 다시 피어났습니다.
0: 여보, 절에 같이 갑시다.
1: 기도와 보시는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습니다.

0: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4: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5: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4: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0: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선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선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1: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2: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3: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0: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땡큐.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오계윤입니다. 스님, 이 봉사와 보시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항상 자신이 더 많은 걸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0: 행복은 행복을 주어야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어서 얻는 것은 두 배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0: 행복을 주면 내가 원하는 행복의 조건을 상대방이 주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고 이미 행복을 줄 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아, 행복을
0: 그래서,
1: 줄 때.
0: 나눌 때 이미 행복하고 또 받을 때 행복하고 두 배의 행복.

0: 정보를 얻을 수 있죠.
1: 아, 이제서야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실 초대 손님을 보시행을 그야말로 숨 쉬듯이 하는 그런 분입니다. 물질적인 나눔은 기본이고요. 환한 미소에 따스한 말, 친절한 행동, 게다가 주변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도 정말 적극적이시라고 하는데요. 70대 중반에도 여전히 전국의 박람회 현장을 주름잡고 계신 김한섭 불자님 모셔보겠습니다.

0: 네, 김한석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2: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선 김완섭 불자입니다. 오늘 BTN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예, 예. 잘 오셨어요. 예. 아니 이렇게 또 유쾌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는 분은 예. 스님 처음 오시는 것 같아요.
3: 그러게요. 예. 아니 연세가 70대 중반이라 하시는데
2: 제가 올해 75입니다.
3: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예, 예.
0: 아, 10년 예. 이상이에요, 스님. 예. 진짜...
2: 비결이 있어요.
0: 비결이 있으세요?
2: 예. 예. 나이가 70 넘으면은 이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지 뭐가 좋은지 얼굴을 보면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관계없이 네. 네. 늘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늘상 아침에 거울 보고 웃으면서 오늘 웃자 하면서 나오고 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0: 역시 자, 우리 불교 박람회는 물론이고 또 전국의 박람회장을 그렇게 누비신다고 예,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예.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 예, 제가 원래 이제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을 하고 있는데 식품이라든가 건강 기구 같은 거를 하는데 주로 이제 박람회장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없다 생각하는데 1년에 몇천 번이 있어요.
0: 몇천 번 정도요?
3: 예, 예. 와, 그렇게 많아요.
2: 예. 예를 들어서 서울 같으면 킨텍스라든가 강남 코엑스 같은데
3: 예, 그렇죠.
2: 수시로 한 거 그리고 지방에도 대구나 광주나 부산 다 박람회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항상 박람회장이 매주에 몇십 군데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엄청나군요.
2: 예, 거기에서 예. 제가 이제 우리 제품을 가지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0: 홍보를 하시다 보면 예. 예, 어떻게 반응이 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 불자님하고 한두 마디 나누다 보면.
2: 저는 이제 요즘은 박람회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데 제가 가끔 나갈 때가 있습니다.
0: 나가면은
2: 뜻하지 않게 우리 불교에 대한 얘기, 살아가는 얘기 또 어떠면은 이제 사장님 나이가 몇이세요? 이런 물으면 제가 올해 75입니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3: 예.
2: 그러면은 사장님 이거 팔라고 거짓말 하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60대 중반밖에 안 되는데.
3: 그러게요.
2: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이래 다니다가 구경 잘하고 즐겁게 노시다가 가세요. 대신에 늘상 감사하고 행복하세요. 이런 얘기 내가 해드립니다.
0: 누구한테도.
2: 예. 예. 누구든지 여기 오신 분, 박람회장 온 노보살님이라든가 전부 제가 이제 요즘은 발 마사지기를 하고 있거든요.
0: 네네. 예.
2: 종아리를 만지고 주물러 주고 하는 이건 이제 하다 보면 설명을 좀 미리 하는데.
0: 지금 사진에 보이네요.
2: 예, 예, 예. 저렇게 합니다. 예. 예. 저렇게 하면 누구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한두 번씩은 다 아픕니다. 그럼 저기서 내가 우리 지금도 지금 내가 설명을 해드려요. 어떻다 어떻다 하면은 이제 그 중에서 더 행복한 거는 몸도 건강해야지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설명하죠.
3: 멋지시네요.
2: 예, 예.
0: 많이 좋아하시겠는데 저게 한번 앉으면 안 일어나고 싶을 것 같아요.
2: 저게 하면은 15분을 하게 돼 있어요.
0: 15분 세팅이.
2: 그래서 한번 하면 15분이 되면 끝나는데 15분 하면 어떤 분들은 막 나 한 번만 더 해줘. 한 번 더 이제 뜬다 해도 뜬다 더 있죠. 이제
0: 그래서
2: 이제 우리 불교 박람회 불교 박람회도 마요고 거기 오면은 우리 BTN 방송 관계자들 분도 많이 오셨습니다.
0: 예. 예.
3: 그 노부살님들이 불자님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노스님들도 좋아하시고요.
2: 예, 그래서 스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그 누구나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밥을 먹고 보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다 한다 하더라도 걷지 않습니까?
3: 그렇죠.
2: 예, 그래야 돼요. 예, 우선 내가 어디 아프다, 어디 뭐 안 좋다 하더라도 걷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0: 그럼요.
2: 예, 그래서 내가 지금 발마사지 한 동기도 어느 보살님이 가는데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그 한여름에요. 한여름에 막 그 종합운동장인가 거긴데 그 이분이 반신불수를 당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 예, 그분이 거기 끈끈 내가 가서 얼른 가서 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내래, 난 내가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0: 또 불편한 와중에.
2: 그렇죠. 예, 예. 그런 얘기를. 근데 거기서 감명을 받았어요. 저분이 저렇게 완전 반신불수에 걷지도 못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걷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아,
3: 그럼요.
2: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우연찮게 이 발마사지를 하시던 분이 못하게 돼서 제가 인수를 하게 됐어요. 아~ 예, 그래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0: 예. 그런데 아~ 제가 앞서서 이제 숨 쉬듯이 보시행 행하신다
3: 그러게요.
0: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이제 교계 내 단체만 해도요, 스님, 왜 우리 흔히 정기 후원이라고 하죠. 예. 매달 10곳 이상 불교계 안팎을 합치면 뭐 20곳 가까이 되신다던데.
2: 예, 제가 예. 5년 전까지만 해도 예. 부처님 가르침대로 내가 남한테 도움 조금만 준 거를 남한테 얘기하면 그만큼 반감된다고 하잖아요. 예.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이렇게 보시를 하고 베풀고 하니까 좋아지더라는 걸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얘기를 해드립니다. 누구든지
3: 예. 예.
2: 내가 지금 이 나이 내가 자랑해서 뭐 필요 있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살아서 불교, BTM 방송, 뭐 해서 불교 여러 생명 나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3: 예, 생명 나눔 실천 공부. 예, 예,
2: 저도 기증을 했고, 예. 약 20년 전부터 지금 넣고, 예. 불교 단체에 12군데,
3: 와.
2: 예, 12군데, BTM 방송, 불교 방송, 뭐 생명 나눔 실천에 청여복지기금이라든가,
0: 예.
2: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0: 이게. 처음 막 나셨네요.
2: 예, 그거 하고, 이거 외에 예.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가는데 어디 가면 많이 막지갑니다. 그게 예. 한 10군데, 한 저도 잘 모르겠는데 대충 한 20군데는 올 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3: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건데요.
2: 그래, 그게 내가 불자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우리 직원이라든가 어느 분들 얘기를 합니다. 하면은 예. 아, 사장님은 사업하고 돈 있고 하니까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데
0: 맞아요.
2: 나는 당장 먹기 살기 힘들고 네. 당장 힘들고 우리 아들 아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불자인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시하고 베푸는 것은 절대로 물질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3: 예,
2: 싶습니다.
3: 맞습니다.
2: 예, 항상 웃는 얼굴로 누구를 만났을 때 아, 언니 왜 얼굴이 이렇게 좋아졌어? 언니 오늘 기분이 좋아? 언니 참 좋아졌는데 아니면은 어제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어제도 시장 갔는데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부성기 몇 개를 파는 거예요.
3: 예.
2: 기퉁에 시장은 시장을 가지 못해 그렇죠.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 파는데 거기가 망우 역사 밑에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도 그럴 때 보질 않아. 근데 내가 거기서 쑥을 샀어요.
3: 예. 예.
2: 쑥을 샀는데 쭉 요만큼 예. 쭉 사고 뭐 다 해봐야 3만 원치도 안 돼요.
3: 예.
2: 다 해봐야. 그래서 앉아 한참 얘기하니까 딴 사람들이 내가 이 할머니하고 친척인 줄 알고 옆에서 보면서 그러던. 그래 거기서 내가 2만 원치 사가지고 이거 다 샀지 빨리 집에 가시라고 이제 더운 이제 가시라고. 그래 이제 싸가지고 가고 내가 사가 그걸 들고 또 참 그렇잖아요. 또 들고 오면서 집에 올 때는 이제 항상 이제 그 뭐 그것도 주로 마트나 좋은 데보다는 길거리에 있는 그 보살이나미라든가 할머니한테 많이 삽니다.
0: 네.
2: 그것처럼 행복은 보시는 자비는 절대로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0: 진짜 감동적이다.
3: 본문이에요, 본문. 네.
0: 그러니까요.
2: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제일 좋은 보시가 웃음으로 내가 항상 웃고 항상 내가 웃음으로 저 사람한테 대화하고 저 사람 칭찬해주고 저 사람

0: 괜찮아. 하면 그분이 마음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1: 아, 그래,
0: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 좋아지면 몸도 좋아지고. 그러면 누가 좋냐? 그분도 좋지만 나도 자연적으로 이래 웃음을 피는 미래 사회이기 때문에.
2: 아, 그래서 원 플러스 원이네.
0: 그래 그 생활이 저는 이제 그 몸에 익었어요. 그래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이제 그 절에 가면은 합장하지 않습니까?
1: 예.
0: 합장해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어떤 분들은 나를 쳐다봐요.
1: 예.
0: 그런 거 이러고 말해. 전 이래 이렇다고 하니까.
1: 예.
0: 그래. 전 내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뭐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불자님이라든가 불자님이 아니더라도 불교의 자비라는 것은 꼭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나의 말을 듣고 상대방이 정말로 고맙다, 감사하다, 지나가는 어려운 문제 손 한번 잡아주는 것, 그게 보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예.
2: 그러니까 보시와 나눔이라는 게 꼭 예.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족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런 예. 말씀이시잖아요. 누구보다 더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생활이 넉넉해서 또 베푸셨던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0: 예, 예.
2: 이제 초창기에 고생 많이 하셨다면서요.
0: 제가 그 고향이 상주인데요.
1: 예.
0: 오영재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이제 있을 때 아버님이 그 시골에서 그 저 중장비 사업도 좀 하셨어요. 오. 원래 좀 가난했습니다.
2: 그런데
0: 오형제 중에 맏이가 되다 보니까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1: 그래서 네.
0: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저는 원래 학교 선생님이
2: 꿈이셨어요.
0: 중학교 때인가 우리 그 당시에만 해도 가정 방문회가 있었어요.
1: 예, 있었습니다.
0: 제가 이제 그때는 중학교 하면 4.19라든가 이런 거 되면 웅변대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1: 네.
0: 그래 우리 아버님 어머니 학교 간에 담임 선생님이 우리 완섭이는 아버님 꼭 대학까지 시켜주세요.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꼭 해야 돼. 선생님 우리 아버님한테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오행 중에 맞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시골에서.
1: 그렇죠.
0: 전 그 많이도 감사하는데 그래 힘든 게 와서 참 아버님이 중장비 하시다 좀 실패도 하시고 어렵고 하다가 아버님 돌아가셔서 서울로 올 때
2: 네.
0: 제 동생이 먼저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형님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서울 오라고 그래서 올 때 정말로 어렵게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건 면목동에 거기에 방 한 칸에
1: 예.
0: 저 옆에서 들어가는 방 한 칸에 거기에 월제를 와가서 처음에 살았어요.
2: 단칸방이라고 예, 예. 했죠.
0: 예, 월제를 사는 동기도 있어요. 아버님이 이제 중장비 그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몸이 아프시잖아요.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제 거래처 빚 있다 이런 그런 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를 찾아와서
2: 예.
0: 이 아버님한테 이 빚이 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 앞으로 다 쓰셨어요. 그거를 제가 앞으로 다 아무 걱정 마시고 아버님한테 그냥 인사하셔서 가세요. 제가 갚는다는 서약서를 다 해줬습니다.
2: 흔히 말하는 연대보증인데요.
0: 그렇죠. 예. 예. 다 해주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걸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없어요. 그 당시에 읍시에서 왔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걸 와서.
2: 무슨 근데, 일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올라오셔서.
0: 예, 올라와서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제가 아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자제품 그때 그 당시에 뭐 보면 TV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2: 네, 네, 네, 네.
0: 그게 아, 앞으로는 전자제품 같은 게 좋겠구나 해서 거기서 제가 몇 달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다 보면 1등을 해가지고 한 1년을 그 무료로 학원에서 받게 됐어요.
2: 아, 그래서 학원 그래서 수업을 이제, 받으셨어요.
0: 아, 예, 전자제품 예.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지는 게 그래서 저는 내가 가난하다,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1: 아.
0: 그때부터도 뭐 스님이 지나가면 막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랑구에 가면 그 용마산이라고 있습니다.
2: 네.
1: 예, 예.
0: 용마산에 가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이러려면 수없이 밑에 많잖아요. 수없이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야, 저 집엔 이 많은 집에 내 집에 하나 없네. 예, 그런 생각이 들 때 많았었죠.
2: 아니, 새빵살이니까 이사도 많이 예, 다니셨어야 될 텐데.
0: 그 당시에 이제 예. 제가

0: 자리를 못 잡은 상태니까 이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장남이다 보니까 명절이라든가 이래 오면은 동생들이 오지 않습니까? 형님 또 이사했어? 집 어디로 이사했어? 이제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어요. 예. 이게 한 10년 만에 10년 한 대여섯 번 일곱 번 했는 것 같아요. 예, 하고
1: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0: 예,
1: 이사를 하신 거죠.
0: 그래 이제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생활이니까 그러면서 한 번은 우리 집 사람이 당신 고생하는데 이제 보약을 사준다고 예, 보약 필요 괜찮다고 그래 청량리 경동시장에 가서
2: 예,
0: 그
2: 경복시장에 있습니다.
0: 미꾸라지를 이제 그걸 파는 데겠잖아요. 그걸 이만큼 사왔어요. 이제 나 끓여준다 힘든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그래 사는데 이제 내일 그대로 밖에 나가니까 고기 뭐야 새우 떼야 그러죠. 예. 고기 익는 게 미꾸라지 물을 거. 이거 어디서 났어요? 아 오늘 저거 미꾸라지 좋다 해서 사왔다고 제가 한다고.
1: 팔딱팔딱 막.
0: 거기에 내 가슴이 보통 능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있잖아요. 야 이래 보니까. 너무 팔팔하게 잘 사는 거예요. 막
1: 그러니까요.
0: 어디 다니면서 그걸 보니 가슴 감정했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내가 이거. 이것도 아니야 먹을 수도. 그 하루 아 내가 지금 먹고 싶지 않으니까 이틀 더 놔주자. 이틀 더 물어주니까 아주 팔팔해요. 야 아니다 이건
1: 이틀을
0: 내가
1: 기다렸는데도
0: 예
1: 여전히
0: 그래서
1: 팔팔해요?
0: 내가 비누를 가지고 내가 이거 안 되다 안 먹어 또안 먹어도 되니까 내 마음을 주니까 담아가지고 중랑천 있지 않습니까? 예 중랑천에 가서 그걸 비워줬어요. 이야
2: 아이고.
0: 그때 내 마음이요. 그 피하니까 이것들이 미꾸라지 막 사방으로 흩뜨지 않습니까?
2: 그렇죠.
0: 자유를 얻은 것보다 내가 과연 나중에 동물이나 됐을 때나 같은 입장이지만 저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울까 그걸 거기서 내가 많이 깨달았죠.
2: 그야말로 구사일생이네요.
0: 그래서
2: 그리고 우리
0: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왔는데 조금 이제 사업도 좀 나아지고
1: 조금씩
0: 그래서
1: 나아지든가요.
0: 이제 그 중랑구 쪽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 이제 매장을 하게 됐어요. 대리점 전자제품을 알아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했는데 거기서 한 10년 활동한 제가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난 누가 나한테 아 김한섭 사장님 최고 이 세상에 복을 받고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제가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 전자제품 그걸 하면서 있다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거지죠, 거는뱅이. 할머니가 은청이었었어요. 여기가 좀 말도 잘 못했어요. 그분이 우리 앞으로 항상 10시만 되면 지나가요. 그래서 그분 보고 내가 불러다가 또 얘기하고 이러면 친하게 됐어요, 아주. 그분도 우리 집안 친. 그런 그분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우유도 없고 빵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다 와요. 우리 집에 와요. 이제 5시 되면 옵니다. 오면은 내가 그걸 다 이래 손질해주고 절대로 손을 막, 손 막, 몸만, 지저분하니까 못 만지잖아요. 전그 관계 없어요. 다 만지고 저기 해도 이거 먹지 마. 이제 말도 놓고 이거 상했어. 그러면 이거 먹어. 이제 말이, 저기 말은 이거 먹어. 이러면 내가 그걸 받아 먹었어요. 먹으면서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생활을 한 3년을 했습니다. 그 누나하고.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숙인이신 거죠. 이제 집이 없이
0: 노숙인이죠.
1: 다니시는
0: 거지 이제
1: 분을.
0: 노숙인입니다. 그래 잘 그것도 못 하겠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래 서울에 와서 거지 혼자 생활하고 왜 이래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그거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내가 옛날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가가이 석달 동안 살았는데 신랑이 어디 돈 벌러 간다 서울 가더니 새색시를 하나 구해왔더래요. 그래 새색시를 구해왔는데 새색시를 와가지고 한 달간을 방에 둘이 자고 자기는 잘때 부엌에서 이제 생활했대요. 이제 생활했는데 그것만 해도 그냥 참았는데 하도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1: 아이고.
0: 못 살고 집을 나왔잖아. 그 집을 나와 이제 하는 말 났더니 그래 집을 나왔어 집을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 그래 친정으로 가니까 친정에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오지 마라. 네 시집간데 오지 마라.
1: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최강입니다 했던
0: 오지 마라.
1: 거죠.
0: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러 흘러 봉천동까지, 봉천동 그 움막집에 있는 거 네. 그까지 이제 와

0: 그 봉천동에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막 함정했죠. 그래 이제 그 생활을 2, 3년 했는데 어느 한 추석이었어요.
1: 네.
0: 추석
1: 명절에,
0: 날인데,
1: 예.
0: 예. 이제 왔어요. 오늘 그날마다 좀 이상히 손도 깨끗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마치 추석 날은 좀 쉬지. 내일이 추석이야. 내일 추석인데, 아니 내일 추석인데 좀 쉬지. 왜또 왔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 사장님 주려고 내가 선물 사왔어. 선물 사왔어.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 선물을 그랬더니, 양말 있죠. 제일 좋은 양말을 요만큼 해가지고 이거 내가 제일 좋은 데가 여기서 돈 주고 샀어. 돈 주고 샀어. 나 사장님 줄로 샀다. 그런 얘기하면 나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인생 살아가면서
1: 세상에.
0: 가장 큰 선물이
1: 선물이네요.
0: 아니었나.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2: 그 우리 그 김한섭 부자님이 그렇게 자비심이 많은 게 빈손으로 오셨잖아요. 눈물이 시작해서 그 애써 노력해서 자수상가 하셨고 그 와중에서 본인이 힘든 걸 경험하셔서 자비심이 가득하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2: 힘든 사람 보면 못 지나가고 눈에 밟히고 그래서
0: 그리고
2: 보살행을
0: 또,
2: 하시는 것
0: 예, 이제
1: 같습니다.
0: 그런 것도 있고,
1: 또 다른 선물이 갖고
0: 예, 선물 여기
1: 나오셨어요.
0: 있습니다. 여기 선물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선물이 막 지저분하고,
1: 오래됐네요.
2: 달아서 완전히
0: 여기 막, 여기 곰팡이도 피었잖아요.
1: 색이 바라고.
0: 예, 막 바로 곰팡이 피었잖아요. 저는 이거를 하는 거리낌 없이, 이걸 내가 갈고 싶지 않고, 이 상태에 곰팡이 있는 거이 상태로 가면, 그러면서 내가 입에다 대고, 붙으니까 감생받으면 이렇게도 합니다.
1: 그게 뭔가요?
0: 예, 여기 염주가 들었어요. 예, 염주가 들었는데,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예, 여기 염주가 있습니다, 이게.
2: 천주네.
0: 예. 제가 어느 때 이제 박람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다른 업체가 사장님이, 그 여자 사장님인데, 예, 행사를 아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 이런 박람회는 이렇다 이런 박람회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가르쳐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 6개월을 이제 나오면서 저하고 가깝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 사장님 제 말씀 들어도 되지만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인데 혹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 무슨 말씀인데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밀면서 이게 자기 시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양산 통도사를 그 양산 쪽에 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늘상 기도를 하고 다닌 이게 그 염주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지 아들이고 다잘 되고 다 이랬는데 돌아가실 때이 염주만큼은 꼭잘 간수해서 네가 못 쓰면 네 후손에게 누구 준대 꼭 겸사 하라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이게 유언으로 남겼는데 이번은 막상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이제
1: 종교가
0: 며느리인데 기독교 집안에
1: 달랐군요.
0: 태어났는데 그분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제 그 시를 쓰는 분이라요 고려대학교 가정학과를 시를 또 쓰고 있는데 토지 나는 이거 염주하고는 인연이 안 맞아요 할수 없고 그래서 버리지도 못하고 시어머니가 꼭 주라는데 버리지도 못하고
1: 유품이니까.
0: 이래서 이걸 그냥 뭐 장롱 속에 넣고 몇십 년 내려온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누구 주긴 줘야 되는데 참 버리기는 그렇고 내가 안 쓰니까 어떻게 할 고민하다가 혹시 이게 사장님한테 인연이 돼서 갈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 진짜
0: 예.
2: 아주 귀한
0: 또 이게
2: 인연이네요.
0: 왜냐하면은 막
1: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이게?
0: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하여튼 이제 꼭 이게 그러니까
2: 노사님이
1: 한 50여 년
2: 평생
1: 이상은, 그쵸.
2: 쓰시다가
0: 평생 쓰셨으니까 처음에 내가 받을 때 냄새도 나고 막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저한테는 전혀 그런 느낌 안 그래서 아 그래 아니 저 말고 더 좋은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가 이 채권 봐도 사장님 이게 사장님한테 갈 거라고 혹시 안 기분 나쁘면 제가 안 드리는데 조심 받을 거니까 괜찮 봐도 괜찮겠어요 하니까 그래 내가 받았습니다. 받고 내가 차 운전석에 딱 놓고 타면은 요걸 관세음보살 어떤 때는 나무 한 미터를 관세음보살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30분이 걸려요. 그 이제 그때 또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님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0: 하면은 아, 시간이 또 들려요. 예. 저는 주로 그렇게 많이 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냥 부처님 관세음 보살 관세 그래 하니까 예.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 보통 30분 1시간 하면 또 가고 또 내가 또 하다가 뭐 잠시 이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과 불행과 좋고 나쁨이 한 사람한테 절대로 다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고
1: 그럼요.
0: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생기고 돈이 많고 명예와 있더라도 누구든지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아무리 이쁜 사람도 나이든 할머니 보면 다 또 꽃이 아름다울 때면 시들는 것처럼 그거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하죠. 나라고 화가 안 날 때, 화날 때도 있고 또 할 때 그런 이걸 가슴에 딱 안고 잠시 생각해요. 잠시. 네. 부처님 가르침 그랬잖아요. 화가 날 때, 여러분도 화가 날 때, 또 어떤 속상한 일일 때, 요즘 참 사회가 각박한 게 그 부부지간이라든가 살다가 뭐 살인사건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화가 상대방이 화 있을 때는 한 사람이 뒤돌아서서 잠깐.
2: 아이, 그럼요.
0: 예, 한 3분만 뒤에 들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되면 마음이 푸르하고 좋아지죠.
2: 진짜 귀한
1: 삶이 수행이고 예. 명상이고 예. 기도세요.
2: 게다가 예. 또 실천을 예. 끊임없이 하고 계시니까
1: 보살행을 직접 실천하고
2: 예. 기도가 앞이 좀 많이 받으셨어요. 염주 받으시고
0: 예, 그래서 또 그 많이 받았습니다. 참 제가 어려운데 제가 하는 사업이 지금 휴번을 발마사지 하기 이전에 그 전에 그 의성 흑마늘이라고 있었어요. 예. 예, 그거 해가지고 그 막 서울에서 최고 판매를 많이 했는 것도 됐고 거기 뭐 다른 식품이라 해가지고 예, 사업이 이제 쭉쭉 이렇게
2: 예, 점차 좋아지신 거예요.
0: 잘 되고
2: 예.
0: 특히 이제 제가 잘된 것도 뭐 이제 사업이 번창한 것도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둘이지 않습니까?
2: 네.
0: 첫째 아들은 공부를 아주 좀 안 좋게 하고 좀 실에 공부를 못해서 아주 대학하고는 거리가 멀 정도로 됐는데 그래도 대학을 내가 나오게 했고 또 다른 아들도 했는데 네, 둘 다 그 잠깐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2: 그럼요.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0: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원서를 쓰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쓸 데가 없어요. 원서 쓸 데가. 지방 가도 한 미달 가는 그래서 아버지가 느낀 바로는 아버지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도 못했잖아요. 다. 근데 아버지가 느낀 바로는 아 일단 나중에 쓰레기 장사를 하더라도 배워야 된다. 근데 그게 나의 학군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네. 일단 그 저 전문대학이라도 알아보자 해서 쭉 알아보니까 저 광운대 밑에고 전문대학 뭐 하나 있었습니다. 오게 좀 네. 그런데 거기에 미달되는 공업 전문대 거기에 미달이 돼 있었어요. 일단 여기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 이제 입학시키고,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잖아요. 뭐 공부도 잘 못하고 이런 잘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영어를 조금 했었습니다. 영어를 해가지고 1년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 영문과로 편입하고 이제 전문대를 이제 졸업했어요. 근데 전문대 자격증을 예. 이제 졸업했으니까 이제 전문대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있다가 우리 아들이 이제 아버지 이제 영어 좀 공부하겠습니다. 아 그래 좋지 해라. 그래서 영어를 좀 했는데 마침 광운대학교에서 영문과 편입증이 있어요.
2: 그래가지고 하시고.
0: 거기 가지고 토익이 좀 있어요. 그래 그 편입을 하게 해서 광운대 영문과를 나왔어요. 이거 나오고 둘째 아들은 이제 동국대학교하고 뭐 몇 군데 됐는데 아버지 앞으로는 저는 전자공학이 낫겠습니다. 그래 그 전자공학 어디 가겠느냐. 그래서 광운대 전자공학 갈까요? 그래서 둘 다 광운대를
2: 예, 가게 됐네요. 형제가
0: 중간에 제가 아들 한번 점심을 사고 싶어서 어느 광운대학교 가서 식당에 가서 와서 밥 먹자 그래요.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너나 너희들이 나한테는 공부 잘하든 안 하든 이 정도 해서 하는 걸 너무 고맙고 오늘 그 고마운 기분으로 아버지가 밥도 사고. 이 끝나면 우리 셋이 당무하면 치러 가자. 당무하면 치러 가자. 근데 그거를 식당 옆에 주인이 네. 봤어요. 네. 그러면서 그 식당 주인이 30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야, 사장님, 오늘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바깥 밥만 받을게요. 왜요? 이러니까

0: 내가 30년 할 동안 아버지와 아들 둘이 와가지고 밥 먹고 우리 야, 끝나고 당구 치러 가고 즐겁게 놀다 가자.
1: 진짜
0: 이런 소리를 처음
1: 부럽네요.
0: 들었다 그래요.
1: 아니, 그렇게 다목한, 예, 가족 사진이 보입니다.
0: 요거는 이제 그
1: 아드님하고 며느님도 계시고 손주분도 계시나 봐요. 예.
0: 지금 이제 큰아들이 딸 둘이 있고 작은 아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저 요요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 집사람이고 예, 여기 또요 가운데 여기 큰 며느리 저쪽까지 둘째 며느리고 요 손자들 그렇습니다. 요요요 아들 둘 여기 돼 있고.
2: 아이고,
1: 너무 예쁘죠? 손주가
2: 다복하십니다.
1: 더 예쁘다 그러던데 어떠세요? 손주들이 더 예쁘다 그러던데 어떠세요?
0: 손주들 여기 보면 뭐 누구든지 자식보다 손주들 다 이뻐하잖아요. 예, 요즘 이제 제일 이쁜 거는 이제 막 엉금엉금 기는 애가 있어요. 그건 좀 그렇죠.
1: 아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유쾌하고 밝고 항상 긍정적이면, 손자들도 그거 보고 그대로 가족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것 같아요.
0: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것도 잠깐 이제 얘기해드릴게요. 이제 코엑스 박람회 하다 보면은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 그렇죠.
0: 점심을 내가 늦게 이제 우리 직원들 있는데, 아 그냥 갈 수가 없어. 뭘 사갈까? 그는 아 실내에서는 이제 다른 크게 뭐또 간단한 빵 같은 거밖에 못
1: 그렇죠.
0: 먹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 이제 빵을 한 20개 샀어요.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한 먹으라고 20개 사 갔는데, 나는 나보다는 우리 직원보다는 남 이게 막 기본이 돼 있어. 그래 가면서 옆에서 우리 빵 사왔다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간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직원이 먹을 빵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 사장님은 우리 밥 먹는 게 우리 거 뒤에 감추는 거 타였잖아요. 그래 이제 그래 또 사다 주고 또 사주고 이제 그것처럼 제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은요 이런 것한게또 저한테 깊은 충격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 지갑에는요 이렇게 보면은 항상 이래 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1: 현금을 꼭 챙겨 다니신다는 거예요?
0: 항상 내 집에 나올 때꼭만 원짜리를 몇개 확인하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제가 종로를 갔어요. 종로를 갔는데 일을 바쁘고 타고 그 당시만 이제 한 20년 전이니까 버스를 타고 오는데 누구 한 사람이 허겁지겁 그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에서 막 콜라 남은 거 먹고 빵 남은 거 먹고 이걸 막 주워 먹어요. 예, 막 먹어. 근데 그게 그만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지도 않아요. 근데 내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야, 그래서 내가 돈을 딱 뭐 좀 줘야지 뭐 해서 본게 지갑에 돈이 5만 원인데 5만 원 이건 뭐 살라고 가져온 돈이거든요. 쓸 수가 없어서 그러는 사이에 그분이 가버렸었단데, 야, 내 가슴이 한 3일간 잠을 못 잤어요. 그래. 그래서 지금은 왜 이걸 많은가 해야 되냐면, 한 번은 또 을지로 이거 뭐 제품 때문에 나갔는데, 우리 식당에서 보면 가게에서 이제 밥을 시키지 않습니까? 밥을 시키면 밥을 먹고 그릇을 가게 밖에다 내놓습니다.
2: 그렇죠.
0: 보통 내놓잖아요. 그런데 어딜 가다 보니까 그것을 할머니 한 분이 먹어요.
1: 남은 걸
0: 아,
1: 드시고
0: 실제입니다,
1: 계시는
0: 실제.
1: 거죠. 예.
0: 먹는데 그 종로 을지로는 넓잖아요. 다 사람 많이 댕겨도 누구 하나 눈길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난 갔어요. 가서 아 이거 드시면 안 된다고. 왜 이거 드시냐고. 그래, 물론 배가 고프니까 먹죠. 노시, 내가 밥 사드릴게. 노시라고. 그래, 내가 돈을 주면은 이분이 또 밥을 안사 먹고 또 식당에 가면 손님으로 대접을 안 하잖아요. 그래 내가 손을 잡고 을지로고 뒤에 가면 식당들이 조그만한 식당들이 많아요. 손을 잡고 직접 갔어요. 내가 가서 두 그릇 시켜서 같이 먹고 나도 조금 먹고 주고 내가 몇만 원 주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그래서 앞으로는 내 우리 불자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처님은 절에도 있고 스님한테 있고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슴이 있습니다. 내 가슴이. 내가 지금 나가는데 옆에서 밥을 굶고 거지들 손한푼 내면서 외면하지 마세요. 베푸세요. 그게 부처님이 바라는 실질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제가 오늘 지금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0: 아니, 전 그래요.
1: 아니, 목종 스님 이렇게 박수 크게 치신 적은 처음이에요,
2: 너무
1: 진짜.
2: 훌륭하세요.
0: 아니요.
1: 정말 대단하신 것이 매일 밤 12시에 비탱 금강경 독송까지 꼭 함께 하고 또 기도하고 주무시고 법문 뭐늘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0: 하고요.
1: 예, 운이
0: 하,
1: 빛의
0: 진짜.
1: 애청자시네요.
0: 네.
1: 애시청자.
2: 아니지만 불교 BTN에서 참저 좋은 스님들 나오시고 좋은 법문 내주시고 마음 상할 때 여러분 산다는 자체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1: 예,
2: 나쁜 일도 있는데 그
1: 맞습니다.
2: 나쁜 일까지도 좋게 할수 있는 길이

0: 아, 제가 불자라서 참 죄송한데, 우리 불자도 어디 가면은 길을 갑니다. 오늘도 가면, 그것도 교회 단체에서 와요. 커피 드세요. 뭐 드세요? 하면서, 어디, 아, 이 커피 마시는데 어디서 오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가 교회인데 교회 나오세요. 난 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불자님도 이제는 큰 소리로, 아, 저도 불자입니다. 나 어느 선민족 어디 불자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된 동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불교를 믿는 가정, 불교를 깊이 심취하는 나라, 전쟁 없어요. 싸우지 않아요. 예. 아, 싸우지 않습니다.
1: 그럼요.
0: 절대로 우리는 불교가 1등이라는 얘기를 아니면, 1등과 1등이 좋다고 서로 하면 부딪히면 싸우게 돼 있으면, 우리 불교 그런 거 없어요. 다 베풀고, 남도 이해하고, 나도 좋지만 이해하는 그렇기 때문에, 늘상 이제는, 음지에서 있지 말고, 양지로 나와서, 저 불자입니다. 저 부처입니다. 전, 그, 장사를 하지만은, 얘기를 합니다. 얘기, 그, 손님들이 쭉 있으면은, 저는 불자입니다. 혹시 여기에 불자 아닌 분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 불자를 당당히 내세웁니다. 예.
2: 역시 멋지세요.
1: 내가 불자이고, 내가 불자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또
0: 그렇죠.
1: 불자로서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0: 맞습니다.
1: 주십니다. 스님, 오늘 만남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하면서 저도 이렇게 빨려들어가는, 입담도 좋으시고요.
2: 그삶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믿음이고 기도고 또 보시행이고 보살행이고 막 지금까지 해오신 것만으로도 앞으로 우리 거사님과 그다음에 자녀분들 가족들 하시는 일들이 다 원만성취하실 것 같아요. 부처님이 딱 보고 계실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항상 감사하죠. 제가 고맙고 감사하고.
1: 나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 한번더 눈길이 가시고 그만큼 또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김한섭 불자님, 앞으로도 그 너그러운 마음, 그러면서도 긍정적이고 유쾌한 에너지 널리 널리 세상에 잘 퍼뜨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니까요. 늘 건강하시고요. 함께 응원 드리도록 할게요.
0: 아유,
1: 오늘
0: 감사합니다.
1: 나와주셔서 정말
2: 네, 나와주셔서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 손님 김한섭 불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2: 그런
1: 있잖아요.
2: 말이 있죠.
1: 아마 아버님의 그런 너그럽고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나눔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아마 자녀분들, 가족들 모두에게도 다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또그 밝고 또 긍정적인 모습이 가족의 모습 그대로 닮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2: 아,
1: 들었습니다.
2: 그럼요. 우리 김한섭 불자님은 삶 자체가 그대로 기도이고, 그다음에 자비행이고, 그것을 위해서 실천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1: 그니까요.
2: 공덕이 나와 가족, 그 이웃에게도 다 영향을 끼치죠.
1: 그러면서도 또 항상 그 유쾌함을 잊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2: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시고 실천해 나가시는 모습이 이 시대 우리 불자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맞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또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전하시는 모습. 역시 우리 부따의 가족은 다르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법보시에 그 공덕이 얼마나 큰지 마음으로 또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부따의 가족이 되어 주신다면 법보시, 귀한 법보시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공덕 나눔의 길 1850108번입니다.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부따의 가족이 되실 수 있습니다.
2: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지만 행복하길 원하면 행복의 원인을 지어야 됩니다. 행복의 원인이 바로 보시행이고 선행입니다. 선행의 공덕을 많이 지으면 행복은 저절로 내게 오죠. 그
1: 그러니까요.
2: 보시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시가 법보시고 법보시가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모습이 바로 방송포교입니다.
1: 그렇죠.
2: 우리 부따에 많이 많이 가입하셔서 방송포교에 동참해 주시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행이고 행복을 얻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자, 이제 두 번째 초대 손님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만나본 김한섭 불자님이 독보적인 보시행으로 세상을 밝혀주고 계시다면,

0: 이분은 그야말로 국보급 목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스님 기대되시죠?
1: 아, 기대됩니다. 우리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처음에는 이제 산문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축약을 해서 항상 개송을 하거든요. 오. 개송을 할 때 이제 대승 경전들을 보면 천상의 신들이나 혹은 보살들이 다 같이 합성을 합니다. 맞아요. 노래를 하는 거죠. 그 천상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해서 거기서 함께한 이제 중생들이 다 감동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데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처님 법을 전법한다는 것은 마치 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스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의 주인공 소프라노 황상미 불자님 함께합니다.

0: 네, 황상미 불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우리 불자 가족들에게 인사 나눠주실까요?
2: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황상미입니다. BTN 불자 가족입니다에 출연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아니 목소리가
1: 아니, 너무 맑고 이렇게... 경쾌한 것 같아요.
2: 아 그런가요?
0: 예, 네. 네. 아, 너무 아름답네. 체구는 이렇게 작은데
1: 네,
0: 작은 체구에서 정말 천상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2: 예, 감사합니다.
0: 나오는 우리 황상미 불자님 반갑습니다. 뮤지컬 시타르타가 초연했을 때 이제 우리 불교가 드디어 이제 뮤지컬이 나왔구나 했었거든요. 그게 벌써 어느덧 스님 꽤 됐어요. 한 6, 네. 7년 된 것 같거든요. 횟수로.
1: 그래요. 사실 이제 그 이웃 종교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있잖아요. 슈퍼스타.
2: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네. 있죠. 네.
0: 맞아요. 네.
1: 그게 1971년에 초연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전 세계적인 네. 뮤지컬이 됐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해마다 전 세계에서 뮤지컬 공연을 해요.
2: 네.
1: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사실 너무 부러웠거든요.
2: 맞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저의 첫 뮤지컬 관람이
1: 네.
2: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였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단체 관람으로 그 뮤지컬을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첫 뮤지컬이었던 거죠.
1: 네.
2: 그런데 불교에 이렇게 큰 대극장에서 할 수 있는 시타르타 뮤지컬이 있다는 걸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또 처음부터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0: 네네.
2: 제가 이제 그 오디션에 통과해서 출연하게 됐을 때는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감회가 새로웠죠. 네.
1: 그래서 스님들도 불자님들도 예.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2: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스님.
0: 자, 우리 불교의 자부심, 뮤지컬 네. 시타르타. 우리 황상미 불자님은 주인공 야소다라 역할이세요.
2: 네.
0: 이제 몇 대째 이제 좀 1기, 2기 이렇게 좀 나눠지죠.
2: 네, 네, 시즌 1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투입된 거는 시즌 7 작년부터였고요. 그런데 데뷔는 올해 하게 됐기 때문에 시즌 8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네. 가장 뉴 에이지 야소다라
2: 가장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야소다라입니다. 네.
1: 최근에 인도 공연도 아주 성황리에 마치셨다고요.
2: 네, 먼저 인천에서 먼저 공연을 했고요. 그 바로 다음 주에 뭄바이로 날아가서
0: 인도
2: 현지에서 또 공연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0: 해외로 가서 하더라도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네. 똑같이 노래하고 하시는 거죠?
2: 그렇죠. 이제 오리지널 뮤지컬이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할 때 영어로 노래를 하잖아요.
0: 맞아요. 네.
2: 그럴 때 자막으로 이렇게 저희는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반대로 저희는 한국말로 노래를 하고 양쪽에 힌디어와 영어로 자막이 나왔어요.
0: 양쪽으로?
2: 네,
0: 자랑스러워요.
1: 네. 또 하나 더 자부심이 생기네요.
2: 네. 네. 한국말로.
0: 그리고 게다가 인도잖아요.
1: 맞아요.
2: 근데 인도 분들이 한국말을 너무 좋아하세요. 물론 한류의 그런 영향도 있지만 갑자기 어떤 분이 영상통화를 따님하고 해달라고 하면서 네. 한국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0: 우리말에 대한.
2: 네. 네. 예. 한국말을 듣고 싶어 하고 그런 문화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 그 어떤 인도의 그 부족의 말 중에
2: 네.
1: 우리나라 말하고 아주 유사한 게 많아요. 우리 흔히 아궁이라 그러잖아요. 아궁이.
0: 네네네.
1: 아궁이 이제 불 때는 곳이잖아요.
2: 네네네.
1: 근데 아근이라 그러거든요. 인도는 불이라는 말이에요.
0: 아~
1: 근데 거기에서

0: 유래했다는 소리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몇 가지 말들이 인도의 어떤 부족이 말하고 특히 산스크리트하고 그 유사성이 아주 많아요.
1: 아, 그렇구나.
2: 비슷한 부분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네. 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같이 저는 네. 느껴졌거든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0: 그리고 이제 인도는 부처님의 고향이잖아요.
1: 아, 그렇죠. 네, 맞아요.
0: 고향에서 그 시타르타를 공연했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2: 네.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주 종교는 그 힌두교잖아요.
0: 네, 맞아요. 힌두교.
2: 그렇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 불교의 종주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 불교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있으신 것 같고 또 그런 여러 신을 모시는 힌두교다 보니까 부처님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그 빈비사라 대왕과 마라파피아스가 이제 나왔을 네. 때는 정말 폭발적으로 좋아하고 네, 너무 좋아하고 인기가 정말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흥의 국가잖아요. 인도는 또
1: 엄청나죠.
2: 엄청나잖아요. 영화의 모든 영화에 그렇죠. 음악이 들어 있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 매 씬마다 끝나면 한국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극상. 예. 근데 매 씬마다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특이한,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1: 네. 공연할 만 난다 싶으셨겠는데요?
2: 네. 그리고 계속 상의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서로 이제 찬나가 어떻게 했다, 야소다라다 뭐 이러면서 그런 걸 서로 알려주고 그런 것도 좀 재밌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막이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서로 궁금해서 좀 대화도 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1: 아니 주변 네. 배우들 반응은 어땠어요? 동료들도?
2: 제 반응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이제 더 신이 나서 평소에 하던 것보다 좀 더 역동적인 동작과 목소리도 좀 더 힘차게 나오는 것 같은 저희도 막공에는 확실히 그런 걸 느꼈어요.
1: 네. 그 뭄바이 현장 사진인가요 지금?
2: 네, 뭄바이 현장 사진이에요.
1: 야. 아니 뭐 무대며 뭐 조명이며 괜찮네요.
2: 예. 네, 거기 현지 그 코디님께서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집중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음향도 굉장히 신경
1: 음향도
2: 써주시고,
1: 좋았어요. 예.
2: 네 공연하기에 충분히 좋았습니다.
1: 야. 네. 어머, 야소다라다.
0: 야소다라 같아요.
1: 오, 네. 예쁘네요.
0: 엄마 실제로. 감사합니다. 야소다라는 네. 그쪽 네팔 쪽 가깝게 계셨거든요. 그 왕국이.
2: 네.
0: 그래서
2: 콜리하고.
0: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그런 모습, 저 인도인요. 네. 인도는 여러 부족이 살잖아요.
2: 그렇죠. 네.
0: 그 아리안계가 아닌 아마 이쪽 그 저 동양계 쪽에 그 몽골계 쪽에 부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네아르인이라고 그러는데 그쪽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쪽에 석가족이 있거든요. 샤카족이라고 지금도 있어요.
1: 실제
0: 그분들의 모습이
1: 이 모습과 흡사할 것이다.
0: 유사할 거다.
2: 아 영광이네요.
1: 아니 오디션 당시에 그런 이미지나 이런 것도 뭐 많이 반영을 했다고 하시던가요? 어때요?
2: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게 들어갔을 때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그 야소다라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출연님도 다행히.
1: 네네.
2: 네, 뭐 외모만 보시진 않았겠지만.
1: 이번 시즌 공연이 유독 또 반응이 뜨겁다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많이들 좋아해 주시죠.
2: 네, 예. 또 어떻게 보면 저의 첫 뮤지컬 작이다 보니까 많은 불자님들이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인천까지 와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합창단 단원님들 또 제 합창단 제자들 초등학생 친구들 또 수원의 경기 소년소녀 합창단 친구들도 굉장히 10년째 제가 하고 있었는데
1: 지도를 많이 하시는군요.
2: 네. 와서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아 여기 친구들
0: 네,
2: 진관사 소년소녀 합창단이에요.
1: 아이들이 많이 왔네요.
2: 네.
0: 아이고.
2: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무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1: 그럼요.
2: 와서 시타르타의 삶을 또 보고 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큰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1: 아이들이 진짜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2: 네.
1: 우리 선생님이 하면서
2: 공주님 맞냐고 평소에는 공주님이 아닌데.
0: 저생에 혹시 공주님 아니셨어요?
1: 꽃보다 눈부신 야소다라 황상님.
2: 네.
0: 이게 뭐야, 케이크예요?
2: 네,
1: 아니, 너무 예쁘다.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0: 예쁘네요.
2: 옷 모양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1: 디테일이 네. 엄청납니다.
2: 네, 아까워서 아직 먹지 못하고요. 냉동고에
1: 보관해
2: 두셨어요? 있습니다.
1: 그리고 네. 저거 어떻게 먹어요? 야소.

0: 어떻게 먹어?
1: 사진 찍어놓고 주세요.
2: 아, 네. 아, 너무 행복했던
0: 야소다라가
2: 추억이죠.
0: 야소다라가 스님 어떤 인물이었죠?
1: 사실 부처님 일생에 야소다라 역할이 아주 큽니다. 어쩌면은 현대인으로 보면 비운의 태자비죠.
2: 그렇죠.
1: 결혼하고 그렇게 애써서 아들을 낳았는데 라울라를 아들 본래 라울라 이름이 아니고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너무 기뻐하고 온 왕국 기뻐했는데 부처님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의 이름을 라울라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출가하는데 방해될 것 같다 생각하고 예. 라울라라 이름을 짓고 그냥 보지도 않고 출가를 했거든요.
2: 그렇죠.
1: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그 라울라도 출가를 했고요. 그 라울라 존자가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이 됐습니다. 네, 미랭지일. 네, 네, 네. 그리고 종국에는 야소다라 태자비도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 됐죠. 네. 이 모임 마하파자 파티하고 네. 출가를 했습니다.
2: 네.
1: 그래서 부처님의 일생에 야소다라 역할이 아주 지대했죠.
2: 네.
1: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태자비이자 또 비운의 태자비잖아요.
2: 네.
1: 또 그 부처님의 부인이었고요. 또 라울라 존재의 어머니.
0: 그렇죠.
1: 종국에는 또 출가해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은 그러한 수행자였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0: 여러
1: 같아요.
0: 여러 캐릭터가 있어요.
2: 네. 네. 그 나중에 나온 캐릭터는 이제 그게는 없었지만 지금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 만났을 때 공주였을 때 야소다라 네. 그리고 바로 아내였을 때 야소다라 그리고 10년 만에 아들을 낳아왔는데 나오자마자 이름을 라울라라고 지어주고 떠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야소다라의 그 넘버가 이제 제목이 라울라 라울라라라는 곡이에요. 네, 그게 이제 유일한 이제 혼자 하는 넘버인데 대표적인 곡이죠. 그 노래를 네. 정말 잘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0: 그럼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인상 깊고 내 마음의 넘버원을 꼽으라면 역시 그
2: 네.
0: 예, 네, 그 노래 혼자 부르는 예,
2: 네, 그 혼자 부르는 라울라. 라울 그때 그 노래를 부를 때만 해도 아직은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으셨잖아요. 시다르타 남편이고 출가를 하지 않으셨고 부처님이 되실 거라고 아직 예상하지는 못했겠죠.
0: 네.
2: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의 마음이 아니라 아내로서
1: 그렇죠.
2: 여자로서의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0: 애증의 마음이 크죠.
2: 네. 보내줘야 하면서도 또 너무 슬프고 서운했겠죠.
1: 네, 맞아요.
2: 네,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게 끝나고 또 눈물 났다. 너무 슬펐다, 안타까웠다라는 리뷰를 들으니까 조금 성공했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1: 원래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들었거든요.
2: 네.
1: 근데 성악하고 뮤지컬 발성하고 좀 다르다고 느껴요.
2: 네.
1: 그래 어떻게 좀 다른지.
2: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벽하게 달라요.
0: 완벽할 정도로 네. 다른가요?
2: 물론 이제 호흡적인 부분은 이제 비슷한데요.
1: 네.
2: 그 공간을 쓰는 그러니까 소리 목 안의 공간, 입 안의 공간, 또 가슴의 공간을 쓰는 게 굉장히
0: 발성이 다른가 보네요.
2: 달라요. 네, 성악은 기본적으로 마이크 없이 멀리 스피치하는
1: 그렇죠.
2: 그런 것을 유래하다 보니까 공명을 많이 써요. 신체 갖고 있는 신체에서 가장 최대치의 공간감을 써서 소리를 증폭시켜야 하는 발성이 성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뮤지컬도 물론 성량도 좋아야 하고 발음도 좋아야 하지만 일단 마이크가 있고 좀 더 우리가 자연스러운 드라마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공명을 쓰다 보면은 발음도 뭉개지고 또 약간
0: 좀 과하죠.
2: 과하죠. 네, 맞아요. 왜 저렇게 연극 같아?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저렇게 오버리액팅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제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성악을 오래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걸 좀 빼고 연출가님이 이제 연기를 지도하실 때 굉장히 저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그때 알았어요. 네, 말투에서 나오는 좀 성악가적인 모습이라든지 선생님적인 모습이 연기에는 방해가 되더라고요. 아,
0: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게 독이 되고 이게 또 습이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내가 맞아요. 갖고 있는 이런 습관을 네,
2: 성악가적인 습이 네. 있었죠.
0: 그걸 좀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1: 쉽지
0: 같은데.
1: 쉽지 않죠.
2: 그래서 좀 저를 늦게 데뷔시키지 않으셨나? 네, 저에게는 그 시간이 더 좋았어요. 좀 생각도 많이 해보고 목소리 톤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그게 어울리는 목소리와 연기 톤이 될까 좀 녹음을 하면서 계속 바꿔보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0: 팝 소프라노라는 네. 명칭을 처음 쓰셨을 정도로 뭐 팝송, 뭐 찬불가 여러 장르 섭렵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2: 네,
0: 다재다능하신 겁니다.
1: 노래 다재다능하시네요.
0: 앞서 이제 성악이랑 뮤지컬의 발성 뭐 짧게 이제 말로 설명해 주셨는데
2: 네.
0: 저희가 또 좀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1: 아.
0: 조금씩 어떻게 실감을 좀 예, 보여주시면
1: 네.
0: 안 돼요?
2: 자 그러면 성악 발성은요 좀 이렇게 하고 노래는 못해요.
1: 아.
2: 좀 몸통을 좀 열고
1: 그렇게 하시네요 진짜.
2: 네네 좀 그 성악가들은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0: 보통 이러구나.
2: 이게 통을 열어야 흉통을 쓰려고 목도 열려고 이렇게 두턱도 되고요.
0: 어, 이제 알았어요.
2: 네, 성대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 벌써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수업을 할 때 하품 하듯이 수업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목의 공간을 깊이 쓰려고 하는 거죠. 성악의 한 자락을 들려드린다면은 그래도 잘 아시는 노래. 오솔레미오의 한 부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키가?

0: 요 정도. 아침이라서 좀 잠겼네요.
1: 야, 어디 네. 갑작스레 요청드렸는데.
2: 그래요.
1: 네. 자, 다음.
0: 아, 그다음. 또 이제 제가 뮤지컬 네. 노래는 그래도 제가 최근에 시타르타를 했으니까
1: 네. 네.
0: 라훌라의 한 장면에서 앞에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1: 네. 네.

0: 네. 조금 감미롭죠. 좀 더 말하듯이.
1: 감미롭고 네. 절절하고 네. 아니, 많이들 우셨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얘기 네. 많이 하셨죠.
0: 네, 네. 그 약간 좀 그 딸처럼 이입을 하셔서.
2: 맞아요.
0: 네. 감정이 좀 슬프셨다고.
1: 샹숑이면 샹숑. 네. 그다음에 성악이면 성악. 아주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실 것도 너무 많을 것 같고 진짜 네. 우리 선생님 최고다라는 이야기
2: 만능.
1: 나올 것 같은데요.
0: 요즘에는 네.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도 너무 다양한 장르를 부르고 있어서
1: 하고 싶어 하잖아요.
0: 동요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요, 재즈, 뭐 외국곡, 뭐 성악. 뮤지컬 곡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네, 그러다 보니 저도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섭렵하게 되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1: 잠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탁 나오는 게 이 정도면 실제 무대 모습 어떤지 너무 궁금하시죠?
2: 그래요, 궁금합니다.
1: 네. 보고 싶으시죠?
2: 예.
1: 준비했습니다.
2: 그래요.
0: 어떤 거
2: 볼까요?
1: 와! 뭄바이 공연 이번 네, 공연인가요?
0: 이 장면이에요. 마라 파피아스와
2: 수와 항마의 모습이네요. 와.
0: 저 가운데 배우는 정말 인도 배우예요. 네.
1: 아 실제 같은 멤버예요? 그러면?
0: 네. 인도에서. 오디션을 본 다음에
1: 아 현지에서 그 네, 오디션
0: 현지에서 한국까지 와서 같이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저렇게 자막이
1: 힌두어와
0: 예, 예 영어와
1: 영어나
0: 하하하하
1: 네. 여기는 어딘가요? 이거 부처님 오신 날 행사인가 봐요.
0: 아 이제 뮤직비디오예요. 해조음 소리라는 예. 찬불가를 녹음을 했는데요.

0: 잘한다.
1: 창불과 해조음 소리라고 예. 덕신 스님 작사, 이종만 선생님 작곡의 노래를 제가 너무 예쁜 노래를 제가 받았어요. 예. 그래서 녹음을 했는데 또 조계사에서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해주셔서 저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 불자님들이 많이 감동을 줄 것 같아요.
1: 아, 제가 너무 감사드리죠. 네.
0: 천상계 목소리를 또 찬불과 함께 불러주니까 너무 듣기 좋고 감동이고요. 네.
2: 그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오래 계셨다고요?
1: 네, 이탈리아에서 한 5, 6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0: 오, 길게 네, 하셨네요.
1: 네. 학교를 또 졸업을 하려다 보니 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좀 일찍 가긴 했는데 일찍 간 만큼 또 오래 있었습니다.
0: 아. 이탈리아로 가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1: 네, 제가 처음 성악을 시작하게 된 게 소프라노 조수미 선생님을 TV에서 보고 아, 이런 노래 장르가 있었다니 하면서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듣고 따라 하다가 부모님을 계속 졸라서 이제 성악을 시켜달라. 부모님께서 처음엔 반대하셨거든요. 이제 체구도 작고 성악과는 좀 이렇게 좀 힘도 있고 풍채도 있어야 하는데 너한테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0: 또 국내에서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또 해외에 나가서 또 유럽인들 서양인들하고 또 함께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도 아무래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1: 네,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이탈리아에 갔다 오고 노래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지금 너무너무 뿌듯해하시고 행복해하십니다.
0: 혹시 그 최고의 우상, 롤모델 우리 조승희 선생님은 직접 만나뵌 적 있으세요?
1: 혹시 학교에 가면 계실까 했는데 이미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느라 이미 학교는 거쳐가셨고요. 그래서 조승희 선생님이 나왔던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 꼭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재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네, 졸업도 하고요.
0: 근데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인 게 이탈리아 그 유학 시절 세 곳의 학교로 다니셨어요. 네. 근데 전부 다 수석 졸업 스님.
2: 열심히 하셨네요.
0: 거기다 최고점 졸업 맞나요?
1: 그 당시에 제가 산타 졸업을 할 때 공교롭게도 학교에 북한 친구들하고 같이 다녔거든요. 사실 그 친구들이 거의 1, 2등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노래도 너무 잘하고 모든 수업을 너무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남한 친구들보다. 그랬는데 시험 직전에 친구들이 다 소환됐어요. 그래서 어머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 방학 때 이제 잠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길로 이제 그냥
0: 야 진짜 독특한 에피소드네.
1: 네, 북한으로 가버려서 저희가 마지막에 시험 볼 때는 같이 겨루지는 못했죠. 그래서 제가 점수를 좋게
0: 독보적으로 받으셨겠는데요.
1: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잘 지냈던 추억이고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유튜브 찾아보면은 북한에서 너무너무 왕성한 활동을
0: 하고 있어요.
1: 1등 소프라노로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2: 함께 공연도 하셔야 되겠네요.
1: 그러니까요. 꼭 만나자고 손잡고 약속도 했는데 서로 알아보려는 볼 수 있을런지.
0: 아유, 보겠죠.
2: 네. 귀국해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귀국해서는 이제 오페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페라를 너무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프로덕션을 알게 되고 거기서 찾아다니는 소극장 음악회 소극장 오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묘약 또 만임이 된 한여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이제 그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학교 고등학교 좀 음악적으로 소외돼 있는 곳에도 가서 공연을 하는 시간을 한 3년 4년 정도 가졌고요. 네네. 또 이후로는 이제 파페라 팀을 결성해서 루나소울이라는 팀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음반도 내고요.
2: 다양한 활동을 하셨네요. 네.
0: 우리 불교계에서도 활동 많이 하신다면서요.
1: 네, 불교계는 또 유카림과 인연이 돼서 그 찬불과 신작 찬불과 보급 사업에 열심히 저희가

0: 매진하고 있습니다.
1: 야, 진짜 예쁘네요.
2: 언제긴 어디예요?
1: 언젠가요?
0: 아, 저기는 제가 이제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네. 수원의 보현선원이라고 제 성관 스님이 회주 스님으로 계시는 절이에요. 제가 저기 그 보현선인이 저의 첫 절입니다. 네. 그래서 지휘자로서도 첫 절이고 불교 음악과 이제 불교 교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1: 공부를 하신
0: 네, 공부를 제가 처음 했던 절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작은 씨앗 같은 작은 씨앗을 심을 수 있었던 불자로서
1: 인연의 시작이었죠.
0: 네. 예. 저에겐 굉장히 고향 같은 절입니다. 네.
1: 짬짬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공연뿐만 아니라 스님 이제 합창단 지휘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사찰 합창단.
0: 네.
1: 오랫동안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0: 네, 보현선원을 시작으로 해서 합창단 생활을 했고요. 또 지금은 군포의 정각사 정엄 스님이 계시는 온마니 합창단을 거의 9년째, 8년째 하고 있고요. 네, 거의 이제 가족이에요. 우리 합창단 단원님들은 눈빛만 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다 아는 가족처럼 이제 꾸려진 합창단이고요.
1: 네.
0: 지금은 또 진관사 어린이 합창단과 어머니 청년 합창단을 동시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 바쁘시겠는데요?
0: 네, 그래도 저는 너무 갈 때마다 너무 신신나고 즐겁고 도량에 갈 때마다 또 너무 힐링이 돼서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1: 워낙 부모님 또 조부모님 신신 기쁘셨다면서요?
0: 네, 또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뭐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외할머니께서 또 엄청난 신심이 있어서 매일매일 절에 가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1: 매일 가시면 뭐.
0: 네. 네. 그랬는데 같이 살지는 않았으니까 얘기만 들었죠.
2: 네.
0: 지나고 보니 이모님들과 엄마, 그러니까 이제 친 가족들 분들이 아무래도 그 은덕을 우리 상미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다.
1: 그런 말씀을 하세요.
0: 네네네.
2: 외할머니의 기도 공덕이 황상미 씨에게 바로 전달이 됐나
0: 몰빵된 것 같습니다. 네.
1: 뭐 서로가 좋잖아요.
2: 그럼요.
1: 우리 불교계도 너무 이렇게. 정말 천상계 아름다운 그래요. 목소리를 지니신 우리 소프라노 황상미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고 야소다라까지 맡아서 이렇게 열연을 해주시니까 외할머니 공덕이 맞는 것 같습니다.
0: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1: 자, 이제 결국 이제 우리 불교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시게 됐고 더 알게 되셨어요.
0: 네.
1: 인연이 깊어집니다.
0: 네.
1: 불자로서 이제 언제 가장 자부심, 또 자긍심 느끼게 되시던가요?
0: 그 자부심, 자긍심이라는 말은 제가 아직은 생각은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직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배워야 할 게 너무 많고 불자로서 행복하다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그 자부심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그 이번에 뮤지컬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화를 할 때 아무래도 불교라서 조금 다른 것 같다,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얘기를 가끔 최근에 들었어요.
1: 상대방들, 주변 분들한테요?
0: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를 믿지, 불교가 아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줘서 한번 가보고 싶다, 언니네 절 어디예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이렇게 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 건데 뭔가 좋은 느낌을 줬다는 거잖아요. 궁금하고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는 주변의 지인들, 그러니까 불자가 아닌 지인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거는 저에게는 너무 뜻깊은 일이고 보람차다. 네.
2: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네, 우리는 이제 어렵게 생각하면 이제 배워서 믿고 그다음 실천해서 해탈 열반 이렇게 하면 좀 왠지 어려워 보이잖아요.
1: 어려워요.
2: 그리고 우리의 삶과 좀 동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에 우리에게 알려줄 때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꿈을 이루는 최적의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1: 그러셨군요.
2: 그게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꿈이니까 그 방법을 알려줬고. 근데 그렇게 해도 종국에는 늙고 병도 죽잖아요.
1: 그렇죠.
0: 맞아요.
2: 그러면 그건 누구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니까 그 고통에서도 벗어나는 법. 즉 모든 생명들이 자신의 행복을 꿈꾸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을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준 방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0: 눈물이 나죠? 네.
2: 그래서 아마 지금 황상미 불자님이 하시는 일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꿈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1: 와.
2: 예. 근데 또 다시 나는 그 앞으로 나가죠. 또 꿈을 이루고. 전국에는 누구나가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인 해탈 열반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0: 본문을 들으러 제가 오늘
1: 감동받으셨어요. 스님 말씀 덕분에.
0: 눈물이 나요.
2: 지금까지 해오신 네. 그러한 그 모습과 해오신 그 실천의 공덕으로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실 것 같아요.
1: 네.
2: 야소다라잖아요.
1: 야소다라. 예. 예, 시즌 8의 정말 히로인.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앞으로도 그 아름다운 천상의 목소리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과 또 해탈과 꿈을 이루는 길, 부처님의 가르침 온 세계에 널리 알려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은 숨쉬듯 나눔을 행하고 계시고 그 덕에 온 가족이 정말 행복하시다는 김한섭 불자님, 그리고 성악가로서 타고난 재능과 노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악으로 펼치고 계신 황상미 불자님, 이렇게 두 분 만났습니다. 아,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스님? 예, 여느 때보다 유독 그런 감정이 짙네요.
2: 예, 맞습니다. 이 삶 자체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의 장으로 살아가시는 김한섭 불자님, 또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널리 알리고 계시는 황상미 불자님, 이 두 분의 삶이 어쩌면은 이 시대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고귀하냐 하면 나와 모두가 함께 행복의 길을 안내하는 모습이고, 또 실천해 보이시는 모습이고,
1: 그렇죠.
2: 전국에는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도 가장 완성된 행복인 해탈 열반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불자님들의 롤모델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네, 어떠십니까?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우리 불자 가족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예. 너무 자랑스럽죠?
2: 예.
1: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간통에 나도 한번 내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다. 내 주변에 정말 훌륭한 도반이 있는데 함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1850108번, 1850108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예.
1: 자, 이 전화로 전화를 주시면요, 스님, 귀한 네. 법보시에도 동참할 수 있잖아요.
2: 그럼요. 185-0208번 전화하셔서
1: 네.
2: 좋은 불연을 이어갔으면 합니다.
1: 네. 자,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고 법문을 많이 들어도요,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수많은 선 지식들께서 늘 강조해 오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스님, 저 오늘 특히나 더
2: 네.
1: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2: 네.
1: 크지 않더라도, 사소한 네. 것이라도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눈길, 손길, 저도 실천해 봐야겠습니다.
2: 행복을 얻고 싶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 함께 하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아시게 될 겁니다.
1: 네. 자, 부지런히 익히고 또 열심히 실천하는 맑고 아름다운 우리 불자들의 이야기,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신행하고
2: 함께 나누는
1: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의 목종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우계윤입니다. 스님, 이 세상에서 네. 가장 손쉽고 빠르게 방송 포교에 동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0: 아, 그럼요. 우리 BTN 불교 TV를 보시다가 너무 재밌다, 너무 감동적이다 라고 하실 때 060-800-7000번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후원금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1: 야, 역시 우리 BTN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목종스님, 짱!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포교 후원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한 ARS 후원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의 마음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0: 060-800-7000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는 불자가족입니다.

0: 대한불교조계 중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빈아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3: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5: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0: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나상도
2: 남궁진의
1: 그럼 열전!
3: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3: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어요.
4: 지금도 이뻐요.
2: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3: 아유,
2: 야, 진짜 너무 귀엽다.
3: 아, 그때 귀여웠는데.
2: 네.
3: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2: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3: 제가 해군에
4: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내요.
2: 네.
3: 저 재입대인데.
2: 다시 태어나도.
3: 네, 다시 태어나도.

0: 자냐?
1: 아니, 근데 눈은 왜 감고 있냐?
2: 헤이디! 우와, 세계가 알아주는 사찰이네.
0: 당연하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떠나볼까?
3: 스님, 귀한 술인데 한 잔 드시고 하십시오.
4: 저 용이 도술을 부린 모양입니다.
5: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반드시 시주를 받아라.
6: 저기...
3: 무슨 일이시지요, 스님?

0: 공주가 이리 사람을 반기는 아이가 아닌데.
1: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오늘은 한국 결제 날입니다. 우리 송광사 정인 대중스님들과 또 오늘은 1호

참선법회 정진 대중들과 제가 불자분들이 이 법회에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름 석달 한거에 들어가는 것을 결제라고 합니다. 결제라 하는 결자를 생각해 볼 때 무엇을 결한다는 말입니까? 가고 오는 것을 결하고 시비 분별을 결하며 생사의 끝없는 윤회를 결하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제대로 매점의 결을 하겠는 것입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매절결자 이 결을 잘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러합니다. 풍동심요수 운생선기진이라. 양명금일사 매각본래인이로다. 바람이 부니 마음의 나무가 흔들리고 구름이 일어나니 성품 속 티끌번뇌가 있는구나. 만약 오늘의 이 현상을 떠나서 따로 무엇을 찾는다면 본래의 주인공인 참나를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차려야 할 것은 바람이 나무를 흔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생각 놓치고 잠깐 방심하는 순간에 바람이 불어서 나무를 흔들었다고 말합니다. 옛날 한 도량에서 두 학생이 서로 주장하기를 바람이 부니 깃발이 흔들린다. 또 한 학생은 깃발이 흔들려서 바람이 부는 거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흔들린 것도 아니다. 그대들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이렇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바람이 불기도 하고 구름이 일어나지만은 분명한 것은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을 친 것입니다. 정진의 문에 들어선 결제 대중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본래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이 성문에서는 이 도리를 밝힌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다른 무엇인가 구하고 찾으려 한다면 결국 참된 주인공하고는 영원히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결제에 참석한 정진 대중께서는 오직 한 생각 챙겨서 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본래 청정한 마음의 고향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일구월심 그렇게 살펴가면은 안개 즉 깨달음의 경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개덕 선기하면 개성변시 장광설이요, 공제 진경하면 산세계위 청정신이로다. 선의 지혜에 개합하게 되면 저 시냇물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설법이요, 모든 법의 공안 이치를 알게 되면 저 산 봉우리 모양이 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입니다.
한거 참석한 대중 모두는 각자 정진에 더욱 힘을 박차를 가해서 이러한 강로 깨달음의 길로 향해가는 결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결제 법문은 끝내고 오늘

달마조사께서는 관심일법이 청소업재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음 닦아나가는 이것이 모든 공덕의 행과 보살의 행을 안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선자는 의단동로하고 오로지 화두일념으로 정지를 해나가야 하고, 또 강경자는 해안통투 일심으로 경을 보면서 자신 반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염불자는 삼매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일심으로 더 수행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수행이란 것은 간절한 간절절자 하나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행에는 허대를 많이 써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 송강사의 1호 참선법회 시작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거기 나오는 정진한 제가 불자님들이 참 신심도 장하고 수행하는 그 모습도 참 아름다운데 간혹 가다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님,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 공부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뚜렷하지 않더라도 항상 애쓰는 가운데 자꾸 사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이 수행이란 것은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다 했습니다. 콩나물은 콩나물 시루에 집을 깔아놓고 거기에 콩을 수북 올려놓고는 물을 위해서 턱 퍼넣어주면은 그 밑에 콩나물 시루에 구멍이 뻥뻥 뚫혀 있는데 거기 물이 다 흘러내려버리고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나간 그 물기운이 선근이 돼가지고 일주일이 지나면 콩이 발화를 해서 수북이 올라옵니다. 우리 수행도 그런 겁니다. 한 철 두 철 살아봐도 뭐가 되는지 수행이 보이지 않고 스스로 낙담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허대를 서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수행을 다져가면 어느 때에 가서 수북히 콩이 발화가 되어서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정진에 또 꽃을 피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행 정진을 했던 것이 옛 성현들의 다 지나온 발자취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은 어느 때에 가서 저 시냇물 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설법으로 들리고 저 산 봉우리 모양 모양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모습으로 비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삼동 삼하안거 때는 더위가 유난히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열심히 수행 정진한 스님들은 물론이러니와 신도님들도 수행 정진한 힘으로 이 삼복더위를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오늘 이 결제에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결제 대중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각자 정진의 성취를 거두고 또 이렇게 한 번 닦아나가는 이 것이 해탈세계의 주인공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 열심히 분발해서 수행을 잘 하기를 바라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2: 만불사 경내에 들어오면 3층으로 지어진 전각이 보이는데 세계 최초로 1만 불이 새겨진 황동만불 대범종이 있는 범종각입니다. 우리나라 목조 건축의 대명사인 쌍봉사 3층 목탑을 그대로 재현하여 건립하였는데요. 높이가 20m인 범종각은 1만 부처님을 범종 표면에 새겨 울려 퍼지는 종소리만큼 보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러나는 곳입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0: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안부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2: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나옵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천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3: 기가 막혀요. 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6: 자연식품.
3: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7: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3: BTN 불교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전 세대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화로 재구성한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똑똑한 원숭이 몽이와 진심 깊은 동자승 동이가 우리나라 각지의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섭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은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단하고

0: 판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1: 네.
0: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1: 네.
0: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 준다는 거죠.
0: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촉이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1: 네.
0: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어느 병원에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0: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1: 네.
0: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격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

0: 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밖에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0: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아,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1: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1: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어님. 네.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0: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0: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0: 아이고,
2: 했는데
0: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예.
0: 네.
2: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0: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0: 네.
2: 연골이 그거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그거가
0: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0: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0: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0: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0: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0: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2: 네.
0: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65세 때부터 보통 권하는데 61세는 어머니 나이는 너무 젊으세요.
2: 그러니까요. 네.
0: 그래서 잘못 또 인공관절을 섣불리 얹어 있다가는 잘못돼서 또 혹시나 너무 고생하시면 또 남은 여생을 또 계속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바로 덥석 이제 인공관절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내 무릎 상태를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나라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세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 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0: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은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1: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기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0: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0: 네.
1: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1: 네, 증식주사라는 것은요, 무릎관절이든 어깨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그 증식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1: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이 증식주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 치료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주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1: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애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딱 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0: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 해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거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진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군다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인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혁재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2: 네.
0: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자라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1: 네.
0: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아니,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빼고,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으세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1: 네, 한
0: 달은.
1: 달.
2: 네.
0: 한 달은
1: 좀 짧은 것
0: 조금 너무
1: 같아요.
0: 짧은 것
1: 네.
0: 같은데, 이게
2: 네.
0: 보통은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한 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 네.
0: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주사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선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네.
2: 그러지 않아도, 아유, 그,
0: 네.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1: 네.
0: 예.
2: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0: 네.
2: 전화 먼저 보내도 드리고, 이번에도
0: 아, 예.
1: 네, 전화 주세요.

0: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1: 네,
0: 다양하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0: 네,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0: 야,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1: 네.
0: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냐,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한 가지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신경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요.

0: 라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0: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척추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2: 그렇죠.
1: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0: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2: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그리고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0: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2: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2: 50년 528여.
1: 50년생이시고.
2: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2: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네네.
3: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2: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3: 아, 네. 혹시
2: 서서 일을 할 때도 네네.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3: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2: 네네.
3: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2: 앉아 있을 때 괜찮아요.
3: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2: 누워 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네네. 힘들어서.
3: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2: 네.
3: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2: 네네네. 좀 있다가.
3: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2: 네네.
3: 협착증이라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2: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3: 네.
2: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3: 네네네네.
2: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3: 네.
2: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3: 어머님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2: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3: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2: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3: 아, 1년쯤 되셨네요. 네, 어머니 네, 그 네.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2: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없어서
3: 네.
2: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3: 네.
2: 근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2: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아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3: 네네네.
2: 근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3: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 네.
3: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1: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4: 많이 답답하죠.
1: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3: 네, 이 협착증,
0: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0: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1: 자, 방금 우리 김국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아,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네.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오.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1: 아,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오.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1: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을 여러 가지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입니다.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 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스승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3: 예예.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 저요?
1: 네.
3: 67이야.
1: 어허.
2: 60대 후반.
1: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3: 네.
1: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3: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2: 오, 네. 39살에.
3: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1: 어허.
3: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1: 야.
2: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어머님.
3: 예,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3: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0: 네.
3: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3: 예, 앉아 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3: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3: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2: 보조기 채우시고
3: 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1: 예, 그 전에 제가 세 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2: 네. 시술을요?
1: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셨는데 이게.
1: 예, 5분도 못 걸어요. 예. 아이고.
2: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1: 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1: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1: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2: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예, 그렇죠. 네. 예,
1: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머니.
2: 그러니까요, 네.
1: 예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1: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1: 예.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1: 예.
0: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1: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1: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예.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1: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1: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2: 수술 없어요.
1: 세 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2: 그러니까요.
0: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2: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3: 감사합니다.
4: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5: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4: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6: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4: BTN은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6: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7: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은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0: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대한불교 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호국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시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여렙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발원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2: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BTN 부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3: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0: 도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포교입니다.
2: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3: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

0: 1년과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영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영가 천도제 전문 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영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영상프로 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 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의 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굿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굿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굿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고객님 대환대출 대상자세요.
2: 정말요?
1: 보내드린 신청서 들어가셔가지고
3: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2: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4: 안돼!
5: 중앙지검입니다. 박지환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2: 설치했어요.
4: 당했다!
6: 아빠 봐봐, 나 핸드폰 깨졌어.
2: 아,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4: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7: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진행 중인 선운사 본말사 성보특별전의 핵심 관람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지장신앙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한 삼지장 보살상 등을 통해 신앙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한국불교 큰 스님들을 사칭한 AI 가짜 영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업화된 명상 산업과 중생의 탐욕이 결합해 나타난 단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단법인 다나가 10년 넘게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도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의 일부를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호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붓다 아트페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황도현 작가가 신작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담아낸 그림 20점이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교 중앙박물관이 고창 선운사 본말사 성보 157점을 한자리에 모은 대규모 특별전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번 전시의 핵심 관람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먼저 선운사를 지장신앙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한 삼지장 보살상과 말사성보를 통해 신앙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1: 단아한 얼굴에 은은한 미소, 머리에는 두건을 쓴 보살상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1936년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지만 도난범의 꿈에 나타나 기적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선운사 금동지장 보살 좌상입니다. 꿈속에서 보살의 꾸짖음을 들은 도난범들이 잇따른 불운을 겪자 결국 자수했고 보살상은 2년 만에 환수되며 영험한 사연을 남겼습니다. 이 불상을 중심으로 도소람과 참당함의 지장보살상까지 이른바 선운사 3지장보살 좌상이 90년 만에 처음 서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새 보살상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로 이어지는 양식을 보여주며 두건을 쓴 모습과 안정된 신체 비례를 통해 선운사만의 독자적인 지장신앙 전통을 보여줍니다.
2: 모두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한 사찰 내에서 이처럼 격조 높은 불상이 함께 전해진다는 것을 통해서 선운사가 가진 역사적 위상을 또 한 편 더 느껴볼 수 있습니다.
1: 선운사의 지장신앙 흐름은 말사성보에서도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처음 공개된 광주 덕림사 목조 지장보살 삼존상은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도명존자와 무도기왕이 배치된 조선시대 명부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1680년 승란스님이 조성한 이

0: 불상은 원혼을 위로하는 신앙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신앙으로 확장된 지장신앙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1: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명부전의 중심 존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왕자의 명복을 빌거나 생전에 공덕을 쌓는 예수제의 주존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0: 지장신앙의 뿌리가 된 경전들도 자리를 지킵니다. 호림박물관 소장 감지은님 미륵 삼부경과 동국대 중앙도서관 소장 점찰선학 업보경도 함께 전시돼 지장보살 신앙의 이론적 토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유재란으로 많은 정각과 유물이 소실된 이후에도 이어진 선운사 불교예술의 생명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암사 목조 제화갈라 보살 좌상은 17세기 불교 조각의 대표작으로 전쟁과 억불정책 속에서도 살아남은 불교예술의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함께 전시된 계암사 나한상 역시 해학적인 표정과 자유로운 몸짓으로 중생과 함께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전합니다.
2: 여기 계신 나한님도 자세히 보면은 이 불교가 단상 위에 있는 높은 종교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숨쉬고 호흡하는 속에 또 이런 불교의 가르침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0: 삼지장 보살에서 시작해 말사의 성부와 경전으로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전북 불교가 간직해온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어제 BTN 뉴스를 통해 보도된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 등 한국 불교의 정신적 지주들을 사칭한 AI 가짜 영상이 불교계 안팎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AI 승려 사칭 스캠이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상업화된 명상 산업과 중생의 탐욕이 결합해 나타난 씁쓸한 단면이란 지적인데요. 양육은 기자가 연이어 취재했습니다.
4: 평생을 참선 수행과 무소유로 일관했던 큰 스님들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무속과 기복신앙. 조회수와 유료 멤버십 수익을 노리고 AI 기술로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콘텐츠의 실태입니다. 이 같은 AI 승려 사칭 스캠은 해외에서도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유력 언론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가짜 AI 승려 양문이 온라인에서 수백만 명을 현혹하며 고가의 웰니스 콘텐츠를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 안팎에서는 AI 스캠 범죄가 결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5: 불교계나 여러 명상계에서 명상과 어떤 마음의 수련 이런 거를 가르치실 때 굉장히 좋은 의도와 실제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도 알다시피 어떤 사익 추구를 위해서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기술이 그래도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기술이 없어도 AI가 제로 베이스 만들어주니까 더욱더 그 위험성이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4: 이미 고도로 상업화되고 인스턴트화된 일부 명상 산업이 성행하고 있었기에 이를 모방해 소위 돈이 되는 가짜 콘텐츠를 양산해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지적해야 할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깊이와 진실성을 잃어버리고 상업화와 탐욕에 사로잡힌 행태라는 뼈아픈 자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진화하는 AI 역기능을 막기 위해서는 디지털 워터마크 의무화 등 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와 함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법인지 중생의 탐욕이 만들어낸 환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불자들의 해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5: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첨단의 AI 논의를 좀 발빠르게 따라가면서 불교계에서도 우리가 불자들이 부처님의 이제 근본 가르침, 괴로움을 제거하고 영원한 어떤 해탈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거 사용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 생각을 하고요.
4: AI 기술이 손쉽게 큰 스님의 목소리를 복제해냈지만 평생을 바친 수행의 무게까지 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화면 속 화려한 언변에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가르침을 향하는 곳이 중생의 탐욕인지 마음의 평안인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BTN 뉴스 양요근입니다.
3: 조계종 중앙종회 238회 임시회가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회장 연석회의는 어제 의장 주경스님과 교육위원장 도성스님, 정법회 회장 탄원스님, 선우회 회장 보인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 미달로 간담회로 전환해 238회 임시회 개회일을 오는 23일로 확정했습니다.

0: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선우회 회장 보인 스님을 대표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인 27명의 종회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종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앞서 개회일 7일 전에 종단 기관지를 통해 공고해야 하는 일정과 초하루기도 종단 일정 등을 고려해 23일을 개회일로 정했습니다. 보인 스님 등은 은혜사 주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보완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과 37대 집행부 마무리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종무 행정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종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주식회사 흥국산업 이기윤 회장은 어제 동국대 건학위 회의실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 2천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논산, 천안과 아산 지역 출신 학생 20명에게 각각 장학 증서를 전달한 원경 스님은 주위 자연 환경과 이웃 도반과 잘 노는 학생들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유서 깊은 천년고찰 마곡사의 동참에 감사를 전하며 학생들은 그 자부심으로 학업과 삶을 살아가길 당부했습니다. 산업시스템공학과 2학년 남유진 학생은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후배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동국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물가의 중동전쟁 악재까지 겹치며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노숙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해온 사단법인 다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잊지 않고 꾸준하게 마음을 함께하는 동행이 있어 자비행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매주 화요일 저녁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마당이 따뜻한 밥냄새와 온기로 채워집니다. 사단법인 다나가 노숙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차리는 저녁 식탁입니다. 길거리에 차린 한 끼 밥상이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을 보듬는 따뜻한 자비의 현장입니다. 경제 양극화에 중동발 악재까지 터지며 넉넉하지 못한 환경이지만 다나의 밥차는 10년 넘게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또 지원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한 분 한 분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행한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분들이 음식을 받았을 때 감사해하고 좋아하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 정말로 소중한 일이고 계속해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희민 스님이 8년 만에 출간한 신간 생각이 쉬는 사이 인쇄를 모아 올해도 다나의 밥차에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혜민 스님은 2023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4년째 다나의 밥차를 후원하며 배식 봉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3: 이런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들은 가지고 있는데 직접 나서기는 쉽지 않거든요. 혜민 스님도 이제 한 번 두 번 보시고 이렇게 계속 해주니까 그 마음이 너무 고맙죠.
1: 변하지 않는 관심과 후원에 거리의 이웃에게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스님과 거리를 두던 노숙인들이 먼저 합장으로 인사를 건네고 폐지로 모은 돈의 일부를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보시하는 이해와 나눔의 싹이 튼 겁니다.
3: 수고를 하시면서 폐지를 지급하는 분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는 그 돈이 저희 거는 천금만금보다 더 큰 돈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1: 한 끼 식사로 소외된 이웃과 가족의 정을 나누는 자비의 밥차가 멈추지 않도록 사부대중의 관심과 지원이 연료가 돼야겠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주지 우현 스님이 수행과 성찰의 결실을 담은 신간 사유집 컬러의 경계 흑백의 문장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135편의 시와 사진을 통해 선적 감수성을 녹여냈으며 옛 선어록과 경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독자들이 참 나를 찾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지난 1일 정법사에서 열린 출판 간담회에서 우현 스님은 일상의 찰나에 깃든 우주의 질서와 말 이전의 진리를 사진과 글로 담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행자의 삶은 흑백에 가깝지만 현실의 경계는 총천연색 판타지와 같다며 매 순간 마음의 환상을 내려놓고 응시할 때 비로소 고유한 본래 면목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출간 의도를 강조했습니다.

0: 강조했습니다. 호남 삼갑 가운데 하나인 보성 봉갑사가 지난 1일 동행, 미래, 문화를 이탈 주제로 영산대제와 산사음악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가간 스님의 집전으로 열린 호국 영산대제는 정멸보궁 진신사리 104과 봉안을 기념해 신도들의 육법 공양과 천수바라, 정근, 축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가간 스님은 매년 6월 봉행하는 남북통일 국태민안 발원 영산대제는 순국선열과 조상령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호국대제와 함께 봉갑사 신도들이 정성을 다해 봉행하는 대작불사라고 설명했습니다. 1600년 전 아도화상이 창건한 백제고찰 천봉산 봉갑사는 영광불갑사, 영암도갑사와 함께 호남 삼갑으로 봉황의 서기가 서린 터에 전통과 현대, 생활과 수행이 어우러지는 대도량 불사를 조성 중입니다. 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 사천포교당 달마사가 지난 30일 동광당 명진대종사의 자비정신을 계승하는 복지장학금 전달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9회째를 맞이한 이번 법회에서 사천 달마사는 관내 청소년과 지역 및 55명에게 총 5,500만 원의 성금과 장학금을 전달하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주지 해일 스님은 무주상 보시야말로 가장 수승한 공덕이라며 불자들의 정성과 원력이 모였기에 이 자비의 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다고 사부대중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동광당 명진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시작된 달마사의 인재불사는 현재까지 총 13억 4,600만 원을 지역사회에 회양하며 자비행 실천도량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붓다 아트페어 청년작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불자 작가로서 주목받은 황두현 작가가 개인전 공적 형태로 신작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담아낸 그림 20점이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전시장의 하얀 벽면을 수놓은 붉은색 체의 그림들. 반가사유상의 보관만 크게 확대해 선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부터 특정한 형상에 매이지 않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까지 다양한 그림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2019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붓다 아트페어 청년작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황두현 작가의 개인전 공적 형태입니다. 재행무상과 재범무아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쪼침과 째다라는 전통불화 기법으로 풀어낸 작품 20점이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2: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모든 것은 다 변하고 그리고 실체적인 자아는 없다라는 얘기에서 이 형태조차도 비어있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1: 몇 년 전 장난감과 신발, 전기포트 등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사물에 단청 문양을 덧입혀 주목받았던 황 작가. 이번 전시회에선 눈에 보이는 사물의 틀에서 벗어나려 한 흔적이 가득합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그림은 때로는 산봉우리처럼, 물고기 비늘처럼 보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감상을 남깁니다. 정해진 양식을 따르는 전통 불화 작업을 업으로 삼아온 작가가 무상과 무아라는 스스로의 화두를 던지기 위해 변화를 준 겁니다.
2: 좀 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복잡하고 화려한 문양은 좀 배제하고 단순한 기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색도 좀 단순하게 쓰게 됐습니다.
1: 전통 문양을 해체하며 틀을 벗어났지만 그림에선 여전히 전통 기법이 주인공입니다. 자칫 화려한 오방색의 존재감을 감출 수 있는 선의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드러내며 전통의 현대적 전승이라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2: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기법들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우리 문양이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도 좀 세련되게 그리고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 황두현 작가의 개인전 공적 형태는 서울 인사동 무우수 갤러리에서 6월 8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제주 약천사 부산포교원 천마사가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을 증명법사로 칠성탱화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마사는 지난달 30일 경내에서 성원 스님 초청 법문 및 점안법회를 열고 새롭게 장엄된 도량에서 동참 대중의 건강과 가정에 부처님의 가

바피가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도명스님은 동참 사부대중의 모든 장애가 소멸하고 각자의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길 진심으로 발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원스님은 법문을 통해 일상에서 끊임없는 정진과 자비행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천마사는 이번 법회를 계기로 지역 불자들의 기도 수행 도량의 역할을 더욱 굳건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m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토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광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태조 이성

0: 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은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부자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친족 간에 항상 서로 사랑하여 시기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사랑은 무덤까지 이어지고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의 사랑은 그 영원까지 뛰어넘는다.

0: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아는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2: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0: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7: 범종강 맞은편에 와불전이 있는데 길이 13m, 높이 4m, 국내 최대 규모로 재질도 일반 청동이 아닌 황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천폭륜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32상 가운데 하나로 모든 진리를 깨친 정각자의 발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발바닥을 세 번 만지고 절을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0: 거북이,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오늘은 1984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에 첫째 일요일이 들어서 오늘 법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철수 화계

별시춘인데 쇠나무에 꽃이 피니 특별한 이 봄이더라. 쇠로 된 나무에 어떻게 꽃이 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무쇠로 만든 무쇠로 된 그 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이 보통 봄이 아니라 유별난 특별한 이 봄이요. 사해 향풍 종착이라 사해에 향기로운 바람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더라. 쇠로 된 나무에 꽃이 핀다고 하는 말은 우리 중생이 탐진치 삼독과 오용락과 84,000 번뇌와 무량겁 업보로 뭉쳐진 이 몸뚱이에서 어떻게 그 보리과 깨달음의 과일이 열릴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번뇌 망상 탐진치 삼독은 육도 윤회의 근본밖에 안 되고 생사 윤회밖에는 안 되는데 그 지수 화풍 사대로 이 몸뚱이는 뭉쳐졌고 우리의 생각은 84,000 번뇌로 아주 솜털 얽히듯 얽힌 여기에서 어떻게 부처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마치 쇠로 뿌리가 되고 쇠로 나무 줄기가 되고 쇠로 가지와 이파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쇠로 된 나무에서 꽃이 핀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꽃이 피었다 하면 사해를 향내로 진동할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바람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 본래 성불이 비타득이여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심약진시 도의진이다. 마음 하나 참되면 도는 쉽게 친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 하나 한 생각 딱 진실해버리면은 도를 이룰 수가 있다. 그 마음 하나 한 생각 참되게 가짐으로써 도를 친히하고 성불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거기가 그것이 바로 쇠나무에 꽃이 피어가지고 동서 이 사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 온 법계를 갖다가 향내로 가득 그 향내를 맡기만 해도 일체 중생이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향기로운 바람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 작년에 1년 동안 우리 법보 제자들은 성을 내지를 말자, 진심을 내지 말자, 진심을 내지 않는 해로 삼고 하루하루를 1년 동안 진심을 안 내면서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우리는 썩내는 마음을 돌이키자. 이 썩을 낸다고 하는 것은 진심을 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선을 많이 해서 도가 깊어지면 자기가 정말
얼마만큼 도가 깊어졌는가.

그것을 스스로 가늠을 하려면 썩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는 증애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스스로 헤아려 보면 자기의 도력이

나를 깨닫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고 마침내는 깨달은 사람으로 온 세계가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닫는 그 마음, 보리심을 장애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불신, 믿지 않는 것. 정법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보리심을 가로막는 첫째 조건이고, 둘째는 진심. 이 진짜는 참진짜 진심이 아니라 성낼 진짜. 성내는 그 화내고 신경질내고 그 마음, 그 진심이 두 번째로 이 보리심,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다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한 믿음, 부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절에 와서 법문도 듣고 불공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심으로서 모든 이웃을 갖다가 자비로서 상대하고, 참 그 신심 있는 분의 언행이나 모든 것을 보면 참 이 훌륭하지요. 그런데 이 우리 정법문 중에 있어서 정신,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나도 바른 스승의 지도하에 열심히 참선을 하면 나도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바른 믿음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지 않는 마음이 그 불신, 아니불자 믿을 신자 불신인데, 불신은 왜 깨달음을 막느냐 하면, 아직 행하지 아니한 선, 또 앞으로 행하려고 하는 선을 갖다가 막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생이 깨달을 수 있는 훌륭한 그 종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자를 썩게 만든다 그래요. 그 종자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종자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행하려고 하는 불법을 실천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그 착한 마음을 갖다가 없애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썩내는 마음은 왜 깨달음을 막게 되느냐 하면, 과거에 이미 내가 행한 모든 선을 갖다가 멸각을 시켜 소멸을 없애게 하고, 현재 행하고 있는 선을 갖다가 또 멸각을 시키게 된다고. 그러니 어떻게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불신, 정법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선근을 끊어버리고, 정법에 이르려는 그 정종을 갖다가 파괴를 시키고, 그러면 무엇만 치성하냐 하면, 삿된 견해, 삿된 소견만 점점 치성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주변과 그 사람 가는 곳마다 84,000 마구니가 안팎으로
들끓게 되는 것이다.

성내는 마음은 모든 공덕을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깨달음을 갖다가 막고 악취에 떨어지는 지옥악의 축생 길이 열려가지고 천상이나 인간의 좋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길은 막혀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신과 썩내는 마음, 진심은 보리심을 갖다가 막는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정법을 믿는 마음이 철저해야 거기에서 모든 공덕이 거기에서부터 발생을 하고 모든 마구니는 그 앞에는 어리되지를 못하는 것이고, 정법을 철저하게 믿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또 이 성을 낼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법을 믿고 그 정법을 실천하게 되면 설사 인간 생활을 해나가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듣거나 맞지 않는 상황을 만나거나 또 내 뜻대로 무엇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바로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정진을 해나가면 일이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져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가 있건만은, 그 정법을 철저히 믿지 아니하고 또 정법을 실천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뜻에 안 맞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진심을 내고, 그 진심을 내는 양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 첫째는 어떻게 진심을 내냐 하면 몸으로는 벌써 얼굴을 갖다가 누가 보든지 불쾌한 그런 눈매나 얼굴이나 입이나 벌써 얼굴이 대단히 벽이 싫게 되고 독기가 찍찍 흐르고 흉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입에서는 입에 못 담을 그 무자비한 무도한 말이 입에서는 튀겨져 나온다. 욕설이 나오고 남의 오장을 갖다가 두집어 놓는 그런 고약한 말이 튀겨져 나오고, 또 상대방의 그 아픈 곳을 갖다가 찌르면서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가지고 오장을 갖다가 두집어 놓을까,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런 대목을 잘 알아가지고 여지없이 찔러댄다고 말이야. 그리고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아주 죽여 없애서 아주 없앨 그런 참 악한 생각을 먹게 된다고 말이야. 남을 욕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저주하고 하면 그것이 상대방이 그렇게 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해독을 먼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징고랑창이다 넣으려면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끌어당겨야 하고 상대방의 몸에다가 더러운 것을 찍으려면 먼저 자기 손과 몸에 더러운 것을 묻혀야
상대방의 더러운 것을 찌들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앙굴마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이는 처음에 외도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 외도 제자로서 힘이 장사고 사람이 진실하고 그래가지고 그 수제자 외도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외도에 굉장한 신임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머지않아서 그 외도의 법을 전해 받아가지고 자기도 큰 좀 외도의 종장이 되게 되었었는데 그 외도 그 스승이 어디 먼 데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스승한테는 굉장히 참 예쁘고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을 그 사랑하는 그 이 제자한테 부탁을 하고 내가 갔다 올 때까지 네가 잘 모시고 있거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떠났는데 그 사모 요새 말로 그 사모님이 행실이 좀 음탕해서 항시 자기의 남편보단 그 남편의 제자인 그 앙굴마라가 힘이 장사고 남아로서 기상이 있고 장부답고 그러니까 은근히 속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자기의 남편이 먼 뒤에 여행을 떠난 그 기회를 타서 그 남편의 앙굴마라에게 요새 말로 프로포즈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앙굴마라가 자고 있는데 밤에 이제 그 앙굴마라 방으로 찾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앙굴마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모님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언급 붙으면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나는 당신을 여태까지 사모하고 그렇게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내 마음을 몰랐느냐 하면서 막 언급 붙은데 아무리 기운이 장사라도 뛰어넣을 수가 없. 그러니까 그래도 이 앙굴마라는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의 부인한테 감히 그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고 도저히 그럴 마음이 나지를 않아서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기연히 이렇게 뛰어가지고 그 사모님 방에까지 끌어다 갔다 모시다 주고는 자기 방으로 와서 문을 이제 다시 또 옷가봐서 문을 때려 잠그고 또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모든 걸로 봐서 틀림없이 저 기운이 저렇게 세고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가면 자기의 뜻을 받아주리라 생각을 하고 체면 불구하고 쫓아갔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거절을 당하고 보니 큰일 났다고 말이요. 만약에 자기 남편이 돌아와서 앙굴마라가 이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을 말한 날이면 자기는 여지없이 맞아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게 생겼다고 말이야. 그래서 며칠 두고 연구를 한 결과 자기 남편이 이제 돌아왔어. 오자마자 그냥 통곡을 하면서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을 제자라고 두었단 말이냐고 저놈이 내가 자고 있는데 밤중에 내 방을 와가지고 나를 겁탈을 했다고 이렇게 참 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듯이 자기가 한 죄를 갖다가 완전히 그 앙굴마라한테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너무너무 앙굴마라를 믿었는데
믿은 지혜가 감히 내 아내한테 그런 의심을 품었단 말이냐.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다고 말이야. 당장 이놈을 때려 죽일 생각이 아주 머리 끼끝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워낙 앙굴마라가 진실한 데다가 기운이 장사라 함부로 손댔다가는 이리 큰일 나게 생겼다고 말이야. 이놈이 내 아내한테 이런 의심을 품은 이상 내가 만약에 잘못하다가는 저놈한테 필시 맞아 죽고 아내까지 빼앗기게 생겼다 이리 생각을 하니까, 이놈은 꾀를 써가지고 이놈을 스스로 멸망을 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리 생각을 했다. 그래가지고 앙굴마라를 불러다가, 네가 그동안에 내 밑에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머지않아서 네가 큰 도를 이루어서 내 법을 네가 받게 되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네가 이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해야만 내 법을 전해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 무엇이든지 일러주십시오. 지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1,000명의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손가락을 끊어서 그 손가락을 쥐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가져오느라, 그것을 완수를 해야 네가 내 법을 받을 것이다. 앙굴마라는 자기가 그 워낙 진실하고 또 사모님이 자기한테 한 일도 자기만 입을 딱 덮어버리면 그 사모님 자신이 그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자기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말을 안 했으리라 이리 생각을 하고, 그 스승의 말을 곧대로 믿고서 그날부터 나가서 사람을 갖다가 닥친 대로 죽여가지고 손가락을 끊어서 염주 목걸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9명까지 만들고 마지막 한 사람을 만드는데 자기 어머니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99명이 차례차례 날마다 죽어가니까 그 온 도시가 그 앙굴마라 이 살인귀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도무지 이 사람이 함부로 어디를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그런데 이 앙굴마라가 지 모친을 갖다가 끌고서 어느 산골짝으로 갔다는 소문을 듣고 임금님이 관군을 풀어가지고 앙굴마라를 갖다가 포위를 해서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함부로 가까이 가다가는 닥친 대로 죽으니까 멀리 멀리 이렇게 위에싸고 있는데, 부처님이 떡 착관을 해보시니까 앙굴마라가 제 모친을 갖다가 끌고 으스간 골짜구니로 들어간 것을 아시고 부처님이 딱 거기를 가시니, 뭐다 이 군인들이 지금 요 안에 가면은 앙굴마라라 한 무도한 놈이 있으니 그걸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뭐다 말렸지만, 부처님은 염려 마라 그러시고는 거기를 떡 가셨습니다. 떡 가니까 앙굴마라가 요리 쳐다보니 부처님 가시거든. 거기 섞으라! 그러니까는 아무 말 없이 부처님이 터벅터벅 걸어가시는데, 아무리 서라고 해도 누구든지 앙굴마라가 고함을 치면서 거기 서라 하면 발이 땅에 딱 붙어갖고 꼼짝을 못 하는데, 아이, 부처님은 아무리 고함을 질러봤자 터벅터벅 걸어가시는데 앙굴마라가 죽도록 다른박질을 해도 따라잡지를 못한다고 말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끄라 안 서면 죽인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나는 서 있느니라 너야말로 서라. 아, 그 이상하거든. 부처님은 걸어가고 자기는 서서 고함을 치는데 걸어가시면서 나는 이미 서 있느니라 너야말로 거기 설지니라
나는 여기 섰는데 왜 나보고 쓰라고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생사를 요다를 해서 이미 안신인명체를 얻었으니 나는 이미 섰거니와 너는 탐진치 산독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그 마음이 생사 속에 치닫고 있으니 너야말로 서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칼을 갖다가 땅에다 버리고 무릎을 꿇고 부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방 앙굴마라는 자기 어머니의 목을 쳐서 목걸이를 만들려고 하는 그 직전에 그 어머니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울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갖다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앙굴마라를 데리고 부처님 처소로 돌아오셔서 그 길로 머리를 깎여서 가사를 입혀가지고 오개를 설해서 맨 끝허리에다 떡 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군들이 와 하니 앙굴마라가 부처님 회상으로 가서 있다 그 말을 듣고는 전 그 군인들이 부처님 정사로 쫓아가서 살인마 앙굴마라를 내놓으시오 하고 고함을 질렀다는 게 부처님이 여기는 살인마는 없고 사문뱃기는 없느니라. 그래서 그럼 지가 가서 조사를 해도 좋겠습니까? 들어와서 살인마가 있거든 잡아가라. 들어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없고 자세히 보니까 맨 끝에 앉은 놈이 고약하게 생긴 것이 하나가 앉았는데 그것이 금방 머리를 깎고 가사를 떡 수하고 있으니 이 틀림없이 앙굴마라인데 중이 딱 되어갖고 있으니 저기 있는 저것이 앙굴마라 아닙니까? 앙굴마라는 이미 죽고 사문일 따름이니라. 그래서 이 앙굴마라를 잡아가지를 못하고 부처님께서 보증을 쓰시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마당에는 감히 참 군인이라 하더라도 잡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요새 지금도 천주교 성당이라든지 그런데 아무리 살인마가 살인범인이 숨어도 경찰이 들어가서 잡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역시 부처님 당시에 그런 사원에 그렇게 사람을 99명이나 죽인 무서운 살인범죄인도 부처님 회상에 더 귀의를 해서 가서 있으면 감히 잡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앙굴마라는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머지않아서 아라한과를 증득해서 성인이 되었는데 그 앙굴마라의 스승이 자기의 아내의 요망하고 간특한 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진실한 제자를 스스로 살인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도록 그런 악랄한 방법으로 그 제자를 갖다가 보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악랄한 보복을 할 마음을 내면 그것은 자기가 먼저 과보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승은 그 외도의 그 과보를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이 그 간특한 여자로 인해서 사랑하는 진실한 제자도 잃었고 마침내는 그 간특한 여자로 인해서 자기도 멸망을 하고 직접 죽인 사주를 받아가지고 교사를 받아가지고 살인을 한 앙굴마라도 큰 죄를 지었지만 사람을 시켜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훨씬 더 죄가 무거운 것입니다.

남의 말을 그 말이 바른 말인가, 참되지 못한 말인가를 바로 볼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의 말을 바로 들을 줄을 모르면 항시 그런 사기꾼, 삿된 사람, 간뜩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현혹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큰 죄를 범하게 되고 중대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삿된 말에 현혹이 안 되느냐, 또 그러한 삿된 말에 자기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느냐 하면, 항시 정법을 믿고 수행을 쌓으면 자기의 마음이 항시 바른 위치에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안정이 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물을 보게 되면 자연히 모든 일이 제대로 보이게 되고 바른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자기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중심을 잃게 되면 사사건건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 부드럽고 화평하는 마음은 자비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바른 믿음은 지혜로 인해서 항신 마음을 닦아서 그 지혜를 닦으면 거기서 바른 믿음이 뿌리를 깊게 받게 되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면 모든 그 의심, 중생 공연히 남을 의심하는 그러한 중심을 잃은 그런 의심의 뿌리가 뽑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구름이 온 누리를 윤택하게 할 때에 자연히 진심의 불이 다 꺼지는 것입니다. 지혜로 인해서 고해를 건너는 배를 삼고, 바른 믿음을 인해서 보리에 들어가는 문을 삼고, 깨달음에 들어가는 문을 삼고, 자비로 인해서 깨달음의 집을 삼고, 자비심을 항시 가져야, 자비심이 그 마음에 떨어지지 아니해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집에 살 수가 있고, 인욕, 훨씬 인욕을 해야 하거든. 참는 마음, 조그마한 일도 참을성이 없고, 참는 마음이 없으면 백만사가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참는 인욕심을 가져야 그 인욕심으로서 열의 옷을 삼아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양력으로 1월 1일을 맞이해서 지나간 모든 재앙과 업으로 인한 모든 인연은 오늘부로 깨끗이 다 씻어 털어 없애버리고, 새로운 마음, 성스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부처님 제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새롭게 하루하루를 다져나가서 여러분의 크고 작은 소원을 모두 다 성취하시고, 마침내는 대도를 성취해서 생사 해탈,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장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한 분의 그 돈독한 신심으로 첫째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정 식구를 갖다가 정법으로 발심을 시키고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친척과 일가와 이웃을 갖다가 또 이 정법문 중에 인도를 해서 정법을 믿는 사람으로 이 법계가 가득 차고 나아가서는 깨달은 사람으로 온 법계가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권고해서 정법을 믿고 깨하는 그 공덕은 오계를 파해도 가하다 이러한 표현도 하셨습니다. 살도음망 이 오계 이것은 불통참이라 해가지고 사바라이라 그런 건데 사람을 죽인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음행을 한다 사음 음행을 한다든지 거짓말 한다든지 이것은 사바라의 죄는 한 번 범하면 참회를 받지를 못해. 그런데 그러한 이 5개 10개 또 대승 보살 48경죄 내지 3천위와 8만세행의 가장 그 많은 계율 가운데 이 오계가 으뜸인데 그 오계를 범하면 그렇게 무서운 것이고 중대한 것인데 다른 사람을 권고하고 인도해서 또 그래가지고 정법을 믿겁게 하면 그 공덕은 오계를 파해도 가하다. 오계를 파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 소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만 믿고 나만 하는 것도 중대하지만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어쨌든지 인연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법을 믿어서 생사해탈을 하도록 하는 그 공덕이야말로 칠보로 84,000탑을 조성한 공덕보다도 더 장하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은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

0: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1: 이제 정의 선언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회향될 것입니다.
2: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비나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 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3: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4: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5: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귀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3: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0: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

0: 지금도 마을마음을 너무 몰라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1: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곤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5: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4: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5: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4: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6: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7: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6: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8: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9: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8: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재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 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0: 선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선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부사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법 무화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무화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무화에 대한 실천, 우리는 제법 무화 강의를 계속 들어왔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 생활 환경에서 적응하고 실천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 시간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안육다 삼맥삼보리를 실성정각한 후에 오비구에게 사성제 고진멸도 법문을 초전법륜경이라고 그래요. 사성제를 전부 설했는데 다 아란과를 증득했더라. 중요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오온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고, 뭐 계속 지금 오온 얘기 하잖아요. 인간의 구성 요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온이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초기 불전에서 리카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무아예요. 무아, 제법 무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제법 무아를 모르면 대승경전 반야600부, 건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600부 반야, 8종수 반야, 5종수 반야, 3종수 반야를 이해할 수가 없고, 불교를 법문 듣는데 어렵고 도를 성취할 수 없고 실천하기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화설은 부처님께서 가장 45년 설법 중에서 많이 설하신 교리다 라는 말씀. 그래서 연기 무화 공략이를 많이 했는데 무화 얘기가 제일 많다. 그래서 연기 무화 공은 앞으로 강의하겠습니다만은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리 관지 같이 놓고 봐야지 나눠 놓고 보면 분리되면 안 돼요. 뜻이 같아져요 나중에는. 그래서 자화환경 2권 34경, 자화환경은 상육다 니까야에서 오비구경, 사분율, 오분율에 대해서 무아에 대한 원형이 있어요. 원형이. 무아설에 대한 원형. 이건 변하지 않은 원형이죠. 부처님 말씀하신 무아설의 원형. 그러니까 제3법인에서 제행무상 일체계고 제법 무아를 아주 원구가, 원형구가 있어요. 정형구가. 비구들아, 세계는 육체예요. 세계는 실체적인 내가 없다.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수상행식도 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육체, 물질적인 거나 지수화풍사대나 정신작용이 수상행식이 내가 없다. 비구들아, 너희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육체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제자들이 말하기를 무상합니다.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괴로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그러면 무상한 것은 괴롭다면은 그런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과연 실체적인 나, 다른 나, 이하, 나와 다른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겠는가? 아닙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다. 괴로운 것은 집착할 바가 없다. 집착할 바가 없기 때문에 나의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상행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제법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를 함께 정령구에서 원행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상한 건 고다. 고는 집착할 게 아니다. 집착할 게 없다는 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으니 제법은 무아다. 그래서 무아, 무아라고도 하고 비아라고도 나와요. 비아. 없을 못자, 나자, 무아. 안, 아토만. 비아.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 무상하다. 온으로 이루어진 인간 존재는 실체적이지도 불변하지도 않는다. 온으로 이루어진 인간 존재는 실체적인 것지도 불변하지도 않는다. 실체적이 아니다. 변한다. 인간 존재는 무아이다. 부처님은 고정불변의 인간의 실체는 없다 해도 사람들은 온이라는 존재에 실체적인 내가 있다고 집착한다. 실체적인 내가 없는 데에 집착하고 애걸복걸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얘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범부들은 육체를, 색을 나라고 본다. 설사 그렇게 보지 않는다 해도 육체를 나의 것이라고 본다. 육체를 나라고 보지 않는다 해도 또 나의 것이라고 한단 말이야. 나와 나의 것이라고. 설사 육체를 나의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해도 육체는 나의 안에 있다고 본다. 내 육체 속에 마음을 담고 의식을 담고 의식 속에 또 내 몸이 끌려다니고 한다 이거예요. 설사 육체가 나의 안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해도 내가 육체 안에 있다고 또 본다. 전부 잘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계속 길어요. 이어지는데 스무 가지 나의 견해다. 자바한권의 상권에 나오는 얘기인데 상기타니까야 20가지의 나의 견해라고 고집하는 것이 나온다. 심지어 나훌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부처님의 유일한 아들이죠. 출가했죠. 나훌라야. 존재하는 모든 색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든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든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그 일체는 모두 실체적인 내가 아니고 다른 나도 아니고 나와 다른 내가 함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관찰해야 한다고 나훌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리불존자, 부처님이 가장 아끼시던 목갈라존자와 사리불존자, 사리불존자에게는 온에 대해 그것은 병과 같고, 온은 병과 같은 거야. 집착할 바가 못 돼. 종기와 같아. 빨리 짜내야지. 집착할 바가 못 돼. 가시와 같아. 빨리 빼내야지. 거기에 집착할 게 없어. 죽음과 같아. 죽은 송장의 집착은 똑같아. 무상하고 괴로우며 공이고 내가 아니고 나의 것도 아니라고 관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선가에서 선방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큰 선지식

스님들 법문할 때 보면은 네 몸뚱이를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뭔가 인격이 갖춰지고 그래야 돼요. 짐승처럼 맨날 먹을 것만 찾고 놀 것만 찾고 그냥 내 몸 자유분방해서 막행막식 막말하면서 인생은 재미있다 즐겁다 그렇지 않으면 어떨 거예요. 쓸쓸하고 외롭고

병들고 자기 행동감 한 만큼 무미약해지고. 그래서 성가에서는 우리 몸을 오염물을 놓고, 막 조금 표현을 한다면은 속에 똥오줌 넣고 꿰면 자루, 푸대자루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요익중생, 하루를 살아도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익된 행동을 할 때, 그게 공덕의 삶이고 너한테 구슬하니 뻥튀기 되듯 되돌아온다. 무아설이 다른 교리보다 철저하고 빈번하게 설해지니요. 무아설이 부처님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가지고 말씀한 이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욕망을 소멸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처방약이다. 무아설만큼 색수상행식이 염호의 대상이야. 괴로움의 근본인 원인인 욕망을 소멸시켜. 집착에서 떠나가. 탐진이 삼독에서 멀어져. 삼독심이 빛발해. 소멸돼. 그렇게 효과적인 얘기 없어. 효과적인 이야기 없어. 제가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무로, 잘못된 삶에 물들어가지고 중독돼서 어지간한 약을 써봐야 듣지도 않는다 하는데, 어지간한 부처님 말씀을 설해야 자기의 사로 음력이 강해가지고 부처님의 고귀한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 세력에서 져버려. 무아설이 다른 교리보다 철저히 빈번하게 설해진 이유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욕망을 소멸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처방약이다. 부처님이 약을 지어주셨다. 무아설에 대해서 제법 무하다. 실체가 없다. 고정불면하지 않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라. 괴롭다. 효과적인 처방약이기 때문에 많이 설했다. 대방경 10권 265에 나오는 이야기, 오온이 모여, 오온은 모여 있는 거품이다. 또 이제, 지난 시간과 비슷한 얘기인데, 오온은 색수상행식은 색은 물질은 거품과 같다. 무지개 같다. 뜬구름 같다. 모여 있는 거품과 같다. 떠 있는 거품과 같다. 아지랑이와 같다. 파초줄기와 같다. 헛개비 같다. 실체가 없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무상한 다섯 가지 요소들의 묶음, 오온할 때 싸이론 자거든요. 묶어놓은 거예요, 다섯 가지를. 오만 가지 부속을 자동차 다 맞춰놓은 거예요, 묶음으로. 그게 자동차라고 해. 이름이 자동차야. 묶음이 어떻게 실체적이고 항상할 것일 수 있느냐 이거지. 실체가 없는 무상한 다섯 가지가 묶음으로 임시 인연이 돼서 뭉쳐있다 인연이다 하면 흩어질 것인데, 그게 어떻게 실체적으로 항상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 존재를 무아, 무상하다고 확실하게 이해할 때, 인간 존재를 무상하고 나의 실체가 없어.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않아요. 나는 무하고 나의 실체가 없어. 고집 피울 게 없어. 집착할 거가 없어. 항상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 세상은 신속하게 변해. 거기에 집착할 것이 그렇게 없다. 집착의 욕망이 없으면 괴로움은 일어날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괴로움은 발생할 근거를 잊어버리게 된다.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된다. 괴로움은 씨를 말리는 거죠. 괴로움의 씨앗을 쑥 뿌리를 완전히 밑에까지 다 뽑아 뿌리는 것이죠. 정진의 힘으로, 지혜의 칼로, 공성반야제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반복겸해서 체화취득해서 뿌리채 뽑아 버리는 거.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성근종자를 심은 건잘 자라도록 물을 주자. 감로수 물을 주자.
악근

순종자는 자라지 못하도록 뿌리채 뽑아버리자. 그래서 정근하는 거예요. 천일기도, 백일기도, 철야정진. 그래서 정진하는 거예요. 뿌리 뽑아버리려고. 근심의 뿌리를. 우리가 불변적이고 실체적인 나도 없고, 변하지 않고 실체적인 내가 없어. 변하지 않는 게 없어. 나도 없고 아소, 나의 것도 없다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할 때 무엇에 집착할 수 있을 것이며, 누구에게 분노를 느낄 것이며, 분노를 품을 것이며, 무엇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집착하고, 무아일 때, 공일 때, 공성인데, 규정된 게 없고 변하는데 누구에게 분노를 느껴? 분노를 품고 물에 새기지 않고 돌에 새겨서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어. 그 용서를 버려야 돼요. 그 용서하지 않고 거기에 매달릴 때, 그 프레임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 노예가 돼서 장신적인 주인공 삶은 하루도 살 수 없어. 종성적인 노예에 따라가서 염착해서 불나방이 불찾아가다가 빠져 죽는 것과 똑같이 생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은 다 내려놓을 때 원망은 소멸된다. 용서하십시오.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해방된 민족, 누구에게 분노 품고 무엇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느냐? 두려움 얘기가 나왔는데,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색신명서, 저기요, 색수생이시 오원에 집착하지 않으면 두려울 이유가 없어. 반야신경에 그대로 나오는만, 전부 오원이 개공, 내 몸과 정신장이 공이야. 무한히 비슷이 무색성향이 미처법이야. 아,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없어. 들음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은 봐도 범위 없이 보고, 들어도 들음이 없이 들어라. 무한히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초법이 그런 거요. 집착하지 말고 의무소주 이생이심, 뻑뻑이 무름지기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거기에 물들지 마라. 머물러서 더러운 물들어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러지. 무한히 비서지 무색성향미 조법을 계속 미아리, 예? 구호에만 그치고 형식에 그치지 말고, 보되 보미 없이 보고, 집착하지 말고, 그때 들음 없이 들어라.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무소득 거야. 하나도 얻을 바가 없네. 집착할 바가 없네. 그러니까 원리 전도 몽상이요. 원리 전도 몽상이 뭐요? 전도 몽상. 잘못된 가치관에서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원리 공포, 무유공포. 공포가 있을 수 없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 미래에 대해서. 나를 다 비워서 비워버렸는데 무엇이 두려움을 느끼냐 이거요. 무유공포, 공포가 없어. 미래에 대해서 원리 전도몽상, 잘못된 가치관 다 무인도에 원리 멀리 떠내 보내버려. 택배로 무인도에서 안 받으면 외국으로 보내버려. 무엇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겠는가? 만일 육체에 대해 탐냄을 떠나고, 육체에 대해서 탐냄, 욕망을 떠나고, 사랑을 떠나며 생각을 떠나고 가래를 떠났는데도, 목마름의 갈증을 떠났는데도 육체가 변하거나 달라지면, 떠났는데 다 떠났어. 욕망, 사랑, 생각, 가래를 다 떠났는데도 육체 색이 변하거나 달라지면 그때 너는 근신, 슬픔, 번민, 괴로움을 일으키겠는가? 부처님은 묻고 있어요. 다 방아탕 내려놓았지. 집착해서 원리 존도 몽상 무인도에 다 묶어서 택배 보내버렸어.
그러는데도 거기에 근심, 걱정, 불안, 슬픔, 번민, 괴로움이 일으키겠는가?

깨달음은 이 부처님 말씀을 계속 사경하고 읽고 외우고 해서 삶의 현장에서 그걸 실천하고 거기서 외워야 돼요. 기억이 돼야 돼. 끄집어내 써요. 한 귀로 한 귀로 세지 말고. 일으키겠 난가라고 물었다. 다른 사원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했다. 띠싸 비구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부정관이라 있는데 깨끗하지 않다. 내 몸뚱이는 육체에 대한 집착을 끊기 위해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관찰하는 수행법.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사람 누가 됐든 이성이 됐든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그 아름다움에 거기에 집착하는 분들은 사람 운동에 부정관을 한번 관찰해 보자. 그래서 스님들은 저 남방불교 스님들이 그걸 많이 해요. 사람이 죽으면 당신 방에다 놓고 다 부패해서 뼈만 앙상이 나을 때까지 공부합니다. 가섭존자가 그 두타제일이라고 공동묘지 가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시체 있는 데서 공부를 많이 하고. 육체에 대한 혐오감이 깊어져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정관 대신, 그래서요, 이 부정관을 너무 잘못하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맘땡이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구나 하고. 순간적으로, 자살은 순간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아주 절대 그걸 금기하시면서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자살한 사람이 그 당시 있었다는 거예요. 법문 잘못 듣고 애곡해서. 그래서 대신 수식관 아나파나사띠 여러분들이 그 요새 뭐 명상이 뭐니 많이 하는데 들숨 날숨 길게 내쉰다 짧게 들이마신다 길게 내쉰다 들이마신다. 악한 기운을 내보내고 생기 있는 좋은 공기 들어마신다, 산소 들어마신다, 응? 좋은 공덕, 산소 이렇게 들이마신다, 내 안에 있는 독기, 신구의 삼업의 모든 부정적인 거 내보낸다 하면서 그 아나파네사띠 수식관이라 해서 부처님은 그걸 부처님 수행이에요. 수식관 많이 좀 해도 좋습니다. 무아설에 대해서 외도의 시비라. 이것은 외도들이 부처님 제자 불안에게 질문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끊어 부숴버리라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색수상행시 오원이 다 필요 없다. 무하다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다 이제 다 없애버려라. 부숴버리라고 가르친단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한테, 불안한테. 그러니까 제자가 나는 그렇게 부처님 말씀 안 들었다. 그러니까 세존께서는 모든 중생들은 내가 있다, 나라는 교만, 삿된 교만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했다. 나를 교만과 사만으로 나라고 생각한다 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외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부처님은 너희 말이 옳다라고 칭찬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아에 대한 실천. 니욕, 지금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나에 대한 것을 실체가 없다는 것을 해서 여모 얘기인데, 이따 여모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겠습니다만은, 나에 대해서 싫어할 염자, 싫어할 오자, 부정관, 나에 대해서 집착할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착할 것은 성근종자 심는 거. 많은 사람한테 이익되는 말과 행동과 실천하는 건데, 니요, 욕심을 떠나는 거. 여러분들이 거듭 얘기지만 탐진치 삼독만 사라지면 해탈이에요. 뭐 화두를 타파했냐 안 했냐 하면서 욕심 지키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죠. 욕심까지 방아짝 해야 되죠. 그건 언행일치를 보면 알아. 탐욕이 빗발했는지 탐욕심이 증자했는지. 명예욕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탐욕의 빛바램. 탐욕의 빛바램을 그 단계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건강의 수다원 사다함 안함 안안과 수행사과 계속 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입육과 수다원, 예류과 수다원, 사다함은 일례과, 그다음에 안함은 불안과. 먼저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시간 관계상 지금 다 설명 못할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마지막 아라함과. 그러니까 탐욕심이 얼마나 비어졌느냐에 따라서 차등으로, 예? 입육과 어느 정도 사라졌느냐? 10% 사라졌다. 입육과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20% 30% 사라졌다. 그냥 사다함과에 들어갔다. 50% 들어갔다. 아라함과 들어갔다. 100% 없어졌다. 아라한, 멸진정 다 끝났네. 수행의 단계, 탐욕의 빛바램. 탐욕의 빛바램 놓지 마세요. 탐욕이 스며드는 걸 스며들지 않게 하는 것도 제법 무아의 가르침이고, 탐욕에 대해서 왕성한 오음송구가 일어나는데 빛바래게 하는 것도 이 수행의 단계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음에 물든 상태, 마음에 물은 왜 드는지 아세요? 전부 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의 자, 이 집착할 집자, 이게 전부 갈망, 목마를 가짜, 이게 문제구만. 마음에 물들어가는 상태를 애염, 사랑으로 물들어간다. 사랑도 사랑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인격 존중하고. 그 다음에 애욕, 욕심부려서. 그 다음에 욕탐. 욕이 막, 욕심이 너무 강하면 이제 막 탐착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탐해, 사랑의 자. 예? 탐착하는 게 좋은데 너무나 집착을 해. 그 다음에 갈망, 가래, 집착.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이 물들어가는 거예요. 더럽게 물들어가는 얘기예요. 그것을 떠나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니욕, 욕심에서 떠나는 거, 니염, 물듦에서 떠나는 거, 탐심에 물드는 거, 탐심이 스며드는 걸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 차단하는 거, 그 다음에 니욕, 니탐, 탐을 떠나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여기 써놓은 것이 욕에서 떠나는 거, 욕심에서 떠나는 거, 탐탁에서 떠나는 거, 애욕에서 떠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모 얘기 두 번째. 싫어할 염자, 악할 학자인데 오라고 읽는다, 싫어할 오자라고 읽는다 했어요. 여모라는 거. 뉘욕전, 기법 뉘욕전은 여러분 들어봐서 아는데, 여모라는 얘기는 좀잘안 들어봤을 거예요. 이 초입을지는 자바한경 상육과 니까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여모. 여모는 오원, 색수사행식 오원. 그 다음에 안이비설신 색성양미초법 12처 12가지 일체는 12처다. 안이비설신 색성양미초법에 배우는 감각작용을 염호하라는 거요. 그 다음에 계 18계 12처에 전개되는 3개 육군 육경 육식을 18계라고 그래요. 육군 육군 육군 안이비설신 육군 색성양미초법 육군 육경 육식, 아니, 안식, 이식, 비식, 인식하는 거, 보고, 경계 보고, 완전히 인식하는 거, 아르마리 인식하는 거. 그것이 이제 온척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불교 공부하면서. 오는 뭐냐? 오운이다. 처는 뭐냐? 12처다. 계는 뭐냐? 18계다. 육군, 육경, 육군, 육경. 육식 합치면 6, 3, 18, 18개, 3개 전개되죠. 이게 전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사람에는 안이비설신, 안이비설신, 이걸 전호식이라고 그래. 제6의식, 눈만 가지고는 보지 못해요. 제6번째 의식이 있어야 돼. 의식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 의식이 작용해 줘야 돼. 전호식은 안이비설 신까지야. 의는 이제 제6의식이야. 제7만화식이 있어. 제8아리야식이 있어. 우리가 인식하고 감각작용하는 모든 걸 전호식에서 제6의식에서 제7만화식에서 제8식 아리야식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염호해야 돼, 그걸. 염호해야 돼. 집착하고 사랑하면 안 돼. 사랑할 건 너의 성근존자. 남한테 여중생하는 그 삶을 사랑해야 돼. 전오식부터 아리야식까지를 전오식, 제6의식, 제7식, 이게 아주 추번뇌라고 그래. 막 그냥 그 거칠 추자. 추번뇌. 이 추번뇌라고 그러고, 제8 아리야식을 잠재의식이거든? 심층의식이야. 전오식, 제6의식, 제8, 7 만화식까지는 표층의식이라고 그러고, 제8 아리야식은 심층의식이라고 그래.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심층의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세번뇌, 추번뇌 잘 좀 보세요. 성철스님 백일법문 계속 강의하는 거 제가 자주 듣는데 보면은 전오식, 제6식, 제7식, 제8 아리야식까지 세번뇌까지 완전히 끊어져야 견성한 거야라는 말씀을 줄기차게 하고 계시다고. 제8 아리야식과 잠재의식 세번뇌까지 뿌리 뽑아야 돼. 그걸 뻗어 올라가 제9백정식은 그게 이제 멸진정 자리지. 아라앉고 발표하면 내가 다 끊어진 자리. 세번뇌도 없는 자리. 그것을 이제 몽중이료, 응? 오매이료 유명한 법문이 나오죠, 거기서. 그게 진짜 공부가 그렇게 되느냐,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꿈속에도 성성적적하게 들리느냐 안 들리냐 이 말이요. 그래서 염호하는데 오온 12초 18개 전오식부터 아래야식 초분대 세분대까지는 전부 염호의 대상이다. 집착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초기 불교의 수행 단계에서는 염호를 일으키지 않아야 증득한다.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 단계, 초기 불교는 거의 수행 책이에요. 교리적으로 외워서 무슨 지식 쌓는 게 아니에요. 팔정도, 사제 팔정도 수행 책이고, 사년 주도 수행 책이고, 사마타 위빠사나도 수행 책이고, 여기 얘기하는, 얘기하는 전오식부터 제8 아리야식까지 초기 불교의 수행체계 단계는 이것에 대해서 염호를 일으켜야 증득한다. 도가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걸 버리지 않고 집착하면 수행은 요원하다는 거예요. 앉아서 모래로 밥 짓고 밥 먹이를 기다리는 거.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들어서 내 얼굴 보려는 거와 똑같다. 잘못은 그런 수행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호 대상을 염호하지 않고 욕을 떠나면 염호 대상이 아니에요. 이 욕을 떠나면 니욕, 여기 나오는 니욕, 탐욕, 애욕, 예? 등등 여러 가지 탐착, 응? 갈망 이런 걸 떠나면 염호에서 욕심을 떠나면 탐지지 삼독을 떠나면 탐지지 삼독이 빗발해 버리면 탐지지 삼독이 스며들지 않으면 해탈한다. 해탈 자제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불자들. 법문에 부처님 말씀 없으면 안 되고, 수행에 부처님 수행 없으면 안 된다.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을 좀 올릴게요. 그래서 욕심을 떠나면 해탈한다. 해탈자제. 이래서 공부하는 거, 이래서 철야하고, 이래서 염불하고, 삼천배하고, 사경하고, 뭐하러 앉아서 그런 수행을 하겠어요? 용맹정진을. 해탈자제. 걸림이 없어. 허공처럼. 그분에 걸리자는 허공처럼. 소리에 놀라자는 사자처럼. 진흙탕에 물 줄자는 연꽃처럼 삶을 살 수가 있다. 자유자재하게. 그래서 공부하는 거요. 아니,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해탈자재하게. 내가 아무것도 걸리지 않고, 무예자재. 걸림이 없어. 마음이 좁으면 좁을수록 전부 다 걸려. 거미줄을 조그맣게 쳐놓으니까 마음이 좁은 거와 똑같아. 그 거미 이런 거 조그만 벌레만 다 걸려버려. 조그맣게 쳐놓으니까. 새금을 쳐놓으면 다 새뿔이 없어져요. 마음이

좁으면 좁을수록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려서 못 살아 먹어. 아침에 걸리고 점심 뭐 저녁에 걸리고 사람에 걸리고 환경에 걸리고 비 와서 걸리고 더워서 걸리고 추워서 걸리고 미워서 걸리고 이뻐서 걸리고 더러워서 걸리고 깨끗해서 걸리고 이뻐 죽겠어? 미워 죽겠어? 걸려서 못 살아. 이쁜 것도 집착하면 괴로움이라는 거요. 즐거움도 변하니까 계속 즐겁고 좋으면 하면 되는데 이쁘면 되는데 여모에서 떠나면 해탈한다. 여모가 생기는 조건 어떻게 해야 여모가 생길까? 나는 어떻게 이제 나와 내 것에 대해서 집착이 돼서 좀 떠나볼까? 응? 여모가 생기는 기반, 조건. 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존재의 실상은, 인간의 존재의 실상,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의 모든 이 존재하는, 보이는 실상은 뭐냐? 그걸 여실치게 내라. 부처님은 거듭 지금 이야기한 것 총정리인데, 제법 모아, 연기, 공, 이것을 실체가 없음을 여실치게 내라. 다시 한번요. 연기, 무아, 공이 여실치게 내라. 삼라만상 인간이나 모든 것 색깔 보이는 것들은 연기, 무아, 공으로 존재한다. 실상이. 이것만 하면은 해탈이구만. 연기무학으로 존재함을 우리가 체화체득하면, 부뚜막에 소금을 넣으면 국이 맛있듯이, 체화체득하면 맛있는 삶을 살수 있다. 삶의 현장에서 쓰고 사려니까. 여지껏 부처님 못 만나고 산 것이 억울하다. 불자로서 오시면 됐는데, 불교를 모르고 절에 다니더라. 행복하려고 절에 다니는데 나는 행복하지, 불자가 행복하지 않아요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의 행복의 끝까지 45년 설법이 고해서 소멸해서 행복하게 살자는 거야. 그런데 행복하지 않대. 그건 부처님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야. 그건 아주 그냥 인과응보 그대로 드러나요. 구름 끼면 비가 오듯이. 부처님 공부 안 해서 법문 안 들어서 부처님 책 경전 공부, 진리 공부, 공성 반야제 공부, 부처님 법에 내가 다시 깨어나는 공부 안 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요. 그래서 여모가 생기는 조건은 존재의 실상을 제대로 못하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탐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법의 존재의 실상을 조견하고 통찰하고 쪼개서 보고 꿰뚫어 알자. 그러고 공부하자. 참선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사경을 하든지, 경을 강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얘기지만 모래밥 기왓장 거울 이야기다. 여모하면서 탐착하고 빛바래고, 여모를 하면서 하면은 탐착이 빛바래, 탐욕심이 빛을 바란다는 것은 왕성에게 치닫질 않아. 집착이 강해서 오음성고 괴로움이 그냥 막 괴로움에 불이 활활 탐독심 탐지지 삼독심이 활활 타는 거예요. 그 법화경에 나온 대로 삼계 유여하택 세계가 욕계 색계 부색계 불타고 있어. 부처님 그 불을 끌어오셨거든. 그래서 여모를 하면은 탐욕이 빛바래고 탐욕이 스며들지 않아서 해탈 자제한,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이 24시간, 모두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긍정 마인드로 바뀔 때 당신의 삶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강의에 진행생활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되시면 ARS 060-800-7000번을

KRS-060-800에 7000번을 공들여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큰 공덕이 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에는 눈뜬 스승 친견하려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교의 TV만 틀면 나의 근기에 맞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교 TV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의 후원으로 질 높은 각종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불자가 복짓는 최고의 공덕이 법부시라고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정성모아 S060-800-7000 060-800-7000번을 복되게 눌러서 부처님의 가피지 매력으로 복된 삶으로 향상일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0: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해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영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0: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불교에서 다도는 수행법의 하나입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불교에서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은 6세기 초 선종을 창시한 달마대사였답니다. 지금도 사찰에서의 차는 수행과 일상의 경계를 잇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한국 사찰의 다도가 정립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대응사입니다.

0: 백두대간의 전기가 서쪽으로 흘러 땅끝에서 바다와 만나는 곳에 두륜산이 있습니다. 그 아래 여덟 봉우리에 둘러싸인 천년고찰 대응사가 자리했죠. 창건 연대는 불분명하지만 신라 말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응사는 한국 차문화의 성지로 불립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선승인 초이선사 때문입니다. 초이선사는 대응사의 작은 암자인 일지암에 머물렀습니다. 암자 주변에는 지금도 야생 차밭이 있죠. 대응사가 있는 해남은 500년 전에도 차 산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이 선사는 40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며 우리나라의 다도를 정립했습니다. 당대의 큰 학자들과 차를 마시며 교류하고 차 문화를 알렸죠. 때문에 일지암은 지금도 대표적인 차 문화 유적지로 꼽힙니다.
1: 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정에 들 때, 불교에 선정에 들 때, 삼매에 들어갈 때 어떠한 것을 비로소 맛을 봤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 게 도라고 합니다. 도를 이룬 사람들이 차와 함께 했을 때 그 두 가지의 성질이 다르지 않음의 경계를 아시고 도와 차가 만나서 다도라고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0: 차 한 잔에 참선 수행에서 얻어지는 삼매의 맛이 담겨 있다. 이것이 초이 선사의 다선일미 사상입니다. 모든 공간과 시간에 깨달음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겠죠. 대응사의 배경은 와블 형상의 산세입니다. 자연이 빚은 부처죠. 일주문 뒤편에는 선림 교회 만화 도량, 즉 선종이 숲을 이루고

0: 교정이 바다를 메우니 모두가 어우러진 도량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런 대응사의 창건 시기는 이 3층 석탑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석가모니의 진신 사례를 가져와 모신 탑으로 전해지니 창건 시기와 함께 당시의 석탑 양식이 이 남쪽 땅끝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지 승원에는 천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북미르감도 그중 하나입니다. 북미르감의 마애불은 11세기 고려시대 작품으로 현존하는 거대 마애불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손꼽힙니다. 대웅사는 주요 정각들이 일렬 배치되는 전형을 깨고 금당천을 경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금당천의 북쪽 구역, 북원은 대웅사에서도 가장 고즈넉한 곳입니다. 북원의 중심은 대웅보전입니다. 대웅보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설법을 하신 장소죠. 단청은 그림을 잘 그렸던 초이선사 솜씨입니다. 화려한 용두 장식이 전각의 위용을 더합니다. 대웅보전에서는 지금도 매일 예불이 올려집니다. 천년을 이어온 예경의 의식입니다. 도량 남쪽의 중심은 천불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곳에나 항상 부처님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천계의 불상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성불할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천불 앞에는 부처님과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응사 천불은 경주의 스님들이 옥돌로 직접 조성한 것을 배로 싣고오다가 일본까지 표류하는 우여곡절 끝에 다시 모셨다고 전해집니다. 대응사의 특징은 불교 안에 요교와 호국 정신이 융합된 것입니다. 표충사는 정조가 써서 내린 편액이 걸려있는 사당입니다. 유교적 공간이죠. 이곳에서 서산대사의 제사를 지냅니다. 서산대사는 임진을 한 당시 70이 넘은 나이에 승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웠습니다.
1: 호국신앙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대 미문의 그런 큰 전란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의병과 의승병들의 활동이 필요했습니다. 그 의승병의 정점에 서산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 서산대사를 기려서 우리가 나라를 지켜서 이걸 이겨내는 다음에 우리의 불도를 이루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이런 호국신앙이 형성이 되게 되지요.
0: 선조는 서산대사에게 의복과 발우를 하사했고 서산대사는 묘양산에서 입적하며 이를 대응사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표충사가 대응사에 지어졌죠. 평화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응사의 스님들은 지난 천년 자연도 지켰습니다. 산감이라 불리는 스님들의 노고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지 승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0: 어떤 이유 중 하나는 사찰이 앞장서서 자연을 품고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1: 절을 보면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절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이 있는데 자연 환경 그리고 숲과 나무를 주로 관리하고 조경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을 해왔던 분을 상감이라고 합니다.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순수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속에서 세속과 물든지 않는 어떤 순수한 자연과 친화하는 게 스님의 삶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0: 산지 승원이 천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차 한 잔도 계절과 물과 불과 바람이 빚은 자연이고 그래서 산매를 담고 있습니다. 산과 차가 만나는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대응사입니다.

0: 이엔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우리의 아버지는 늘 뒤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안아드릴 차례입니다.
1: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있습니다. 천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호국사. 태고보호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0: 오늘 시즌1의 마지막 편인 거 알고 계세요?
1: 섭섭하고 네. 또 시원합니다.
0: 아, 시원하세요?
1: 네.
0: 아,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 예, 맞아요. 정말로. 그동안 우리가 여섯 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배운 것은 무엇이 새로웠고
0: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면서 스님께서 가르쳐주신 부분 자연과의 조화
1: 예.
0: 제철 음식 먹는 거 절제하는 법 그다음에 이제 공양 자체가 정성이잖아요
1: 네.
0: 정성을 다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어떠셨었어요?
1: 저는 스님들의 또 다른 면모를 받는 것 같고요. 스님들을 다니면서 이게 스님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들이
0: 그쵸.
1: 굉장히 많은 네. 그것을 유지하구나. 이게 밖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0: 맞아요,
1: 생각을
0: 맞아요.
1: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어떤 사찰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너무 아름답죠?
0: 진짜 저 이런 풍경은
1: 네.
0: 일단 서울 근교인데 서울인데도 이렇게 가까운데 이렇게 풍경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요.
1: 제목은 알고 깎기는 한데 어쨌든 하나 뭐냐 하면 조포사 역할을 해서 왕실에 두부 음식을 하거나 두부를 만들어서 헌납한 그런 왕식이기도 하고 또 이제 현재는 수륙제로 되게 유명해요. 왕실의 수륙제예요. 이게 그 수륙제로 인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음식들을 되게 궁금해했는데 우리 셰프는
0: 일단 왕실에 올리는 두부를 예.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역할을 하는 조포사 역할을 또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예. 너무 기대되고
1: 예. 여기가 어디일까요?
0: 여기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1: 여기는 그 유명한 진관사입니다.
0: 진관사?
1: 아마, 예.
0: 진관사는 스토리를 예. 되게 많이 들었었고
1: 예.
0: 저희 이 음식하는 셰프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와보고 싶은 사찰 중에 하나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꼭 와보고 싶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렇구나.

0: 네.
1: 여기 큰 스님께서 이렇게 미션 준 거는 있는데 그걸 얼른 해가지고 가야 돼요.
0: 비닐하우스도 있고.
1: 예.
0: 여기서 뭘 캐나 보죠?
1: 예.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일단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0: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님, 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에 스님이랑 촬영하면서 나왔던 음식.
1: 와, 이거 내가. 내 건데 이거.
0: 내니 두부죠. 이거 제품으로 나왔고.
1: 오예. 이거는
0: 도림 스님.
1: 도림행이군.
0: 우엉 잡채.
1: 이거. 맛있게 생겼네요.
0: 정말 맛있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만들었고.
1: 예.
0: 이 사찰 음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가 좀 노력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스님, 오늘 만나뵐 스님 힌트 좀 주세요.
1: 오늘 스님은요.
2: 네.
1: 그 사찰 음식의 어떤 명장이면서 어렸을 때 타노 스님과 인연으로 18살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2: 그래서 그 스님 누구세요?
1: 개자 호자 스님.
2: 와, 개호 스님.
1: 네.
2: 명장 개호 스님.
1: 네, 자상하신 분이에요.
2: 이야, 정말 너무 기대가 크고 진짜 영광입니다.

0: 수아님! 아이고, 간세연보살 오셨습니까?
1: 스님 잘 계셨습니까?
2: 네. 아, 스님.
1: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네.
2: 스님,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0: 부처님이 네 분 계시잖아요. 동서남북을 표시합니다.
1: 아, 동서남북.
0: 네. 그래서 저희들 간부를 할 때 네. 부처님 모욕을 시키는데 개송이 있거든요.
2: 네.
0: 천상천하 유아독존.
1: 네네.
0: 삼계가 개고라 그랬어요. 삼계가 다 괴로운데 아당 안지 내가 마땅히 편안하게 해주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방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 모욕시키면서 본인들의 소원을 이렇게 필요 한번 보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1: 네, 네. 먼저 스님께서 해주시죠.
0: 네.
1: 하고
0: 네. 네. 법성 스님이 이제 네. 하세요. 네. 다 같이 부처님한테 절 세 번 합시다.

0: 그리고 여기 사찰은 또 특이한 게 왕실 사찰을 표현하거든요.
1: 예.
0: 제가 태극 문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 태극 문양이요?
1: 네. 말만 들었어요.
0: 이 태극 문양이 예. 왕실을 표하는 거예요. 이게 태극 문양입니다. 이게
1: 아,
0: 여기도 있잖아. 저기 아. 보세요. 저기 야. 보세요. 저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1: 예, 예, 예. 예.
0: 태극 문양이 있는 사찰은 왕실 사찰이에요.
1: 아.
0: 그래서 저희들이 수륙제 할 때 국행 수륙 대제라 그래요. 수륙제를 지냈죠. 저기 문양 한번 보세요.
2: 우와.
0: 태극 문양이죠.
2: 네.
0: 그래서 진관사가 왕실 사찰이라는 거.
2: 왕실 사찰.
1: 근데 이게 그러고 여기 사찰에서 뭐 태극기가 나왔다고.
0: 네, 저 칠성각에.
2: 칠성각이요?
0: 네, 와. 칠성각이 저기 시문화재로 돼 있는데 칠성각이 그 전에는 좀 이렇게 헐어 가지고 다시 이제 그대로 복원하는 걸 하다가 그 불단 옆에 이제 보재기가 쌓여 있는데 태극기로 쌓여 있었거든요. 그 문건이요 한 몇 건 38쯤 나왔는데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태극기로 쌓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이 태극기가 그 일장기에
2: 일장기에
0: 예 일장기에다가 그 태극 문양을 덧칠한 거예요. 근데 백초월 스님께서 아 일본을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덧칠해가지고 태극 문양을 넣어서 태극기를 만드는 거예요.
2: 이제 의미가 완전히 남다르네요.
0: 네.

0: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여기 형성이 됐고 잘 운영하시는데 아마 여기에 된장 맛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1: 예. 장맛이 좋아요. 한번 가볼까요?
0: 네,
1: 네, 가봅시다.
2: 장 보러 가시죠.
1: 장독으로 갑시다.
2: 그러시죠. 네. 가시죠.

0: 선생님 근데 입구가 안 보이는데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1: 장독간도 대문이 있거든요.
0: 와.
1: 요 저기 대문인데요.
0: 네.
1: 이 뚜껑을 여기다 올려놓고.
2: 뚜껑을 여기다 올려놓고
1: 요거를 예. 절로서 돌리면 이게 대문입니다.
0: 아, 문 여는 것처럼 이렇게.
1: 예. 왜 이렇게 대문을 만들어놨냐면은 예. 고양이라든지 개들이 아. 자꾸 넘어가니까
3: 아.
1: 장독을 갖다가 훼손시키니까 장맛이 없어져요.
0: 아.
1: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0: 스님 장독대가 왜 이렇게 깨끗해요?
1: 아, 저희들 맨날 닦고 장독이 숨쉬기 때문에 네. 깨끗하게 안 하면 맛이 없어요.
0: 와.
3: 이게 지금 소화가루가 엄청 많은데 네. 하나도 이게 소화가루가 묻어있지 않아요.
0: 그러니까요.
1: 맨날 닦잖아요. 이게 닦아야 돼요. 서양에서는 발효 음식이 뭐 치즈나 와인이라 하지만 저희들은

0: 이 된장을 가지고 유익균이거든요. 네네. 이걸 소화를 잘 시켜요. 그래서 오늘 된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열고 뚜껑을 한번 열어보세요. 네.
1: 네. 와,
0: 네. 이게 깊은 맛이 냄새가 나죠?
1: 네.
2: 진짜 맛있겠다.
0: 자, 요거 맛을 봐야 되는데 엄지, 중지, 약질에서 이걸 약을 맛보는 해서 넷째 손가락을 맛보세요.
1: 약질로?
0: 네, 약질.

0: 이게 안짱도예요. 된장은 우리들의 수행자의 모습과 같아요. 처음에 콩을 가지고 네. 이렇게 삶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여섯 일곱 살 콕 삶아가지고 네. 그 다음 매주를 뜨잖아요. 네. 삶으면은 수행자의 모습과 똑같아. 이게 그래서 저는 된장 맛이라든지 간장이라든지 고추장은 수행자의 삶이다.
1: 자, 간장
0: 이제 간장으로 갑시다. 저희들은 간장이요 오래돼서 시간장처럼 됐어요. 예예. 간장이요.
2: 진짜 맑아요.
0: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2: 와 진짜 진하다.
0: 예.
1: 와.
0: 자 이거 저 아까 몇째 손가락?
2: 이거
0: 약지.
1: 예. 약지.
0: 약지. 그럼 자 한번 간을 봅시다.
2: 이걸로 할게요. 예. 이 손으로 보이지. 오 진짜 맛있어요.
0: 네.
2: 짠맛이 안 느껴져요.
0: 이게요 가만히 있으면 곰사가 가지고 단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아. 싱겁게 먹는 것만 대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적당하게.
1: 와 스님 이 사찰에서 본 간장 중에 이렇게 맑고 깨끗한 간장.
0: 네. 네. 저기 시간별처럼 저희 맞아요. 스님이 왔을 때부터 한 7, 80년 넘었어요 이게.
2: 스님 그러면 지금 이 간장을 드시고 있는 간장이죠?
0: 그렇죠. 드시고 있습니다.
1: 저 문양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되게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0: 아, 저게요. 네네. 저희들 삼소운동이라 해가지고 제일 우회끼 소식한다. 적을 소자의 소식이고 탐욕 부리지 않고 적당히 먹는 데의 소식이고
1: 소식.
0: 그 두 번째는요. 채소 소자의 소식입니다. 그다음에 그 끝머리 거는 많이 웃는다 웃을 소자.
1: 아, 웃을 소.
0: 많이 웃으면 소화도 잘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일로 일로 일소 일소 그러잖아요. 한 번 노하면은 얼굴이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은 젊어진다.
1: 아.
0: 그래서 일로 일로 일소 일소인데 저희들은 소식 적을 소자에다가 채소 소자에다가 많이 웃는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저기 컨셉이에요. 저게 바루예요.
1: 바루.
2: 시합 한번
1: 돌려볼까요? 네, 시합 한번.
0: 자 돌려보세요. 자. 제가.
2: 아우!
1: 야 이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2: 아니 헤매는 것 같아요.
1: 와, 야 개호스님이 진짜 힘이 좋으신데요? 아니, 스님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0: 예, 자, 저도 한번. 자, 법성 스님 두 번 타자.
2: 예.
1: 자.
2: 오, 엄마 이게 왜 이렇게? 오.
1: 생각보다 무겁죠?
2: 오 예, 돌이 튀어들. 어, 못 돌리네. 야, 막 이게.
1: 와.
2: 뭐 이거 다 돌려봐야 돼.
0: 자, 이래가지고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아.
0: 자, 이거 잡아보세요. 잡으세요. 자, 사진 찍을 때는 자 포즈 취해주고.
1: 근데 개호 스님이 직접 이렇게 맷돌을 돌리시는 모습 완전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2: 예, 스님이 어 이렇게
0: 이게요 천천히 갈아야지만 야가 부드럽게 나와가지고 아, 짤 때
2: 예.
0: 결이 고와요.
2: 아,
0: 빨리 갈고 그러면은 예. 이게 좀 적이 되니까 천천히 갈면서
1: 빨리 하면 안
0: 요령껏. 저희들은 강화도 콩을 쓰거든요.
2: 예.
0: 이 강화 콩이 왜 좋냐면은 해풍에
2: 예.
0: 강화도에서 아~ 나는 건 다 특산물이에요.
1: 맞아요. 해풍을 맞고 자라가지고.
0: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약이거든요.
2: 스님 징하사 두부가 맛이 다른 비법이 있을까요?
0: 비법이 있죠. 저희들은 비소를 바닷물로 써요.
2: 아~
0: 맑은 바닷물.
1: 바닷물.
0: 동해 청정한 바닷물. 흙탕물이 아니에요. 청정한
2: 아니,
0: 물로.
2: 아니 그러면 어디에서 떠오는 데가 있을까?
0: 네. 떠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부가 맛있습니다. 자, 두부를 한번 보여줄게요.
2: 어, 되게 연해요.
0: 예. 자, 이거를 살짝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때는. 요것도 요령이 필요해요. 만든다고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2: 네.
0: 마지막 올려가지고.
2: 네.
0: 자, 이렇게 올리면은 네. 모두부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부처님 조항단에다 올려요.
1: 아, 조항단에다.
0: 예. 네, 스님이 한번 간을 보세요. 자.
1: 감사합니다.
0: 예.
1: 네,
0: 네.
2: 와, 너무 부드러워요.
0: 예.
2: 와, 이게 집에서 살살 송선돼요.
0: 이런 걸 녹는다 그러죠?
2: 네.

0: 아,
1: 네.
0: 좋습니다. 가시죠. 네.
1: 아, 스님, 오늘 해주실 음식이 네 가지나 된다고 하는데 그게 네. 뭘까요?
2: 아, 저희들은 처음에 예. 두부를 예. 가지고서 오색 두부 예. 조림을 만들어 보고요.
3: 예. 너무 예쁩니다.
2: 그다음에 가죽전을 한번 해보고.
3: 가죽전. 예.
2: 그다음에 엄나물 예. 살짝 뒤쳐가지고 무침하고요.
3: 엄나물 무침.
2: 그다음에 깻잎 배무침을 할 거예요.
1: 아, 이게 시그니처 음식이잖아요. 또.
2: 네네. 네, 네 가지가요. 예. 봄에 나오는 음식은 사실은 다 보약이에요. 네. 봄에는 부자의 계절이라 그래.
3: 네.
2: 그래서 땅에서 눈이 녹으니까 천지가 멀게 지천이고 네. 맛을 내지 않아도 재료가 맛을 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봄에 나오는 모든 채소는 다 약이다.
1: 네.
2: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줄기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즙 나오는 거 있죠.
3: 네.
2: 그게 소염제 역할을 해요. 염증을 갖다가 네. 없애주고 이 깻잎은 우리가 보통 이제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3: 네.
2: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고춧가루로 막 하는데 저희들은 배를 가지고 매실청을 넣고
3: 배.
2: 맛있게 좀 만들어 볼 거니까
1: 네.
2: 이제 한번 보세요.
1: 처음 보는 음식.
2: 네. 제가 이제 두부를 가지고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3: 네.
2: 네. 이게 가지고. 뭐냐면은 이거 다 버리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3: 네. 네. 아, 뭘 만드시려는지 궁금합니다.
2: 궁금하죠?
3: 네, 네.
2: 네. 이런 거는 네. 마을 사람들은 무조건 다 버려요. 근데 절에서는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다 갖다가 뭐 할 때 쓰냐면은 뭐
3: 손잡이를 네. 만드시는 것 같은데.
2: 네.
3: 손잡이 같은 거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2: 저요 이거 가지고요 기름질 할 거예요.
1: 아.
2: 네, 기름질 할 때 사용하는 거. 자, 이렇게 이거 잡고.
1: 아, 그렇게 해서.
2: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볼 거예요.
3: 와.
2: 네.
3: 이건 저도 좀 써먹어도 될까요?
2: 예, 써먹어도 돼요. 사용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또 그리고 두부를, 예. 우리는 보통 이렇게 썰잖아요. 제가 쓰는 방법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1: 네.
2: 그대로 올립니다. 요게 비법이에요.
3: 그대로?
2: 하는 게. 네, 그대로. 네, 요게 비법이에요. 자, 기름지를 조금 더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썰어가지고
1: 네.
2: 약간 이렇게 4등분해서
1: 네.
2: 이렇게 만들어서 올립니다.
3: 두툼하게.
2: 네.
1: 지금 이게 두부가 다른 음식인가요? 두 개가?
2: 아니, 똑같아요. 아, 요거는 그냥 부치는 거 보여주려고 했고. 아,
3: 부치는 거 뭐야?
2: 오늘은 이제 이거 할 거. 두부 이제 오색 두부 할 때, 두부 조림 할 때 이제 구워가지고 요걸 좀 뒤로 좀 보내고.
3: 네.
2: 아, 이렇게 이제 네, 이렇게 구워가지고 제가 또
1: 네.
2: 채 쓰는 법 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3: 와, 개호수님께서 네. 채 쓰는 방법.
2: 네. 우리가 채 쓸 때요
1: 네.
2: 이 동그랗게 볼총 쓰잖아요.
3: 네,
2: 제가
3: 네.
2: 이제 동그랗게 쓸면요
1: 네.
2: 이게요
1: 네.
2: 이게 다 갈라져요.
1: 아.
2: 이렇게 쓸면은
1: 네.
2: 그러니까 이렇게 쓸지 말고 네. 가로다지로 쓸자고.
1: 네. 네.
3: 가로다지? 가로다지가
1: 아마 이렇게
2: 이렇게 해가지고
1: 한 말을 들었어요.
2: 그렇지, 그렇죠.
1: 네. 아, 진짜 곱게 쓰려고.
3: 근데 칼로 자르시는데 엄청 얇게.
2: 자, 이게 이제 쓰는 비법 가르쳐 드릴게요.
3: 네.
2: 이렇게 쓰잖아요.
1: 네. 아.
3: 와.
2: 요 끝을 네. 살짝살짝이 들어줘야 돼요.
1: 이게 연습이 되어야 돼요.
2: 예,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3: 아.
2: 그 소리 나면은 어른들이.
1: 예.
3: 보통 칼질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1: 제가 그러잖아요.
3: 죄송합니다.
2: 기본이 채 쓰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3: 네.
1: 알겠습니다.
2: 자, 이래가지고 한번 채 한번 썰어볼래요?
3: 나머지는 제가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2: 네, 썰어보세요.
3: 네.
2: 자, 이걸로. 오, 잘 쓰시네. 곱게 잘 쓰시네. 그래도 굵네.
3: 최대한 얇게 썰고 있습니다.
2: 응. 어우, 잘 쓰신다.
1: 쉐입인데요.
2: 어우, 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볶으면요 이게
1: 네.
2: 깨지지 않습니다.
1: 아,
2: 그래서
1: 네.
2: 저는 항상 동그랗게 네. 썰면은 다 우리가 무채나 물이 다 이렇게 뚝뚝 끊어지잖아요.
1: 네.
2: 동그랗게 썰어서 그래요.
1: 야.
2: 동그랗게 썰지 말라. 이렇게 이렇게
1: 네,
2: 썰라.
1: 알겠습니다. 요거
3: 야, 오늘 기억을
2: 조심하세요.
3: 진짜 팁이네요.
2: 그리고
3: 네.
2: 자 이렇게 해가지고
1: 아.
2: 이렇게 X표로 해가지고 저기 살살 넣으세요.

0: 자 여기다가
1: 스님 이거 어떻게 넣을까요?
2: 그러니까요.
1: 제가 상상이 안 가서
2: 지금 궁금합니다.
0: 젓가락 이거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하나씩만 넣어야
2: 하나씩.
0: 돼요. 하나씩? 네. 딱 하나씩 이렇게 보이게 하고
1: 호박이?
0: 아니 호박이든지 빨간 거든지 뭐든지
1: 와 이거 완전 수행인데
0: 스님 만드는 과정도 수행이고
1: 네.
0: 먹는 것도 수행이고
1: 네.
0: 마무리하는 것도 다 수행의 과정이에요.
1: 네.
0: 사실은 음식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응용이지.
2: 네.
0: 그래서 음식 잘하면 지혜롭고 자비와 지혜가 깃든 음식이 산사 음식, 배품의 음식, 나눔의 음식.
2: 요거는 지금 채소인가요?
0: 네, 채소를
2: 채소에다가
0: 버섯 넣고
2: 네네
0: 네
2: 무 넣고
0: 절간장 넣고 버섯을 좀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2: 아 좀 넣고
0: 자 고추씨 들어가면요
2: 네네 아,
0: 맛있어요 담을 때는 고추씨를 안 넣습니다
2: 네.
0: 자 이제 조청 좀 넣고
2: 조청
0: 후춧가루 좀 넣고 후춧가루 넣고 후춧가루 좀 넣고 조림새 할 때는 후춧가루 넣지만 나무 무칠 때는 후춧가루 넣으면 안 돼요. 아 이게 저희들은 마집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청을 만들어요. 여기다 넣으세요. 네. 너무 달다 싶으면은. 채소를 조금 넣으면 되고
1: 안 달아요.
0: 예.
1: 매운 기도 딱 맞고요.
0: 그 눈대중 손대중이 좋아야 돼요. 음식 만드는 사람.
2: 스님 감으로 하신 맛이 완전 퍼펙트한데요.
0: 퍼펙트한 간이, 게 그게 요령입니다.
2: 간이 딱 맞습니다.
0: 자 이거 생강은요. 많이 넣으면 쓰니까 조금만 든둥만둥 생강즙입니다.
2: 생강즙이요?
0: 네네. 네. 이거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싱겁다 할 경우는 죽염을 조금 넣어도 됩니다.
1: 근데 싱겁지 않습니다. 스님.
0: 자 이래가지고 맛있습니다. 자 이걸 넣어보세요.
1: 한 개씩요?
0: 넣어보세요.
1: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되죠, 선생님?
0: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요 밑에 거 물을 여기다 좀 올려주면 됩니다.
2: 예, 이렇게 샤워하듯이.
0: 예예. 예. 자, 이럴 때는 요거 물을 조금 넣어주고 뚜껑을 한번 닫아줍니다, 이럴 때.
1: 아.
0: 자, 이게 삼투압 작용이라 그래요. 딱 닫아주고 끓는 기운이 나니까 저는 온도 안 맞춰도 끓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1: 아
0: 이게 초보자와 하는 사람의 저기가 다른 거예요.
2: 네네.
0: 자 우선 간을 한번 보시라고.
2: 네.
0: 젓가락 저희 저분. 맛있어요?
1: 네.
0: 자 이제 끕니다 불을.
2: 진짜 간이 완벽하네요. 네.
0: 자, 먹기도 좋은 게 보기도 좋은 게 먹기도 좋으니까 예쁘게 그 밑에다 깔아도 돼요. 그런 거 밑으로. 네.
2: 이 가운데 들어간 오색 채소가
0: 네.
2: 모양도 예쁜데 맛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0: 아, 그럼요.
2: 이 씹히는 맛도
1: 여기 있고. 안에 또
0: 넣으세요. 네, 넣으세요. 오색 두부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절밤 한 끼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로 완성됩니다.
1: 작은 마음이 모여 큰 감동을 전합니다.
2: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0: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음식 잘 만들면 지혜롭고 공양을 잘하면 자비로워진다.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0: 뉴스 시작합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진행 중인 선운사 본말사 성보특별전의 핵심 관람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지장신앙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한 삼지장 보살상 등을 통해 신앙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한국불교 큰 스님들을 사칭한 AI 가짜 영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업화된 명상 산업과 중생의 탐욕이 결합해 나타난 단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단법인 다나가 10년 넘게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도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의 일부를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보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붓다 아트페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황도현 작가가 신작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담아낸 그림 20점이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고창 선운사 본말사 성보 157점을 한자리에 모은 대규모 특별전을 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번 전시의 핵심 관람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먼저 선운사를 지장신앙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한 삼지장 보살상과 말사 성보를 통해 신앙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1: 단아한 얼굴에 은은한 미소, 머리에는 두건을 쓴 보살상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1936년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지만 도난범의 꿈에 나타나 기적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선운사 금동지장 보살 좌상입니다. 꿈속에서 보살의 꾸짖음을 들은 도난범들이 이따는 불운을 겪자 결국 자수했고 보살상은 2년 만에 환수되며 영험한 사연을 남겼습니다. 이 불상을 중심으로 도소람과 참당함의 지장보살상까지 이른바 선운사 3지장보살 좌상이 90년 만에 처음 서울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새 보살상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로 이어지는 양식을 보여주며 두건을 쓴 모습과 안정된 신체 비례를 통해 선운사만의 독자적인 지장신앙 전통을 보여줍니다.
2: 모두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한 사찰 내에서 이처럼 격조 높은 불상이 함께 전해진다는 것을 통해서 선운사가 가진 역사적 위상을 또 한 번 더 느껴볼 수 있습니다.
1: 선운사의 지장신앙 흐름은 말사 성보에서도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처음 공개된 광주 덕림사 목조 지장보살 삼존상은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도명존자와 무도기왕이 배치된 조선시대 명부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1680년 승란 스님이 조성한 이 불상은 원혼을 위로하는 신앙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신앙으로 확장된 지장신앙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2: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명부전의 중심 존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망자의 명복을 빌거나 생전에 공덕을 쌓는 예수제의 주존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1: 지장신앙의 뿌리가 된 경전들도 자리를 지킵니다. 호림박물관 소장 감지은님 미륵 삼부경과 동국대 중앙도서관 소장 점찰선학 업보경도 함께 전시돼 지장보살 신앙의 이론적 토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유재란으로 많은 정각과 유물이 소실된 이후에도 이어진 선운사 불교 예술의 생명력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암사 목조 제화갈라 보살 좌상은 17세기 불교 조각의 대표작으로 전쟁과 억불정책 속에서도 살아남은 불교 예술의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함께 전시된 계암사 나한상 역시 해학적인 표정과 자유로운 몸짓으로 중생과 함께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전합니다.
3: 여기 계신 나한님도 자세히 보면은 이 불교가 단상 위에 있는 높은 존귀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숨쉬고 호흡하는 속에 또 이런 불교의 가르침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1: 삼지장 보살에서 시작해 말사의 성보와 경전으로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전북 불교가 간직해온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어제 BTN 뉴스를 통해 보도된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 등 한국 불교의 정신적 지주들을 사칭한 AI 가짜 영상이 불교계 안팎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AI 승려 사칭 스캠이 단순히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상업화된 명상 산업과 중생의 탐욕이 결합해 나타난 씁쓸한 단면이란 지적인데요. 양육

0: 정군 기자가 연이어 취재했습니다.
1: 평생을 참선 수행과 무소유로 일관했던 큰 스님들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무속과 기복 신앙. 조회수와 유료 멤버십 수익을 노리고 AI 기술로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콘텐츠의 실태입니다. 이 같은 AI 승려 사칭 스캠은 해외에서도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유력 언론에서는 실존하지 않는 가짜 AI 승려 양문이 온라인에서 수백만 명을 현혹하며 고가의 웰니스 콘텐츠를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교계 안팎에서는 AI 스캔 범죄가 결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2: 불교계나 여러 명상계에서 명상과 어떤 마음의 수련 이런 거를 가르치실 때 굉장히 좋은 의도와 실제로 굉장히 좋은 효과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도 알다시피 어떤 사익 추구를 위해서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기술이 그래도 필요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기술이 없어도 AI가 제로 베이스 만들어주니까 더욱더 그 위험성이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1: 이미 고도로 상업화되고 인스턴트화된 일부 명상 산업이 성행하고 있었기에 이를 모방해 소위 돈이 되는 가짜 콘텐츠를 양산해냈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지적해야 할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깊이와 진실성을 잃어버리고 상업화와 탐욕에 사로잡힌 행태라는 뼈아픈 자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진화하는 AI 역기능을 막기 위해서는 디지털 워터마크 의무화 등 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와 함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법인지 중생의 탐욕이 만들어낸 환영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불자들의 해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2: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촉각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첨단의 AI 논의를 좀 발빠르게 따라가면서 불교계에서도 우리가 불자들이 부처님의 이제 근본 가르침, 괴로움을 제거하고 영원한 어떤 해탈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걸 사용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 생각을 하고요.
1: AI 기술이 손쉽게 큰 스님의 목소리를 복제해냈지만 평생을 바친 수행의 무게까지 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3: 화면 속 화려한 언변에 마음을 빼앗기기 전에 가르침을 향하는 곳이 중생의 탐욕인지 마음의 평안인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BTN 뉴스 양요근입니다.
0: 조계종 중앙종회 238회 임시회가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 위원장, 종책모임 회장 연석회의는 어제 의장 주경 스님과 교육위원장 도성 스님, 정법회 회장 탄원 스님, 선우회 회장 보인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 미달로 간담회로 전환해 238회 임시회 개회일을 오는 23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선우회 회장 보인 스님을 대표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27명의 종회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종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앞서 개회일 7일 전에 종단 기관지를 통해 공고해야 하는 일정과 초하루기도 종단 일정 등을 고려해 23일을 개회일로 정했습니다. 보인 스님 등은 은혜사 주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보완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과 37대 집행부 마무리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종무 행정을 점검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종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가 동국대 지역 미래불자 육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주식회사 흥국산업 이기윤 회장은 어제 동국대 건학위 회의실에서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 2천만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충남 공주, 부여, 논산, 천안과 아산 지역 출신 학생 20명에게 각각 장학증서를 전달한 원경 스님은 주위 자연환경과 이웃 도반과 잘 노는 학생들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유서 깊은 천년고찰 마곡사의 동참에 감사를 전하며 학생들은 그 자부심으로 학업과 삶을 살아가길 당부했습니다. 산업시스템공학과 2학년 남유진 학생은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후배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동국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물가의 중동전쟁 악재까지 겹치며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노숙인에게 따뜻한 밥 한 끼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해온 사단법인 다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잊지 않고 꾸준하게 마음을 함께하는 동행이 있어 자비행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0: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매주 화요일 저녁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앞마당이 따뜻한 밤냄새와 온기로 채워집니다. 사단법인 다나가 노숙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차리는 저녁 식탁입니다. 길거리에 차린 한 끼 밥상이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낮은 곳을 보듬는 따뜻한 자비의 현장입니다. 경제 양극화에 중동발 악재까지 터지며 넉넉하지 못한 환경이지만 다나의 밥차는 10년 넘게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기다리고 또 지원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한 분 한 분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한다라는 마음으로 어려운 분들이 음식을 받았을 때 감사해하고 좋아하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 정말로 소중한 일이고 계속해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1: 혜민 스님이 8년 만에 출간한 신간 생각이 쉬는 사이 인쇄를 모아 올해도 다나의 밥차에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혜민 스님은 2023년 첫 기부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4년째 다나의 밥차를 후원하며 배식 봉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3: 이런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들은 가지고 있는데 직접 나서기는 쉽지 않거든요. 혜민 스님도 이제 한 번 두 번 보시고 이렇게 계속 해주니까 그 마음이 너무 고맙죠.
1: 변하지 않는 관심과 후원에 거리의 이웃에게도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스님과 거리를 두던 노숙인들이 먼저 합장으로 인사를 건네고 폐지로 모은 돈의 일부를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보시하는 이해와 나눔의 싹이 튼 겁니다.
3: 수고를 하시면서 폐지를 지급하는 분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는 그 돈이 저희 거는 천금만금보다 더 큰 돈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1: 한 끼 식사로 소외된 이웃과 가족의 정을 나누는 자비의 밥차가 멈추지 않도록 사부대중의 관심과 지원이 연료가 돼야겠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우현 스님이 수행과 성찰의 결실을 담은 신간 사유집 컬러의 경계 흑백의 문장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135편의 시와 사진을 통해 선적 감수성을 녹여냈으며 옛 선어록과 경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독자들이 참 나를 찾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지난 1일 정법사에서 열린 출판 간담회에서 우현 스님은 일상의 찰나에 깃든 우주의 질서와 말 이전의 진리를 사진과 글로 담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행자의 삶은 흑백에 가깝지만 현실의 경계는 총천연색 판타지와 같다며 매 순간 마음의 환상을 내려놓고 응시할 때 비로소 고유한 본래 면목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출간 의도를 강조했습니다. 호남 삼갑 가운데 하나인 보성 봉갑사가 지난 1일 동행, 미래, 문화를 이탈 주제로 영산대제와 산사음악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가간 스님의 집전으로 열린 호국 영산대제는 정멸보궁 진신사리 104과 봉안을 기념해 신도들의 육법 공양과 천수바라, 정근, 축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가간 스님은 매년 6월 봉행하는 남북통일 국태민안 발원 영산대제는 순국선열과 조상경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호국대제와 함께 봉갑사 신도들이 정성을 다해 봉행하는 대작불사라고 설명했습니다. 1600년 전 아도화상이 창건한 백제고찰 천봉산 봉갑사는 영광불갑사, 영암도갑사와 함께 호남 삼갑으로 봉황의 서기가 서린 터에 전통과 현대, 생활과 수행이 어우러지는 대도량불사를 조성 중입니다. 조계종 제12교구 해인사 사천포교당 달마사가 지난 30일 동광당 명진대종사의 자비정신을 계승하는 복지장학금 전달법회를 봉행했습니다. 29회째를 맞이한 이번 법회에서 사천 달마사는 관내 청소년과 지역 및 55명에게 총 5,500만 원의 성금과 장학금을 전달하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주지 해일 스님은 무주상 보시야말로 가장 수승한 공덕이라며 불자들의 정성과 원력이 모였기에 이 자비의 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다고 사부대중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동광당 명진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시작된 달마사의 인재불사는 현재까지 총 13억 4,600만 원을 지역사회에 회양하며 자비행 실천 도량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국제불교

0: 박람회 부타 아트페어 청년 작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불자 작가로서 주목받은 황도현 작가가 개인전 공적 형태로 신작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선 무상과 무아의 가르침을 담아낸 그림 20점이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전시장의 하얀 벽면을 수놓은 붉은색 체의 그림들. 반가사유상의 보관만 크게 확대해 선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부터 특정한 형상에 매이지 않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까지 다양한 그림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2019년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붓다 아트페어 청년작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황두현 작가의 개인전 공적 형태입니다. 재행무상과 재범무아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쫓음과 째다라는 전통불화 기법으로 풀어낸 작품 20점이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2: 우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모든 것은 다 변하고 그리고 실체적인 자아는 없다라는 얘기에서 이 형태조차도 비어있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1: 몇 년 전 장난감과 신발, 전기포트 등 일상에서 흔히 마주하는 사물에 단청 문양을 덧입혀 주목받았던 황 작가. 이번 전시회에선 눈에 보이는 사물의 틀에서 벗어나려 한 흔적이 가득합니다. 파도가 일렁이는 듯한 그림은 때로는 산봉우리처럼 물고기 비늘처럼 보는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감상을 남깁니다. 정해진 양식을 따르는 전통 불화 작업을 업으로 삼아온 작가가 무상과 무아라는 스스로의 화두를 던지기 위해 변화를 준 겁니다.
2: 좀 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복잡하고 화려한 문양은 좀 배제하고 단순한 기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색도 좀 단순하게 쓰게 됐습니다.
1: 전통 문양을 해체하며 틀을 벗어났지만 그림에선 여전히 전통 기법이 주인공입니다. 자칫 화려한 오방색의 존재감을 감출 수 있는 선의 아름다움을 극적으로 드러내며 전통의 현대적 전승이라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2: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기법들을 전면에 내세워가지고 우리 문양이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도 좀 세련되게 그리고 또 현대적으로 재해석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 황두현 작가의 개인전 공적 형태는 서울 인사동 무우수 갤러리에서 6월 8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제주 약천사 부산포교원 천마사가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스님을 증명법사로 칠성탱화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마사는 지난달 30일 경례에서 성원스님 초청 법문 및 점안법회를 열고 새롭게 장엄된 도량에서 동참 대중의 건강과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도명 스님은 동참 사부 대중의 모든 장애가 소멸하고 각자의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길 진심으로 발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원 스님은 법문을 통해 일상에서 끊임없는 정진과 자비행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천마사는 이번 법회를 계기로 지역 불자들의 기도 수행 도량의 역할을 더욱 굳건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암에서 제3회 옥천암 수변호국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인기 가수 박서진, 남상일, 배아현, 씨야, 박시환 등이 출연하며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군인 등 제복을 입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석도 마련됩니다. 이 자리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95-4031번입니다. 대한불교 천태종에서는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 제52주기 열반대제를 오는 6월 12일 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합니다. 시대를 앞서 불교운동을 펼쳤던 대조사의 가르침과 위덕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구인사 043-423-7100번입니다. 질병을 고치고 수명을 늘려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크나큰 원력이 불암산 경수사에 찬란히 구현됩니다. 건강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탱화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 수승한 인연으로 마르지 않는 복덕의 가피를 대대손손 누리시길 바라합니다. 부처님의 광명이 우리 가정에 건강과 안락이라는 감로수로 내리도록 소중한 정성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BTN 붓다회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에는 도심 속에서 생활포교를 실천하는 양재 구룡사에서 진행됩니다. 6월에 무더위를 식혀줄 남량특집 프로그램으로 한층 더 색다른 재미를 더했습니다. 좋은 인연 공덕 맺는 특별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2: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0: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1: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에서 쌓아갑시다.
2: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부자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간에 친족 간에 항상 서로 사랑하여 시기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버지의 사랑은 무덤까지 이어지고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자의 사랑은 그 영원까지 뛰어넘는다.

0: BTN 불교 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전 세대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화로 재구성한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똑똑한 원숭이 몽이와 진심 깊은 동자승 동이가 우리나라 각지의 사찰에 전해내려오는 전설과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나섭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1: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제법 실상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요, 정멸한 그곳은 말길이 끊어지고 몸을 운전하는 운전수 생각의 작용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영리한 한 생각이 너와 나의 살아가는데 운전수이니까 생각 생각마다 미소를 짓고 지혜롭게 몸을 운전해 가면은 가는 곳곳마다 편안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면은 합장한 손으로 박수를 부탁합니다. 우리 인생은 천지 만물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고 흘러오고 흘러간다는 것을 화엄살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살아가라고 하드이다.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엄 살림을 제가 46년 전에 도감을 했습니다. 통도사 79년도 화엄 살림 도감을 제가 젊을 때 했어요. 그래서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그러나 또 화엄 살림 갔다 온 대중에게 물어보면 뭐 화엄 살림은 화엄 살림이지요 이랬더래요. 근데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화엄 살림이 어떤 건가를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안타까워서 내가 오늘 제대로 한번 일러드릴 테니까 합장하고 잘 들으세요. 한이 많은 이 세상은 야속하기만 하더라. 정은 주고 몸은 갚으리니 눈물이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이거야. 아무려 그렇지 그렇지.

백년 사자는 게 화엄살림입니다. 박수가 필요합니다. 한 500년 살자는 게 화엄살림이다. 아시죠? 7대 조상님들 210년, 또 여러분들 뒤로 오는 7대 자손 210년, 더하면 몇 년이요? 420년에 자기의 나이 80을 더하면 500년이 되지 않소. 여러분들이 인도 성지 순례를 가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을 깨친 보리수 나무 수명이 500년이랍니다. 그래서 2500년이 지났으니까 그 보리수 나무는 다섯 번째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고맙겠다 이거요.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일주일은 삼매에 드시고 2주 14일 동안 설법한 것이 대방광 불화엄경 법문이더라 이거요. 잘 아셨습니까? 내가 혼자 하니까 힘들어 안 되겠다. 여러분들 내가 먼저 외우면은 따라 외우시기 바랍니다. 합장하시고 시작합니다. 나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 억만급을 헤아리고 천만응년 흘러 흘러가도

없이도 나고 죽음을 꿈속에서 봤으리니 풍운조화 변해가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는가? 억한 사람은 버렸고 안 한 사람은 놓치버렸다. 다시 억 박수. 잘했습니다. 이 억한 사람은 억만 년을 살 거고 망설인 사람은 천만 년밖에 못 삽니다. 후회스러우면 다음에 법사님이 와서 억하거든 큰 소리로 억해버려. 그러면 억만 년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이 말이요 뻗쳐가지고 억만 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뭐라고 합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놀고나 봅시다. 그런다 이거요. 이 함 살려면 억만 년을 사는데 왜 100년도 못 살아? 나는 지금 올 법상이 왜 못 올라가고 여 앉아 있는 줄 알지요? 나도 늙으니까 이제 다리가 아파. 그래가 여 앉아 있다니요. 에? 아세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픕니다. 불교의 법문이 바로 그거예요. 법문을 듣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라. 그러면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남을 도와주고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자꾸만 욕심을 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아셨지요? 네. 또 화음 살림.

인연공덕으로 과거 무명업장은 구름이 있다가 없어지듯이

큰 소리로 저와 함께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상조사 법승계에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해인 삼매 중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세상을 둘러보니 마음에서 나온 한 생각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세상 만사가 다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온 한 생각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세상 만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세상에 전하여야겠다고 결심하시었으니 참으로 심오하고 미묘한 가르침이로다라고 하시었습니다를

잘 봉독하셨는데 나무함이 탑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 나무함이 탑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 하면은 입 천장에다가 혀를 딱 붙여요. 이렇게 혀를 딱 붙여가고 뛰면서 나 하면서 소리를 죽입니다. 태어나서 울면서 이래 죽는다 이거요. 그런데 화음 살려면 살아난다는 게요. 무 하면서 몸을 한번 흔들고 소리를 올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을 세 번 그려. 원을 나무함이 다 불하면서 손을 이래가지고 꽉 금어지는 거예요. 이래야 법문이 내 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한테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 나무함이 다 불하면은 부처님이 아 오늘 오신 대중이 무량수 무량강 한량없는 세월을 살 수 있는 아들 딸이 왔구나 부처님이 알아준다니까요. 다시 나무함이 타올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합니다. 입천장을 붙여 혀를 띄면서 나 몸을 한번 흔들고 무 이미 타 불 부처님 최고다 이거요. 요새 모두 다 뭐 음식 먹고도 최고다 최고다 이러더만 왜 부처님은 최고라 소리를 안 하나 이거요. 이제 남아미타불 제대로 이제 다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 화엄살림의 가장 중요한 법문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요. 맨 처음에는 일체 유심조라.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었다고 보라는 거예요. 관찰해 보라. 이렇게 법문이 수미정상 개참법에서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진제 이 대목에 오면은 뭐라고 하느냐? 용맥 열애묘리 열애의 미묘한 진리는 상제 일념지 중이라. 부처님의 팔만 대장경은 한 생각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문을 의상조사께서 법성계에서 해놨다 이거요. 오늘 그거 봉독하게 됩니다. 그리 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생각을 잘하고 삽시다 이거요. 또 뭐 마음을 잘하고 삽시다.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에?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 게 마음 이렇게. 마음은 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 부정이요. 부정 불가입니다 이거요. 그럼 자강

당신이 없는 그 마음을 어떻게 먹고 살아왔느냐. 제가 이 통도사 하암살림을 46년 전에 79년도에 할 때에 좋은 법문을 내가 많이 들었어요. 에? 그 중에 뭐냐, 부처가 뭐고 보살이 뭐고 중생이 뭐고 이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부처와 보살과 중생은 누가 만듭니까? 생각이 만든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운전하는 운전수는 생각이라 하면 100점이요. 마음과 생각이라 하면 복잡하니까 그 사람은 90점밖에 안 줘. 생각이라고 하면 이 몸의 운전수는 생각이다 하면 100점, 100점 드리고 200점까지 줄 수 있어요. 에? 아시죠? 오늘 아주 그만 딱 내 몸의 운전수는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다. 요렇게로만 알고 가도 큰 변화가 올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내가 화엄살림 이거 도감한 공덕으로 나는 이제 공부하는 도로 안 가고 이제 법문하는 쪽으로 살아왔어요. 그래 내가 갔던 데가 지리산 실상사 그 다리불사하러 갔어요. 거기에 가면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홍척국사가 수이무수 닦아도 닦음이 없고 오이무오 깨달아도 깨달음이 없다. 정여태산하고 고요할 때는 산처럼 거치하고 동여고공이라 네가 만약에 움직인다면은 자작자수 네가 짓고 네가 받는다. 이렇게 구산선문의 최초의 산문인 홍척국사께서 중생을 제접했더라. 그런 흔적이 남아있더라 이거요. 거기서 또 잘하니까 문경 봉암사로 안 갔습니까? 왜 갔느냐? 산문을 막아달라 그래서 갔어요. 그 가보니 법문이 쉽더만. 산 봉구리 위에는 구름이 나르고 골짜기에는 물이 흘러간다 그래. 그 법문은 얼마나 좋아. 저 우리 보면은 영축산 산상에는 백운비 흰구름이 나르고 저 골짜기에는 물이 흘러가네. 그게 법문이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카이까. 그래도 모른다 하면 박수 따가 쳐야지. 답답하다 이게. 아 그래가지고 또 운달산 김용사로 간 거요. 운달산 김용사 가니까 또 관허라는 주지스님이 살면서 중생을 제접하는데 활례종한거 우리는 흑개비로 왔다. 이 몸이 흑개비요. 활례종한거 환으로 오고 한으로 가는 갔다 이거요. 그래 거래 한중인 가고 오는 한가운데도 참사람이 하나 있더라. 환중에 비한 자 한중에 환이 아닌 그것이 시아볼렛이더라. 내 몸이더라. 그게 뭐요? 생각 아니요. 나는 거기서 대부분 깨쳤다. 하, 생각을 잘하면 대부분 성공을 하겠구나 싶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그때 내가 직지사 관흥 조실스님을 모시고 무문관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을. 박수 따가 한번 쳐주지 그래. 그래가지고 또 이제 해군정사 우리 진재법정원 자신님한테 가가지고 또 개성을 하나 달라 하니까 도만 싶어. 도는 허공에 가득하다 이거요. 도가. 응? 심초 억급이라 마음은 말이요. 시간을 초월해 있다 이거요. 근데 금강경에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고 심초급이라 마음은 시간을 초월했다. 그래도 이제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 과거는 지나가서 볼 수가 없고 미래는 안 와서 볼 수가 없고 현재는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금강경에서 그래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님은 시간을 초월해버렸다 그래. 그 다음 개송이 뭐냐면 영유만상이라 우리 이거 몸띠라는 거는 마음 생각의 그림자랍니다. 이 몸띠가 위에 많지 봐. 아프지요?
이게 마음 생각.

이 만든 그림자, 아버지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림자라는 그림자. 그래, 그러니 나고 죽는 기운은 뭐냐? 마음과 생각의 작용으로 나고 죽는다는 거요. 마음과 생각을 작용을 안 하면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는 거요. 이것이 불교라는 겁니다. 뭐를 그렇게 알라고 헐떡거리고, 뭐를 살라고 아동바동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그래야지. 자, 생각을 잘하고 살자는 법문입니다. 또 현전 대중은 저와 함께 봉독을 하고, 또 이제 영가님들께서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구촌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한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줄지언정 그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버리면은 안 된다. 그 사람도 부처님을 믿고 서원을 세우고 참회하고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진리를 따라서 선행공덕이 많아지고 자비와 지혜로 인하여 언젠가는 성불하게 되느니라를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더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거요. 예? 그래서 실상 묘법 연화경 상불경 보살품이 20번째 있습니다. 그 보살은 두 가지 법문을 합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이래. 아니, 세상 사람이 다 뭐 우습게 보는데 가볍게 안 본다 이거요.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물으면 말이요. 당신은 오는 세상에 꼭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래.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줬다 이거요.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줬다. 이게 불교라는 거예요. 왜 기가 죽어?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된다. 지금 아이락하면 그렇다 이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생각 없는 생각이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고 너와 내가 하나라면 보살이 될 수 있고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 법문 듣고 신심 내고 원을 세우면은 부처님 생각으로 바꿔가. 나도 선행 공덕을 탑사스디 쌓고 부처가 된다 이거요. 근데 왜 기죽고 사나 이거요. 길을 살립시다. 또 현전대중은 저와 함께 봉독합시다. 영가님들 잘 들으세요. 효도가 가정을 지키고 충성이 나라를 지키고 의리가 친구를 지키고 노력이 사회를 지키고 창조가 세상을 지키고 사랑이 만물을 지키고 믿음이 평등을 지키고 나눔이 평화를 지키고 지혜가 자신을 지키고 미소가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드니 날마다 날마다 미소와 지혜로 선행공덕을 힘껏 쌓아갑시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다 떼면서

잘 봉독했습니다. 영가님들 잘 들으셨지요? 부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사람은 미소를 잃지 않아야 되고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법문이었습니다. 또 봉독합시다. 영가님들 잘 들으세요. 시작. 법화경의 모양상 생각성 바탕체 힘력 작용용 과거인 현재연 미래가 받을 보 인연가보 자작자수 세상만사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연기법 진리입니다. 혀를 붙였다.

세상 만사는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알았으면 박수를 치시고 영가님들은 눈을 뜨십시오. 신봉사 눈 떴다. 또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가님들 시작. 아는 것에는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것이 있고 배워서 아는 것이 있고 연구해서 아는 것이 있고 생활 속에서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도 합니다. 지식이 입으로 나오면은 변제라 해서 말을 잘하고 지식이 몸으로 나오면은 신통이라 하여 많이 알고 지식이 생각으로 나오면은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가 역바람

오늘 내가 해야 될 화엄살림 법문은 화엄경 28제품 10통품, 29제품 10인품입니다. 이 품은 십바라밀 가운데 아홉 번째 역바라밀 지혜를 성취해야 일체 종지를 얻어 중생을 제도한다 그런 법문입니다. 또 넘어가서 의상조사 법성계는 앞으로 한문으로 하지 말고 한글로 합시다. 그래서 오늘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법성계는 한글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시작합니다. 영가님들 잘 들으세요. 시작. 의상조사 법성계 마음에서 수많은 생각이 만물을 만들어 서로 어우러져 두 모습이 없고 모든 만물은 흔들림이 없어 본래 밝고 맑고 고요하여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모든 인연이 끊어진 곳은 정득한 지혜라야 하는 바이지 다른 경계는 모른다. 참된 생각은 깊고 깊으며 가장 미묘하구나. 생각을 떠나지 않고 생각은 인연 인연을 따라 이루네.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으며 하나 그대로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속에 하나이니 한 띠끌 속에 시방세계를 머금고 모든 띠끌마다 또한 그러하니라. 한량 없는 긴긴 시간이 곧 한 생각이요 한 생각이 한량 없이 긴긴 시간이네. 구세와 십세가 서로 같지만 그대로 뒤섞이지 않고 제 모습을 이루네. 처음 마음에서 나온 한 생각이 그대로 깨달음이며 태어나고 죽어가는 그곳에서 해탈한 열반도 함께하니라.

분별함이 없으나 열부처님과 보현보살님은 큰 사람의 경지일세 성정각불 원불 업보불 주지불 열반불 법계불 신불 삼매불 본성불 수락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해인삼매 정진 중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마음에서 나온 한 생각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세상 만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니 심오하고 미묘한 가르침이로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배비가 흑공에 가득하니 중생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익을 얻네. 그러므로 수행자는 마음에서 나온 생각자리로 돌아와서 무명번뇌 망상도 쉬지 않고 열반도 얻지를 않으나 분별을 떠난 교묘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대로 보배를 잡아 고향집에 돌아가 생각에 따라서 자량을 얻네. 연기실상에 다함 없는 보배로 법계에 참된 보배 궁전을 장엄하고 마침내 실제 중도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자리에 안전히 옛부터 흔들리지 않아 이름을 부처님이라 하네. 잘 아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법문은 이제 내가 혼자 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문이 너무 좋아서 방송국에다 요청하는데 조금 시간이 길더라도 자르면 안 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 영가님들을 잘 들으시고 현전 대중도 합장을 해야 됩니다. 합장하시고 이 법문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명나라 말기 1598년 대나라연굴 부흥조계 도량에서 감산 득천성사께서 말글 징 마음심 색일명 징심명이라는 법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아주 귀한 법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확철대오 하시는 분이 나오길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참된 생각은 맑은 연못과 같아서 고요한 물처럼 맑으나 미워하고 사랑하는 생각이 딛다 흔들어 번뇌의 물결이 일어나네.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음이 일어나 쉬지를 않으니 깨끗하던 생각이 깨끗하지 못하고 몹시 흐려져서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무명업이 늘어날수록 그것을 깨닫지 못하네.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써 짓눌기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니 기름이 불길을 부추기는 것과 같네. 그것이 나의 생각을 어지럽히니 거기서 진실로 자애고가 생기네. 만약에 자애고가 생기지 아니하면 연못의 맑은 물은 오랜 시간 데우고 데워도 얼음이 얼리라. 그래서 덕이 높은 사람은 먼저 나라는 생각을 비우나니 나라는 생각이 비워진다카만 상대방이 어디에 장애가 되겠습니까? 나를 잊어버리는 수행공덕은 굳건히 참아내는 데 있습니다. 습기 익힌 버리장머리가 일어나는 즉시에 문득 맹렬히 살펴보고 살펴보는 곳에서 즉시 스스로 깨달아 한 생각 빛을 돌이

일으켜라. 지나온 자취 과거 인연을 끊어뜨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청량함을 보리니 청량하고 적정하면 서늘하고 고요하면은 정연 뛰어나게 곧아서 홀로 설 것이며 담박하게 정신을 기쁘게 하면 사물 모든 상대가 대적을 하지 못하리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조선 철종 때 남원의 벼슬아치 대복은 새로 부임하는 군수를 맞이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 사이 한 비구니가 찾아와 대복의 처에게 가사 한 벌을 시주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대복의 처는 남편과 집안의 복락을 기원하며 흔쾌히 옷감 한 피를 시주하였습니다. 신임 군수를 무사히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대복은 읍내의 다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리 아래에서 누군가 대복, 대복 하고 부르는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복이 내려가 보니 놀랍게도 큰 구렁이가 머리만 드러낸 채 사람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뱀은 부인의 시주 덕에 대복이 뱀이 될 운명을 면했다며 자신을 위해 절을 지어 과보를 벗게 해달라 간청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구렁이와 약속을 하고 집에 돌아왔으나 대복은 문득 재물이 아까워 마음이 돌변했습니다. 그는 가장이 없는 사이 아내가 마음대로 옷감을 시주한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하며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급기야 분을 참지 못하고 아내를 죽이려 활을 당겼으나 도리어 자신이 벼락을 맞은 듯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절에서는 기이한 불덩어리가 날아와 짚고 있던 가사에 두 개의 구멍을 내었습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겨 찾아온 비구니에게 자초지종을 전해들은 대복은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마침내 대복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 큰 구렁이

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불자 재즈 뮤지션,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17에 스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무작정 떠나서 충북 단양에 있는 어느 사찰로 갔었었는데요. 거기에서 한 2년이 좀안 되게 머물렀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수행을 하면서 그때 받은 법명입니다. 글쎄, 모든 것들이 인연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너무나 독실한, 불자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었고,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뭐 반야심경을 외거나, 관음정진을 하거나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부모님 따라서 절에를 꽤 자주 다녔었었고, 그런 인연들로 인해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릴 때 선생님께서 너는 꿈이 뭐니라고 써내라고 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스님이 되고 싶어요라는 생각을 라고 썼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요라고 썼었던 것 같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그 사색에 잠기는 걸좀 좋아했었거든요. 어린 나이 때부터도.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라든가 심심하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근데 또 부모님, 특히 저희 아버님께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도 당연히 좀 생각이 들고, 또 어릴 때는 막연히 스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아, 내가 스님이 돼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조금 뭔가 세상을 따뜻하게 하거나 뭐 그런 상상을 조금 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시절에 어머니를 따라서 어떤 절에를 갔었었는데, 어느 비구니 스님께서 너는 절에 들어와서 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뭐 5개국어를 하게 되고 비행기를 타고 많이 다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스님, 너 발로 절에를 찾아간다라는 그 말씀이 그때는 사춘기 때는 약간 반항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절에를 그렇게 잠깐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세월이 몇 년이 지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됐을 때 정말 어느 가을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입은 옷 그대로 주머니에 있던 돈 그대로만 가지고 충북 단양에 있는 그 절로 제가 떠났었어요. 그때는 내가 며칠을 있다 올지, 얼마나 머물게 될지, 또 스님이 될지 이런 계산법이 없었고, 일단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곳을 향해서 갔었고, 밤 기차를 타고 굉장히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해서 그 산사를 올라가는 그 시간 동안에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확신이 들었었고, 그래서 정식으로 스님이 되지는 못했지만, 아, 내가 여기에서 수행을 하고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냈었죠. 사실은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성격이 부모님 덕분에 어머니의 성격을 닮아서 굉장히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렇게 뭐 아침부터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좀 고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그 프로세스,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일을 하는 밭에 가서 일을 하든, 뭐 산에 가서 나무를 뜯으러 가서 일을 하든, 또 저녁에는 또 와서 수행을 하는 그 시간도 즐거웠었고, 그냥 풍경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았고, 바람이 부는 나뭇잎을 보는 것도 좋았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행복했던 그 시간들로 지금도 제 기억 세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제가 그 관음정진을 할 때에는 그 지금의 재즈를 하는 저를 만드는 어떤 한 가지의 그 과정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관음정진을 하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즐거웠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음악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다섯 글자의 음유를 실어서 마치 노래하듯이 그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셨던 분들도 꽤 계시고 하실 정도로 단순하게 기도라고도 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 음악처럼도 이렇게 해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있는 그 시간은 저에게 고요함을 그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기도 했었고, 또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다섯 글자의 음유를 실어서 제가 수행을 할때
아, 목소리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흥이라는 게 이렇게도 나고 저렇게도 나는구나라는 거를 약간 좀 즐거운 깨달음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관음정진을 하는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어쩌면은 대중음악이 아닌 조금은 소외받은 음악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재즈는. 재즈의 시작은 대중음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장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음악을 하기 위한 데는 굉장히 적합한 훈련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네, 그 기도 소리가 좋아서 앉아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더 이렇게 마음을 내서 늦은 시간까지 수행하는 게 힘들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절에 있는 동안에 아, 뭐 노래가 하고 싶다라든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가부좌를 틀고 다시 또 관음정진을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잠깐 졸았었나 봐요. 근데 우리 스님께서 어깨를 이제 죽비로 이렇게 치시고 그리고 깜짝 놀라서 다시 이제 합장을 하고 관음정진에 들어야 되는데 제가 놀란 순간에 이렇게 노래처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약간 영화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랬었고 주위에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놀라셨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합장을 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서 음악이 하고 싶은 거구나, 노래를 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그래, 맞아. 내가 어릴 때 꿈이 음악가이기도 했었지. 그리고는 생각을 조금 더 곰곰이 해봤어요. 지금 너무 독실하신 저희 부모님이, 오히려 제가 저는 스님이 되고 싶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저희 아버님께서는 좋아하셨거든요. 딸 중에 한 사람 정도 부처님 제자가 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지라고 하셨었는데, 오히려 제가 공부를, 수행을 그만두고 내려가겠다고 하면 실망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한편, 이렇게 마음에 미련이 있는데, 음악에 미련이 있는데, 이걸 꾹꾹 누르고,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못 내게서 그냥 갑자기 뛰쳐나가듯이 하산을 해버리면 그것만큼 또 실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노래를 들려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큰심전에 인사를 드리고 바로 내려가서 나가서 검정고시를 하고 대학 입시를 하고 그렇게 대학에서 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절에서 나와서 검정고시를 보고 대입시험을 봐서 어떻게 하면 음악을 할수 있을지 막 헤매 다녔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 락밴드에 들어서 한 2년 정도는 정말 락에 미쳐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졸업할 무렵이 됐었었는데 그냥 내 음악은 여기서 끝인가라는 약간 슬럼프처럼 오기도 했었고, 그런 힘들어하는 시기에, 그냥 꿈처럼 친구가, 너는 너무 한 가지 음악만 듣는 것 같아. 다양한 음악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야. 그리고 테이프에 이렇게 음악을 한곡한곡 녹음을 해서 줬는데, 그 테이프 안에 빼곡히 들어있는 곡들이 다 재즈 음악이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들었던 음악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는 빌리 할리데이라는 재즈 보컬리스트가 부르는 I'm a Fool to Want You라는 곡인데 나는 당신에게 바보처럼 여전히 사랑을 원하고 있군요. 이런 가사 내용인데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노래를 처음 듣고 사실 가사 내용을 알아서가 아니라 왜내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 멋진 음악은 뭐지?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게 어떤 음악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고, 재즈다. 또 재즈 보컬리스트 빌리 할리데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저는 이제 재즈로의
말하자면 여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도대체 재즈가 뭔지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어보고, 그 당시에는 타워 레코드라고 있었잖아요. 하루 종일 가서 재즈 음악을 듣고, 그래서 도대체 이 음악이 뭔데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놨을까.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30년 동안 2026년에 제 30주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0년 동안 변함없이 재즈 뮤지션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산사에서 있었던 기간의 모든 과정들이 지금 제가 음악하고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이라는 사람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요함을 이겨내는 마음, 그 다음에 또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또 호흡을 하는 음악인으로서, 특히 보컬리스트로서의 호흡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소리를 내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남들 그 아이돌들이 그 기획사에 들어가서 몇 년을 해야 되는 그 수행 기간 이상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저는 목소리가 좀 다양하기도 하고, 가장 저의 또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 산사에서 수행하는 마음으로 그 목소리 트레이닝을 했던 것들이 제 음색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온기가 감싸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실제로 그 많은 분들이 웅산 씨의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사실은 막 히트곡이 있고 막 이런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정말 힐링이에요 라는 말씀이 가장 큰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행 중에 얻은 가장 큰 선물 중에 한 가지는 목소리에 가진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온기 같은 거. 네. 저는 법정 스님의 글 중에서 그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당신이 오늘 누군가를 만났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슴에 따뜻함이 전해져야 한다. 그래야 만나는 것이다. 그 말씀처럼 저는 제 음악을 통해서 무대 위에서 사실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나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들려드리는 그 노래에 있는 메시지라든가 그런 음악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뭔가 조금 위로가 되고 따뜻함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죠. 늘 그게 제일 원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저기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와주신 저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시간, 위로의 시간, 힘이 되는 그런 음악들을 들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재즈라는 음악을 해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음악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그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앙상블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재즈 음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국악이든 뭐 가요든 블루스든 혹은 인도의 라가 음악이든 또 몽골의 흐미 같은 음악들이 재즈 안에 녹아져서 충분히 나 같은 재즈, 그러니까 뭐뭐 같은 재즈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온전한 나의 음악이 되는 그런 재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즈라는 음악은 엄마의 품처럼 그냥 어떤 음악도 이미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음악이에요. 그래서 재즈라는 음악에서 자유를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음악들을 궁금해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엄마의 마음처럼 큰 마음 그 안에서 충분한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음악이죠, 재즈가. 그 재즈라는 음악은 뭐 가요나 클래식이나 이런 음악들처럼 가요나 클래식이라는 음악은 이미 만들어진 음악을 다시 부르고 연주하는 음악이잖아요. 그런데 재즈라는 음악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면서 완성되어지는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전혀 모르는 곡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음악 안에서 점점 몰입을 하면서 서로 어떻게 소통하고 배려하고 존중을 하는지를 관객들의 눈과 귀로 보시면서 그 음악 안으로 함께 들어오시게 돼요. 그러면서 존중의 방법, 사랑하는 방법들을 또 배우시게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재즈에는 아주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있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음악, 마음을 힘나게 하는 음악, 또 흥분되게 하는 음악,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취향대로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가령 나는 오늘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어. 그러면 발라드, 재즈 발라드 음악을 듣는다든가, 비가 오는 날에는 약간 보사노바 같은 음악도 들어주고, 오늘 나에게 좀 활력이 필요해. 그러면 스윙 재즈를 듣는다든가,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즈라는 음악은 정말 수행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을 궁금해해야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음악을 통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토해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수행자처럼 똑같은 음악을 똑같이 해야 되는, 그냥 다른 음악가들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재즈라는 음악이 가장 재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자유일 텐데, 그 자유라는 말은 결국은 아주 많은 음악적인 수행 방법을 통해서 얻어내는 자유거든요. 더큰 자유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네. 제가 아는 명상법이라면, 웅산의 선명상은 걷기입니다. 저는 스케줄이 없을 때는 거의 빠지지 않고 하루에 8km에서 10km 정도를 걷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나의 하루도 돌아보고, 나의 과거도 잠깐 돌아보기도 하고, 나의 내일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무심으로 걸을 때도 있지만, 그 걷기를 통해서 저를 반성하기도 하고요. 아주 어렸을 때 잘못했던 어떤 장면이 마음속에 꼭 담아놓는 건 아니지만 기억이 가끔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부족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게 적어도 그런 부족했던 사람이 아닌 내일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걷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명상법이 있겠지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또 다시 에너지를 채우고 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걷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또 권해주기도 해요. 저는 무대 오르기 전에는 항상 그 메디테이션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20, 30분 정도를 아주 고요한 마음으로 있어요. 그리고 공연하기 전에는 누구를 오래간만에 이제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음악을 정말 내 페이스대로 이렇게 잘 가고 싶은데 너무 반가운 마음을 표현해 버리거나 막 이렇게 해 버리면 마음이 떠서 그걸 좀 지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공연하기 전에 적어도 30분 정도는 혼자 고요하게 계속 그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있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시간이 좀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무대에 서 있는 제가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느 때부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소박한 무대든 화려한 무대든 그 마음가짐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최진석 선생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철학자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 분께서 제 공연에 한번 오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웅산의 무대를 보고 있는데 무대가 웅산을 숭배하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무대가 저를 숭배하는 게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0: 제가 무대를 대하는 마음이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무대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무대도 나를 그렇게 해주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기쁘기도 했었고 굉장히 감사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 그냥 재즈 음악인데 뭐 편하게 올라가서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하면 되지 뭐. 근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제가 무대에 임할 때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무대는 한 사람이 있든 1,000명이 있든 너무 귀한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네, 그런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코로나 시기 때에는 다들 강제로 슬럼프를 당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또한도 그랬었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수행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마음이 너무 그 지하로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는 편인데 그때도 저도 마찬가지로 잠깐 그런 좀 힘든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때 뉴욕에서 그 활동하시던 미디어 아티스트 목진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뉴욕에서 활동하시던 시기에 굉장히 힘들었고 했던 그 시기에 했던 작품 안에서 읊었던 시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시를 듣는데 너무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 교수님 저는 그 가사말에 노래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거기에다가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 노래가 I'm Not a Butterfly라는 곡이에요.
1: Not a
0: 노래
1: butterfly.
0: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나비야라고 부르면 내가 날갯짓을 하고 날아가서
1: Not a butterfly.
0: 당신의 어깨에 앉아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나비가 아닙니다.
1: Not a
0: 나는
1: butterfly.
0: 살아있고, 나는 깨어있고,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1: Who
0: 자유로워질
1: says
0: 겁니다라는 가사
1: I'm a
0: 내용인데요.
1: butterfly?
0: 이 가사를 받고 노래를 만드는데 한 2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1: Do you
0: 기간
1: think
0: 동안에 제가 만든 거예요.
1: I could
0: 보통의
1: turn into a
0: 곡들은 좀
1: butterfly?
0: 빨리 써 내려가는 편인데 이 노래의
1: If I
0: 메시지는
1: flap
0: 워낙에
1: my
0: 강하고 워낙에 제가 부르고 싶었던
1: If I
0: 가사여서
1: flap my
0: 그런지
1: arms,
0: 아, 이
1: Do you
0: 곡이야말로
1: think
0: 수행하는
1: I could
0: 마음으로
1: fly and
0: 쓰고
1: sit on your
0: 버리고 쓰고
1: shoulders?
0: 버리고를 몇 번을 반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1: If I flap
0: 어느
1: my
0: 날 아침에
1: arms,
0: 일어나서 만들었는데 딱
1: If I
0: 제
1: flap
0: 마음에
1: my
0: 들더라고요.
1: arms,
0: 그리고 그 노래를
1: Who says I'm
0: 세상
1: a
0: 밖에
1: butterfly
0: 이제
1: here?
0: 부르는 첫날이 왔는데 정말
1: Do you
0: 심장이
1: see
0: 터지는 줄
1: a
0: 알았어요.
1: butterfly
0: 그리고 이
1: right in
0: 저뿐만
1: front of
0: 아니라 노래를
1: you?
0: 저는 지금도 눈물이 약간 들썩거리는데 들으시는 분들도
1: I am
0: 함께 연주를
1: awake.
0: 해주는 분들도 제 마음처럼 그
1: I'm
0: 노래를
1: not
0: 똑같이
1: dreaming.
0: 느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 I'm in a
0: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는 힐링 같은 음악을 만들어서 들려드리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힘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좀 힘내세요. 당신은 데미안에서 저처럼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멋진 분이에요 라는 메시지를 그 노래를 통해서 근데 그 노래는 좀 라이브 무대에서만 이제 막 이렇게 에너지를 내서 부르는데 그 노래를 부를 때는 저도 힘을 내고 그분들도 또 힘을 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아요. 네. 헤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 산티아고 할아버지인가요? 그분은 84일 동안 물고기를 단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85일째 되는 날 또다시 새벽부터 물고기를 잡으러 갈 채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삶을 물고기를 잡는 것이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들이 자신의 어떤 삶의 목적이 돼버리면 하루하루가 사실은 의미가 있고 감사하거든요. 근데 저도 뮤지션으로서 수행자처럼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대단한 꿈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멈추지 않는 열정이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고 세월이 10년, 20년 흐른 다음에도 현재 진행형의 아티스트로 남아있으면 좋겠고, 그 산티아고 할아버지처럼 그냥 무던하고 무단히 그냥 제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0: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곳에 찾아가서 음악을 또 들려드리고, 또 재즈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애써 수고를 하더라도 애써 찾아가서 그들에게 음악을 함께 나누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요. 저는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었는데, 재즈 음악이 흐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골에서도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대한민국에 저는 재즈라는 음악으로 하고 있는 수행, 재즈라는 음악으로 수행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재즈라는 음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인생의 선물 같은 음악인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어울리는 부처님 말씀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씀이신데요. 딱히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라. 제 어린 시절을 봐도 그냥 어느 날 가을날에 일어나서 절로 향했고, 또 절에서는 다시 공부를 하러 내려왔고, 공부를 하던 사람이 락을 만났고, 락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재즈로 건너오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제가 머뭇거리거나 마음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머뭇거리거나 했다면 지금의 저는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저는 마음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방법을 알았는지, 알게 되었었는지, 우연히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냥 아, 잘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혹여 내 마음이 시키는 또 무언가가 있다면 그 마음을 따라서 나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약속을 할수 없는 게, 뭐, 어떻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지금 주어진 나의 삶, 그다음에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이것들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정말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시간을 적어도 하루에 30분이라도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굉장히 화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잠시만 마음을 내려놓고, 눈을 가만히 감고,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결국은 마음의 주인이 자신이 됐을 때 그렇게 속상하거나 막 화나거나 하는 일들이 금방 수그러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당신이 되는 그 고독함을, 고요함을 한번 즐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가만히 어깨의 힘을 빼보세요. 조급했던 마음도 복잡했던 생각도 잠시 내려놓아 봅니다. 지나간 것에 매달리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호흡이 머무는 자리에 함께해 봅니다.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바람처럼 흔들립니다. 기쁜 날에도 흔들리고, 외로운 날에도 흔들립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1: 사랑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지나간 시간을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꼭 쥐고 있던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들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 고요히 흐르는 숨소리, 그리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내 마음의 소리. 누구나 마음속에 아픔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말하지 못한 상처와 혼자 견뎌온 시간들.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조용히 울고 있는 날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 거창한 위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괜찮다는 한마디보다 잠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누구보다 애써 살아온 내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세요. 그리고 숨을 들이쉽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흩어져 있던 생각들도 고요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짧은 호흡 안에도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조용히 바라봅니다. 슬픔도 외로움도 불안도 애써 밀어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품어봅니다. 지나간 일은 바람에 흘려보내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잠시 내려놓은 채 오직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에 가만히 머물러 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여리고 또 생각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수없이 흔들리면서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지치고 힘들었다면 잠시라도 자신에게 따뜻한 침묵 하나를 선물해 보십시오. 고요히 숨쉬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0: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1: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1: 비티웨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산세가 금강산에 비할 만큼 빼어나 경기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소요산. 그 옛날 참수행의 길을 찾던 원효대사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 소요산 자제함이 있다. 자제함은 65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암자다. 대웅전 안으로 들어서면 중생을 내려다보는 자비로운 시선에 세상사 괴로움은 그저 흘러가는 과정이 되고 만다. 반야심경의 언해본인 보물 반야바라 밀다심경 약소. 세조 10년에 한글로 번역해 금강경 언해본과 함께 발간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불교 경전이라 할 수 있다. 가람 안에 자리 잡은 청량폭포. 좁은 협곡에서 쏟아지는 웅장한 물줄기가 청량하기만 하다. 마땅한 샘터 하나 없던 돌산에 찾는 이가 늘어가자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 원효대사가 바위 틈을 꿰뚫어 물이 흐르게 한 것이 원효샘이란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제암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대구남.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 순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또한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일이리라. 원효대사가 수행하던 원효폭포와 원효굴. 깨달음을 구하던 원효대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어느 것에도 걸릴 것 없는 자유인의 삶을 살았던 원효대사. 그의 무에 자제한 정신은 깨달음을 이룬 해탈의 자리. 소요산 자제함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러니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향수를 만드는 사람의 몸에 향이 저절로 배는 것처럼 염불하는 사람에게 부처님이 함께 하나니 금생에 염불하는 공덕으로 극락에 왕생하리라.

있으니 첫째는 좋은 것을 가까이 함이요, 둘째는 성내는 마음을 끊음이요,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름이요, 넷째는 연민의 정을 일으킴이요, 다섯째는 부지런히 정진하는 일이니라.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정기획 249만 원으로 떠나는 부다의 길, 인도 네팔 7대 불교 성지 순례는 8월 23일과 9월 13일에 남원 영월사 금강스님과 함께하는 화엄경 약찬계 기도법회는 6월 13일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 사찰 순례가 7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세 번째 진행하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서파 북파 순례는 6월 8일에 대한불교 조계종 가사명장 무상 큰스님과 함께하는 문수보살 성지 오대산과 운강석굴 순례가 8월 29일에 진행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입니다.

0: 부처님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여러분, 자연과 지역, 불교 문화예술을 연구하며 사회의 위기 상황을 불교적인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가는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유기준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안녕하세요.

0: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유기준이라고 합니다. 2024년 상지대학교 관광기획학과를 정년 퇴임하고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에너지, 환경부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문활동을 하고 있고 대한불교 조계종 공원위원회에서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기업에서 ESG 경영을 자문활동하고도 있습니다.
0: 와, 뭐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막 어렵고 화려한데요. 네. 네. 네. 우리 교수님 같은 분을 요새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능력자.
1: 아닙니다. 예. 말씀입니다.
0: 그래서 네. 이제 교수님 모시고 또 좋은 이야기 함께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유기종 교수님이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직접 뽑아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네, 네.
0: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불확실성, 위기의 시대. 와, 제목부터 엄청 네. 거창해요. 예, 네. 자세한 어떤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거창하다고 표현하셨지만은 네. 또 일부 어떤 우리

0: 좀, 뭐, 위협적이고, 위험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뭐, 위험하기는 아닌데요.
0: 예, 그런데 그, 우리가 불확실성이라든가 위기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이러한 불확실성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우리 그 자연재난이라든가 자연환경, 또 우리 전염병 같은

0: 여러 가지 우리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개인적인 어떤 불안 이런 것까지도 모두 포괄하는 이런 것을 불확실성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런데 저는 2026년도에는 이 불확실성 위기라는 거에 초자를 하나 더 붙이고 싶습니다. 초불확실성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1: 초불확실성.
0: 네네. 불확실성 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확대되고 위험해지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1: 그 초자가 뛰어넘을 네네네. 초자. 그만큼 심해지고 있다.
0: 점점 그런 그 위험도가 높아지고 또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 그러면 불확실성 위기의 시대 이걸 고민을 가지고 연구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0: 이 불확실성 위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대중들은 내 문제라고 생각을 좀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 불확실성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특정 개인의 문제나 특정 사회 국가의 문제 아니고 또는 이 종교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모두의 위협입니다, 이거는.
1: 모두의 위협.
0: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불확실성 위기에 대한 그 대중들의 인식이 좀 다소 무감각하다는 것이죠.
1: 그러면 교수님,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이 프로를 보고 계신 분들이 뭐가 불확실하고 뭐가 위기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0: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요즘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인구 감소의 문제라든가.
1: 그렇죠. 저출산.
0: 네. 예. 그런 문제도 불확실성 위기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문제.
1: 기후 문제.
0: 기후 변화에 따른 기후가 위기로 되는.
1: 여름에 너무 더워요.
0: 그렇죠.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경험을 해봤지만은 체감온도 40도가 넘어가는 그런 폭염들. 그런 걸 우리가 지금은 예전에 생각 못했던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그 이란과 관련된 이런 국제 정세의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직면한 불확실성 위기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대중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분노가 생기고, 우울해지는 이런 정서적인 그런 위험, 불안까지도 가져오게 되는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고 그것이 위기 상태까지 왔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무감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1: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0: 저게 내일인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이거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닌데 미래에 올 일이라고 다들 생각하죠. 그다음에 또 이게 나한테 직접 안 오면은 이거 누구한테 갈까? 또 어떤 방식으로 올까? 그거는 또 수준이 얼마나 될까? 이거에 대한 것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체감이 굉장히 낮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 또 불확실성 위기라는 것을 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다 국가의, 우리 사회의 문제,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나의 문제고 전 세계의 문제고
0: 그렇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온 지구의 문제인데
0: 지구의 문제죠.
1: 그런데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0: 네, 그렇습니다.
1: 이게 가장 큰 문제다.
0: 그럼 무감각이죠.
1: 왜 그런 걸까요?
0: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닥쳐진 문제가 아니거든요.
1: 사실 저출산, 기후 위기, 뭐 전쟁, 미래 불확실성, 예측할 수 없는 상황.
0: 그렇죠.
1: 사실 이게 다 내 문제인데.
0: 사실은 내 문제인데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진 않았죠.
1: 그러려니 하루하루 살아가니까.
0: 이 우리가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산불도 나고 그렇지만 나한테 직접 내 재산이 타지 않으면은 그냥 나는 걱정만 이렇게 할 뿐이지 저게 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거 사회가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국가가 어떻게 알아서 하겠지?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거죠.
1: 교수님하고 지금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순간 제가 엄청 똑똑해지는 느낌이에요. 평소에 생각을 안 하다가.
0: 이게 우리 사실은 일상의 문제거든요.
1: 생각해보니까 일상의 문제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불확실성한 이 세계 안에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0: 이제 각자 뭐 살아가게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런 것이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중들이 그런 환경 문제, 뭐 기후 문제, 이런 사회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같이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함께 대행해야 될 그 실천 행동을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무감각.

0: 생각하다 보니까 누가 그것을 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가 가진 어떠한 그러한 좀 개인을 안정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우리 대중들의 그 관심과 그런 인식을 끌어내주고 그다음에 그것을 함께 실천 행동을 해갈 수 있는 행동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나는 불교가 또는 우리 불교 유산이 예.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1: 와 그러면 네. 교수님이 믿고 계시는 그 불교와 네. 어떤 불교의 문화 유산이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예.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불확실성 위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 예.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우리는 인구 문제를 또 들 수 그렇죠. 있었죠. 그런데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이
1: 근데 저출산 문제는요. 네. 결혼 안 한 저희 스님들도 확연히 느끼는 게
0: 느끼시죠?
1: 출가자가 없어졌어요.
0: 아, 그게 이제 오는 네. 그 실제적인 우리의 영향입니다. 불확실성 위기라고 하는 것은 종교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 예, 예외가 아닙니다.
0: 네, 뭐 불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인구 문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줄어들면서 우리 지역사회의 지속성이 무너져버리는 그 요즘에 많이 언론에서 보지 않습니까? 지역 소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1: 많이 듣습니다.
0: 지역이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1: 지역이 소멸하니까요. 네.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가 네. 사라져가니까 네네. 지방에 있는 사찰이 네.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0: 뭐 사찰뿐만이 아니라 네.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그렇겠죠. 줄어드는 문제는 그런데 그 인구만이 인구 숫자가 줄어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지역의 공동체가 붕괴가 되고 지역 없어진다는 게 그 문제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역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그러면은 지역을 유지하고 지역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뭐가 중요하냐? 지금 말했듯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1: 사람이 중요하다.
0: 그 측면에서 우리가 불교와 불교 유산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예.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 또는 불교 유산이 사람을 끌어다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불자들도 예. 계시고 또는 관광 목적으로는 분들도 계시고 기타 다른 목적으로는 예. 많은 방문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흐름을 불교가 좌우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불교가 어떤 사람의 흐름을 잡으면은 그 사람의 흐름이 그 지역의 경제와 문화의 순환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 불교라든가 또 우리 국립공원과 불교가 저 사찰이 함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이 인구를 잡아 흐르고 사람을 흐르게 하는 그 힘은 결국 그 지역의 경제적 흐름까지도 이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교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했었는데 예. 우리가 인구 문제, 지역 소멸 문제를 불교가 어떤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는 즉 대응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를 하나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아까 우리 스님이 말씀하셨듯이 기후 변화
1: 문제가 심각하죠.
0: 네, 그다음에 또 그거로 인한 기후 변화라고 이제 안 그래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라고까지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 위기가 닥쳤네요.
0: 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럼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부분은 불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1: 저도 궁금합니다.
0: 불교하고 환경 문제, 기후 문제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1: 불교는 뭐 마음 닦는 종교고 네네네. 뭐 기껏해야 봉사 활동하고
0: 그렇죠.
1: 그런데 기후 위기에 불교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거 듣고 싶습니다.
0: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 그 아까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이제 강연 가면 좀 많이 하는데
1: 예.
0: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불교가 가진 기후 위기 대응력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를 살리는 불교의 힘이다.
1: 지구를 이렇게, 살리는 불교의 네, 힘이요.
0: 이렇게까지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분들은 뭐 그런 관계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오랫동안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관계를 굉장히 깊게 성찰해온 종교입니다.
1: 맞습니다.
0: 환경 문화만 예. 좀 제가 말씀

0: 드리면은 그래서 이 불교가 가져온 그런 힘들 그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물리적 측면에서 그런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데 사찰림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1: 사찰림, 네. 사찰의 숲이요.
0: 그렇죠. 예. 사찰이 가꾸는 그 숲을 우리는 사찰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찰림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 단지 하나의 그냥 뭐 생태학적 숲이 아니라 우리 불교가 오랫동안 그 생태 윤리로 가져오고 갖고 온 하나의 문화유산입니다. 중요한 문화유산이죠. 그런데 그 숲이 그렇게 가까운 숲이 한편으로는 그 생물 다양성, 동식물들이 거기서 살 수 있게 하는 생물 다양성의 저장고 역할을 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일반 일상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많이 하죠.
0: 그 불교가 갖고 온 사찰림들이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저장 은행으로서도 또 역할을 합니다.
1: 숲이요.
0: 네. 이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1: 좋네요.
0: 그걸 이제까지 잘 가까운 것이죠. 예. 두 번째로는 그 불교가 기후위기 또는 그 지구를 살리는 것 중에 정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1: 예.
0: 그것은 뭐냐면은 불교의 가르침 또는 불교의 환경 철학입니다.
1: 예.
0: 그래서 불교는 그 항상 대중의 그 환경의 관심과 생각을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불교가 주는 환경의 가르침입니다. 자연과 항상 함께하라.
1: 예.
0: 연기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죠.
1: 있죠. 서로가 연결되어
0: 네.
1: 있다.
0: 네. 자연도 예.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예.
0: 또 우리 또 그런, 저는 이제 뭐 깊은 불교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생명을 모두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자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1: 그렇죠.
0: 세 번째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넓게 연결시키면 그건데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쓰고 욕심을 부리고 뭐 이러는 거 있고
1: 탐욕.
0: 남욕도 하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넓은 의미의 그 비폭력.
1: 비폭력.
0: 불살생의 불살생. 가르침도 있는 거고.
1: 아프게 하지 말아라.
0: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탐욕과
1: 예.
0: 과욕과 예. 뭐 이런 과욕, 내 욕심대로 예. 자원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거는 뭐냐면 중도라든가
1: 예.
0: 절제적인 생활을 하라라고.
1: 무소유.
0: 하는, 네. 예. 이런 가르침이 또한 그 기후를 위기 또는 기후, 지구를 살리는 불교의 힘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야. 생각할 수가 있겠죠.
1: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으면
0: 네.
1: 기후 위기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네요.
0: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대중들에게도 그런 불교의 환경적인 철학 가르침을 전파를 잘해서
1: 예.
0: 우리 대중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불교의 생태적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인식을 바꿔줘야죠.
1: 예.
0: 바꿔주면 우리 대중들이 그거에 따라서 불교에서 실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그 행동을 함께 같이 할 수 있고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 회복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0: 네.
1: 대중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0: 그렇습니다. 네.
1: 아니 종이컵 좀 줄이자 해도 네. 계속 종이컵 쓰고 뭐 물티슈 좀 줄이자 해도 물티슈가 네. 편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사찰에서도 불자님들한테 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0: 네.
1: 편한 거에 익숙해서 그런지
0: 그렇습니다.
1: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는데 또 그냥 편한 것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런 인식의 변화를 네. 못 일으키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우리가 그런 그 문명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러한 것을 모르는 거죠. 이 예를 들자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학자인데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 오.
0: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는 인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1: 이야, 그러나 맞는 말이네요.
0: 인간은 지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1: 못 살죠.
0: 못 살죠. 예. 그럼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뭐 인간들이 잘 말을 안 듣는다라고 내 지금 직접 당한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길은 두 가지죠.
1: 예.
0: 뭐냐면 하나는 지금처럼 소모적으로 살다가
1: 예.
0: 지구와 함께 무너질 것인가.
1: 안 되죠.
0: 이것도 하나의 길이죠.
1: 예.
0: 두 번째 우리
1: 다 같이 죽자는 얘기네요.
0: 그렇죠. 아니면은 과감한 전환을 통해서 미래를 조금 더 지켜볼 것이냐.
1: 지켜야죠.
0: 자, 그렇다고 하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 다 같이 해야죠.
1: 아, 그래도

0: 안 듣던데.
1: 그래서 어떻게
0: 중생들 말 안 들어요. 네,
1: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후자거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과거만 전환을 통해서 미래를 좀 더 지켜가자라고 예.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손에 있죠.
0: 그렇죠.
1: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걸 인식을 해야 예. 되고 그래서 불교가 우리 그 대중들의 인식을 좀 전환시켜주는 그런 거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실천 행동들 이걸 할 수 있도록 불교의 어떤 사회적 역할에 저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0: 이야 마무리가 너무 멋있습니다. 되든 안 되든 노력해야죠.
1: 해야죠 다 예, 같이.
0: 네. 그리고 사람만이 희망이다.
1: 네 맞습니다. 예.
0: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키워드 불확실성 그리고 네. 뭐 위기의 시대 네. 이게 뭔가 거창하고 마음에 안 와닿았는데 네, 네. 우리 교수님의 그냥 떡 소리 나는 그런 설명 덕분에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 네,
0: 지구를 맞습니다. 살리겠습니다.
1: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0: 예, 와.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초성 퀴즈입니다.
1: 네.
0: 지읒 기을을 살리는 불교의 힘. 아 답이 나왔네요.
1: 나왔죠,
0: 계속 우리가 했던 얘기잖아요. 예, 예. 지구를 살리는 불교의 힘.
1: 자연스럽게 이제 스님께 아까 그 던져 주셔서 그 예, 주제를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지구를 살리는 불교의 힘.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기후 위기에 대한 그 불교의 대응력. 아까 말씀드린 예. 물리적 측면에서 사찰림과 이런 것도 역할을 예.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불교가 주는 그런 환경 철학, 가르침 아까 연기도 얘기했었고 자비도 얘기했었고 이러한 가르침들이 우리의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0: 예, 앞에서도 계속 했던 얘기지만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일들인데 네. 네. 왜 우리는 이렇게 무감각해지고 있는가 또 이런 부분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더 실감나긴 얘기를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를 한번 좀 말씀을 하나 더 좀 드리면은 예. 우리 일반 대중들이 쉽게 느낄 수 있는 아까 폭염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열대야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기습폭설, 한파 이런 재난들이 우리 이미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과거에는 이것이 이상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죠.
0: 예.
1: 근데 이제는 그게 우리가 말한 뉴노멀 일상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0: 예.
1: 여기에 더해서 좀 굉장히 우리 심각하게 보는 문제가 뭐냐면 한반도에 그 농작물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0: 얘기 들었어요.
1: 그런데
0: 예.
1: 그 농작물의 지도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어종의 지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0: 뉴스에서 봤어요.
1: 보셨죠?
0: 예, 잡히던 게 안 잡히고.
1: 이제 우리는 예. 뭐 지금 큰 불편 없고 예. 먹을 거 다 잘 먹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 불편을 못 느끼지만 이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그 변화가 계속되면은 우리 밥상이 바뀔 수도 있구나.
0: 아.
1: 밥상이 바뀔 수가 있죠. 올라오는 예. 매일 먹던 예. 그런 그 반찬들이
0: 예.
1: 안 나오면은 농작물이 안 나고 그러면은 그것이 못 먹는 거죠, 우리는.
0: 한 가지 좋은 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주도에서 망고가 나오잖아요. 네네. 지금 같은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지면 서울에서도 망고가 열릴 것 같아요.
1: 망고 그거는 정말 현실이 됐거든요. 그
0: 서울에서요?
1: 제가 사는 원주에서 네. 한 2년 전인가 네. 그 노지에서 네. 한참 더울 때였어요. 네. 바나나가 열렸어요.
0: 바나나가요? 네. 강원도에서요?
1: 그래서 지금도 한 2년, 3년 전인가 그런데 그때 그 치면 원주 바나나를 치면은 네.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단순히 호기심으로만 볼 수 없는 사실이죠.
0: 약간 등골이 오싹해지는데.
1: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그런 농담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 니네들은 좋겠다. 이제는 바나나도 잘 먹고 아까 말씀하신
0: 길에서
1: 망고도 흔하게 먹고
0: 망고도 뭐, 길에서 먹고
1: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애들은 뭐
0: 그런가 보다.
1: 그 대신 예. 그 맛있게 먹는 지금 먹는 우리가 사과라든가 우리 그 한국적인 그렇죠. 어떤 그런 참외라든가 이런 과일은 예. 이제는 못 먹을 수도 있다.
0: 배추도
1: 그렇습니다.
0: 못 먹는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망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밌는 일이 그 예전에 그 어떤 그 우리 대중가요 중에
0: 예.
1: 그 서울과 관련된 노래가 있었습니다. 종로에는 뭐 사과나무를 진짜 을지로에 감나 이런 노래가
0: 처음 들어봐요 저는.
1: 그 예. 88년도 그때
0: 88년도요. 예.
1: 아주 유명한 그 노래 그 유명한 가수가 불렀는데
0: 예.
1: 그 당시만 해도 어떻게 서울에다가 감나무를 심고 사과나무를 심지?
0: 그렇죠.
1: 사과.

0: 지금은 다 경북.
1: 그렇죠. 뭐 대구.
0: 그렇죠. 네,
1: 청송.
0: 그게 88년 그 그때 시기의 얘기였다 그러면 지금은 사과가 잘 되는 데가 저 양구 같은데.
1: 양구에서요? 네,
0: 양구
1: 강원도 사과. 양구에서. 네네.
0: 그만큼 기후대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사과도 서울에서 잘하면 될 수 있다라는 그때는 그 노래 가사를 참 이상하게 봤는데 그 현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 분명히 부작용도 있겠네요.
0: 그럼요, 굉장히 부작용도 있죠. 그런 이제 우리가 지금 즐기고 맛있게 먹는 그런 그 먹거리들이 이제 어느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이제는 추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과학의 문제도 그것만이 아니고 또 미래 문제만도 아닙니다.
1: 예.
0: 이런 사실을 봤을 때는 우리 생존에 관한 아주 절실한 현재의 문제라는 거죠.
1: 생존의 문제네요.
0: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인식을 못하고 불교에도 인식 전환에 힘 좀 써달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느껴야 되고 그에 따른 조금이라도 우리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1: 그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면 네. 우리 인도로 성지순례로 못 갈 수가 있다.
0: 아, 그럴 수도 이제
1: 너무 뜨거워져서 네네. 사람이 못 살 수도 있다.
0: 네네.
1: 실제로 인도의 해외 토픽에 보면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0: 네네.
1: 사람들이 걸어다닐 때 아스팔트에 발이 쑥 들어가고
0: 네네.
1: 또 유럽인 거 어디는 자동차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잖아요.
0: 네네.
1: 그 녹아버렸다.
0: 녹아버리는 예.
1: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0: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이 일상으로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기후변화의 그 위험스러운 결과들이 이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더 나아가서 아주 고통스럽게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
1: 이제. 야, 그러면 교수님, 이 사태의 심각성은 우리가 충분히 알았고요.
0: 네네.
1: 뭔가 대안이 있어야 네네네.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좋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후 위기 대응이라든가 또는 어떤 다른 불확실성 그 위기 대응에 있어서 그게 다 내일이 아니고 그 국가의 문제, 사회 문제라고 생각해서 과학적이고 정책적인 어떤 접근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사회의 공동적 가치. 공동체의 어떤 마음. 결국은 이 문제는 과학의 문제로만 볼 수도 없고 더 나아가 깊은 곳에 가면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1: 결국 사람들의 해결해야
0: 사람들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후 문제든 이런 불확실성 위기들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전환을 시킬 수 있고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고 이렇게 끌어내는 힘. 굉장히 여러 군데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본인들도 그렇지만 그러나 누구 하나 선한 영향력으로
1: 예.
0: 끌어주는 역할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그 역할을 저는 국가도 해야 되고 사회도 해야 되지만 우리 사회적 자본, 특히 종교 중에 불교와 같은 이러한 역할이 사회적 역할이 지금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1: 예.
0: 싶습니다.
1: 아까 말씀해 주신 불교의 가치관
0: 네.
1: 불교의 정신,
0: 네.
1: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0: 네, 네.
1: 연기법이라든가
0: 네.
1: 또 모든 존재,
0: 네.
1: 더 나아가서 자연을 향한
0: 네.
1: 어떤 자비의 마음.
0: 네.
1: 이런 것들이 정말 미래 사회에 우리가 이 지구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정신, 대안이 네. 될 것 같습니다.
0: 아주 중요한 그 원칙이고 중요한 가르침이고 저는 거기 더 나아가서 중요한 생활의 행동의 지침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거는 불자들만 보고 우리 스님들만 보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인식을 좀 바꿔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1: 제가 인터넷에서 이상한 내용을 봤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0: 네.
1: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0: 네, 네, 네.
1: 뭐였냐면 하도 유명한 얘기라서 아마 교수님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누가 길에다가 담배 꽁초 그냥 버리더래요.
0: 네.
1: 너 이렇게 담배 꽁초 길에다 막 버리냐 이러니까 아 버리는 사람 있어야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이 먹고 살지.
0: 네, 예.
1: 어 그래서 아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0: 네, 네, 예.
1: 사실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0: 네.
1: 환경을 보호하면서.
0: 네.
1: 보호하는

0: 그 가운데에서 또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환경미화원 같은 직업을 가진 분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는 거지.
1: 그렇죠.
0: 예, 저분들 먹고 살게 한다고 일부러 버리고. 야,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구나.
1: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0: 예.
1: 누가 해주니까 나는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0: 예.
1: 문제는 아니지
0: 생각이
1: 않습니까?
0: 바뀌어야 될것
1: 네네.
0: 같아요.
1: 정말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고 이건 정말 지구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게 무감각해지는 이유가 우리가 하면 어떻게 하지? 다른 데안 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 내부부터 공동체의 문제부터 그다음에 범국가적으로 다 같이 인류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고 종교는 인류 차원에 대한 일을 할 대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불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우리 교수님께서 사람의 마음, 인식이 변화되어야 된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 주셨잖아요. 불교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라고 합니다. 결국 마음. 예. 그리고 마음의 문제. 결국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중생의 부처가 될수 있듯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도 살릴 수가
1: 아주
0: 있겠구나라는
1: 중요한
0: 생각이 듭니다.
1: 말씀하신 거. 아까 얘기했죠. 불확실성 위기는 결국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대응을 할수 있다. 지금 주신 말씀이 이제 아주 맥을 같이 하는데 저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읽는 가피. 그냥 문장 자체가 아름답네요.
1: 그러신 거죠. 가피에 대한 것을 뭐 이제 불교적 용어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깊게 뭐 이렇게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좀 가피라는 것을 그 제가 좀 불교 책을 막 읽으면서 굉장히 참 중요한 말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마음을 읽는 가피라는 키워드를 하나 뽑았는데요.
0: 결국 이것도 마음의
1: 네,
0: 문제네요?
1: 마음의 문제예요.
0: 결국 마음이네요?
1: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지금 사회의 현실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양극단을 가고 경제적으로 불균형이 있고 그다음에 고립 또는 우울, 분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0: 심리적인 문제들.
1: 그럼 어쩌면 아까 기후 위기라고도 말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사회 정서의 위기, 즉 정서가 위험한 그런 위기의 시대라고도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까 문명의 이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술과 정보는 굉장히 많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이면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서로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감각이라든가 또는 서로가 사람끼리 관계를 맺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게 지금 사회적 현실입니다.
0: 자기밖에 몰라 뭐
1: 그렇습니다.
0: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1: 그래서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 이런 것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평들이 쌓이고 이러한 정서적인 위험도 지금은 우리 사회의 큰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위험이죠.
1: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개인의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면은 곧 사회가 흔들릴 수 있는
0: 그렇죠.
1: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모두의 마음을 잇는 가피라고 하는 그, 제 의미는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대중 모두의 서로 마음을 서로 잇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로 딱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제가 모두의 마음을 잇는 가피. 마음이 중요하다.
0: 마음이 중요하다.
1: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0: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이어진다는 것도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기법을 뜻하는 거고요. 그 연기법 속에서 결국 우리가 더 나은 쪽으로 더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게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연기법, 네. 마음 중에서도 최고의 마음이 자비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결국 진리는 하나로 통하는 것 같다. 네. 답은 우리가 다 아는데 이제 네. 실천할 일만 남았구나.

0: 실천하는 행동의 이제 문제죠.
1: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는 뭐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교적인 어떤 대안, 불교적인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이제 사람들의 심리, 마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불교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좀 치유해 줄수 있을지 우리 교수님의 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분명 우리는 이제 이전 세대보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대중들의 마음과 이 사회 정서는 오히려 점점 좀 빈곤해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는 그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되고 하는데 지금 앞날이 분명치 않다. 지금 예측이 잘안 되는 거죠.
1: 안 되죠.
0: 그리고 노력해도 나아질 것 같은 확신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보고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갑갑하다는 표현 많이 써요.
0: 이럴 때는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마음이 흔들리는 거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개인들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만큼 불확실하고 버거워졌기 때문에 이 개인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더 심하게 하면 무너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을 좀 보다 보니까 불교는 고통을 해결하는 그 길로 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1: 그렇죠.
0: 또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우리 마음 챙긴 명상을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고 저도 경험한다, 간접 경험을 좀 해보고 하면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우리 불안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좀 이렇게 깊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 이거는 대단히 심리적으로 안정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명상을 하거나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아, 심리적인 안정이 됐다고. 야, 그러면은 각각이 개인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이 조직과 사회의 회복력도 함께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면 불교의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어떤 치유 프로그램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는 한 공공적인 실천 수단으로 한번 재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중에 언젠가 그 우리 총무원장 스님께서 마음 안보라는 말씀으로 언뜻 딱 하셨어요.
1: 마음 안보.
0: 그래서 요즘에 그 이란 문제, 뭐 전쟁의 문제 이러면서 우리가 에너지의 그 불안정성이 때문에 에너지 안보라는 말을 마음 안보라는 것도 이 불확실성, 사회 정서의 불안 시기에는 정말 이것도 안보 차원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이 명상의 불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개인의 치료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이거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그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그 안보 차원에서 공공의 실천 수단으로 한번 재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1: 굉장히 설득력 있고, 우리 교수님, 너무 달변이세요. 쏙쏙 들어오는 설명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교수님, 지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아쉽게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들었어요.
0: 이거 다행입니다.
1: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끝으로 마무리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근데 그 현대사회는 아까 이제 관계 빈곤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 속에 관계 빈곤의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또한 가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을 우리 사회를 초연결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초단절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역설적인 사회라는 거죠,
1: 그러네요.
0: 우리가. 그래서
1: 극과 극을 달리네요.
0: 초연결 시대이면서 초단절 시대네. 어떻게 보면 정보나 과학은 빨리빨리 연결이 되는 초연결인데 사람 간의 관계는 굉장히 단절이 되는
1: 그렇죠.
0: 초단절 시대라는 거죠.

0: 있는 거 좋아하고.
1: 네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좀 질문을 이제는 앞으로 얼마나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화두가 되겠다.
0: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네네. 것인가.
1: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회적 설계가 예. 설계. 예.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0: 예.
1: 그거는 국가가 사회가 제도로 만들어서 하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예. 우리 불교를 가만히 보니까 불교에서는 서로 관계를 회복하고 공감과 포용 이걸 하는 실천적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0: 오.
1: 그래서 저는 불교 사찰이 이제는 단순히 그 종교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또 머물고 나누는 관계 형성의 플랫폼으로 예. 큰 역할을 좀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0: 아, 노력하겠습니다.
1: 네.
0: 야, 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게 없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네. 교수님. 네. 정말 책을 많이 보고 사유를 많이 하셨나 봐요.
1: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0: 예, 또 겸손하기까지 네. 하시고 진짜 핵심을 찌르는 탁월한 말씀 오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1: 네.
0: 유기준 교수님,
1: 네.
0: 저희 토크쇼 가피에 네.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네, 네.
0: 가피란 무엇일까요?
1: 제가 많이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가피를 그 부처님의 자비를 받은 것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0: 예.
1: 그러는 이제 오늘 불확실성 위기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시대 제게 가피는 자비의 사회적 힘이다.
0: 아, 이렇게, 자비 사회적
1: 네,
0: 힘.
1: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불확실성 위기 시대에서도 사람과 공동체를 다시 연결하고 또 함께 무너지지 않게 하는 부처님 자비의 어떤 사회적인 힘.
0: 아.
1: 이렇게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0: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네. 사회적 공동체,
1: 네.
0: 그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과 실천이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0: 교수님.
1: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유기준 교수님의 아주 명쾌한 말씀이 가득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좋으셨죠?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 남편과 아내, 그리고 친족 간에 항상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 질투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안색은 항상 온화하고 따뜻하게 하라.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이익을 위해 각각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마음속에 바라는 것은 똑같으나 땀 흘려 노력하는 자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사업을 이룸에는 참고 이기는 것이 제일이니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먼저 인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순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반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봐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2: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2: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0: 지금도 이뻐요.
1: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2: 아유, 아닙니다.
1: 야, 진짜 너무 귀엽다.
2: 아, 그때 귀여웠는데.
1: 네.
2: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1: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2: 제가 해군에
0: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2: 네. 저 재입대인데.
1: 다시 태어나도.
2: 네, 다시 태어나도. 네.

질문 하나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재수를 하면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남들은 다 즐겁게 대학생활을 누리는 친구를 보면서 저는 재수 학원에서 그 썩어야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한때 로스쿨을 준비하려고 1년 정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도저히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뒤처지고 해도 안 되고 인생이 꼬이고 남들보다 자꾸 이렇게 한 스텝 늦게 가게 되는 걸까요? 젊을 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잘 풀렸었다면 지금쯤 남들보다 앞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후회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재수하고 삼수하면 1년 늦고 2년 늦고 로스쿨 준비하다가 또 1년 늦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구만요. 대학교 졸업을 해서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걸 가지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공부를 해서 전혀 다른 분야에 또 취직을 한 사람도 있고 다시 의대로 가서 의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험한 길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뭔가 남들은 제깍제가 하는데 늦는 사람이 있죠. 제가 이제 처음에 군승으로 군에 입대할 때 이제 제 전년도까지만 해도 바로 앞전년도까지만 해도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를 한 2년 이상 한 사람들만 군승으로 입대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 때 갑자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1년만 대학 졸업한 지 1년만 돼도 갈 수 있는 걸로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저는 지원을 한 것밖에 없고 그 여러 명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돼서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됐으니까 입대한 건데 탁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저보다 학번상으로 한 학번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고 저 혼자 밑에 학번인 거예요. 그 동기는 그래도 동기잖아요. 동기는 그래도 동기인데, 아니, 처음에는 이 동기분들이, 아, 저 후배가, 저 우리 1년 밑에 후배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족보를 꼬이게 만들어 놨느냐, 뭐 이런 불만이 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후배들이 다들 좀안 오길 바랬는데, 와 있으니까 좀, 그 저는, 그, 제대할 때까지 우리, 그 동기들한테 항상 존댓말하고 이러면서 지냈던 기억이 나요. 학교도 같이 다니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뭔가 빠르다, 늦다 하는 그런 분별이 꽤 오래 따라가요, 그게. 그게 그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오래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늦고 빠르고가 분별의 세계에서는 정말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 본성은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적도 없는데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부증불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없어요. 오고 가는 것이 없어요. 오되 오는 바가 없고 가되 가는 바가 없어요. 열의 여거. 부처님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오고 가고 하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돌아가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법신은 온 바가 없고 간 바가 없어요. 오되 온 바가 없고 가되 간 바가 없어요. 오되는 뭐예요? 부처님 몸은 왔잖아요. 그러나 법신은 온 바가 없어요. 부처님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열반하셨지만 이 법신은 돌아가신 적이 없어요.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이 몸뚱아리가 시공간의 어느 좌표가 찍혀 있는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생각만 없으면 그냥 이 존재, 이 살아있음, 이 존재가 있을 뿐이지 언제나 언제나 진실은 이 진실 하나가 있을 뿐이지. 불이법이라고 하는, 불이법이 뭐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시공이 둘이 아니고, 이쪽 저쪽이 둘이 아니고,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성취가 있어요? 무슨 얻고 잃는 게 있어요? 무슨 오고 가는 게 있어요?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늦고 빠른 게 있습니까? 여긴 그런 어떤 말도 성립하지가 않아요.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건 여긴 뭐 한마디 붙일 수가 없는 자리죠. 근데 우리는 생각을 따라가니까, 생각을 따라가면 나는 늦는다, 빠르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현실에서는 어떻게 여겨요? 나는 늦었다, 비참하다. 나도 저 서울 가 살고 싶은데 나는 지방에밖에 못 있는다. 서울에서도 어디죠? 핵심지에 가 살고 싶은데 외곽밖에 못 산다. 난더 빨리 성공하고 싶었는데 늦게 성공했다. 난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빨리 진급하고 싶었는데 늦게 진급했다. 그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동기 중에 내가 제일 먼저 했다, 늦게 했다. 이게 되게 초유의 관심사거든요. 모든 직장도 그렇지 않겠어요? 일순번으로 승진을 하면 그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의미를 부여한단 말이죠. 그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모든 일은, 현실의 모든 일은요, 내 생각대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벌어집니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연이 돼야 될 때가 오면, 시절 인연이 벌어질 정확한 때가 오면 그 일이 벌어져요. 겨울에 꽃이 나는 지금 꽃필 거야 한다고 해서 꽃이 안 펴요. 온갖 노력을 다 해도 꽃이 안 펴요. 산에 있는 꽃이 꽃을 피우고 싶어도 벚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근데 시절 인연이 되어서 봄이 와버리면, 온 세상에 봄이 와버리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꽃이 피어버려요. 시절 인연은 자기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근데 인연 따라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연 따라, 인과연, 인,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인연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노력하는 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연이 받쳐줘야만 된단 말이죠. 씨앗을 심었는데, 인을 심었는데 연이 받쳐주지 않으면 씨앗이 발

말을 못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했으니까 돼야 되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건 망상이죠. 집착이죠. 온 우주법계 전체가 도와줘야만 내가 밥한끼 먹을 수 있고, 물한 모금 마실 수 있고, 길을 갈수 있어요. 온 세상이 도와줘야. 그 말이 생각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러겠죠. 평생 화물차를 몰고 서울, 부산 뭐 다니는 유조차를 가지고 무슨 저 유조선에서 모르겠어요. 그 되는지 해가지고 저 경남에서 기름을 싣고 서울까지 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큰 트럭을 평생 그거 하고 사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사실은 사고가 나고 안 나고는 내가 운전을 많이 하고 안 하고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사고를 내야 될 사람이면, 사고나 죽을 사람이면 멀쩡히 길을 걷다가도 차가 와가지고 육로로 끼어들어가지고 나를 치어서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우리 집으로 추락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내가 교통사고 나면 어쩌지? 교통사고가 무서워서 나는 차를 안 타고 다닐 거야. 여행 가다 죽은 사람 뉴스를 보고 난 죽어도 여행은 안갈 거야. 그럼 그렇게 시즌 2년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되지. 내가 하나하나 머리로 계산하고 살아야 되나요? 위험 요소는 다 피하면서, 다 없애면서 완벽한 인연적 조건을 철저하게 갖춘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그럴 수 있나요?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나요? 인생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괜히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면 되지. 인연 따라 주어진 대로 살수 있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완벽한 것을 따진다? 완벽한 곳이 어디 있고,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고, 완벽한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다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 근데 우리는 생각을 따라다니니까 좀더 타이밍이 완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모든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언제나 그것이 일어나야 할때 정확하게 그것이 일어납니다. 모든 타이밍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모든 타이밍은 인연이, 법계가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만들어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알이 그렇게 빗발치는데 희한하게 그 수십, 수백, 수천 발이 내 주변을 스쳐 지나갔는데 내 몸만 안 뚫고 몸 옆으로 다 지나갈 수 있어요. 안 죽을 사람은. 자기가 문제가 될 때가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져도 살아남아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깨달은 도인이라 할지라도 바보 천치 같은 망나니가 쏜 화살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이 죽을 인연이 아니면 적이 정확히 쏴서 죽이려고 했던 총알이 딱쏜 총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갑자기 꽃을 보고는 꽃을 보고 싶어서 고개를 푹 숙일 때 총알이 지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있어요. 내가 인연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게 망상이에요. 그 망상을 믿으면 삶이 스트레스 받아요. 힘들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세상을 조작하려고 해요. 삶을 조작하려고 하고, 나뿐 아니라 남들도 조작 통제하려고 하고, 자식에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내가 이러고 싶은데 왜 이러지지 않지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삶은 모든 것이 정확한 인연의 법칙이다라는 걸 깨닫는다면 어떠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하죠. 조심하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뭐, 할수 있는 거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삶을 내가 통제한다는 생각은 버리죠. 두려운 마음이 없죠. 운전할 때 두려워하면서 왜 운전을 해요? 사고나 뭐 어쩌지 하는 두려움 가지고 운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행 가다 잘못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여행을 하냐 말이에요. 제가 그 혼자 한 3개월 인도를 갈때
주변의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더구나 그 위험한 인도를 3개월씩이나. 그러고 보니까 그 남들이 주는 음식 먹지 마세요, 현지인들이 주는 음식 먹지 마세요 했는데, 예 하고 갔는데 현지인이 주는 음식 먹고 제가 한 이틀 3일을 탈이 났었네요. 그 절에 가서 절에 스님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 풀 뜯어가지고 쌈 같은 거를 막 엄청 해준데 그 맛있겠다고 먹었는데 그게 제 몸엔 안 맞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인연이 이 80억 인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연법이. 마음법, 마음 하나가 80억 인구를 연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연기해요? 연기법으로서.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가 내가 뜻하는 대로 일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펼쳐질 건 펼쳐지고 무너질 건 무너지는 거예요. 죽기 싫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때 되면 그냥 죽어요. 때 되면 망하고, 때 되면 성공하고. 그 때를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척할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인연이 펼쳐질지 알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 갑자기 빌 게이츠 같은 세계 1등 가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알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보는 거예요. 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으니까요. 왜 그렇죠? 스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능력도 없고 부족해요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모든 존재는 같은 하나의 존재예요. 같은 한마음의 존재예요. 한 생명의 존재예요. 뿌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이 같은 한 생명. 이 불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일체 유심조.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대단하고 나는 부족한, 이게 생각이에요. 부족한 사람이 없어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어요. 때가 늦은 것도 없고 때가 빠른 것도 없고 낭비된 인생? 그런 거 없어요. 낭비라는 게 어떻게 있어요? 내가 낭비했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 있을지언정 낭비된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희한한 인연들이 곳곳에서 다 쓰인다니까요. 그게 다 쓸모없는 게 아니죠. 다 인연이 부여한 일이죠. 그래서 삶에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인연에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부족함이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삶을 어떻게 해요? 통째로 수용할 수밖에 더 있어요? 통째로 허용할 수밖에 더 있어요? 후회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인생 낭비했어라고는 망상을 부릴 이유가 있습니까? 난 이랬어야만 했는데 그때 잘못했어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미래에 이래 되면 어쩌지 저래 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내가 열심히 추구하는 어떤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열심히 할 뿐이죠. 되고 안 되고는 나는 모르잖아요. 안 되는 게더 좋으면 안 되게 만들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뿐이지 두려울 건 없죠. 난 모르니까. 여러분, 자녀나 남편이 승진 시험이 있다. 자녀가 어디 취직 시험이 있다 하면 여러분이 근심 걱정할 필요는 없죠.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할 수는 있죠. 근데 두려워할 건 없죠. 야, 뭐그 걱정을 하냐 하고 마음 편안하게 바라봐 주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오히려 조언을 해줄 수 있겠죠. 아, 그 어차피 이게 인연 따라 되고 안 되고 하는 건데 그거 뭐 그래 집착합니까? 그냥 최선을 다할 뿐, 최선만 다하면 된다. 그래서 안 되면 안 돼야 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집착이 없기 때문에 더 몰입을 해요. 성과 위주, 결과 위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을 즐거워서 하게 돼요. 더 몰입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오게 된 근본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저절로. 그러면서 그것이 즐거워져요. 그 공부가 즐겁고 재밌어져요. 수학 문제 푸는데 암기해가지고 공식 암기해서 답만 내는 것 하는 사람은 진짜 중요한 문제 풀때못 풀어요. 심화 문제 같은 거못 풀어요. 근데 시간이 없고 빨리 공부해야 되고 빨리 성과를 내야 되면 그렇게 한 문제를 1시간, 2시간 붙잡고 늘어질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그런 걸 해본 사람이 진짜 공부를 잘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무슨 일이든 그 일에 충분히 몰입을 하게 돼요. 그 일에서 일삼매에 빠질 수 있게 돼요. 그랬을 때그 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연도 생겨나는 거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또 조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어요. 이 남학 회양 선사가 육조 스님을 찾아가서 문답을 하던 와중에 수행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육조 스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학 회양이 대답했습니다. 수행에서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분별로 이해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알듯 모를 듯한 뭐 이런 말 같아요.
근데 이를테면 이래요.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다. 이거 쉽게 말해 불교에서는요, 이렇다고 딱 잘라 말하거나 저렇다고 딱 잘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다라고도 할수 있고 저렇다고도 할수 있고 이것이라고도 할수 없고 저렇다고도 할수 없고 이렇게 있다고도 할수 없고 없다고도 할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해도 틀리단 말이에요. 수행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 딱 잘라 말해도 틀리단 말이에요. 수행해야 됩니다. 수행해서만 할수 있습니다. 이래도 틀렸단 말이에요. 중도라는 것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중도는 수행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수행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중도는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건 수행한 것도 아니고 수행 안한 것도 아니에요. 선을 직진심하는 곧바로 내 본성을 가리킨다고 알려져 있는 직진심의 선의 법문을 계속해서 듣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법문을 들을 땐 머리로 이해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지 않고, 근데 내가 누군지는 확인하고 싶으니까 궁금해서 법문을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모르겠어요.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가도 아, 알려고 노력할 필요 없지. 머리를 굴리면 안 되지. 하고 그걸 탁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궁금해서 죽겠어요. 답답해요. 뭔가 이걸 깨닫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어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싶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방법도 없어요. 선에선 수행 방법도 없어요. 그 선사 스님들은 법문을 할 뿐이에요. 궁금하게 만들 뿐이에요. 이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혹은 조금 부연 설명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말하지만 확연히 그게 내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밖에 할게 없어요. 그냥 직진심의 법문을 계속해서 멍한 채 듣기밖에 못해요. 머리가 돌아가지 않은 채로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루 종일 이 생각이 나요. 하루 종일 궁금해요.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뭔가 모르게 생각은 움직이지 않는데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뭐지? 궁금한 상태? 궁금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틈만 나면 법문에 귀를 꽂고 산다든지, 틈만 나면 법문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틈만 나면 뭐지 하고 하늘을 보고 멍을 때리고 있다든지. 보통 이제 이게 이 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법문부터 듣는 사람이 있죠.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한 바도 아니에요. 나는 의도한 적이 없는데 언젠가부터인지는 알수 없는데 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법문 켜놓고 일단 다른 일을 하고 틈만 남으면 법문을 듣거나 시간 좀 1시간, 2시간 정도 여유 시간이 남으면 어디 주변에 산책을 하면서 법문을 듣는다든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 법문 듣는 게 제일 중요하게 돼버려서 이게 뭔지가 궁금하고 답답한데 뭔가 확 소화되진 않았고 답답함을 안고 그냥 계속 법문에 귀만 기울이고 사는 상태가 돼버려요. 또 선사 스님들의 법문은 그 상태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법문이에요. 그 답답함, 그러나 머리를 굴리지는 못하는 상태를 유도한단 말이에요, 법문에서. 그걸 유도해서 저절로 말하자면 이걸 가나선의 표현을 얘기하면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를 저절로 만들어지게 유도하는 게 선의 법문이에요. 직진심의 법문이에요. 그럼 법문을 오래오래 듣다 보면 처음에는 법문에서 알아듣는 얘기만 재밌어서 들어요. 비유 이야기 있잖아요. 아까 취직이 어쩌고 뭐 어쩌고 한 이런 재밌는 알아듣는 얘기만 들어요. 그렇게만 해도 처음엔 재밌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쉬워지는 것 같고 공부가 되는 것 같고 집착을 버리게 되고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뭔가 삶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계속 법문을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도약의 시기가 찾아와요. 법문을 달리 듣게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그냥 법문이 재밌어 듣다가 나중에는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목고 하는 화두가 저절로 나도 모르게 들리는 거예요. 스님이 말하는 저걸 나도 확인하고 싶다. 나도 깨닫고 싶다.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 그런데 자기가 그게 화두가 들린 건지 안 들린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내가 수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수행을 한다고도 말할 수 없고 수행을 안 한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왜? 나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염불하는 것도 아니고 독경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남들 보기에는 저 보살 요즘에는 옛날에 맨날 한 시간씩 기도하더니 요즘엔 기도도 안 하네. 이럴 수 있지 오히려 차라리.

근데 이 초기에 이렇게 저절로 법문을 통해서 저절로 의문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직진심의 법문이었단 말이에요. 초기 선불교 육조 스님부터 한 200여 년 사이에 있던 그 수많은 선사 스님들은 전부 다이 직진심의 법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어났게 만들었어요. 조금 다르지만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보통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다가 깨어났어요. 이제 납득이 가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오온 12처 18계가 공하다는 얘기를 구구절절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 하다가 어떻게 깨어나지 싶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얘기 하다가 깨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걸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법문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다 정말이네.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내가 아니네 하고 문득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정한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수행한 거예요? 안 하는? 부처님 법문, 한 일주일 법문 듣다 깨어났으면 그건 수행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수행했다고도 할수 없고 안 했다고도 할수 없어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꽉 막혀 있어요. 이 수행 방법, 수정주의, 선정주의, 선정 수행 방법 했다가 버리고, 고행했다가 버리고, 6년 동안 수행 고행을 온갖 수행 방법이라는 수행 방법은 다 갈고 닦아봤어요. 그때가 결국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 남은 건 뭐예요? 반드시 깨닫고야 말리라라는 간절한 발심은 어느 때보다 더 분명한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제는 어때요? 모든 수행 방법을 다 실천해 봤다가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간절한 발심 하나만 허련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발심 하나만 있는데 방법이 탁 끊어진 거예요. 방법은 뭐예요? 유의 조작이에요. 방법은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가는 거예요. 조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유의 조작의 수행은 깨달음을 이끌 수 없어요. 여태까지 하던 모든 수행은 유의 조작의 수행이었구나라는 것을 문득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는 보리수 아래 앉아서 이것도 할수 없고 저것도 할수 없고 꽉 막힌 채 간절하게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겠다는 이 간절함 하나 있고 그냥 어느 것도 할수 없는 허탈함 속에서 7일도 안 돼가지고 문득 깨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을 6년 고행하고 선정주의, 수정주의 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탁 놓을 수 있었어요. 방아착할 수 있었어요. 모든 유의 조작의 수행을 탁 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6년의 수행을 통해서 그걸 탁 놓고 놓으니까 비로소 탁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6년 고행은 부처님을 깨닫게 한 하나의 도움을 주긴 좋겠죠. 영 주지 않았다고는 할수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수행을 통해 깨달은 건 아니지만 수행을 추구하고 끝까지 고행주의 끝까지 극한까지 가보다가 가봤기 때문에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잖아요. 그 극한까지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그걸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행만 했을 거예요. 근데 극한까지 밀어붙여 보니까 거기서 이러다 죽겠구나. 이거 아니구나 하고 탁 놓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수행을 통해 깨달은 건가요? 수행을 통하지 않고 깨달은 건가요? 어떻게 하나로 정해서 말할 수 없죠. 수행이 도움된 것도 아니고 도움 안된 것도 아니에요. 가나선에서 화두를 들다가 깨어나는 경우가 어떻게 깨어나냐면 화두를 드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 깨어나는 게 아니고요. 화두를 들고 의문에 휩싸이고 의단동로가 되고 화두 일념에 사로잡혀서 오로지 화두밖에 안 남는 상태가 되다가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밀어붙이다가 잠도 안 자고 밀어붙이고 밀어붙이고 밀어붙이다가 어떻게 밀어붙여도 안 된다는 걸 알고 나서는 그 화두조차 확 놓게 되는 순간에 문득 깨어나게 돼요. 보통 화두로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깨닫는단 말이죠. 그럼 그분은 화두란 수행을 통해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듯이 그래서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게 깨닫고 보니까 6년 고행하고 나서 온갖 수행법을 다 하고 나서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그 수행을 하다 깨달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중도로 깨닫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중도라는 법문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해서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아. 그러나 반드시 수행해서 깨달아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유의 조작의 수행을 통해 깨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수행을 할 때는, 중도의 수행을 할 때는 어때요? 수행하는데 수행한다는 생각이 붙지 않아요. 또 스스로 수행한다는 생각이 안 붙어요. 수행 잘한다 못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꽉 막혀서 모를 뿐이지. 그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진정한 중도의 수행 아닌 수행인 거예요. 그 중도 수행만이 우리를 깨어나게 해요. 그래서 수행해서 깨닫는 일이 없진 않아요. 또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여러분 수행하십니까? 수행 안 하십니까? 다른 뭐 일상에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고 법문만 듣고 계세요. 예를 들어. 그럼 여러분은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안 하는 거예요? 법문 듣고 있는 건 수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수행이죠.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진 않은 거예요. 이것도 수행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편으로는 이것도 수행인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서구에서 깨어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엔요. 10년에서 20년 정도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이런 거에 한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시달리면서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의 극한까지 가는 고통을 겪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그 고통 속에서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병원도 가보고 온갖 거다 해보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방법이란 방법은 다 써본단 말이에요. 약도 먹어보고 심리치유도 해보고 막다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은 있는데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포기는 할수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니 자살 시도를 해보긴 했는데 이것도 해보니 못하겠단 말이에요. 내 죽을 수도 없구나. 근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20년을 괴로움 속에서 허덕이다가 어떤 방법도 써서 안 된다는 걸 깨닫고는 허탈해서 힘을 쫙 뺀단 말이에요. 힘을 빼고는 그냥 확 주저앉아가지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안목이 달라져 버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분별 가지고 수행하고, 분별 가지고 기도하고, 여기서 저기로 가겠다, 분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분별로, 수행으로 하려고 했던 마음이 분별이 한번 탁 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았지? 깨달음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분별만 쉬어졌을 뿐인데, 본래 있던 부처가 드러난 거예요. 본래 있던 진리가 확인되는 거예요. 왜? 진리는 언제나 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별 때문에 못 보고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 분별이 쉬워지니까 저절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그 서구에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그 괴로움 속에 살다가 문득 깨어났어요. 20년이 필요했어요. 그 20년의 고통에서 허덕이던 괴로움의 순간, 공황장애, 불안장애의 순간, 그 순간이 말하자면 수행의 순간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 20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발버둥치고 온갖 것을 해보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고 그냥 확 내려놓는 시절 인연을, 공부의 시절 인연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부처님의 6년 고행이 쓸모없지만 그게 사실은 쓸모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수행하여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아요. 그걸 수행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 않습니다. 이 본래의 마음은 어때요? 물들 수가 없어요. 본래 마음은 물들 수가 없어요. 우리 오염된 마음은 오염되었다가 오염되어 있을 때 오염되어 있는 게 진짜라고 믿으면 오염되어 있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닦아내야 되잖아요. 갈고 닦아가지고 오염을 없애야 되잖아요. 중생은 오염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오염된 마음을 갈고 닦아서 없애가지고 그게 깨끗해지는 줄 착각하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짜 법의 자리에서 보면 어때요? 번뇌 즉 보리거든요. 번뇌가 그대로 보리예요.
번뇌의 성품이 보리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0: 번뇌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번뇌를 바르게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번뇌가 있는 그대로 번뇌를 없애지 않고 번뇌가 그대로 보리로 바뀌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바뀌어버리는 게 아니라 번뇌가 본래 보리였구나라는 걸 확인해버리는 거예요. 즉, 번뇌가 본래 없었구나. 우리는 본래 오염될 수조차 없구나. 근데 그 전에 모르고서는 내가 오염되어 있다고 착각하니까 수행이라는 게 필요했었구나. 그러니까 이 본래를 확인하고 나면 수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본래. 그럼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중도적으로 설해야죠. 수행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중도에 어긋나고, 수행해야 됩니다. 이래도 중도에 어긋나니까. 수행해요? 깨닫는 일이 없지는 않으나.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이 우리 본래 성품 이것은 어디에도 물들어 오염되는 바는 없습니다. 여기서 다 드러내 보인 거예요. 본인의 안목을. 이 법에 대한 안목을 고스란히 설명해 줬단 말이죠. 다 드러내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다만 이 물들거나 오염되지 않는 것, 이 마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 이거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이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이다. 너가 이미 그와 같고 나 또한 그와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목을 확인하고는 너의 안목이 그와 같구나. 그것이 너가 확인한 그것이 내 안목이다. 네, 인가해 준 거죠, 쉽게 말해서. 한두 마디 말로 인가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의 반야다라 존자께서 그대의 발밑에서 한 망아지가 나와 천하의 사람들을 밟아 죽일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으니 잘 명심하되 너무 급히 법을 펴려고 하지는 마라. 이거는 뒤에 기합 이렇게 딸려 있는 말 같다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거 나중에 그 밑에서 한 망아지가 나온다, 뭐 마조 선사라는 그 제자가 나와서 수많은 제자들을 이제 에게 법을 전해줄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예언한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뒤에 이제 이게 법이 아니에요. 이런 예언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거나 법을 깨닫고 나면 그런 거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깔끔한 법문 끝에 이런 얘기를 지저분한 이게 오염이에요. 이런 오염을 덧붙여 놓음으로써 오히려 이게 좀 지저분해졌죠. 근데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쓴 말은 아니고 회양은 막힘없이 개합하였고 그로부터 15년 동안 6조를 곁에서 모셨는데 날로 깨달음의 깊이가 깊고 오묘해져 갔다. 뒤에 남학으로 가서 선종을 크게 드날렸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사왕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 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은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을 하지 말라.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으면 그 마음 항상 편안하리라.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를. 나라를 잘 지키는 임금이 국경을 지키듯 자기를 잘 지켜야 하느니라.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되는 것이니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살인자 앙굴리말라를 교화하시다. 코살라국 사위성에 앙굴리말라라는 흉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사위성에서 탁발을 마친 뒤 흉악한 앙굴리말라가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목동과 농부들이 모두 나서 말렸지만 부처님은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 앞으로 가깝게 지나가시자 앙굴리말라는
1: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참으로 이전에 없던 일이다.
0: 이 사문은 동료도 없이 혼자서 운명에 이끌린 듯이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칼을 들고 부처님 뒤를 바싹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앙굴리말라가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는 부처님을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1: 지금 온 힘을 다해 달려도 보통 걸음으로 걷는 이 사문을 따라잡을 수가 없구나.
0: 앙굴리말라는 멈추어 서서
1: 사문이여 멈추십시오. 사문이여 멈추십시오.
0: 라고 부처님께 소리쳤습니다. 나는 멈추었습니다. 그대도 멈추십시오. 부처님의 대답에 의아해진 앙굴리말라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1: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서 멈췄다고 하는데 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0: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요, 그렇다. 나는 언제나 서 있다. 모든 존재들에 대한 폭력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대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0: 그래서 나는 서 있고 그대는 여전히 가고 있다고 한 것이다. 앙골리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전율했습니다.
1: 모두가 폭력을 무서워하고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구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겠다.
0: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은 앙골리 말라는 칼을 내던지고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1: 당신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영원히 악함을 버렸습니다.
0: 그리고 앙골리 말라는 치열한 수행 끝에 성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앙골리 말라 존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계송을 남기셨습니다. 자기가 지은 삿된 업을 착함으로 덮는 사람은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춘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악행을 당장 멈추는 일입니다. 마음 깊이 뉘우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하고 깨달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임을 부처님은 앙골리 말라에게 일러주셨습니다.

0: 자기에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자기가 주인공이거든. 그냥 생각하고 있지 마. 그냥 바로 딱 집어간 말이야. 생각을 하고 있지 말고 따지고 따지지 말고.
1: 그때 임재의원 선사의 어로인 임재록은 전통적으로 어록 중에 왕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0: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이게 100%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1: 선불교를 가장 강렬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마틸드 필립 벨기에 여왕이 서울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1: 미국 부통령 부인의 방한은 처음이었고 진관사를 택했습니다.
2: 스님!
3: 스님! 아. 아이고, 관세음보살.
4: 근데 이렇게 맷돌로 돌려서 두부를 만들면 두부 맛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3: 기가 막혀요, 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자. 양념은 부수적이고.
5: 배를 갈아서 하니까 완전히 천연 조미료잖아요.
3: 자연식품. 절밥은 천천히 먹으면서도 재료를 중요시하지 양념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특히 마음을 중요시하게 해요. 네. 최고 양념은 마음이다.

선불교에서 스님이 했던 얘기나 질문을 보통 화두라고 불러요. 무문관이라는 책을 제가 딱 고른 이유는 화두가 그 선문답이 48개가 있어요. 48개. 짧잖아, 생각보다. 무문관의 이 관문을 통과하는 안내인, 가이드예요, 가이드.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백장 스님이랑 황벽 스님 이야기, 그 다음에 여우가 된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앞부분에 이제 인과, 연기, 인연의 법칙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가? 부처가 돼도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정답은 부처가 돼도 이 인연의 세계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인연의 세계에 어두운 게 아니다. 그 불매라고 썼단 말이야. 밝다가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리 모른다. 마치 신, 뭐 이렇게 신을 얘기하면 신은 모든 걸다 안다, 예언한다. 일반 사람들이 사주 보고 이러잖아요. 막 그게 막 뭐 예측이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뭐 동쪽으로 가지 마라 뭐 그렇게 뭐 집을 살때뭐 이러잖아 오늘의 운수 그리고 이삿날 우리 달력에도 있잖아요 손 없는 날 이거 다 헛소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 그렇게 불안한 거야 경험상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에 빠지는 거죠 막 그게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이 이렇게 그 불교의 가르침, 인연, 연기에 대한 이 가르침이 냉혹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세계가 안 움직인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거를 안 하면 또안 돼. 그래서 지난번 그 일주 전에 그 들었던 거를 다시 약간 좀 반복을 하면 제가 간혹 가다가 책에도 언뜻 그런 표현들을 했는데 훌륭한 농부처럼 돼야 된다라는 게 인연의 가르침, 연기의 가르침의 핵심일 것 같아. 농부가 식물을 키우고 벼를 키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재배를 하잖아요. 재배를 하는데 그게 인연이 화합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농부가 해줘야 될 역할은 그 논농사, 논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 물이 차오를 때,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럴 때, 벼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물꼬를 터주는 거, 저는 그 비유를 너무 좋아해요. 물꼬를 터주는 건 농부가 해야 돼요.

그래, 물꼬를 터야 될때안 터주면 논에 물이 차올라서 벼가 죽는단 말이야. 그런데 벼가 잘 자라는 건 농부의 물꼬 터주는 거 가지고는 안 돼. 바람도 잘 불어야 되죠. 태양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 유익한 그 벌레들의 노력도 필요하죠. 이해되시죠? 햇빛, 바람 다 갖춰져야지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딱 보고서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이건 내 거야. 사실 그래서 농사도 그렇지만 모든 일에 대해 가지고 인간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걸 저는 반대를 많이 한다고. 그렇다면 벼가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태양한테 얼마를 주었는가? 물한테 얼마를 나눠주었고 바람한테 얼마를 나눠주었는가? 사과나무를 키운다고 해서 사과나무한테 얼마를 줬는가? 바람한테 얼마를 줬는가? 인간이 거기에 조금 개입을 했다고 해서 사과는 다내 거야. 내 맘대로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촌에 가다 보면은 감나무 같은 거다 안 따잖아. 벌레, 아니, 새들이 먹어야 된다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얼마만큼 주는가? 지금 농사도 보면은 너무나 땅이 또 기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 농부의 자리에 정확하게 가 있는 게 부처의 마음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물꼬를 안 트면 벼는 안 자라요. 그럼 100%야. 물꼬를 터주는 건 바람이 못하고 태양이 못하고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물도 못하고 땅도 못해.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그걸 했다고 해서 벼가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태풍 불면 다 끝날 수도 있어. 인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까먹지 말아야 돼요. 잘 되면 이건 내가 한게 없다. 내가 했더라도, 물꼬 트는 걸 했더라도 태양이, 바람이, 물이, 땅이 키운 거다라고 얘기할 거고, 좀딱 망하면 그나 때문에 망했다 쪽으로 생각하는 게더 낫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태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 아니,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인연이 화합되는데 내가 해야 될게 뭐가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어떤 결과물이랑 어떤 미래를 꿈꿀 때 내가 물꽃 트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부분이에요. 바람이, 태양이, 땅이 키울 때 가가지고 밤에 논에 가가지고 설레발 치지 말아요. 거기서 막 노심초사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그때는 그냥 집에서 디비 자고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움직여야 될 때는 언제야? 논에 물이 차올라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벼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을 때, 물꼬를 터줘야 될 때, 그때는 놓치면 안 된다. 의외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 인연의 세계, 이 연기의 세계가 의외로 또 여유롭기도 하다. 요것도 얻어야 된다고. 그래서 독실한 이런 어떤 불교나 그런 사찰에서 만났던 일반 사람들은 좀 여유롭다라는 느낌이 들 거야. 아주 조바심 나서 뭐 매사 내 행동을 조심해야 돼. 막 이런 느낌보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훨씬 더. 그게 아마 거기서 오는 감수성일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것이 불매인가? 예, 어둡지 않다, 인가에. 인연에 어둡지 않다라는 모습이에요. 그게. 인연에 밝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가 지난주 강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그런 모습이다. 불교가 넓다라는 건 쓸데없는 믿음의 요소, 이건 반드시 믿어야 돼, 이건 전제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타타, 진여, 여여, 여실, 있는 그대로 본다. 종교적 요소 없어요. 물론 불교가 종교적인 것들로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도 해, 일정 부분.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불교의 바닥에 흐르는 거는 양자역학도 그렇고, 현대물리학의 창발도 그렇고, 또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이유가 사실 거기서 찾을 수 있다. 서양에서는 별로 이 전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요, 이게 사유전통이. 근데 왜 그랬을까? 일체의 선입견, 독단, 믿음, 인간 중심주의 이런 거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 불교 공부하다 보면 화두를 풀든 주인이 되든 주인

지혜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다. 아까 능숙한 농부처럼 되는 거다. 그래,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야, 나 성불하게 되면 이 세상에 고통은 하나도 없을 거야. 아니, 내가 훌륭한 농부가 됐다고 해서 태풍을 어떻게 통제를 해? 태풍의 역할을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다 고마운 거예요. 깨달은 스님도 제자 스님한테 고맙고, 이해되시죠? 동네에서 이렇게 사찰 주변에서 꽃들 피는 것도 고맙고, 스님이 깨달았다고 그래가지고 꽃이 피나? 4월, 5월에 되면 진달래가 그냥 피는 거예요. 그 인연이 돼서. 아, 내가 훌륭한 스님이기 때문에 사찰 주변에 꽃이 펴. 이거 최악인 거예요, 이거는. 이런 오만들은. 고맙죠, 그냥. 아유, 꽃을 잘 만났다. 이리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대신 그 스님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그 꽃들을 꺾거나 그러지는 않고 조심해서 걸으면서 나로 인해서 그 꽃이 일주일 더 필 거를 미리 오늘 떨어지게 하진 않는다. 할 수는 있지만 하진 않는다. 그게 어쩌면 자비일 거다라는 얘기를 해보고요. 우리가 조사, 임제가 그랬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자. 그래야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조사가 된다.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를 죽여야죠. 아버지의 말을 계속 들으면 나는 그냥 자식이야. 내가 독립된 어른이 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내가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아주 쉬운 얘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그 불교의 조사 계열의 첫 번째가 달마. 여섯 번째가 해능. 육조 해능. 그 해능의 이야기. 해능의 이야기 기억나죠? 우리 옛날에 비풍비봉 기억나나요? 막 논쟁하고 막 있었을 때 어떤 스님이 그랬잖아. 어떤 사람은 깃발이 날리는 거야. 뭐가 움직이냐 했더니 어떤 한 스님이 아니야.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이랬다가 해능이 딱 나타나서 그랬잖아. 니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기억나시죠? 비풍비번 우리 처음에 다뤘던 건데 그게 별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이 그 깃발이 흔들리든 안 하든 그쪽으로 가 있지 않으면 여기가 깃발이 있어요. 여기만 보고 있으면 흔들리든 말든 논의 자체가 안 된다.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으니 깃발이 움직이네 라고 내 마음이 갈 수도 있고 깃발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여? 바람이 분이 움직이네라고 추론할 수도 있다. 너희들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육조라는 스님이 내가 오조한테서 그 스님의 옷, 가사 같은 걸 받았던 걸 보여준 거죠. 제가 그때 극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딱 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딱 이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법성사에 있는 설법들으로 왔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지? 그럴 때 남루한 옷을 딱 벗고 전설에 따르면 황금가사가 나와가지고 내가 육조다. 그래서 그때 육조로 불교계에 컴백했다. 그게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육조 해능은 무식하고 글도 모르던 이런 사람인데 오조한테 그걸 받은 거예요. 너 깨우쳤다라고 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종의 옥쇄 같은 거예요. 그 가사는. 그래가지고 오조가 잘못하면 내 제자들, 오래 있던 제자들이 육조를 해코지해가지고 육조한테 줬었던 내 가사를 뺏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나죠? 두 번째 스님 해가 막 순 자르고 팔 자르고 그러잖아요. 잔인해요. 막 여기 판이. 그러니까 뭐 해능 죽이고서 그거 뺏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몰래 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문경세제지. 그 문경세제를 넘어야 남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남중국으로 넘어가려면 큰 고개, 문경세제 같은 것들을 넘어가는데 거기가 대유령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걸 뺏어야 되잖아. 그것만 뺏으면 내가 오조한테 이거 받았어. 이러면 되는 거야. 그 사람 육조가 되는 거야. 해능이 스님한테 받았었던 오조 스님한테 받았었던 그 가사를 가지고 대유령에 딱 도착했을 때 한 명이 거기까지 쫓아와요. 그 높은 구름이 지나가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 높은 대유령에 해명이라는 스님. 전직이 뭐냐면 장군이야. 군인이야. 얼마나 말을 잘 타. 도착을 한 거예요. 그 에피소드가 있는 게 우리 오늘 다룰 거예요. 이게 불사선악이라고 무문관에는 이름이 붙였어요. 선악을 생각.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6조 단경이라는 책. 해능의 6조 해능의 그 어록들과 어쨌든 화두도 나오고 에피소드도 나오고 설법했던 내용도 나오는 게 6조 단경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난주에 사가오록을 얘기했지만 사가오록 전체는 없으니까 임재록이 시중에 번역돼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하나가 6조 단경이 있어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여기서 넘어가야 돼요. 대유령까지만 넘어가서 숨어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여 년 뒤에 아까 얘기했던 그 설법, 법성사 설법에서 등장하는 거야. 그리고 다 소문은 있죠. 이 중국 남부에 6조가 들어와 있는데 어디 계신지 모른다. 근데 그날 컴백을 하시는 거고. 그 전에 얘기해요. 이제 극적으로 마지막. 해능 스님이 해명상자가 대유령에까지 추적하여 자기 앞에 이른 것을 보고 가사와 바루를 도리에 놓고 말했다. 이것들은 불법을 물려받았다는 증표이니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그대가 가져갈 수 있다면 가져가도록 하라. 해명은 그것을 들려고 했으나 산처럼 움직이지 않자 당황하며 두려워했다. 해명은 말했다. 제가 온 것은 불법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 가사 때문은 아닙니다. 제발 행자께서는 제게 불법을 보여주십시오. 해능 스님이 말했다.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바로 그러한 때 어떤 것이 해명 상자의 원래 맨 얼굴인가? 해명은 바로 크게 깨달았는데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 해명은 깨달았다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해능에게 절을 올리며 물었다. 방금 하신 비밀스러운 말과 뜻 이외에 다른 가르침은 없으십니까? 그러자 해능은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니네. 그대가 스스로 자신의 맨 얼굴을 비출 수만 있다면 비밀은 바로 그대에게 있을 것이네. 해명은 말했다. 제가 비록 홍인대사의 문화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 자신의 맨 얼굴을 깨닫지는 못했었습니다. 오늘 스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 마치 사람이 직접 물을 먹으면 차가운지 따뜻한지 스스로 아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스님께서는 저의 스승이십니다. 그러자 해능은 말했다. 그렇다면 나와 그대는 이제 홍인대사를 함께 스승으로 모시는 사이가 된 셈이니 스스로를 잘 지키시게. 에피소드는 어렵지 않죠? 와서 쫓겨갔는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가지고 있으면 해능은 죽어요. 그걸 뺏을 거 아니야, 죽여서. 그러니까 빨리 그 소중한 거를 내가 거진데 누가 내한테 뭐 훔치려고 날 죽일까? 내가 명품 자켓을 입고 다니면 죽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한 번만 더 입고 버려야지라는 옷을 입고 다니면 누가 그 옷을 뺏을까? 그 옛날에도 열자나 장자라는 책에 많이 나온다고요. 배를 타고 급해서 배를 타고 갔는데 칼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배를 몰던 아이가 도적이야. 그 배 탄 사람이 아는 거지.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그 배에서 칼이랑 금은부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덥네 하면서 물에다 다 버려. 그러니까 그 배몰던 뱃사공 그 도둑놈이 그걔 죽여서 뭐해?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동아시아적 왜 내가 해코지를 당했을까라고 보면 남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가지고 있고 그건 소중한 것이니 저 사람은 나한테 내놓지 않을 거야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강제로 뺏고 날 죽일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해능도 어떻게 했냐면 빨리 가사랑 바로 밥그릇이죠. 이게 밥 먹는 거. 그거를 옆에 바위에다 얹어놓은 거야. 가져가. 일단은 자기 목숨은 살려야 되니까. 그랬더니 해명이라는 이 장수 출신이니 가져갔으면 가져가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도 또 전설 같은 게 나오는 거야. 들려고 그랬더니 못

뜬다. 뭐 들려고 했으니 뭐못 들었겠어. 어쨌든 간에 못 들었대. 그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해명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태세 전환을 해. 이걸 들려면 비밀 코드가 필요한 거지. 일단 비번을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불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빨해줘서 해명이라는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건 모르겠어요. 깨우침을 얻게 되면 이걸 들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급하게 깨우침의 말을 요구했던 거에 가까워. 그런데 해능 스님도 느끼는 거지. 지금 태세는 이 해명이랑 가급적 한결 잘해야 돼. 안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거야. 그래서 강제로 아주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그, 뭐야, 아까, 뭐, 마치, 협박당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하두에서 그런 느낌 드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협박성에 가까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 너의 맨얼굴은 뭐냐? 요 얘기를 한다고. 그때 깨달았다고 해. 이 해명이라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 뭔 말인지 알겠다 해가지고, 그 가사를 들었을 때 들렸을까? 비번을 알았을까? 근데 지금 말로는 그러잖아. 어이, 뭐라 그러냐고? 너무 근사하잖아요. 제가 말로만 들었잖아. 제가 뭐, 이건 시원한 물이야. 이건 따뜻한 물이야. 말로는 들었잖아. 그런데 해능 스님한테 딱 들었더니, 그 따뜻한, 시원한 물을 시원하게 마셨던 것과 같고, 따뜻한 물이면 따뜻한 물을 따뜻하게 마신 것 같이 진짜 안 거지.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 거면서 또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해명이 선생으로, 스승으로 모시겠다. 딱 이런 거야. 안 되니까, 7조를 노리는 거죠. 근데 이거 딱 들으니까 이건 아니지. 캐릭터가, 나랑 같은 캐릭터가 아니야. 이 해명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왜 그래? 우리 오조 스님 홍인 있잖아. 우리는 사제 관계잖아. 우린 같은 가족이야. 너 칠조 하지 마. 나또 쫓아오지 마야요. 저 사실은 정확하게.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그 안에 있는 팩트들을 보면, 대유령에서 굉장히 겁박을 받았다. 그리고 어떠한 과정에서 거의 가르침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그리고 해명은 끝까지. 어쨌든지 간에 저 가사는 내가 받겠다. 7조가 되겠다라는 야망이 있어서 스승으로 모시려고 그럴 때 해능은 지혜롭게 해명을 떨궜다. 뭐 이런 바닥에 쌓이고 쌓이면서 전설도 만들고 가사도 안 움직이고 그뭐 스님 옷이 뭐 그게 뭐 무겁다고 뭐못 들어요. 뭐 그런 것들 빼면 에피소드가 있는 거죠. 해명한테 고맙다고는 해야 될것 같아. 강제로 거의 목을 졸라가지고 유일하게 화두 같지 않은 화두, 너무나 근사한 어떤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비꼰 것도 없어요. 선악을 생각하지 않을 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맨얼굴은 무엇인가? 불사 생각하지 않는다, 선과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가 나왔고, 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맨얼굴. 본래 면목이란 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아주 그 부드러운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원판. 우리 성형수술하면 원판 불변의 법칙 그렇잖아. 본래 면목, 본래 쌍판때기요. 그냥 쌍판때기. 우리식으로 경상도식이나 지방으로 얘기하면 면목이란 말이 얼굴인데, 우리 눈에 면 알죠? 면. 목, 얼굴이랑 눈, 눈이 제일 많이 들어가, 면목. 선도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네 본래 면목이 뭐냐? 그 본래 면목이 내 얼굴이라고, 내 얼굴. 우리가 얘기했죠?
내가

대나무야, 대나무임을 봐야 되죠. 그러면 대나무로 불이 붙으면 대나무 재질에 맞게 불꽃이 나오겠지. 내가 소나무인가 대나무인가를 보는 거야. 예? 이해 되시죠? 그럼 볼래면 뭐. 그리고 이 사자를 가만히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거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출전에 있어서만 얘기를 할게. 한자는

0: 자요, 사자가.
1: 우리가 저거를 한자로 쓰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유라고 얘기를 한다고. 사유, 생각, 생각사 이러잖아요. 근데 저거를 순자라는 책에 저 사자의 어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밭전자의 마음심자야. 마음 안에 밭을 일군단 말이에요. 마음 안에 밭을 일구는 거야. 이 고랑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자의 가장 좋은 뜻은 사모한다,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냥 생각한다, 뭐, 1 더하기 1, 뭐, 어떻게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추측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그걸 뜻하는 거야. 당신이라는 쟁기가 내 마음의 고랑을 판 거야. 당신이 죽더라도 내 마음을 돌아보면 그 고랑 속에서 당신을 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자는 굉장히 큰 뜻이에요. 내 마음에 밭을 만드는 것 같은 거예요. 사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뜻이죠.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은 붙잡기가 힘들죠. 마음심자 한자 자전 옥편을 보면 마음심자 부스에 생각이란 뜻으로 번역되는 한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밭전자가 들어있는 것도 생각이라고 그러고 어떤 다른 글자가 들어있는 것도 생각이라고 그러고 이런 게 너무 많아. 생각, 기자 뭐뭐 이렇게. 그런데 사자는 좀 다른 게 새겨져 있는 거야. 흔적. 어떤 게 너무 강하게 새겨져 있는 거야. 내 아이가 죽었어도 내 아이가 잊혀지지 않는 것. 내 남편이 죽었어도 내 남편이 잊혀지지 않는 것. 4, 5년 전 갔었던 그 근사한 여행의 추억이 내 마음에 그대로 있는 것. 50, 60, 70 되면 돌아보면 삶이라는 건 추억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지워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아련히 그때로 가고 싶고, 혹은 그 고랑이 내 마음에 파여졌을 때, 그 상대방이나 그 장소로 가고 싶은 느낌이 들 때. 그뭐 이럴 때 있잖아요.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어. 죽기 전에 그 사람 한번 만나고 싶어. 학창시절 선생님 만날 때도 그렇잖아. 그래서 없을 때도 계속 생각나는 사람. 그런 정도의 의미가 사자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강한 뜻이야. 사모한다라는 소리가 난 좋아요. 그래서. 사모할 사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thinking 생각한다보다 훨씬 깊은 생각하는 거 많잖아. 오늘 뭐 먹을까? 이 정도가 아닌 거야. 지금 요 정도 되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바깥에 나가서 칼 가지고 나가서 냉이를 캐서 그냥 가볍게 된장 풀어서 끓여줬던 냉이국. 40년 전, 45년 전엔 너무나 평범했던 음식인데 지금은 못 먹는. 지금 뭐 어디 가요? 어디 가가지고 미세먼지랑 찬 거란데 그거를 해.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4월, 5월 정도 되면 제가 제일 그리워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집에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그걸 먹더라도 그때 맛은 안 나. 그때. 그냥 가셔가지고, 조그만 바구니 가지고, 칼을 가지고, 나물이나 쑥 같은 거 캐는 칼 가지고 가서, 그냥 물에 씻고 가지고, 그냥 끓이셨던 그때 맛. 아마 많이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5월이 오거나 그러면, 매번 생각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생각나고, 내년 되면 더 많이 생각이 날것 같아. 이런 게 사자. 누군가가 물어보죠. 선생님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냉이국 생각하고 있다. 그럴 때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think, 생각한다와는 좀 다른 깊이가 있다. 그런데 생각하지 말래. 이거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래야 된다. 여기서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는 거야. 선악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네 그때

네 본래 얼굴은 뭔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니체의 도움을 조금 얻을 거예요. 니체가 책 중에서 니체의 책 중에서 선악을 넘어서라는 책이 있어요. 선악을 넘어서 똑같아요. 우리 번역하면. 근데 니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악을 넘는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던 건 좋음과 나쁨을 넘어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 영어로 얘기를 해볼까요? 니체의 책 중에서 이렇게 철학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두 권의 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선악을 넘어서와 도덕의 계보와. 뭔가 선악의 느낌이 나지 않아요? 니체가 공격하려고 그랬던 건 우리와 무관하게 사회에서 국가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했던 이게 선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만약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동아시아는 유학전통이 그거에 근접해. 너 여자야. 여자는 삼종지도야.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 따르고 남편 죽으면 아들 말 들어야 돼. 그렇게 들어야 돼. 그게 선이야. 듣지 않으면 악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거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동아시아에서 유학이 그 역할을 했다고. 그건 못 벗어나.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여자가 바깥으로 나댄다? 그럼 그건 악인 거예요. 무조건. 이해되죠? 나랑 무관하게 정해진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는 서구에서 그런 거를 지배했던 건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성경도 가부장적 질서란 말이에요. 신이라는 건 남성인적이란 말이에요. 저걸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넘어서가 뭐냐면 기독교를 넘어가겠다. 그 얘기랑 다름없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계보가 된 인간 개개인과 무관하게 정해졌던 선악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니체를 읽는 거예요.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소중한 존재다. 인간은 꽃처럼 아름답다. 하나하나의 사람이 존중받아야 된다. 리스펙트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기독교와 유학에서 넘어가야 된다고. 나와 무관하게 선악이 정해져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불이익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니체가 서양에서는 선악을 넘어서라는 책을 썼고 도덕의 계보학을 쓴 거야. 어떻게 해서 선악이라는 제가 왜 대문자로 썼겠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대문자는 이 세계를 어떻게 넘어가야 된다. 왜 남들이 정해놓은 기존 사회 간섭 권력 구조가 정해놓은 대로 네가 살아가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결혼을 하면은 상견례를 하잖아요. 상견례를 왜 해? 내가 그 남자를 여자 입장에서 그 남자를 사랑하는 건데 그 남자의 어머니랑 만나서 뭐 하려고? 왜 그 연애할 때는 굳이 결혼을 염두에 안 두면 그 남자친구의 엄마를 내가 뭐하러 만나? 통보만 하면 되지. 내가 어른이면 그냥 결혼하면 그만이라고. 아직도 우리는 그거 한다고. 그리고 무슨 상견례 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뭐 나는 이 결혼 반대일세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그러고 뭐 이러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나 어떻게 앉아있어야 돼? 상견례하는 날 며느리면. 조신하게 앉아있어야지. 앉아가지고 뭐 트름도 하고 방구도 끼고 막 그럴 거야? 막 뿡뿡뿡뿡하고 집에서처럼? 못하잖아. 그러니까 저런 게 국가 에빌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니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 에빌, 내가 성가학을 넘어서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소문자 국가 배드라는 거를 넘어서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 나는 내가 봤을 때 나의 삶을 유쾌하게 만들고 활기차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드는 그런 대상을 만나면 굿이라고 느끼잖아요. 산책을 하는데 너무나 공기가 맑고 바람도 좋고 파란 하늘도 보이고 구름도 예쁘고 할 때 굿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 갑자기 막 미세먼지, 흙먼지 날리고 비 오고 막 이러면 배드잖아. 이해되죠? 내가 평가를 하는 거야.
그리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굿이라고 그러면 그 관계를 유지하면 되고 더 선택하면 되고 배드라고 느끼면 어떻게 하면 돼? 집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지. 반면 오늘은 산책하는 날이야. 정해져 있어. 어떤 종교에서는 어떤 날은 밥 먹지 말자, 이 날은 먹지 말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 안 먹으면 죽는데, 지금 아픈데. 그런데 니체가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에빌, 이걸 넘어간다라고 내가 책을 썼다. 그런데 그거 자체가 아무것도 좋지 않아, 좋은 게 없어, 이렇게 맹안히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세계가 열려야 된다. 왜 어떤 교수가 아, 이 그림 좋아 그러면 좋지도 않은데 좋은 것 같아요 이러고 살잖아요. 진짜로 내가 좋은 거를 찾아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이 트렌드고 이 옷이 트렌드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자신이. 근데 이거 입어야 근사해 보여. 우리가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도 이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키잖아요. 패션처럼. 패션이라는 게 저런 거잖아. 이 정도 입어줘야 되고 이 정도 가전제품 가져야 되고 이 정도 집에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저걸 벗어나자고 했을 때 니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국가 에빌 저 앞에 거. 내가 아니라 다른 타인, 나보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간섭들이 얘기했던 국가 에빌을 넘어가자고 했지. 그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이, 내 본래 면목으로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국가, 나의 배드를 찾기 위함이다. 진짜 남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나 트로트 좋아 이럴 수 있다고. 남들은 거기 가지도 않는데 난 여기 앉는 게 너무 좋아 해서 나의 굿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 대부분 여기에 휘말려 있지 않아요? 그게 종교적인 거든 자본주의적인 거든. 그걸 넘어가야 된다. 남들이 다 입고 그 정도 입어줘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입는 옷 말고 이 옷 내가 너무 좋다. 이 옷 너무 나쁘다. 이러면 안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명이라는 스님한테. 해명이라는 장수 출신 스님이 가사랑 바루를 뺏으러 올 때 뭐라고 가르침을 내렸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라고 그랬잖아. 사실 이걸 물어봤을 때는 핵심적인 걸 물어보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너 깨우침을 원하니? 굉장히 복잡한 걸 사실 물어본 거야. 뭐 가르침을 주십시오. 가사와 바로 뭐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너 아까 진짜로 원했던 거는 중생한테 자비를 구하고 가르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깨달은 부처가 아니라 외적인 것. 이거는 5조의 가사야. 이거 입어줘야 돼. 이거 레어 아이템이야. 너 이러지 않았는가라는 걸 물어본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전공법적으로 그냥 독해를 해도 돼. 야 얘야, 불교에서 말했었던 모든 것, 이 가사를 포함해서 이 많은 것들, 이거 의미가 없다. 너 자신으로 돌아가라. 네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라. 그래야 부처가 된다. 앵무새가 되지 마라. 기억나죠? 선악을 생각하면서 따는 건 앵무새로 사는 거예요. 성경처럼 살아가는 거고 삼종지도 지키는 거고요. 유학의 가르침 지키는 거예요. 왜 지켜? 그러면 그냥 내려온 거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없애야 된다. 온몸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말고 내가 진짜 굿이라고 생각하고 배드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자. 예, 그거죠. 어렵지 않은, 어쩌면 우리가 쭉 접했었던 화두 중에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서 기억나는 건 본래 면목. 부처인 척 화장질하는 거 아니다. 이게 그렇죠? 이해되시죠? 화장칠 하지 마라. 남들이 이뻐하는 얼굴짓 하지 마라. 화장은 약자들이 하잖아, 이뻐 보이는 건. 내가 인상 쓰고 싶으면 인상 쓰고요. 웃는 얼굴 안 해도 돼.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들은요, 다 여러분 앞에서 웃는 얼굴 칠해요. 자기 본래 면목 칠하지 않아요.
친구가 왜 좋아요?

나는 친구 앞에 가서 맨 얼굴 할 수 있잖아. 아이, 그건 싫어. 인상도 쓸 수 있잖아.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인상 쓸 수 있나요? 그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얼굴, 악이라는 고 생각하는 얼굴. 악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은 안 하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얼굴은 취하고 살잖아. 그러면 자기 얼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약자가 화장을 하죠. 약자가 선악 저 앞에 거에 가 있죠. 항상 이렇게 해야지 선한 사람이야. 남들이 칭찬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악인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은, 근데 굉장히 복잡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해능 스님이 위기에 빠져서 강제로 가르침도 내리고 하는 그 어떤 흔적들은 보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 부분에 가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7조, 6조는 안 될 것 같다. 7조로 가자 그랬을 때 얘를 쫓아내는 해능의 멘트. 그러지 마. 야, 우리는 사제관이야.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라고 해명을 보내는 마지막 그 해능의 여유. 그것도 한번 음미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해능 스님이 해명 상자가 대유령에까지 추적하여 자기 앞에 이른 것을 보고 가사와 바루를 도리에 놓고 말했다. 이것들은 불법을 물려받았다는 증표이니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이겠는가? 그대가 가져갈 수 있다면 가져가도록 하라. 해명은 그것을 들려고 했으나 산처럼 움직이지 않자 당황하며 두려워했다. 해명은 말했다. 제가 온 것은 불법을 구하기 위한 것이지 가사 때문은 아닙니다. 제발 행자께서는 제게 불법을 보여주십시오. 해능 스님이 말했다.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바로 그러한 때 어떤 것이 해명 상자의 원래 맨 얼굴인가. 해명은 바로 크게 깨달았는데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 해명은 깨달았다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해능에게 절을 올리며 물었다. 방금 하신 비밀스러운 말과 뜻 이외에 다른 가르침은 없으십니까? 그러자 해능은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니네. 그대가 스스로 자신의 맨 얼굴을 비출 수만 있다면 비밀은 바로 그대에게 있을 것이네. 해명은 말했다. 제가 비록 홍인대사의 문화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 자신의 맨 얼굴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스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 마치 사람이 직접 물을 먹으면 차가운지 따뜻한지 스스로 아는 것과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스님께서는 저의 스승이십니다. 그러자 해능은 말했다. 그렇다면 나와 그대는 이제 홍인대사를 함께 스승으로 모시는 사이가 된 셈이니 스스로를 잘 지키시게. 마지막 엔딩에서 쫓아오지 마. 야, 쫓아오지 마. 이렇게 끝나는 어떤 해능의 재치, 그런 것들도 보이죠.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선악을 생각하지 마라. 야, 이거 힘듭니다. 이래야 선한 거고 이러지 않으면 악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 사회대로, 관습대로, 힘 있는 사람대로, 권력이 있는 사람대로 그들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하고 그들이 원하는 얼굴빛을 하면서 살잖아요. 웃는 얼굴하고. 생각하지 말래. 그럴 때, 진짜 생각하지 않을 때 내 맨 얼굴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꽃인가? 장미가 유행이어서 장미 흉내를 내지 말자. 나는 민들레면 민들레인 거예요. 장미 흉내내면 민들레는 죽어요. 안 그래요? 네. 장미 흉내내서 장미가 필 때 피면 민들레가 어떻게 피겠어? 해능 이야기, 육조단경 이야기고 우리가 음미를 해봐야 되죠. 사자의 의미를 굉장히 강하게 읽읍시다. 마음속에 생긴 그 오랜 교육받은 일항들,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그 일항들을 펴야 된다고. 이해되죠? 도화지처럼. 그래서 맨 얼굴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사선악, 선도 악도 마음의 그 일항처럼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된다. 요 정신 한번 해보세요. 야, 이게 옳다, 선이다, 악이다 버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사이인가 자기의 맨 얼굴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게을러서 정진에 힘쓰지 않는 한,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한, 어리석어 어두움 속에 빠져 있는 한, 사람들은 이 더러움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표주박에 기름을 담아 활활 타오르는 불에 부으면 불은 오히려 표주박에 붙어버린다. 분노도 이와 같아 오히려 착한 마음을 태워버린다. 분노를 없애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심을 제거하라.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한국이 하면 전 세계가 따라한대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이 한국에서 결집이 된대요.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앞으로의 불법이라 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광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 주변에 있는 좀 강대국 중국과 일본과 미국을 우리 한국과 비교해서 우리 땅의 배치 그리고 우리 땅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과 이 여타의 다른 나라와의 그 관계성 속에서 관계론을 살펴봤습니다. 한중 관계론, 한일 관계론, 한미 관계론 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과연 우리는 우리 한국 땅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한국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살펴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주제가 서울의 인왕산입니다. 인왕산인데 이 인왕산이라고 하는 이 뜻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저 그림은 조선 후기에 그 진경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겸재정선이라는 분의 인왕제색도죠. 우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그림이고 그다음에 저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그 국가에 기증을 해서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이름 불려졌죠. 그래서 저 전시회를 했을 때 저도 가서 저 실물을 한번 보러 전시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큽디다. 겸재의 일반적인 그림들보다 굉장히 큰 그림이었고요. 저 그림이 우리 국보 중에 하나인데 저 인왕제색도라고 하는 게 이제 진경산수잖아요. 중국의 그 관념적인 산수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산수를 그렸는데 저 인왕제색도를 보면서 저는 늘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인왕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시면 말이죠. 여기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인왕이거든요. 인왕 이렇게 인왕이라고 썼단 말이죠. 인왕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인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이예지잖아요. 인이예지면 그 우리 수도 서울에서 봤을 때 조선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이쪽이 서울의 동서남북이 있는데 서울의 동서남북이 있을 때 조선시대의 세팅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의 동쪽이 인이죠. 동쪽이 인입니다. 그다음에 서쪽이 의가 되고요. 인이 예지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남쪽이 예가 되겠죠. 남쪽이 예가 되고 북쪽이 그죠? 북쪽이 지가 됩니다. 인이 예지. 그다음에 가운데가 여기가 믿을 신자 신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 첫 타종식을 하는 우리 가운데 여기가 보신각이죠. 보신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두루보자를 써서 보신각이라고 믿을 신자를 쓰지 않습니까?

믿을 신자를 써서 보신각이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동쪽은 흥인지문이라 그래요. 그죠? 흥인지문. 흥아릉자, 흥인지문. 흥인문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에 지문이라고 해서 왜 흥인지문이라고 왜 들어가느냐? 이 지자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요즘은 산을 이렇게 산맥을 말이죠. 지그재그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갈지자로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렇게 갈지자로. 그래서 동쪽이 서울에서 봤을 때 동쪽 낙산 쪽이 산이 좀 낮기 때문에 산을 보충해 준다고 그래서 흥인지문이라고 해서 지자를 매산자로 넣어서 퇴계 선생 글씨죠. 아직도 남아있는. 그리고 거기에 동대문을 보면은 동대문이 훨씬 더 이 성곽을 더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이 산처럼 만들어 놓은 비보풍수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은 말이죠. 돈이문이라 그래요. 돈독할 돈자를 써서 서쪽은 돈이문이라 그럽니다. 북쪽은 홍지문이라 그러고 아시다시피 국보 1호 남대문은 숭례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국보 1호 남대문을 일제시대 때 여기를 국보 1호로 하고 동대문을 보물 1호로 한 것은 일본이 임진왜란 때 우리 수도 한양으로 들어왔을 때 이 두 문을 통해 가지고 일본 장수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기념하는 측면에서 국보 1호 보물 1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의적으로 한 거죠. 우리 국보 1호가 예를 들면 훈민정음이라든지 뭐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라든지 너무 좋은 국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가 지어서 이렇게 됐지만 하여튼 이런 그 인위예지라고 하는 동서남북의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동쪽은 반드시 의죠. 동쪽은 인이고 서쪽이 의죠. 근데 우리 인왕산은 말이죠. 인왕산은 인이지 않습니까? 인인데 왜 서쪽에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운 그런 내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찾아봤어요. 그러면은 이 경복궁을 세워가지고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보신강을 중심으로 놓고 동서남북으로 세팅을 하지 않았을 때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나 봤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왕산이라는 이름이 조선시대 때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고려시대 때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고려시대에도 한양은 남경이라 그랬어요. 저기 그 고려 개성에서 봤을 때 남쪽에 있으니까 남경이라 그랬는데 그때에도 여기를 말이죠.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왕산 있는 쪽을 서봉 혹은 서산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서산 내지 서봉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 남아 있어요. 서쪽이라는 인식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여기를 인왕산이라고 했느냐.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의문이 됐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왜 동쪽에 흥인지문이고 서쪽에 의인데 왜 인왕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들을 쭉 찾아보니까 여기는 무엇과 관련이 돼 있느냐. 이 조선왕조가 시작하면서 모두 인이라는 글자를 동쪽과 서쪽에 다 쓰게 된 건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봤죠. 왜 서울의 동쪽에 인왕산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곳이 인왕산이 된 이유는 인왕산에 인왕사라고 하는 절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인왕사. 인왕사는 누가 창건했느냐? 조선의 태조 이성계를 도운 무학대사가 여기에 절을 짓고 본인의 제자를 여기에 주석시켜서 기도를 하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 인왕사가 있었어요. 근데 왜 또 무학대사는 여기에 인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세팅을 했을까? 이 인왕사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인왕경에서 불교의 인왕경에서 나왔다. 인왕호국경, 인왕호국 반야바라밀.

인왕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고 인왕사를 세우고 아마 인왕경을 독송을 해서 고려시대 때 인왕회, 국가의 큰 환란이나 문제가 생기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이 외침이 생겨가지고 나라를 수호해야 되거나 했을 때 그 국가를 수호하는 측면에서 이 바로 인왕경을 독송했다는 의미에서 인왕사라고 하는 인왕경을 그 독송하는 곳이라고 해서 인왕사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왜 이렇게 무학대사는 이 인왕사를 세우고 인왕경을 독송하게 했을까요? 그 뒷얘기들을 알아야 하는데 거기에 바로 조선을 창건한 뒤에 무학대사와 정도전, 삼봉 정도전 간에 조선 수도를 놓고 세팅을 하는 부분에서 논쟁이 있었던 내용, 그리고 결국은 삼봉 정도전의 말에 입각해서 조선 그 이 수도 한양은 세팅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거기에서 무학대사가 걱정스러웠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수도 서울에 이렇게 가시면 광화문에서 이렇게 쫙 세종대로에서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 이제 광화문이 보이지 않습니까? 광화문이 보이는 그 뒤에 북악산이 있고 인왕산이 있고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데 남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뒷산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인왕산을 주산으로 해서 동쪽을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원래 땅 생긴 모양이 원래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인왕산을 주산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거는 제가 직접 인왕산에 올라가서 서울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서울을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남산이 여기 있어요. 남산이 여기 있고요. 여기에 남산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북악산입니다. 북악산. 여기가 북악입니다. 북악산. 그러니까 이 인왕산에서 보니까 북악산과 남산이 지금 인왕산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좌청룡이 되고요. 그죠? 남산을 우백호로 쓰게 된 것이죠. 자, 이래 놓고서 앞을 쭉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쭉 보시면 여기서 길게 흘러가는 한 줄기에 길게 흘러가는 산맥이 하나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 산맥. 이것이 바로 어디로? 종묘까지 흘러가는 그 산라인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그럼 여기도 한번 지워보면요. 북악산이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시면 산이 북악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좌청력으로 왼쪽으로 잘 감았어요. 그리고 이 종묘까지 가기 전에 여기에 지금의 요 청와대가 여기 자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용산으로 옮겼지만 청와대가 저기 있죠. 근데 여기가 전부 뭡니까? 요 안이가 전부 이제 경복궁 라인입니다. 경복궁. 경복궁이고 여기가 청와대인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쪽으로 산맥이 또 이렇게 하나 쭉 흘러 작은 산맥이 흘러 여기까지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북촌이라고 하는 그죠? 북촌이라고 하는 가회동 뭐 이런 쪽 이쪽으로 쭉 가려면 이제 안국동 나오는 쪽 라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왕산에서 앞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말이죠. 앞쪽 산들이 이렇게 가회동으로 내려가는 산맥 하나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서 길게 종묘까지 내려가는 또 긴 산맥 하나 여기에 또 볼록이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낙산. 그 원래 대학로 서울대학교 있었던 거기 하나. 그다음 이쪽으로 또 산맥들이 쫙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여기 또 이렇게 앞으로 굽이치는 산맥들이 쭉 흘러가지고 완전히 여기 그 일자문성처럼 산맥들이 쫙 앞으로 펼쳐져 있거든요. 앞쪽에 안산, 객산이 일자로 쫙쫙 펼쳐져 있어요. 하나도 나를 위협하는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 표시한 걸 지어놓고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이 인왕산을 주산으로 해서 좌청룡을
청와대 뒤 경복궁 뒤 북악을 삼고 우백호를 남산으로 삼았을 때 얼마나 이게 편안한가. 이게 조선 태조 이성계에게 무학대사가 권했던 세팅이었어요. 근데 정도전은 무조건 남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쪽으로 산맥을 이 산 원래 생긴 모양대로 하지 않고 북악을 뒤로 해서 무조건 지난번에 보셨죠. 자미원국에서는 북극성이 해자사양으로 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남양을 해야 된다. 왕은 무조건 남양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걸 고집을 해서 산 모양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무학대사가 볼 때 그래서 억지로 했으니 지금 여기 보는 인왕산에다 인왕사를 짓게 해서 국가가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이 잘 나라를 수호할 수 있도록 인왕경에 여러분 호국품이 있거든요. 인왕경에 호국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왕회를 열어서 인왕 백고자를 열었잖아요. 백고자 법회라고 해서 큰 스님 100분을 모시고 불상 100개, 보살상 100좌 해서 다 모시고 백고자를 고려시대 때 통일신라 때부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전통을 이어서 이 인왕산이 그만큼 중요한 방향이니까 여기서 인왕경을 독송하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인왕경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된 원류가 이렇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게 풍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무학대사의 사유를 추측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보실 것 같으면 여기에 여러분 여기 잘 보이십니까? 요 북악산이 인왕산에 봤을 때는 좌총룡이기 때문에 맏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인왕산이 봤을 때 북악산은 굉장히 바위가 이렇게 그 살기가 없이 편안합니다. 너무 예쁘고 편안한 산이 돼 있어요. 맏아들 그리고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백호에 있는 남산은 이 남산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평온해요. 여기는 힘이 있는 장남이 힘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대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딸이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되는 이 우백호 쪽에 있는 이 산은 저 북악에 비해 가지고 훨씬 낫죠. 그러니까 장남 승계가 잘 되고 형제의 난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세팅인 거죠. 그리고 이 남산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 산이 쭉쭉 길게 흘러가가지고 한양대학 가는 데까지 쭉 나지막하지만 쭉 내려가 준단 말이에요. 우백호가 현실 생활이고 살림살이니까 재물이 풍족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 보았듯이 이쪽이 위에서 이 세금족 쪽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옵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가지고 이쪽 이제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 뒤로 가면은 이제 청계천이 있단 말이에요. 청계천을 이렇게 흘러 지나가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강이 이렇게 오거든요. 한강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역류를 해서 남산 뒤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뒤로 한강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청계천이 가고 그죠? 청계천이 흘러가서 산맥 따라 쭉 가는 게 어디 한양대 쪽으로 가서 이제 그 이 중랑천하고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압구정 쪽으로 돌아오면서 한강을 만나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왕산에서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인왕산에서 이렇게 살펴볼 때는 내 앞으로 물이 흘러가서 그죠? 물이 쭉 갔다가 내 앞으로 물이 쭉 흘러가서 물이 쭉 갔다가 이게 다시 삥 들어서 내 뒤를 이렇게 감아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이 내 뒤를 감았단 말이에요. 화훼마을처럼 그죠? 계룡산처럼 산태극 수태극이 돼서 이렇게 산이 물이 쭉 감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왕산을 주산으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죠. 굉장히 좋은 배치가 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아쉬웠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왕경과 인왕산을 살펴보고 있으나 인왕경을 살펴보고 있으나 왜 무학대사가 경복궁을 동향을 해서 인왕산을 주산해서 동향을 해야 되냐고 했던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북악산이거든요. 이렇게 북악산에 이렇게 솟았어요. 솟았는데 여기가 인왕산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쪽 부분이 이렇게 산이
북한산이 여기를

있습니다. 북한산이. 그래서 여기가 지대가 굉장히 낮아요. 이쪽 지대가. 그래서 여기가 열로 올라가는데 차로 길이 다니고 있죠. 그죠? 자하문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세금정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있는 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낮아요.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청와대 경복궁 쪽에 여기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북풍이 친단 말이죠. 북서풍이 바람이 불어온단 말이에요. 원래 등 뒤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풍득수니까 내 뒤에 병풍처럼 쭉 나를 뒤에 수호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바람이 치고 여기에 북한산이 건네다 본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는 이쪽 앞마당이 바람 잘 날 없어요. 무학대사의 관점에서예요. 이렇게 되면은 늘 말이죠. 이쪽이 왕의 자리가 늘 불안하다 이거예요. 불안하다. 자, 그러면 제목을 여기에서 규봉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여기에 있는 이 넘겨다 보는 이 산, 이 산을 이 사이에 넘겨다 보는 이 산을 넘겨다 볼 규자를 써서 규봉이라고 합니다. 내 뒤에 어딘가 나를 넘겨다 보는 산이 있다는 것은 도둑이 담장 너머를 우리 집을 보고 있듯이 이것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는 게 풍수의 기본이잖아요. 무학대사는 이것을 본 거죠. 그래서 북학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 봤던 좌청룡 우백호를 쫙 해서 해놓으면 인왕산을 주축을 하면 바람 들어올 곳이 없어요. 다 막아져 있단 말이죠. 여기는 바람이 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여기 청와대 지금은 이제 용산으로 옮겼지만 청와대 본관 자리 쪽에 밑에 이쪽이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텅 비어 있단 말이죠. 이쪽이 텅 비어 있단 말이죠. 본관 사이에 이제 이 북악이 있는데 이렇게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청와대 관저입니다. 관저. 대통령이 직접 사셨던 곳. 이런 곳도 사실은 이렇게 전부 계곡이 이렇게 골라인이 있단 말이죠. 골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는 새롭게 다시 이전을 했단 말이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다시 짓기 시작을 해서 이제 완공을 해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대통령이 살았던 건물은 조선총독부 건물이었고 그 건물은 여기하고 달랐죠. 굉장히 달랐단 말이죠. 건물 세팅이 아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 하면 원래 지금 본 청와대 본관이 여기에 있고 관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주무시는 곳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나 원래는 요 사이에 요렇게 지금 말이죠. 지금은 청와대를 대통령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한 달 전에만 예약을 하면 들어가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여기를 한번 다 찾아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비어있는 공터가 있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요 건물이 원래 청와대 자리였어요. 옛 청와대 자리예요. 그리고 이 청와대 자리는 본관 따로 관저 따로가 아니라 1층에서 사물을 보고 2층에서는 살림을 살았단 말이죠.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조그만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기다랗게 나와 있죠. 사진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옛날 청와대는 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걸 이제 본관 따로 관저 따로 만들었는데 본관을 여기에 해놓으니까 이제 북서풍이 치는 바람을 맞게 되고 관저는 이쪽에 계곡 라인이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형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옛 청와대 바로 여기 조선총독부 자리라고 했던 여기가 훨씬 좋았다. 이 자리가 사실은 굉장히 이 형국 안에 무학대사는 여기를 경복궁을 쓰면 안 된다고 했으나 일본 총독이 여기 총독부 관저를 썼을 때 여기는 굉장히 잘 찾아서 썼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자리가 그나마 제왕적 대통령 나름대로 힘있게 했던 그런 힘이 있는 그
용맥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니까 뒤에서 산맥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여기에 있는 위민관이라든지 여기에 하고 너무 관저 본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차량으로 뭐 도보로 5분, 10분을 가야 되고 차량으로 1, 2분을 와야 되고 막 이렇게 멀단 말이죠. 일하는 곳과 잠자는 곳이 너무 멀었단 말이죠. 예전에는 여기 있어서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청와대라도 같은 청와대가 아니었다. 청와대를 새로 지었을 때 문제가 조금 더 원래보다 더 나빠졌다. 이렇게 풍사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었을 때는 청와대 건물이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말씀한 내용을 지금 요즘은 이제 이렇게 그 청와대가 옛 청와대가 개방이 돼서 이렇게 막 사진을 촬영해서 영상이 올라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도 다 출입이 자제하고. 근데 여기 있는 부분이 요것이 청와대 본관이고 여기가 관저지요. 그런데 뒷 부각산을 보면 아까 인왕산에서 이 동쪽으로 봤을 때의 부각산과 여기에 이 북쪽에 남쪽에서 북쪽을 봤을 때 부각산은 여기는 훨씬 좀 거칩니다. 여기에 골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삐져나온 바위들이 있고 그리고 분명히 여기 있는 산은 이 인왕산에서 봤을 때 좌총룡이라 할 정도로 쭉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온 게 아니라 이쪽 뒤쪽으로 뒤에서 산이 밀어줘야 되는데 쭉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안정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 말하는데 여기입니다. 이쪽이 너무 낮지 않아요? 너무 낮아요. 그래서 뒷산들이 다 여기를 이쪽을 다 이 경복궁이잖아요. 여기가 이쪽 경복궁 이쪽 안에 있는 이 경복궁 너리는 이쪽 경복궁 자리를 이쪽이 전부 다 바람이 불고 막아주지 못하고 뒤에 규봉들이 훔쳐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경복궁이 그렇게 안 좋았다는 거예요. 경복궁을 세울 때 이미 태조 이성계가 경복궁을 세울 때 불이 세 번 났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뒷산만 이런 게 아니라 앞에 있는데도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불이 세 번이나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그냥 짓기 시작해서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임진왜란 때 여기가 다 불타고 나서 조선조의 그 이후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났는데 그때 불타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까지 여기는 텅 빈 공터로 경복궁이 있었어요. 무학대사의 말을 들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거는 어디서 찍었냐면 북악산 이 뒤에 가시면 북악스카이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차를 타고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거기 보면 북악정이라고 하는 팔각정 정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정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산이 바로 북악산입니다. 북악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남산이 보이죠? 남산타워가 이렇게 보입니다. 남산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이 관악산이에요. 관악산이 이렇게 불이 이글이글 타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까지 예, 여기 이 불타고 있는 모습 불타고 있는 모습이 이제 관악산이면 여기서 보시는 여기가 세종로입니다. 세종로, 광화문 있는 세종로.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산이 여기 있고 관악산이 여기 있는데 이 세종로, 광화문 앞에 있는 세종로는 남산을 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내 앞산에 안산이 앞에 딱 있어야 되는데 남산이 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관악산이 보여요. 그런데 이 관악산이 마치 불이 타듯이 이렇게 일렁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경복궁이 화재에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숭례문을 세로로 글자를 세우고 경회로에다가 물을 해놓고 광화문에 해태를 세우고 했던 이유가 불기운을 이 관악산의 불기운을 잠재우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억지로 남향을 하면서 산 자체는 동향을 하게 돼 있는 산이었는데 억지로 하게 돼서 너무나 많은 비보와 너무나 많은 보안이 필요한 형태가 돼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디냐 하면 창경궁에 조선 왕조는 경복궁이 불타고 나서 왕들이 거의 창경궁과 창덕궁에 많이 살았죠. 덕수궁이나 이렇게 다른 궁궐에서 많이 살았단 말이죠. 경희궁이나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창덕궁, 창경궁에서 가장 많이 사셨어요, 임금들이. 근데 그게 경복궁은 잘 쓰지도 않고 여기가 어디냐면 창경궁의 통명전 위에서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정조 임금의 어머니인 그 이 해경궁 홍씨가 지내셨다고 하는 곳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서 딱 보세요. 여기에서 딱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남산이 정확하게 보여요. 안산에 딱 남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창덕궁, 창경궁 자리에서 보는 안산이 남산이었던 거예요. 경복궁 자리에서는 안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은 이 땅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창경궁, 창덕궁에서 왕이 많이 살게 됐고 여기서 많이 태어났고 여기서 승하하고 했다 이 말이지요. 자, 여기에 보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 본관으로 썼던 곳이고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광화문이잖아요. 이 광화문이고 경복궁 광화문인데 지금 이렇게 세종대로가 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볼 때 이 경복궁이 남산을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남산 저쪽 있잖아요. 그 이리로 보면 어디입니까? 여기 관악산 있지 않습니까? 관악산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그 여기는 남산이단 말이에요. 남산은 이쪽에 아까 보셨듯이 창덕궁, 창경궁 쪽에서 남산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다 지워놓고 봅시다. 청와대 본관에서 봐도 안산이 이쪽 방면에 비어 있어요. 본관 자리에서 봐도 비어 있어요. 경복궁은 관악산 쪽을 보고 있고 지금 청와대 쪽에서도 쭉 보면은 말이죠. 비어 있잖아요. 안산이 없어요. 이런 세팅이 과연 맞냐 이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이 다 하나하나 생각을 해서 다 세팅을 하고 국가를 이렇게 해왔는데 이 전통을 무시하고 조선시대는 무학대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교리 많고 안산이 없고 이쪽에 북서쪽에서 바람이 내친단 말이죠. 이렇게 막 쏟아붓는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인왕산에서 봤을 때 이렇게 편안한 북악과 우백호가 있고 앞에 편안한 여기는 안산들이 그러니까 이쪽에 인왕산에서 봤을 때 이쪽 지금 서촌 쪽 있잖아요. 서촌 쪽에서 이리로 보게 왕궁을 세웠어야 된다라고 하는 무학대사의 말씀이 참으로 맞지 않느냐. 그러면 앞에 있는 산들이 겹겹이 안산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버클리 대학에서 봤을 때는 일자문성, 그죠? 예일 대학에서 봤을 때는 그 롱 아일랜드, 그죠? 이렇게 안산이 길게 겹겹이 말이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리고 마다들이 여기서 봤을 때 분명히 아까 이 청와대 경복궁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온다기보다는 저쪽으로 빠지고 있다 했는데 이쪽으로 실제로 이렇게 좌총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북악이 솟아서 이렇게 해서 이 인왕산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쭉 왼쪽으로 틀면서 남산도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형태가 돼 있고 앞에 안산이 겹겹이 있으면서 하나도 거친 산이 안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세팅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무학대사는 지금 인왕산에 인왕사를 세우고 인왕경을 독성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인왕경은 인왕호국경이라고 해서 최근에 동국역경원에서 말이죠. 새롭게 책을 현대 독성본으로 번역해서 새롭게 읽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독송을 하고 계신데요. 이 백고자를 열었던 바로 이 인왕회를 우리 현대의 한국의 호국불교의 정신으로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보호했던 그 호국불교의 정신으로서 인왕사가 존재했고 이름은 인왕산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인왕경은 이 동양에서는 불교 국가에서는 늘 읽었던 경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에 인왕산이 없어요. 한국에 인왕산이 있단 말이죠. 이거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인왕호국경이라고 이렇게 책을 2022년에 다시 이 책을 내면서 여기에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인왕제색도를 여러분 책에 앞에 모델로 이렇게 쓴 거죠. 아시겠습니까? 인왕제색도의 반을 이렇게
앞쪽에 있는 인왕 제색도에 이쪽을 반을 갖다가 써가지고 뒤쪽에는 인왕경이 나오게 이렇게 해서 인왕경, 인왕호국경, 인왕호국반야 바라밀경 그리고 인왕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독송을 하자. 여러분 저 연산군이요. 이쪽에 인왕산이 굉장히 세 보입니다. 청와대 경복궁에 가서.

거기에서 저리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연산군이 기분 나쁘다고 폐사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 인왕경을 독송하고 인왕사가 없어졌어요. 그 전통이 없어졌어요. 그걸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왕경을 독송본으로 다시 만들어서 국가의 환란이 왔을 때 이것을 다시 1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동국역경원에서 이 책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해줬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왕역사라고, 그죠? 인왕역사라고 불교를 호법해주는 그 석굴암에 보면 인왕역사가 있잖아요. 그분이라고 인왕산의 의미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연구가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인왕사가 호국 이 호법 신장일 뿐만 아니라 인왕경을 독송했던 인왕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단순히 불교적인 내용, 불교적인 교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이러한 풍수지리와 무학대사와 조선 창건의 어떤 비밀을 밝혀낼 때 더욱 의미가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왕회는 말이죠. 이 원측 스님이 우리나라에 이 해심밀경소를 썼던 현장법사의 그 증의를 받던 제자였던 정말 위대한 한국의 선지식이었던 원측 스님의 인왕경소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왕경소가, 여러분 인왕경이 굉장히 그 반야부 경전인데 난해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잘 하기가 힘든데 이 인왕경소를 동국대의 백진순 교수께서 원측 그 전공자이신데 인왕경을 이렇게 인왕경소를 바탕으로 해서 인왕경을 현대적인 주석 그 이 독송본으로 만들어서 지금 동국역경에서 책이 나와 있어서 이제 인왕경 독송의 붐을 일으켜보자 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인왕경 독송을 저의 그 제가 독송하는 것도 유튜브에 올려놓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세계문화유산인 연등회 다음으로 인왕회가 백고자로 국가를 불법의 힘으로 지키자고 했던 그 독송의 열풍이 굉장히 있었단 말이죠. 팔관회보다 더 연등회 팔관회가 유명한데 팔관회보다 더 많이 행해졌던 것이 바로 인왕회였습니다. 인왕경을 독송해서 이 독송하는 형태를 호국불교로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은 그러면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눈 덮인 인왕산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그 이 청와대 쪽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눈 덮인 데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인왕 제색도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겸재정선이 그렸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호국품이 있는데요. 호국에는 이 바사닉 왕을 비롯한 16국왕이 부처님에게 반야바라밀을 질문하는 경전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왕문 반야바라밀경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 왕들이 사실은 바사닉 왕이나 이런 분들이 아주 성군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래는 거죠. 인왕이라고. 자비로운 왕이라고 해서 이럴 때는 이러해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경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왕이 반야바라밀에서 물어서 대답을 해준 경이라고 이름을 해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비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2호가 나옵니다. 내호와 외호를 해라. 2호가 있다. 뭐냐? 일단은 외호를 해서 임금은 국가를 소호해줘야 되지 않냐. 나라를 지켜야 된단 말이죠. 외세의 침입에 당하지 않고 나라를 지켜줘야 백성들이,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외호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외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호를 해줘야 된다. 안에 내면을 편안하게 해준다.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수호하게 해주어야 된다. 이 내용이 중심이거든요. 태조 이성계에게 무학대사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국왕이 나라를 수호하고 외호하고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수호해줘야 된다. 지금 한국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지금 이게 왕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왕들을 달래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 그 내용에 고려말 3대 화성인 나홍선사의 제자였던 무학대사가 여기에 호국과 호법의 의지가 담긴 그 인왕사를 창건해서
서산이라고 불렸던 고려시대 때 그

산을 인왕산이라고 이름을 하고 전 세계 유일한 인왕산. 1503년에 연산군이 이 경복궁을 내려다보는 게 싫다 그래서 폐사를 시키고 인왕경 독송의 전통을 이제 없애버렸는데 거의 뭐 520여 년 만에 이게 22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522년이 되겠습니다. 523년이 되겠네요. 2025년이니까 523년이 됐어요. 인왕경을 인왕사에서 독송하던 전통이 끊어진 것이.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우리가 다시 우리 불자 여러분들부터 전 국민들이 같이 이 경전을 독송해서 국가의 호국, 나라를 지키고 호법, 진리를 지키는 그런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난세에는 인왕경을 좀 독송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인왕경은 말이죠. 위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라를 호국한다 뭐 이런 얘기를 보면 중간에 내용들이 굉장히 인도적이지 않고 동아시아적이에요. 그래서 위경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진제 3장이라든지 길장이라든지 원칙과 같은 이런 대가들은 인왕경이 위경이라고 하는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고도 인왕경에 주석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위기를 맞은 시대에 이 경전을 읽는 것보다 좋은 경전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원칙이라고 하는 우리 신라시대 때 스님이 주석을 단 이래로 그 이전부터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약 900년간 이 인왕경을 독송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 경전은 반야 경전의 불의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엄청난 내호와 외호를 나타내는 관공품, 보살교화품, 이제품에서 내호를 호국품, 산화품에서 바깥을 수호하는 외국의 외호의 내용까지 다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이런 그 이 인왕경에는요 홍수, 물폭탄, 뭐 폭염, 가뭄, 지구촌의 온갖 재앙과 기상 이변, 괴질 같은 부분이 수지품과 총루품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경전들을 계속 독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경전을 독송하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전을 좀 독송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G7이나 G20 정상회담에서 국왕들이 나라의 대통령 수상들이 이걸 지금 독송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바로 인왕경의 부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간단한 내용만 보시면 인왕경에는 마음을 보호하고 몸을 보호하고 집을 보호하고 법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는 데까지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현재 보면 우리나라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호세, 온 세상을 수호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인왕경을 이렇게 독송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우리 한국에 이런 멋진 산들이 있는데 이 산들마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구한 역사를 그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는 땅이 굉장히 위대한 땅이고요. 이곳에서 우리의 선인들의 이러한 깊은 사상이 담겨 있어요. 이것도 다 풍수지리와 관련이 있고 여기에 경전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호국과 호세, 온 세상에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수호해주는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과 다 인연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한번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일깨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국학 에세이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리가 다치지 않고 견고하면 나무가 잘려도 다시 자란다. 이처럼 숨어있는 가래가 뿌리 뽑히지 않으면 이 괴로움은 거듭 일어난다.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것에 너무 매혹당하지도 말라.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너무 슬퍼해서도 안 된다. 잡아끄는 자에게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를 탐욕이라 부른다. 거센 경류라 부른다.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라 부른다. 건너기 어려운 저 욕망의 늪이라 부른다.

엔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 스테이에 BTN 부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이를 이기려고 가진 악담을 한다. 진실로 이기려는 사람은 많은 말보다 침묵을 지킨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불제자여 부처님이 해탈세계 이룬 것은 오랜 거불 목손 바쳐 수행하신 까닭이요 중생들이 생과 사의 고해 속에 윤회함은 끝이 없는 저 세상의 탐욕심을 낸 탓이니

불제자라. 호의호시악겨 봐도 몸은 끝내 죽어가니 손과 발이 얼어와도 불생각을 하에 말고 간절한 신심으로 더욱더욱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모든 중생 제도하라.

방이라나 배운 것과 실천행위 함께하는 사람들은 쌀을 쪄서 밥을 짓듯 불국토에 쉽게 가며 배운 것이 많다 해도 실천행위 없는 이는 불국토로 안내해도 가지 않는 사람이라. 배고프면 먹을 줄은 사람마다 알면서도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 고칠 생각 전혀 없네.

음생은 의할고 사람 몸을 받는 것이 어렵고도 어려운데 한평생을 수행 않고 용락마를 탐차가며 부처님 법 만나기가 더욱더욱 어려우니 하루속히 정진하여 생사윤에 벗어나라. 끝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부모 인연 맺은 네가 한이 없이 많은지라. 오늘도 부모처럼 인연 있는 중생들이 지옥에서 밤낮으로 고통 속에 헤매이니.

대답보다 부처님도 옛날에는 우리 같은 범부인 걸 청정한 보리심과 광대한 원력으로 설산에서 정진 끝에 마음 개처 성불하여 생사윤에 벗어나서 해탈인이 되었나니 지극한 신심으로 뜻을 세워 수행하면 누구든지 성불한다 부처님은 말씀했네.

사람의 몸 가운데 360개의 뼈가 있고 500개 힘줄과 맥이 있으며 8만 종의 벌레와 9만 9천의 털구멍이 있다. 이들 모두 비고 고요하건만 어리석은 이는 이를 탐내고 집착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공안법의 근본을 알아듣는다.

아무리 보석을 걸고 향과 꽃으로 꾸민다 해도 그 속에는 깨끗하지 못한 똥과 오줌이 가득하다. 중생이 그 육신을 보호하고 아껴 미혹하여 눈뜨지 못함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재에 덮인 불씨를 밟는 듯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육신을 멀리하여 물들거나 집착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득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선전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꽃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렸다.

때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뜻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님이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금색상 아지변주 어깨관 허공위생무불관 현등산하 무아처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진실하온 말씀 중에 다란히 표고함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 온가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란에 죄업을 이웃치는 진언 옴 살바 못 참아.

계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이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존재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가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

별도를 이루리라.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수

분한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내면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하지요.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오래 기억하고 남에 대한 원망과 상처는 빨리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

0: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욕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0: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설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0: 어지신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 보살님께 사뢰었다.
0: 어지신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께 말씀하셨다.
2: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철룡야차와 건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 무진어야, 관세음 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0: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 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2: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이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 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이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0: 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곤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내어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6: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 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0: 좋은 인연 공동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예전에 한시성을 가진 권세 높은 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고 여러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득이라는 젊은 남자 노비가 몰래 야반 도주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안 한태수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화가 난 한태수는 도망간 득을 대신하여 그의 임신한 부인을 캄캄한 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태수의 새 며느리가 득의 부인이 광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고 슬피 우는 그녀를 매우 가엽게 여겼습니다. 새 며느리는 인정을 베풀어 한밤중에 시아버지 몰래 득의 부인이 득을 따라서 도망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2: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1: 세월이 흘러 한태수가 세상을 떠나고 부유했던 집안의 가세는 점차 크게 기울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손자 한만동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난에 허덕이던 한태수의 손자 한만동에게 처음 보는 한 노승이 찾아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3: 그러시오?
1: 놀랍게도 한만동에게 노승은 자신이 바로 과거에 도망쳤던 노비 득의 자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만동은 매우 놀랐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힌 노승은 과거에 어머니가 입으신 은혜를 갚겠다며 한만동에게 훌륭한 묫자리를 하나 일러주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한만동이 노승의 말대로 묘를 쓰자 신기하게도 금세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고 돈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을 잘 보는 직원이 찾아와 지금의 묫자리를 옮기면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며 한만동을 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먹고 살만해졌지만 더 큰 돈에 눈이 먼 한만동은 결국 직원의 말에 홀려 노승이 일러준 묫자리를 파헤치고 말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온 노승은 한만동에게 지금 묫자리는 천하의 명당이라며 묘를 파는 것을 막아섰습니다. 한만동은 노승의 말을 듣고 정신이 들어 파헤치는 것을 바로 멈췄습니다. 노승은 묫자리를 파는 바람에 몇 년 후에 한만동이 장님이 될 거라며 화를 면하려면 자신이 일러주는 곳에 절을 지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절이 바로 증심사입니다.

0: 나상도
1: 남궁진의
0: 그럼 열전.
2: 해군 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자리에 초대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우리 승민 씨한테 가장 바보 같은 사람 누굽니까?
2: 저를 보고 있는 아무래도 팬분들이 그래도 저한테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부모님이 그래도 제 인생에 가장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무명도 제가 기렸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예쁘게 생겼었어요.
3: 지금도 이뻐요.
1: 지금도 이쁩니다. 충분히. 예. 너무너무 예쁘신데.
2: 아유, 아닙니다.
1: 야, 진짜 너무 귀엽다.
2: 아, 그때 귀여웠는데.
1: 네.
2: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1: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해군에 재입대를 하고 싶다?
2: 제가 해군에
3: 재입대라고 하면 안 되죠. 또 보네요.
1: 네.
2: 저 재입대인데.
1: 다시 태어나도.
2: 네, 다시 태어나도. 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BTN 불교 TV의 야심찬 프로젝트. 전 세대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화로 재구성한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똑똑한 원숭이 몽이와 진심 깊은 동자승 동이가 우리나라 각지의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과 전국 방방곡곡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섭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2: 다시 찾아온 드라마 붓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방송을 놓쳐서 아쉬우셨나요? 걱정 마세요. 이제 언제 어디서든 드라마 붓다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BTN 드라마를 검색하면 드라마 붓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를 옮겨놓은 듯한 감동과 환희를 BTN과 함께하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이 나왔습니다. 상생과 화쟁의 가치를 앞세운 불자 정치인들도 승전고를 올린 가운데 불자 당선인들은 누구인지 소개합니다. 고창 선운사 특별전의 관람 포인트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선운사 선지식들의 법맥과 국보 내소사 동족을 비롯해 말사들의 성모를 소개합니다. 불의사상과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을 재해석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1980년부터 사회를 기록해온 이종구 작가가 방가사유상을 통해 성찰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타카 설화를 배경으로 개발도상국 부탄에서 탄생한 불교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의 개발자는 앉아서 하는 게임을 넘어 움직이며 공덕을 쌓는 게임을 개발하겠다는 원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자들이 나왔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상생과 화쟁의 가치를 앞세운 불자 정치인들도 승전고를 올렸는데요. 국회 정각회 고문을 맡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해 이번 선거 불자 당선인들은 누구인지 박성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1: 경기도 수원에 꾸려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커다란 환호성이 터집니다. 뜨거운 시선이 쏠렸던 최대 격전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국회 정각회 고문을 맡고 있는 추미애 후보가 당당히 승기를 흔들었습니다.

0: 헌정사상 첫 여성 광역단체장 시대를 열게 된 추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경기 지역 교구본사를 잇따라 찾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육제를 챙기며 불교계와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선거판에 임하는 각오와 마음 평안을 위한 지혜를 구했고 부처님 오신 날엔 법요식에 늦지 않기 위해 오토바이 행보를 보여 불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1: 한 번도 쉬운 길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원칙, 소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한 길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바로 경기도민께서 그런 저 추미애의 진심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불자 정치인이 당선됐습니다. 추 당선인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경기 하남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바통을 이어받아 여의도 재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정각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정치권 전반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한 이 당선인. 국회 사무총장 시절 불교사회복지 발전에 힘쓴 공로자들을 치하하는 전국 불교사회복지대회에 참석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불교의 생명존중 사상이 확산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포스트 추미애로 하남의 불심과 표심 모두 잡은 이 당선인은 향후 의정활동에서도 해묵은 정쟁을 멈추고 화쟁의 정치를 실현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2: 불교가 지향하는 생명존중의 사상이 원리가 확산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한 나라, 따뜻한 나라, 건강한 나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국회도 좀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0: 치열했던 선거의 막은 내렸지만 격전지 곳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은 불자 당선인들의 행보는 이제 시작입니다. 헌정사 최초 여성 광역단체장이라는 신기록을 쓴 추미애 당선인부터 정치권의 불법을 전하며 깊은 불현을 보여준 불자 정치인들의 화쟁과 상생의 정신이 어떤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올지 사부대중의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3: 전북 불교의 예술과 사상을 총망라한 선운사 특별전의 관람 포인트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이어온 선운사 선지식들의 법맥을 살펴보는데요. 국보 내소사 동종을 비롯해 말사들의 성보까지 전시의 대미를 장식할 불교 문화 유산들을 이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4: 조선시대 선지식 부용연관부터 청어 휴정 등 선운사의 법맥을 이어온 스님들의 진영이 한자리에 걸렸습니다. 그 옆에는 문중의 법맥을 한눈에 보여주는 불조도가 자리하고 설파 상원 스님 등 선운사 선지식들의 계보와 문중 전통이 한 화면에 담깁니다. 전시 한편에는 추사 김정희가 쓴 108율사비 탁본과 함께 작법 귀감으로 불교 의식문을 정비하고 선문 수경을 통해 수행 단계를 체계화한 백파근성 스님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근대 불교의 거목, 석전 박한영 스님의 귀한 유물들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진영과 시고, 저술 등을 통해 고려와 조선을 거쳐 해방기 불교계 재건과 승가 교육에 헌신했던 선운사 법맥의 치열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앞에서 보시는 진영은 석전 스님의 모습을 담은 진영입니다. 상반신을 정면으로 담아낸 구도로 수묵으로 표현이 되어서 인물의 존재감을 보다 사실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4: 선운사 선지식들의 법맥은 말사 성보로 이어지며 전북 불교 문화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웅장한 종심 위로 역동적인 용암마리가 금방이라도 솟구칠 듯 조각된 국보 내소사 동종이 대표적입니다. 1222년 고려시대 장인 한중서가 제작한 범종으로 화려한 연꽃 무늬와 섬세한 음통 장식에서 고려불교 예술의 정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동종을 보면은 그 섬세하고 화려하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예술의 경지가 아주 빼어났다는 걸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내소사 동종이라 볼 수 있습니다.
4: 이와 함께 전시된 보물, 내소사 백지 묵서 묘법 연화경은 전칠건과 사경보, 호갑까지 완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국내 유일 사례입니다. 1415년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된 사경으로 한 땀 한 땀 이어붙인 직물 사경보에는 발언자의 지극한 불신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문수사 목조 석가불 좌상 등 말사 성보들이 함께 전시돼 다양한 불교 조각 양식을 한자리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습니다.
7: 불교 예술이 화려하고 역동적으로 꽃피웠던 예술

0: 선생님들과 불자들의 지극한 발언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마주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특별전이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지혜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불교중앙박물관은 오는 6월 불교문화 강좌를 통해 선운사 본말사 성보의 이해를 돕고 관람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조계종 제13, 14대 종정을 역임한 진제 법원 대선사가 간화선 수행과 조사선 핵심을 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진제 대선사의 새 법어집 깨달음의 세계는 선종의 조사선 공안을 바탕으로 부모에게 나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란 화두를 통해 참나를 밝히는 간화선 핵심을 직설적으로 제시합니다. 책에선 역대 조사들의 공안과 선문답은 물론 진제 대선사의 실제 참구 경험을 담아 그동안 접하기 어려웠던 선가 특유의 긴장감 넘치는 법거량의 세계를 생생하게 전합니다. 독자 스스로 화두를 참구하도록 이끄는 이 책은 짧고 경쾌한 법문 형식으로 구성돼 정보의 홍수 속 자신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묵직한 지혜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금정총림 법어사가 당대 대덕 스님들을 초청해 마음의 지혜를 구하는 백중지장기도 선지식 초청 대법회 입재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어사는 어제 경내 설법전에서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한 천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조실 해국 대종사의 입재 법문을 시작으로 백중기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이번 선지식 초청법회는 부모님과 조상님의 은혜에 고마움을 표하는 자리이자 큰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과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회는 오는 8월 30일 회향시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법어사 설법전에서 진행되며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BTN 소나무 광우 스님, 법어사 주지 정오 스님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등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이 차례로 법석에 오를 예정입니다. 모든 현상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는 불교의 불의 사상과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을 재해석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사회를 기록해온 이종구 작가가 방가 사유상을 통해 성찰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개인전 사유, 이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 은은한 조명 아래 깊은 선정에 든 반가 사유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숭고한 불상 곁에는 빨갛게 타오르는 불길과 전쟁, 재난처럼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란히 펼쳐집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두 그림을 한 화면에 나란히 붙여놓은 겁니다.
4: 반가 사유상의 사유, 생각하고 깊이 그 미소와 평화를 지향하고 이런 문제를 사회적인 어떤 고발에서 내적인 어떤 성찰과 반성으로 가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반가의 서해상과 이 부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3: 화면 속 붉은 불꽃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번뇌, 파괴를 상징합니다. 인간에게는 고통스러운 짐인 번뇌의 불길을 부처님은 등 뒤에 광배로 삼아 묵묵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생의 번뇌를 활활 태워 미소로 바꾸는 부처님의 시선인 겁니다. 작가는 삶과 죽음, 고통과 평화가 결국 둘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돼 순환한다는 불교의 불의 사상을 두 화면을 병치해 표현했습니다.
4: 두 개가 두 개가 아니고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하는 그런 어떤 관점의 문제를 이 그림을 통해서 각성하고 성찰하고 이런 의미로 두 개의 이미지 속에 하나의 이야기를 담는 그런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3: 전시장 한편은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을 떠오르게 하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중생을 상징하는 그림을 주위로 18분의 부처님이 관람객을 둘러싸고 공간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아 천천히 저마다의 사유에 잠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법당에서는 보기 어려운 부처님 옆모습과 뒷모습까지 담았습니다. 언제나 우러러보던 예배의 대상을 넘어 중생의 삶과 고뇌를 가장 가까이서 함께 바라보는 존재로 표현한 겁니다. 나아가 작가는 우리 육체에 새겨지는 실존의 과정, 즉 몸의 사유를 통해 생로병사의 고통까지 가감없이 응시합니다.
4: 작가 스스로가 어떤 사유의 시간이었고 그동안 살아온 거에 대한 어떤 반성, 또 성찰, 제가 실제 체험했던 어떤 생로병사의 문제를 이 그림으로 담으면서 그려가고 있습니다.
3: 이종구 작가의 개인전 사유는 6월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학고재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부처님 가르침을 컴퓨터와 모바일 게임으로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컴퓨터 보급률조차 낮은 개발도상국 부탄에서 탄생한 불교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개발자 네덜란드인 캐스퍼 보드비츠 씨는 앉아서 하는 게임을 넘어 움직이며 공덕을 쌓는 게임을 개발하겠다는 원력을 밝혔는데요.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게임 속 주인공 소녀 페마가 야생에서 만난 뱀을 향해 활을 쏘자 화살을 맞은 뱀은 꽃으로 변합니다. 무너지는 절벽과 쓰러지는 나무 등 다양한 위기에도 페마는 좌절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을 돕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코끼리와 원숭이, 토끼와 새가 등장하는 조화로운 내 친구 자타카 설화를 배경으로 2024년 부탄에서 탄생한 최초의 2D 게임 핀찌입니다. 불교 국가 부탄의 자연과 건축, 전통 문화와 더불어 부처님의 생명 존중 가르침을 청년 세대가 열광하는 게임으로 녹여낸 시도입니다.
2: It will transform into the flowers like the Buddha transformed the attacks of Mara. So even though you're not a Buddhist, you still see, hey, this is different. So the game is about showcasing Buddhist values in a fun way.
1: 게임 산업은커녕 컴퓨터 보급률조차 낮은 부탄에서 10대 청년 7명에게 게임 개발을 교육하고 핀찌를 공동 개발한 네덜란드인 캐스퍼 보드비츠 씨. 취미인 요가로 불교를 처음 접한 뒤 줄곧 불교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캐스퍼 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라는 부탄 여행기를 읽고 무작정 부탄으로 떠나게 됩니다. 소욕지족이 몸에 배어있는 부탄 사람들과 곳곳에 녹아있는 부처님의 흔적들을 피부로 느끼며 네덜란드의 집을 팔고 부탄으로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2: In this day and age, people always kind of say security is very important. But as a Buddhist, we know everything is impermanent. A sense of security keeps you where you are. And if you want to move ahead on the path, you need to let things go. So I decided to let my house go.
1: 캐스퍼 씨는 티베트 불교의 수행법 중 하나인 코라를 활용한 증강현실 게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진언을 외우며 불탑이나 사찰 주위를 도는 마음챙김 수행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실제로 걸으며 공덕을 쌓는 게임을 완성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2: And once you have done that action, it's very important to dedicate that action to the benefit of all sentient beings. And that's an offer. So whatever you do, you offer it so that everyone can be enlightened.
1: 개발도상국 부탄에 심어진 전법의 씨앗이 세계 청년 불교도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주는 21세기형 전법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0: 천태종 마산 사막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위로하고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추모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사막사는 지난 2일 대웅보전에서 4부대 중이 동참한 가운데 순국선열 호국영령 천도법회를 봉행하고 묵념과 헌화, 헌향을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렸습니다. 주지 충광스님은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함을 잊지 말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애국불교 가르침에 따라 반듯한 국가관을 확립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인류화합,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발원문 낭독, 음성공양 등으로 이어졌으며 4부대중은 천태종의 애국불교 정신을 널리 전파할 것을 다 함께 발언했습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제21회 한마음 단합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천지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마음 단합대회는 동문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에 이어 체육활동인 한마음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서귀포 불교대학 총동문회 이사장 도성스님과 장은술 회장은 단합대회를 통해 화합하고 단결하는 총동문회가 되자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서귀포 불교대학 교수협의회장 도종스님과 김만국 학장,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치열했던 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치와 종교를 넘어 국민과 지역을 위해 세웠던 빛나는 공약들처럼 서로의 다름을 포용하고 화합하고 공존하는 상생의 새 시대를 열어가길 바라봅니다. 6월 4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0: 대한불교조계 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에서는 오는 6월 13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8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조주한, 남희애, 저구, 손빈아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0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2: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중생구제와 부처님 법 전파라는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석의 중심이었습니다.
2: 이제 정해선원은 원대한 소원을 세웠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 포교하였으나 정작 기거할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보시가 큰 복덕으로 휴양될 것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3: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벌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매일매일 염불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지극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염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지긋하신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좀 살아오면서 좀 괴로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자라서 결혼을 하고 남편을 만나서 아이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할 때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고 해요.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외손주를 낳았답니다. 손주를 낳았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인데 아이를 딱 낳고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소중한 손주가 이마가 비틀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마가 이렇게 비틀려 있었대요. 약간 선천적인 기형이었다고 합니다. 뭐 아직 갓난 아기라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다른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태어날 때부터 이마가 좀 이렇게 비틀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걸 어떡하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염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직 갓난아기라서 뭐 수술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일단 그 소중한 외손주를 위해서 간절하게 염불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간절하게 염불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제대로 효험을 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제발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 관세음 보살을 부르건 지장 보살을 부르건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건 나무 약사 열애불을 부르건 천수경을 기도를 하건 금강경 기도를 하건 법화경 기도를 하건 지장경 기도를 하건 간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이 불자님이 손주를 위해서 항상 매일매일 염불하는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염불하면서 최대한 염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썼다고 합니다. 염불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애를 쓰면서 손주를 위해서 염불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손주를 보면서 특히 손주 이렇게 우리 갓난아기 닦아주면서 더 간절하게 염불을 했답니다. 이렇게 닦아주면서 염불하면서 이렇게 아기의 몸을 닦아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날도 마음속으로 염불하고 중얼중얼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그날 또 우리
이쁜 손주의 몸을 이렇게 이제 목욕을 시켜주고 닦아주고 있었는데, 몸을 닦아주면서도 이렇게 입으로 염불하고 염불하고 염불하면서 손주를 위해서 염불해주고 있었는데, 이상하더랍니다. 어머머, 이거 자기 눈을 비비면서 이렇게 아무리 봐도 삐뚤어졌던 이마가 반듯하더랍니다. 갑자기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닦아 염불하면서 닦아주는데, 이마가 놀래가지고 가족들을 불렀답니다. 얘들아, 일로 와봐라, 와봐라. 얘 이마 좀 봐라, 이마 좀 봐라. 내가 잘못 본 거냐? 이마가 반듯해졌다. 세상에!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마가 삐뚤어져 있었던 그 외손주의 이마가 반듯하게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애기 이마가 반듯하게 돌아왔대요. 근데 저이 비슷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 소나무에서도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갓난애기가 있었는데, 할머니가 그 손주를 위해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불을 해줬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서 애기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다고, 이런 경우가 드문데 너무 상태가 좋아졌다가 뭐 이런 이야기, 뭐 손주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해줬는데 손주가 놀라울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뭐 이런 얘기 그동안 소나무에서 제가 엄청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기 이마가 반듯하게 돌아왔대.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 은혜를 어찌다 갚겠습니까? 이 불자님이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염불했다고 합니다. 참 남들한테 말하면 믿기지 못할,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체험하고 나서 더 열심히 염불하고 염불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꾸준히 꾸준히 염불을 했는데, 또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 간에, 사람 간에 그 어떤 오해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고 괴롭고 그런 답답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세상에서 가장 풀기 힘든 일이 인간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가 좀 오해가 생겨가지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답답 하고 힘든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뭐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염불하고,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염불할 때입니다. 그러할 때, 아, 지금 더 부처님께 의지하고 내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될 때구나. 부처님 앞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외치면서 고성염불을 하면서 부처님을 바라보며 염불을 했답니다.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을 하는데, 한바탕 환상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법당에 코끝에 진한 향냄새가 확 퍼지더랍니다. 진한 향냄새가 확 퍼지면서 하늘에서, 천장에서, 법당 천장에서 꽃잎이 떨어지더래요.
물론 한바탕 환상일 수는 있지만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고 있을 때 진한 향냄새가 퍼지면서 천장에서 꽃잎이 떨어지더래요. 그 향기로운 향냄새가 확 스며들고 천장에서 꽃잎이 싹 떨어지는 그 순간에 손끝에서 발끝까지 너무나 기분 좋은 에너지가 싹 퍼지면서 마음에 기쁨과 환희가 막 차오르더래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후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며칠 동안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던 그 감정의 응어리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더래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래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나무 아미타불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불자님이 더욱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꾸준히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염불 수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랑 친분이 깊은 젊은 거사님이 계세요. 젊은 청년 거사님이 있는데 정말 매일매일 염불을 지극정성으로 매일매일 염불하는 거사님이 있어요. 스님, 저는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사는 게 희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니, 왜요? 매일매일 나무 아미타불 염불을 하면서 나는 죽으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저보다 한참 나이가 젊은 거사인데도 너무 대단하죠. 이 거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조울증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조울증. 막 이렇게 감정기복이 심하고 막 스스로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조금만 누가 툭 건드려도 막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조울증, 조울증세가 힘들었는데 정말 우연처럼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연법이죠. 근데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우연처럼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라는 방송을 보고 소나무 방송을 보면서 인과법에 대해서 인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소나무 방송을 통해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면서 극락세계에 발원하며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면서 많을 때는 하루에 만 번씩 염불하고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무조건 하루에 5천 번 이상은 염불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를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조울증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놀라울 정도로 조울증이 사라지고 지금은 매일매일 염불하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 거사가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거사가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가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보라고 추천해줬던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 중에 하나랍니다. 우와! 소중한 나 무한행보 보라고 추천해줬던 그 사람이 아직도 자기는 너무나 고맙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루에 5,000번 이상, 많을 때는 만 번씩 염불하는 그 젊은 청년 거사가 있는데 그토록 자기를 괴롭혔던 조울증이 많이 많이 사그라들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염불할 때 마음에서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처님 덕분에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까? 부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소나무의 찐팬이신 어느 불자님이 계시는데 한창 기도할 때 집에서 심요장구 다란히 외우고 금강경, 법화경, 사경을 열심히 하던 불자님이 계시는데, 여성 불자님이 계신데 어느 날이었대요. 평소하고 똑같이 심요장구 다란히 외우고 금강경, 법화경 집에서 거실에서 평소에 하던 대로 열심히 사경을 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밖에 있던 아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유 엄마, 향 좀 적당히 피워. 향 냄새가 너무 진하잖아. 엄마가 깜짝 놀라서, 어머 무슨 말이네, 나 향 피운 적 없다, 향 안 피웠어. 무슨 소리야, 방에 집에 딱 들어오는데 집 안이 완전 향 냄새로 가득한데. 밖에 있던 아들이 집에 딱 들어왔는데 요 불자님은 향 진짜 향 안 피웠대. 향 안 피고 그냥 평소대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밖에 있다가 집에 딱 들어오는데 집 안에 향기로운, 절에서 맡는 향냄새가 집 안에 가득하더래요. 그게 하루 종일 한참 동안 있다가 그 향기가 싹 사라들어더래요. 아들이 생생하게 그걸, 그 향냄새를 맡았더래요. 스님 소나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들었지만 정말 기도 열심히 하면 향을 안 피워도 그 주변에서 향냄새가 나나 봐요. 이런 걸 체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 과학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그런 기도의 힘이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들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말든 나는 부처님만 믿고 쭉쭉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묵묵히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김포에 살고 계시는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김포에 살고 계시는 우리 소나무의 찐팬이라는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20년 전쯤에 실제로 당신이 체험한 일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불자님이 20년 전에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이 불자님이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타종교를 믿었었대. 타종교를 믿다가 결혼하고 남편의 권유로 불교를 믿게 되었대요. 남편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마운 게 세 가지가 있대, 이 불자님이. 첫째,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만난 거. 이게 첫 번째 고마운 일이래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엄청 좋으셨나 봐요. 아버지를 만난 거. 둘째,

신을 만난 거. 우리가 보통 결혼하고 오래 살다 보면 아우 야 다음 생에는 너 안 만나는 게 내 소원이다 막 이런 분들 많잖아요. 남편을 만난 게 세상에서 제일 두 번째로 고마운 일이래요. 왜냐? 남편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남편을 만난 게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게 너무 고맙대요. 부처님 법과 인연을

번째래요. 아버지를 만난 거, 그 다음에 자기를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해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 세 번째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불자가 된 거. 이 세 가지가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일이래요.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염불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신데, 특히 관세음보살 염불을 많이 하셨대요. 관세음보살 염불을 아주 많이 하셨대요. 어느 날이었대요. 20년 전쯤에 어느 날, 그날도 한창 열심히 기도하고 잠에 들었는데 악몽을 꿨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아주 흉악한 악인이, 흉악한 악한 사람이, 악인이 흉기를 들고 자기를 해치려고 막 달려들더래요. 불자님이 너무 무서워서, 꿈속인데 너무 무서워서 부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자기가 꿈속에서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꿈에서도 뭐 관세음보살을 외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염불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염불하고 염불하고 염불해서 이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푹 잠겨야 꿈에서도 염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꿈에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데 순간 군인, 군복을 입은 군인이 딱 나타났는데 그 군대 대장으로 보이는 군인이 딱 나타나서 그 흉악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 흉악한 그 악인을 딱 막아서고 이 불자님을 군인이 이렇게 안아줬대요. 이렇게 안아주면서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하고 자기를 보호해 주면서 군인이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더래요. 보호하면서 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군인이 자기를 안아주면서, 자기를 보호해 주면서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불자님이 뭔가 마음이 좀 안정되면서 이렇게 앞을 보니까 눈앞에 멀리 멀리 떨어진 곳에 수많은 군인들이 한 줄로 서가지고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군인들이 한 줄로 서서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걸 보면서 꿈에서 딱 깼대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한 번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었는데 희한하다, 희한하다. 어쨌거나 꿈에 무서운 사람을 만나서 나를 해치려고 할 때 군인이 나타나서 나를 보호해줬으니까 뭐 좋은 꿈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날인가 뭐 그 며칠 후인가 하여튼 그 꿈을 꾸고 나서 남편하고 가족들하고 차를 타고 어딜 가고 있었대요. 도로를 달리면서 어딘가로 쫙 가고 있었는데 그날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었대요.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딸하고 사위가 자동차에 같이 타고 있었대요. 그날 이제 멀리 어디 지방에 가는데 남편이 운전하고 딸하고 사위가 같이 타고 있었고 자기는 그때 갓 도를 지난, 도를 막 지난 손주를 이렇게 안고 있었대요. 할머니, 본인이자 할머니라, 할머니죠. 그렇게 왜 손주를 이렇게 안고 있었대요. 차에서 왜 손주를 안고 있었는데 남편이 운전하고 딸하고 사위가 같이 타고 있고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왜 손주를 이렇게 안고 있었는데 한참 차가 이제 막 도로를 막 이렇게 달리고 있었대요.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순간 큰 대형버스가 뭐 고속버스인지 관광버스인지 모르겠어요. 대형버스가 한창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있던 대형 버스가

휘청거리면서 옆으로 침범을 했대요. 그 큰 버스가 옆으로 확 달려드니까 모르겠어요. 뭐 졸았는지 뭘 했는지 가고 있던 대형 버스가 자기들 쪽으로 확 지를 침범을 해가지고 남편이 놀래서 핸들을 확 꺾으면서 끼익 하면서 왜냐면 버스를 피해야 되니까 옆으로 확 꺾는 순간 하마터면 그 도로 밖으로 튕겨나갈 뻔했대요. 또 도로 밖으로 튕겨나갈 뻔할 때 또 반대로 확 꺾어서 끼익 하면서 세 번인가 네 번을 남편이 운전하는 차가 핸들을 막 꺾어가면서 이쪽으로 끼익 저쪽으로 끼익 끼익 끼익 거리면서 차가 뒤집혀지기 직전으로 막 차가 막 이리저리 막 꺾였대요. 남편이 막 어떻게든 막 버스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또 고속도로 밖으로 또 튕겨나갈까 봐 또 반대로 꺾었다 하다가 그 얼마 안 되는 상황에 여보 하다가 정말 이제 차 뒤집히고 이거 그 큰 대형 사고 나는 그런 순간이에요. 남편은 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막 핸들 꺾고 있고 뭐 어찌할 수 없을 때 이 불자님이 딱 든 생각이 어떻게든 아기는 살려야 된다. 아기는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아기를 막 그 옷하고 포대기로 둘둘 말아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냥 생각나는 게 아기는 살려야 된다. 막 차가 막 좌충우돌하는 그 상황에서 아기를 막 포대기하고 막 옷으로 막 감싸가지고 차 바닥 밑에다 아기를 딱 놓고 다리로 아기 바닥에 누워있는 아기를 다리로 감쌌대요. 다리에다 힘을 딱 줘가지고 감쌌대요. 행여라도 차가 뒤집혀도 아기가 튕겨나가지 않게 아기를 바닥에다가 딱 포대기하고 옷으로 막 감싸가지고 아기를 바닥에다 딱 놓고 다리로 힘을 딱 줘가지고 감싼 뒤에 보살님이 불자님이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만 외쳤대. 오직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러다가 차가 막 꺾이다가 끼익 하고 이제 차가 멈췄대요. 다행히 멈췄대요. 그리고 뒤에서 막 따라오는 차가 잘못하면 역주행하다 이렇게 부딪힐 수 있잖아요. 다행히 이렇게 오는 차가 없었나 봐요. 차가 멈췄어요. 뒤집혀지지 않고 멈췄대요. 가족들이 어리 나가가지고 일단 밖으로 나왔대요. 상황을 판단해야 되니까. 밖으로 딱 나왔는데 그냥 타이어 탄 냄새가 완전 짜욱하게 타이어가 다 그 탄 냄새 있잖아요. 탄내. 타이어 고무가 탄내가 막 뿜어져 나오는데 어머머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니까 멀리서 이렇게 뒤에서 오던 차들이 다 멈춰 있더래요. 앞에서 차가 막 좌충우돌 이리저리 꺾이면서 막 뒤집히려고 막 차가 막 난리가 요동을 치니까 오던 차들이 멈춘 거예요. 사고 날까 봐. 차들이 오다가 이렇게 멈춰 있더래요. 차들이 서 있더래요. 그리고 뒤에 멈춰 있던 차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려고 뒤에 멈춰 있던 차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 있어서 자기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깜놀! 맙소사! 꿈속에서 군인들이 멀리서 서가지고 자기 바라보는 모습하고 똑같이 옷만 다를 뿐이고 군복만 안 입었지 옷만 다르지 꿈에서 봤던 그 모습하고 똑같이 사람들이 멀리서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온몸에서 소름이 막 솟구치면서 그때 흉악한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하려고 달려들었을 때

0: 그 군인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보호해 주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했던 그 꿈이 싹 생각나면서 부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거 완전 이거 대형사고 나서 이거 누가 죽어도 죽을 판이었는데 꿈에서 군인 대장이 나타나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고 보호해주듯이 이거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살려주신 거였구나. 큰 사고 나서 큰 일이 터질 걸 지금 막아주신 거구나.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뒤에 이제 서 있는 차들이 이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차를 갓길에다 세웠대요. 갓길에다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뒤에 이렇게 서 있던 차들이 이제 다시 지나가면서 그 수많은 차들이 그 사고 날 뻔한 모습을 목격했던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지나가면서 아유, 놀라셨습니다. 아이고, 안 다쳐서 다행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가실 때 조심히 가세요. 이렇게 한마디씩 다 덕담을 다 해주면서 그렇게 다행이라고, 큰 사고 안 나서 다행이라고 다들 창문 열고 인사하면서 다들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스님, 광우 스님, 이거 가피 맞죠? 아, 이게 가피가 아니면 뭐가 가피겠습니까? 20년이 지났는데, 그때 같이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사위가 지금 대학 교수래요. 사위님이 대학 교수인데, 사위가 아직도 가끔씩 그 얘기한대요. 장모님,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차가 뒤집혀지기 직전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염불하셨어요? 하고 사위가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자님이 아무 생각도 안 내고 어떻게든 아기는 살려야 된다. 아기는 살려야 된다. 딱그 생각이랑 너무 무섭고 너무 막 위급하고 너무 간절하니까 그냥 관세음보살이 저절로 나왔대요. 관세음보살하고 저절로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위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장모님, 실은 있잖아요. 그때 차 안에서 장모님이 관세음보살하고 큰 소리로 염불할 때 저도 옆에서 장모님 따라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염불하고 있었어요 하고 사위가 얘기를 하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항상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 중생들의 고통을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중생들의 괴로움을 소멸케 해 주시고, 우리 중생들을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 지금 김포에 살고 계시는 불자님이신데요. 아마 매일매일 우리 소나무를 보신대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보살님, 우리 소나무 법문거리 또 하나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아마 지금 이 이야기 듣고 계시면 아마 속으로 흐뭇해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행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불자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래도 염불을 안 하실 겁니까? 이래도 기도를 하지 않으실 겁니까? 이래도 절에 다니지를 않으실 겁니까? 이래도 선업공덕을 짓지 않으실 겁니까,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님, 절에 열심히 다니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나쁜 일들이 생겼어요. 이제 절에 못 다니겠어요. 기도하면 뭐예요? 얻는 게 없는데. 맞습니다. 그 말도 맞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전생에 지은 빚이 많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 그런 중생들은 이번 생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기기는 생기더라. 근데 그것도 자기가 지은 빚을 갚고 있는 거다. 그러니 명심하라 불자들이여, 절에 열심히 다니고 염불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부처님께 선업공도 많이 지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거는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아, 크게 받을 것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내가 전생에 지은 빚이 많아서 내가 갚아야 할 게 많은데 그나마 내가 이번 생 부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어서 크게 받아야 할 거 작게 받고 오래오래 갚아야 할 거 짧게 갚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업장 소멸,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선업공덕을 짓는 마음으로 이번 생 묵묵히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닦아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닦아야 한다, 지어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불보살님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 염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나는 그냥 부처님만 믿고 묵묵히 닦아 나아가겠다라고 마음에 꼭 명심하고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오직 염불할 뿐, 수행할 뿐, 부처님께 의지할 뿐, 부처님 법을 잘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 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염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 포교

0: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벚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2: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1: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3: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4: 세계가 주목한 문화유산의 무대. 신라의 찬란함과 유교의 깊이가 공존하며 산, 바다, 호수가 어우러진 풍부한 자연을 보는 경북. 경상북도는 지금 새로운 관광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로컬 관광,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관광, 머무르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관광, 동해안과 백두대간을 아우르는 바로 이곳 경상북도에서 새로운 고품질 관광이 시작됩니다.
5: 관광을 방문해서 관계로 머무르고 다시 오고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광,
6: 문화유산을 살아 숨쉬는 산업으로
7: 관광이 곧 청년의 미래가 되는 경북.
4: 이제 경북에서 관광의 미래가 펼쳐집니다. It's time to 경북.
1: 무명사회주 무명 큰 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 큰 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조선 왕실의 전통이 깃든 흥천사에서 백중 49일 연가 천도 기도를 봉행합니다. 조상과 인연 있는 연가를 천도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오는 6월 6일과 7일에 제38회 전쟁 종식 기원 및 국민 대화합을 위한 영산제를 봉행합니다.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92-3007번입니다.
8: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부따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지키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나광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9: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의 큰 인연을 맺으세요.
10: 안녕하세요. 산말리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났던 일몰이 정말 멋진 충북 사찰 여행지를 직접 다녀왔어요. 보통 이런 경치를 보려면 꽤 힘든 산행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멋진 풍경을 단 5분의 산책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충북 제천에 있는 정방사입니다. 정방사는 해발 1016m의 금수산자락에 있는 천년고찰이에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오래전부터 충북 일대에 이름난 기도명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곳입니다. 정방사 여행의 장점은 아주 편한 접근성인데요. 금수산 아래 능강계곡을 지나 사찰 바로 밑 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주차장에서 사찰까지는

5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면 정방사에 오를 수 있는데요. 다만 도로 폭이 좁은 편이라 초보 운전자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5분의 산행으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즐겁고 편안한 여행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정방산은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절경인데요. 직접 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산사에서 내려다 보이는 청풍호와 주변 산이 만들어낸 풍경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마치 병풍처럼 사찰 전체를 감싸고 있는 암벽도 장관이고요. 탁 트인 하늘 아래 멋지게 드러난 암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찰 절경을 가벼운 산행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방사 여행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정방사의 정각들도 정말 멋진데요. 가장 먼저 정방사의 대웅전인 원통보전이 보이고요. 왼편으로 좁은 길이 하나 이어지는데 그 길을 따라가 보면 절벽 아래에 숨겨진 듯 자리한 작은 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바위 틈 아래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전부터 아는 사람만 아는 기도 명당으로 소문난 자리라고 해요. 저도 소원 하나 빌어봤는데요. 거대한 자연 암반의 기운을 받아서 2026년 새해에는 저희 채널이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대웅전 옆에는 약사열의 불과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절벽과 함께 어우러진 불상과 탑의 풍경도 이번 여행에 즐거움을 더해주었어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방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장전입니다. 이곳은 후불탱화를 안반에 새겨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데요. 안반에 금색으로 새겨진 후불탱화와 이를 바탕으로 모셔진 지장보살상은 정방사만의 고유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정방사의 곳곳을 정신없이 살펴보다 보니 어느덧 노을이 금수산 능선을 천천히 물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정방사는 일출일몰 명소로 SNS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절벽 아래 정각들이 붉은 노을빛과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경이니까 꼭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정방사의 멋진 노을을 보여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좋은 곳이니 충북 여행하면서 꼭 들러보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0: E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0: 지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천연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 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1: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래 포교입니다.
2: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3: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 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1: 가족 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 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 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수행하는 사람은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나무 토막과 같아야 한다. 양쪽 기슭에 닿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소용돌이에 휩쓸리지도 않는다면 이 나무 토막은 마침내 저 드넓은 바다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탐욕에 빠지거나 그릇된 일에 휘말려들지 않고 정진에만 힘쓴다면 반드시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탈소화계 별시 주는

오늘은 1984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의 첫째 일요일이 들어서 오늘 법요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철소화계 별시춘인데 쇠나무에 꽃이 피니 특별한 이 봄이더라. 쇠로 된 나무에 어떻게 꽃이 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무쇠로 된 그 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이 보통 봄이 아니라 유별난 특별한 이 봄이요. 사해 향풍 종착이라 사해에 향기로운 바람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더라. 쇠로 된 나무에 꽃이 핀다고 하는 말은 우리 중생이 탐진치 삼독과 오용락과 84,000 번뇌와 무량겁 업보로 뭉쳐진 이 몸뚱이에서 어떻게 그 보리과 깨달음의 과일이 열릴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번뇌망상 탐진치 삼독은 육도 윤회의 근본밖에 안 되고 생사 윤회밖에는 안 되는데 그 지수 화풍 사대로 이 몸뚱이는 뭉쳐졌고 우리의 생각은 84,000 번뇌로 아주 솜털 얽히듯 얽힌 여기에서 어떻게 부처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마치 쇠로 뿌리가 되고 쇠로 나무 줄기가 되고 쇠로 가지와 이파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쇠로 된 나무에서 꽃이 핀 것과 같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꽃이 피었다 하면 사해를 향내로 진동할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바람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 본래 성불이 비타득이여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데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심약진시 도의진이다. 마음 하나 참되면 도는 쉽게 친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음 하나 한 생각 딱 진실해버리면은 도를 이룰 수가 있다. 그 마음 하나 한 생각 참되게 가짐으로써 도를 친히하고 성불도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쇠나무에 꽃이 피어가지고 동서 이 사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거든. 온 법계를 갖다가 향내로 가득 그 향내를 맡기만 해도 일체 중생이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향기로운 바람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 작년에 1년 동안 우리 법보 제자들은 성을 내지를 말자. 진심을 내지 말자. 진심을 내지 않는 해로 삼고 하루하루를 1년 동안 진심을 안 내면서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우리는 썩내는 마음을 돌이키자
일성을 낸다고 하는 것은 진심을 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선을 많이 해서 도가 깊어지면 자기가 정말 얼마만큼 도가 깊어졌는가 그것을 스스로 가늠을 하려면 썩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는 증애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스스로 헤아려 보면 자기의 도력이 얼마나 된가 수행력이 얼마나 된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불법은 먼저 내가 나를 깨닫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고 마침내는 깨달은 사람으로 온 세계가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닫는 그 마음, 보리심을 장애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불신, 믿지 않는 것. 정법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보리심을 가로막는 첫째 조건이고 둘째는 진심. 이 진짜는 참진짜 진심이 아니라 성낼 진짜. 성내는 그 화내고 신경질내고 그 마음, 그 진심이 두 번째로 이 보리심,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다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한 믿음,

부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절에 와서 법문도 듣고 불공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 부처님 말씀대로 자비심으로서 모든 이웃을 갖다가 자비로서 상대하고 참 그 신심 있는 분의 언행이나 모든 것을 보면 참 이 훌륭하지요. 그런데 이 우리 정법문 중에 있어서 정신,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나도 바른 스승의 지도하에 열심히 참선을 하면 나도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바른 믿음임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지 않는 마음이 그 불신, 아니불자 믿을 신자 불신인데 불신은 왜 깨달음을 막느냐 하면 아직 행하지 아니한 선, 또 앞으로 행하려고 하는 선을 갖다가 막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생이 깨달을 수 있는 훌륭한 그 종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종자를 썩게 만든다 그래요. 그 종자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종자를 썩게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행하려고 하는 불법을 실천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그 착한 마음을 갖다가 없애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썩내는 마음은 왜 깨달음을 막게 되느냐 하면 과거에 이미 내가 행한 모든 선을 갖다가 멸각을 시켜 소멸을 없애게 하고 현재 행하고 있는 선을 갖다가 또 멸각을 시키게 된다고. 그러니 어떻게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불신, 정법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선근을 끊어버리고 정법에 이르려는 그 정종을 갖다가 파괴를 시키고 그러면 무엇만 치성하냐 하면 삿된 견해, 삿된 소견만 점점 치성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주변과 그 사람 가는 곳마다 84,000 마구니가 안팎으로 들끓게 되는 것이다. 썩내는 마음은 모든 공덕을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깨달음을 갖다가 막고 악취에 떨어지는 지옥악의 축생의 길이 열려가지고 천상이나 인간의 좋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길은 막혀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신과 썩내는 마음 진심은 보리심을 갖다가 막는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정법을 믿는 마음이 철저해야 거기에서 모든 공덕이 거기에서부터 발생을 하고 모든 마구니는 그 앞에는 어리대지를 못하는 것이고 정법을 철저하게 믿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또 이
성을 낼 것이 있느냐고 말이야. 정법을 믿고 그 정법을 실천하게 되면 설사 인간 생활을 해나가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듣거나 맞지 않는 상황을 만나거나 또 내 뜻대로 무엇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바로 그곳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정진을 해나가면 일이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져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가 있건만은 그 정법을 철저히 믿지 아니하고 또 정법을 실천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뜻에 안 맞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진심을 내고 그 진심을 내는 양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 첫째는 어떻게 진심을 내냐 하면 몸으로는 벌써 얼굴을 갖다가 누가 보든지 불쾌한 그런 눈매나 얼굴이나 입이나 벌써 얼굴이 대단히 이 벽이 싫게 되고 독기가 찍찍 흐르고 흉하게 보이고 그리고 그 입에서는 입에 못 담을 그 무자비한 무도한 말이 입에서는 튀겨져 나온다. 욕설이 나오고 남의 오장을 갖다가 두집어 놓는 그런 고약한 말이 튀겨져 나오고 또 상대방의 그 아픈 곳을 갖다가 찌르면서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가지고 오장을 갖다가 뒤집어 놓을까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런 대목을 잘 알아가지고 여지없이 찔러댄다고 말이야. 그리고 마음으로는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아주 죽여 없애서 아주 없앨 그런 참 악한 생각을 먹게 된다고 말이야. 이 남을 욕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을 저주하고 하면 그것이 상대방이 그렇게 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 해독을 먼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징고랑창이다 넣으려면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끌어당겨야 하고 상대방의 몸에다가 더러운 것을 찍틀려면 먼저 자기 손과 몸에 더러운 것을 묻혀야 상대방의 더러운 것을 찍틀을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앙굴마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이는 처음에 외도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 외도 제자로서 힘이 장사고 사람이 진실하고 그래가지고 그 수제자 외도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외도에 굉장한 신임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머지않아서 그 외도의 법을 전해 받아가지고 자기도 큰 좀 외도의 종장이 되게 되었었는데 그 외도 그 스승이 어디 먼 데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스승한테는 굉장히 참 예쁘고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을 그 사랑하는 그 이 제자한테 부탁을 하고 내가 갔다 올 때까지 네가 이 잘 모시고 있거라
예.

그렇게 당부를 하고 떠났는데, 그 사모, 요새 말로 그 사모님이 행실이 좀 음탕해서 항시 자기 남편보단 그 남편의

마음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자기의 남편이 먼 뒤에 여행을 떠난 그 기회를 타서 그 남편은 앙굴마라에게 요새 말로 프로포즈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에 앙굴마라가 자고 있는데 밤에 이제 그 앙굴마라 방으로 찾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앙굴마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모님 이 밤중에 웬일이십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언급 붙으면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나는 그렇게 나는 당신을 여태까지 사모하고 그렇게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내 마음을 몰랐느냐 하면서 막 언급 붙은데 아무리 기운이 장사라도 뛰어놀 수가 없. 그러니까 그래도 이 앙굴마라는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의 부인한테 감히 그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었고 도저히 그럴 마음이 나지를 않아서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나가십시오. 기연히 이렇게 뛰어가지고 그 사모님 방에까지 끌어다 갖다 모시다 주고는 자기 방으로 와서 문을 이제 다시 또 옷가 봐서 문을 때려 잠그고 또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모든 걸로 봐서 틀림없이 저 기운이 저렇게 쉬고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가면 자기의 뜻을 받아주리라 생각을 하고 체면 불구하고 쫓아갔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거절을 당하고 보니 큰일 났다고 말이요. 만약에 자기 남편이 돌아와서 앙굴마라가 이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을 말한 날이면 자기는 여지없이 맞아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게 생겼다고 말이야. 그래서 며칠 누가 연구를 한 결과 자기 남편이 이제 돌아왔어. 오자마자 그냥 통곡을 하면서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을 제자라고 두었단 말이냐고. 저놈이 내가 자고 있는데 밤중에 내 방을 와가지고 나를 겁탈을 했다고. 아 이렇게 참 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듯이 자기가 한 죄를 갖다가 완전히 그 앙굴마라한테 덮어씌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너무너무 앙굴마라를 믿었는데 믿은 지혜가 감히 내 아내한테 그런 의심을 품었단 말이냐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히다고 말이야. 당장 이놈을 때려 죽일 생각이 아주 머리 끼끝까지 치밀어 올랐는데 워낙 앙굴마라가 진실한 데다가 기운이 장사라 함부로 손댔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다고 말이야. 이놈이 내 아내한테 이런 의심을 품은 이상 내가 만약에 잘못하다가는 저놈한테 필시 맞아 죽고 아내까지 빼앗기게 생겼다 이리 생각을 하니까 이놈은 꾀를 써가지고 이놈을 스스로 멸망을 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리 생각을 그래가지고 앙굴마라를 불러다가 네가 그동안에 내 밑에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머지않아서 네가 큰 도를 이루어서 내 법을 네가 받게 되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네가 이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해야만 내 법을 전해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 무엇이든지 일러 주십시오. 지가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1,000명의 사람을 죽여 가지고 그 손가락을 끊어서 그 손가락을 끼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서 가져오느라 그것을 완수를 해야 네가 내 법을 받을 것이다. 앙굴마라는 자기가 그 워낙 진실하고 또 사모님이 자기한테 한 일도

자기만 입을 딱 덮어버리면 그 사모님 자신이 그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자기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말을 안 했으리라 이리 생각을 하고 그 스승의 말을 고지 곧대로 믿고서 그날부터 나가서 사람을 갖다가 닥친 대로 죽여가지고 손가락을 끊어서 염주 목걸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9명까지 만들고 마지막 한 사람을 만드는데 자기 어머니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99명이 차례차례 날마다 죽어가니까 그 온 도시가 그 앙굴마라 이 살인귀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도무지 이 사람이 함부로 어디를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그런데 이 앙굴마라가 지 모친을 갖다가 끌고서 어느 산골짝으로 갔다는 소문을 듣고 임금님이 관군을 풀어가지고 앙굴마라를 갖다가 포위를 해서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함부로 가까이 가다가는 닥친 대로 죽으니까 멀리 멀리 이렇게 위어싸고 있는데 부처님이 떡 착관을 해보시니까 앙굴마라가 제 모친을 갖다가 끌고 으스간 골짜구니로 들어간 것을 아시고 부처님이 딱 거기를 가시니 뭐다 이 군인들이 지금 요 안에 가면은 앙굴마라라 한 무도한 놈이 있으니 그걸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뭐다 말렸지만 부처님은 염려 마라 그러시고는 거기를 떡 가셨습니다. 떡 가니까 앙굴마라가 요리 쳐다보니 부처님 가시거든. 거기서 끄라! 그러니까는 아무 말 없이 부처님이 터벅터벅 걸어가시는데 아무리 이 서라고 해도 누구든지 앙굴마라가 고함을 치면서 거기 서라 하면 발이 땅에 딱 붙어갖고 꼼짝을 못 하는데 아이 부처님은 아무리 고함을 질러봤자 터벅터벅 걸어가시는데 앙굴마라가 죽도록 다른박질을 해도 따라잡지를 못한다고 말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끄라 안 서면 죽인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나는 서 있느니라 너야말로 서라 그 이상하거든. 부처님은 걸어가고 자기는 서서 고함을 치는데 걸어가시면서 나는 이미 서 있느니라 너야말로 거기 설지니라 나는 여기 섰는데 왜 나보고 쓰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미 생사를 요다를 해서 이미 안신인명처를 얻었으니 나는 이미 섰거니와 너는 탐진치 산독을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그 마음이 생사 속에 치닫고 있으니 너야말로 서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칼을 갖다가 땅에다 버리고 무릎을 꿇고 부처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방 앙굴마라는 자기 어머니의 목을 쳐서 목걸이를 만들려고 하는 그 직전에 그 어머니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울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갖다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앙굴마라를 데리고 부처님 처소로 돌아오셔서 그 길로 머리를 깎여서 가사를 입혀가지고 오개를 설해서 맨 끝허리에다 떡 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군들이 와 흔히 앙굴마라가 부처님 회상으로 가서 있다 그 말을 듣고는 전 그 군인들이 부처님 정사로 쫓아가서 살인마 앙굴마라를 내놓으시오 그 고함을 질렀다는 게 부처님이 여기는 살인마는 없고 사문뱃기는 없느니라 그래서 그럼 제가 가서 조사를 해도 좋겠습니까
들어와서 살인마가 있거든 잡아가라. 들어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없고 자세히 보니까 맨 끝에 앉은 놈이 고약하게 생긴 것이 하나가 앉았는데 그 금방 머리를 깎고 가사를 떡 수하고 있으니 이 틀림없이 앙굴말 한데 중이 딱 돼갖고 있으니 저기 있는 저것이 앙굴말 아닙니까? 앙굴말하는 이미 죽고 삼은 일 따름이니라. 그래서 이 앙굴마라를 잡아가지를 못하고 부처님께서 보증을 쓰시고 부처님의 제자가 된 마당에는 감히 참 군인이라 하더라도 잡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요새 지금도 천주교 성당이라든지 그런데 아무리 살인마가 살인범인이 숨어도 경찰이 들어가서 잡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역시 부처님 당시에 그런 사원에 그렇게 사람을 99명이나 죽인 무서운 살인범죄인도 부처님 회상에 더 귀의를 해서 가서 있으면 감히 잡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앙굴마라는 부처님 제자가 되어가지고 머지안에서 아라한과를 증득해서 성인이 되었는데 그 앙굴마라의 스승이 자기의 아내의 요망하고 간특한 말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진실한 제자를 스스로 살인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도록 그러한 악랄한 방법으로 그 제자를 갖다가 보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악랄한 보복을 할 마음을 내면 그것은 자기가 먼저 과보를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스승은 그 외도의 그 과보를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이 그 간특한 여자로 인해서 사랑하는 진실한 제자도 잃었고 마침내는 그 간특한 여자로 인해서 자기도 멸망을 하고 그 직접 죽인 사주를 받아가지고 교사를 받아가지고 살인을 한 앙굴마라도 큰 죄를 지었지만 사람을 시켜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훨씬 더 죄가 무거운 것입니다. 남의 말을 그 말이 바른 말인가 참되지 못한 말인가를 바로 볼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남의 말을 바로 들을 줄을 모르면 항시 그런 사기꾼, 삿된 사람, 간특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현혹이 되어가지고 스스로 큰 죄를 범하게 되고 중대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삿된 말에 현혹이 안 되느냐, 또 그러한 삿된 말에 자기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느냐 하면 항시 정법을 믿고 수행을 쌓으면 자기의 마음이 항시 바른 위치에 안정이 되기 때문에 그 안정이 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물을 보게 되면 자연히 모든 일이 제대로 보이게 되고 바른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자기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중심을 잃게 되면 사사건건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 부드럽고 화평하는 마음은 자비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바른 믿음은